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푸른 영상 류미래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1: 영화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최악의 영화들이 다시 존재감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계기로 다시 관심받고 있는 추억의 명화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각본집이 출판된 이혜영 감독의 김씨표류기입니다.
0: 조금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김씨표류기가 언제 개봉을 했었죠?
1: 2009년.

0: 2016년이니까 17년 전이에요. 그래서 각본집 홍보 문구도 17년 만에 무삭제 각본집으로 돌아온 김씨 표류기 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17년 만에 각본집이 나온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일 텐데요.
0: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는 큰 주목도 받지 못했고 굉장히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를 앞서간 수작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 성적도 좋지는 않았죠.
0: 이게 제작비가 50억 원 정도 투입된 중급 규모 영화였거든요. 예. 소품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홍보 포인트가 코미디 영화처럼 이렇게 홍보가 돼서 근데 그 당시에 쟁쟁한 블록버스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같은 시기 개봉작들을 알려드리면 스타트렙 더 비기닝 다빈치 코드 후속작인 천사와 악마, 터미네이터 전쟁의 시작,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마더까지 정말 블록버스터들이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 예, 뭐 각종 CG와 액션으로 무장한 블록버스터들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0: 정말 5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경쟁작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 화려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이었는데 실제 관객이 72만 4,987명에 그쳤습니다.
1: 턱없이 부족한 수치군요. 네. 감독과 제작진들이 크게 실망을 했겠네요.
0: 그렇죠. 크게 실망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해외 영화제들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들이 평론가 위주의 상보다는 실제 관객이 투표해서 주는 관객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쫙 읊어보면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 관객상 또 그 영화제에서는 매니아 관객층 관객상이 또 있어요. 블랙 드래곤인데 두 개를 받은 거예요. 관객상 두 개. 예. 그리고 뉴욕 아시아 영화제 관객상, 판타시아 국제 영화제 베스트 아시아 영화 부문 동상, 하와이 국제 영화제 우수 아시아 영화상, 오슬로 남쪽으로부터의 영화 영화제 관객상 정말 많이 받았어요.
1: 예, 정말 대단한데요. 그 정도면 할리우드 리메이크 제의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할리우드 리메이크 편권 문의가 끊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교재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을 다룬 우수한 텍스트로 인정받은 겁니다. 사실 흥행이 그래서 그렇지 국내에서도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1: 17년 만에 각본집이 나온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 먼저 만나볼까요?
0: 네, 제목 김씨 표류기 그 김씨가 그 두 명의 김씨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등장하는 김씨는 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서 한강의 밤성에 이렇게 불시착한 그런 남자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근데 일단 섬에서 이제 살아보기로 하는 거예요. 뭐 차 죽을 방법도 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 김 씨는 방 안에만 갇혀 지내던 은둔형 외톨이인데요. 유일한 취미가 달 사진 찍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 김 씨가 그 망원경을 보다가 한강 밤섬에 남자 김 씨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연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1: 예. 그러면 이 영화에는 어떤 장애가 등장을 하나요?
0: 여자 김 씨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안면 장애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그늘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자 김 씨의 왼쪽 밤에 큰 흉터가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별로 누군가 봤을 때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이 흉터가 너무나 이 여자 김 씨한테는 큰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학창 시절에 이 흉터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서 세상과 자기를 딱 격리시켜버린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설정입니다.
1: 그러면 그 흉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건가요?
0: 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 김 씨는 절대로 방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면은 딱 소리 듣다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나도 씻고 그 엄마가 문 앞에 가져다 놓은 식사를 살짝 가져다 먹고 다시 내놓고 그리고 방 안에서 만보기를 흔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만 번을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미니 홈피 관리를 하면서 그 사이버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하고는 얼굴 한번 대면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몇 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1: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쓰러워지는데요. 그런데 망원경이 계기가 돼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건가요?
0: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진짜 전혀 관계없을 그 두 사람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남자 김씨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 김씨가 딱 대문 밖으로

0: 이렇게 딱 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가 너무 막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벅차오더라고요.
1: 예, 대문 밖으로 나가는 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상적인 행동인데 이 영화에서는 의미가 참 남다르겠군요.
0: 정말 잔잔하고 예쁜 영화라서 그 한 발짝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설정이 되는 건데요. 자살을 생각하던 남자 김 씨가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여자 김 씨가 몇 년 만에 그 방을 딱 벅차고 햇볕 아래에 딱 서는 그 순간들 그리고 그런 작은 소품 하나 대사 한마디가 너무 마음을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예쁜 영화예요. 큰 사건은 없지만 작고 소박한 이야기들로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1: 아주 중요한 순간일 것 같은데요. 자살을 시도했 했던 남자 김 씨는 언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건가요?
0: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장면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그 한강의 밤섬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막 몰려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김 씨는 그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라면 스프 하나를 발견합니다. 당연히 면은 없겠죠.
1: 예.
0: 특히 짜장라면 스프였어요. 그 순간 남자한테는 목표가 생겨요.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1: 면을 구해서.
0: 그래서 예. 그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짜장면 먹기가 이제 큰 목표가 되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1: 짜장면이 그냥 짜장면이 아니군요.
0: 영화 안에서는 희망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 많이 영화 짜장면을 드실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게 그 일단은 면을 이렇게 가질 수는 없으니까 새 똥을 뒤져서 거기서 씨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영화는 짜장면 희망이라는 한 단어로 영화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적절한 단어입니다.
1: 자살 실패 후에 짜장면을 목표로 살아가는 설정 굉장히 독특하군요.
0: 정말 독창적인 상상력인데 사실 이게 이 영화 보면 한국의 밤섬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이렇게 한국적인 설정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공간이 배경인데 영화가 현대인 느끼는 소외라든지 소통에 대한 갈망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잘 다뤄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관객사들을 받는 거 보면은 한국의 밤섬이지만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열광할 만큼 다들 외로움이 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1: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거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톨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그 외톨이들이 마음을 열고 스스로 세상 속으로 나오는 데에는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를 만나기 위해서 햇볕 아래 서는 장면들을 보다 보면 야 정말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분 있을 텐데 혹시라도 마음이 힘드시면 그 한 사람

0: 가 있을 그 한 사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씨 표류기 만나봤습니다. 푸른 영상 류미래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일터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곳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터는 단순한 노동의 공간을 넘어서 자립과 자존감을 키워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요. 토요 초대석 오늘은 논산 발그레 일터에서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에 힘쓰고 계신 정운주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에서 장애인 청년들의 든든한 짝꿍이자 동료로 함께 일하고 있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1: 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논산 발그레 일터는 어떤 곳인가요?
0: 아, 저희 일터는 한마디로 행복이 가득한 행복공장이에요.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 훈련도 받고 직접 제품을 만들고 출근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죠.
1: 예, 논산 발그레 일터라는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0: 아, 네. 논산 발그레 일터 하면 많은 분들이 얼굴이 발그레하다라는 뜻으로 아시는데 예. 사실은 더 깊은 약속이 숨어 있어요. 바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리는 미래의 줄임말이거든요.
1: 예. 정은주 씨께서는 논산 발그레 일터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계시다고요?
0: 아, 네네. 저희 발그레 일터를 설립하신 하주연 이사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걸음, 같은 속도로 모두가 함께 가자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함께 늘 새기고 있습니다.
1: 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0: 저희가 지금 만드는 제품이 네. 디퓨저를 비롯해서 수제 비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땀 한 땀 뜨고 있는 손수 짜는 수세미가 있습니다.
1: 자, 먼저 디퓨저 생산 공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디퓨저 생산 공정은 뭔가요?
0: 처음에 저희가 이 디퓨저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액체 계량이 조금만 틀려도 향이 달라지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실수 없이 따라올 수 있게 공정을 아주 쉽게 쪼개고 그다음에 눈에 확 들어오는 설명서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워낙 성실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로자들에게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혹시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0: 아, 네.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처음에 기계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작업실 근처에도 못 오던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매일 조금씩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조금만 더 가까이 와볼까라고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접 기계 버튼을 누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나왔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기계가.
1: 예.
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공정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1: 그분들은 지금도 일을 잘 하고 계신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깨고 스스로 일어선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발그레 어엿한 에이스가 되었답니다.
1: 그렇군요. 장애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아, 네. 저는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사이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현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땀 흘려서 제품을 만들고 있을 때 최고의 동료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고
1: 예.
0: 때로는 친구처럼 시시콜콜한 농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걸음으로 가족처럼 함께 가는 것. 그게 제가 현장에서 끝까지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원칙입니다.
1: 논산 발그레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정은주 씨 개인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아, 저에게도 특별한 동기가 있었어요. 실은 제 조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족 장애인 자립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늘 마음속에서 한켠을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올케가 발그레에서 숙성 비누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1: 예.
0: 올케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비누를 빚고

0: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도 뭔가 이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함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1: 몇 년이나 되신 건가요?
0: 6년이 됐죠.
1: 그렇군요. 논산 발그레 일터에서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0: 아, 저희 지금 청년들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되고요.
1: 예.
0: 예, 저희 이사장을 비롯해서 저희 그 발그레 그 사무실과 그 여기 작업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합하면 10명. 됩니다.
1: 한 30명이 함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 건가요?
0: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그 하주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 장애인 부모회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1: 예예.
0: 예예. 그곳에서 먼저 이사장님이 이제 여행 나누리라는 그 모임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된 거거든요.
1: 예예.
0: 그게 발그레 일터가요. 아,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할 때 뭐랄까 우리 청년들을 함께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뜻이 같이 모여서 만들게 됐습니다.
1: 주로 그러면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청년분들인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군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에서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0: 일터 밖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일상을 돕고 그다음에 그 일터에서는 그 제품 만드는 일을 함께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6년 동안 장애인 직업 재활에 애쓰신 덕분에 논산 발그레 일터가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논산시장 공로패까지 수상을 하셨다고요.
0: 그거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큰 상을 주셔서 진짜 송구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1: 예.
0: 제가 한 일에 비해서 그저 발달장애인 동료들과 그냥 같은 보조로서 묵묵히 걸어온 것뿐이고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길을 이끌어준 가족들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준 발그레 식구들 모두를 대신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어떤 활동가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0: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들 동료들에게 거창한 전문가보다는 언제나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따뜻한 짝꿍 같은 그 기억되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요초대석 오늘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있는 논산 발그레 일터 정은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얼마 전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어머니는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걱정이 많았는데요. 평소 집에서는 정말 순하고 착한데 어린이집에만 가면 친구랑 싸우고 혼자 논다고 했어요. 요즘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부모님들의 고민인데요. 집안의 모든 배려를 독차지하며 상처 없이 자란 아이가 사회라는 거친 바다에 나갔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결함,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인지 능력의 어려움이에요. 오늘은 사회인지 능력 중에 하나인 배려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0: 예, 배려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건가요?
1: 네, 배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착한 마음씨나 양보하는 미덕 같은 도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곤 하지요.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배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치열한 과정이에요. 특히 아주 어린 시절에 배우는 배려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 뇌가 선택한 가장 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이자 사회적 지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사회인지 능력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착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이나 미묘한 말투, 상황 맥락을 읽어내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기분일까를 고도로 추론해내는 지적인 프로세스인 것이에요. 실제로 발달심리학의 거장 피아제가 강조한 조망수용능력, 즉 자신의 관점을 넘어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능력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배려가 시작되죠.
0: 예, 배려는 단순히 착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상상해보는 능력과 연결이 되는군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어떤가요?
1: 네, 최근의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 결과들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뒷받침하는데요. 아이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울 뉴런 체계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활성화돼요. 즉, 배려를 한다는 것은 아이의 뇌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으며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계산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일종의 사회적 뇌의 첨단 작동 시스템인 셈이에요. 결국 배려를 잘하는 아이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지능적이라는 평을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0: 예, 사회적 뇌의 최첨단 작동 시스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1: 네, 발달심리학의 거장 피아제는 만 2세부터 6, 7세 사이의 아이들을 전조작기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0: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조망 수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요. 심리학자 삐아제는 이를 세산 실험을 통해 증명했어요. 만 6세 이전의 아이에게 산 모형을 보여주고 반대편 인형의 눈에는 산이 어떻게 보일지 물어보면 대부분 인형의 위치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답하는데요. 내 눈에 보이니까 남도 당연히 똑같이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듯 만 2세부터 6세 사이는 아직 자기중심적인 틀에 갇혀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 틀에서 벗어나 타인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배려의 골든 타임이기도 한데요. 나라는 좁은 세계에서 나와 타인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껍질을 깨기 위해 치열하게 훈련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해요.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친구는 싫어할 수도 있다는 아주 사소한 사실부터 배우기 시작하지요. 이때 타인의 관점을 상상해보는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의 사회적 회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머물러 버릴 위험이 커요. 즉 완벽하지 않은 이 시기에 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아이의 전두엽을 자극해 평생의 사회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1: 예,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배려심을 더 잘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0: 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단 한 점의 불편함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데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이 선한 의도가 역설적으로 아이를 자기중심성이라는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타인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성 자체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회인지 능력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은 아이에게 적당한 시련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거대한 생존의 위협은 바로 동생이 태어났을 때인데요. 나만 독차지하던 부모의 사랑과 시간이라는 절대적 자원을 한순간에 동생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은 아이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지만 바로 이 어쩔 수 없이 나눠 가져야만 하는 결핍의 순간이 아이의 사회적 뇌를 깨우는 가장 치열한 훈련장이 되어요.
1: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0: 네. 동생의 출현으로 엄마를 공유해야 하는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 영리한 아이들은 본능적인 생존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무작정 떼를 쓰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도와 동생을 챙기거나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심리학적으로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승화라는 고도의 방어 기제예요. 부모의 사랑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착하고 배려하는 아이라는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요구를 관철할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예측하는 이 치열한 두뇌 싸움이 공감과 조율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죠.
1: 예,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한가요?
0: 네, 부모님들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가 양보할 때 단순히 우리 애 참 착하네라는 도덕적 칭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양보의 이면에는 사랑을 유지하려는 아이의 치열한 고군분투가 숨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해요. 동생 때문에 엄마를 기다려주느라 정말 애썼구나. 네가 참 마음을 많이 써줬어. 라고 그 치열한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해요. 부모가 아이의 이런 생존 전략을 지지하고 따뜻하게 수용해 줄 때 아이는 비로소 타인을 고려하는 습관을 건강한 인격의 일부로 내면화하게 되죠.
1: 예, 배려를 배우는 과정에서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군요.
0: 네, 결국 모든 것이 풍족하고 원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배려가 자라기 어려워요. 오히려 적당한 좌절과 거절의 경험이 아이의 자기중심적인 껍질을 깨고 사회적 뇌를 성장시키지요. 어린 시절의 결핍을 배려로 승화하고

0: 통화시킨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갈등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힘을 갖게 되어요. 배려는 유약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확히 읽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영리하고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의 작은 좌절들을 빛나는 지혜로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아이의 치열한 양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1: 네, 오늘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지능 배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패닉의 달팽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 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가운 보조기기 지원 사업 소식인데요. 2026년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희귀질환 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치료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잘 해내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또 이동하는 것, 공부하는 것, 치료받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사업은 그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희귀질환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연결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신청 기준은요,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입니다. 의사 진단을 통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23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고요. 좀 특이한 게 꼭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0: 내용을 함께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서 소득 기준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서류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0: 네, 맞춤형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물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할 사람의 신체 상태나 또 생활 환경, 필요에 맞는 보조기기를 살펴본 뒤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아동 청소년마다 어려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아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동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동은 치료나 학습을 할 때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장치가 꼭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원받을 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지금 어떤 점에서 가장 불편한지, 그리고 왜 그 기기가 필요한지, 지원받으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자세히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는데요. 다만 의료기기하고 의지보조기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1: 그렇군요. 신청할 수 있는 기기도 폭넓다고 봐도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지보조기나 의료기기는 제외가 되긴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생활 속 필요를 중심에 두고 보조기기를 검토한다는 점에서는 꽤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동을 돕는 기기나 앉은 자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기기, 또 치료나 훈련에 도움이 되는 기기, 혹은 학습이나 일상생활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기기, 이런 것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이 보조기기가 우리 아동 청소년에게 왜 꼭 필요한가, 이걸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이 보조기기 필요성이나 기대 효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어서 실제 생활에서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예, 신청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겠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신청서에 최근 3년 동안 다른 지원 사업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현재는 어떤 보조기기를 쓰고 있고 그 기기는 어떻게 마련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적게 되어 있고요. 또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지금 어떤 불편이 있고, 그래서 또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장애 정도는 어떤지, 왜 이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지, 이런 걸 자세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한두 줄 쓰시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 아이가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는 보호자가 매번 안아서 이동을 시켜줘야 하다 보니까 뭐 보호자의 건강 상태에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실제 생활 장면이 좀 떠오르게 쓰시는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겠고요. 허위 작성을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안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사진도 함께 내야 하는 건가요?
0: 네,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현재 신체 상태의 사진, 그리고 일상생활의 활동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 예를 들자면 평소 앉아있는 자세나 서있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치료받는 모습, 집에서 뭔가 생활하는 장면처럼 실제 생활이 드러나는 사진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보조기기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를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들어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글만으로는 전달이 어려운 자세 문제나 이동 어려움 같은 게 사진에서는 더 잘 드러날 수 있거든요. 사진 수량도 꼭 제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준비해야 할 서류도 정리를 해 주시죠.
0: 네, 기본적으로는 지원사업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그리고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납입 관련 서류나 원천징수 서류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해당되시는 가정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나 수급자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특히 진단서는 1년 이내 발급본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로 하면 될까요?
0: 네, 신청 기간은 지난 4월 17일에 시작이 됐고요.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접수는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요. 각 지역별 접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서울만 접수받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 접수 기관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사는 곳에 맞는 기관 확인해서 접수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440-589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경기 남부는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리고 다른 1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문의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인 seoulat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5월은 가족 모임이 많은 달입니다. 꼭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가족 간의 날짜를 맞춰서 외식하는 가정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떤 식당에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맛집 검색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특히 부부가 모두 시각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유명 맛집을 찾기보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 점자 메뉴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매번 남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사실 곤혹스럽거든요. 식당에 점자 메뉴판이 없다면 새로 제작해서 비치해 놓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시각장애 손님을 배려하는 식당이라는 홍보가 될 수도 있겠죠. 점자 메뉴판 제작은 이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요청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메뉴나 가격을 남에게 묻지 않고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리번 플러스, 싱 AI, 룩아웃 같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사물이나 문자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하게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목경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어릴 때는 안마의를 해서 가족들을 돌봐왔는데 나이든 지금은 병든 남편을 보살피며 지내고 있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니 서글프고 외롭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가 몰도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상도보다 약간 큰 비교적 작은 나라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일조량이 적절하고 기후가 좋아서 농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와인이 유명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몰도바의 수도에서부터 음악여행 함께하겠습니다. K-Wheel의 노래 먼저 듣죠. 눈물이 뚝뚝.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은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자식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 중에 어느 쪽에 더 어려우세요?
1: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 역할이 정말 더 어렵죠.
0: 아, 부모 역할이 정말 훨씬 그럼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1: 네, 맞습니다.
0: 자녀 역할이야 뭐 그냥. 뭐 있나요? 자녀 역할이라는 게? 네,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불효자인 게 들통났나?
1: 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딸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0: 아이고. 네. 많은 분들 앞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게 네. 누구 앞에서라도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되네요. 자, 궁금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유하나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7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선천냉이어서 빛조차 본 적이 없고 안마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안마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힘들다고들 하지만 사실 예전에 일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하는 안마는 일도 아니죠. 어릴 때부터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며 돈도 꽤 모았지만 동생들 공부시키며 뒷바라지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남은 거라곤 제 몸뚱이뿐이더군요. 결혼도 포기하고 살다가 뒤늦게 남편을 알게 되어 함께 산 지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젊을 때부터 술과 사람을 좋아하던 남편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뇌출혈로 세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제 보살핌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성화입니다. 자신도 시각장애인인데 언제까지 혼자서 남편 수발을 들 거냐는 거죠. 비록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남편이지만 저는 타인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없이 서글프고 외롭기만 하네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인데요. 어릴 때부터 안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돌봐왔는데 나이 든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남편을 보살피며 또 지내고 있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한없이 서글프고 외롭다고 하셨어요.
1: 이분의 참 그 헌신과 노력, 그 가족에 대한 끈끈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그 남편을 또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걸 보면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자신도 좀 돌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자신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0: 네.
1: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요.
1: 네.
0: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아이, 내 팔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물론 사연자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건 아니고요.

0: 옛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만큼 그 이분의 서글픈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예, 청취자분들도 뭐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지금 이분의 감정 그 어떤 깊은 외로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연민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장님께서는 다 팔자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그 팔자고 운명이고 다 누가 만드는 거냐면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랜 동안 그 가족에게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시다가 지금의 남편분에게도 정말 그 헌신적이고 노력하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이러한 그것들이 이렇게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기 연민에서 오는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남편이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왜 없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싶지는 않다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1: 네.
0: 이게 너무나 이분이 착해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1: 정말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왜 저럴까? 그리고 또 팔자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마치 자신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0: 자기의 책임감.
1: 네, 자기의 어떤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사랑과 애착이 있었죠.
0: 네.
1: 그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내면에 이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이제 그 집착이 좀 더 가까워져 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집착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야지만이 이분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분이 남편을 돌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은 이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자신의 자존감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어떤 올곧음이야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0: 네.
1: 네. 타인이 봤었을 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그래야지 자기의 자존감 그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0: 네.
1: 보는 겁니다.
0: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면서 마치 자기 연민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1: 네네, 맞습니다.
0: 이런 감정은 뭡니까?
1: 지금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게 돌보던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고 습관처럼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돌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면은 그런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골이 깊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본인이 지쳐서 힘들어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견뎌왔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지 못하는
0: 네.
1: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약해서가 아니라 그
1: 그렇죠.
0: 감정이 너무 오랫동안
1: 네네네.
0: 쌓이고
1: 네네.
0: 쌓이는 게.
1: 네네 맞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1: 네.
0: 이분이 말씀대로 무너질 위험도 실제로 있는 겁니까?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을 사실은 돌보시는 분들이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먼저 우선하셔야 합니다.
0: 네.
1: 예전에도 가끔 이런 그 내용이 사연이 있었을 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0: 네.
1: 이런 경우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려고 하는 바로 이분처럼 책임감이 강하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그러한 것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0: 네.
1: 그래서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둘 수 있게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의 상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0: 네.
1: 네.
0: 그러면 지금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라.
1: 네, 맞습니다.
0: 하는 거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려면은 일단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물리적으로도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규칙적인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규칙적인 운동 이러한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자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혼자 있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취미를 가지시면 네.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음악 활동이라든가 미술, 공예 활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만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수다를 떠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분들에게는 좀 가능한 한 이렇게 이분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0: 가사나 일상을 좀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1: 물론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으로 이 남편을 좀 잠깐 다른 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이렇게 뭐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 직접적으로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 이런 것들 가정 방문하셔서 오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서비스를 받아보시면서 또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0: 네.
1: 이런 것들도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충분하게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 네.
0: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요.
1: 네네.
0: 그러면 그 자체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무슨 그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을 또 갖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 네. 정말 진행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 중에 가끔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시면서도 자칫 조금 소홀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0: 네.
1: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 자체가 더 나은 돌봄을 위해서 이렇게 휴식을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만이 앞으로 더 길게 지속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돌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0: 네.
1: 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이런 얘기들을 좀 주위의 친구나 누가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면 정말 좋겠는데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고집이 굉장히 있거든요.
0: 잘 안 들으려고
1: 네.
0: 또.
1: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이분을 신뢰할 수 있고 이분이 존경하는 어떤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까운 친지나 가족분 이런 분들 중에서

0: 이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넌지시 좀 너 자신도 좀 돌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그런 말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에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자, 끝으로 이분에게 위로도 좋고요.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분 그동안 그렇게 그 가족들 헌신적으로 돌보시고 또 지금의 남편을 이렇게 돌보시느라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애를 쓰고 살아오셨고 또 그런 그 지금 마음 또 지금 태도 이런 것들 정말 존경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편을 훨씬 더 잘 돌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에 더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위기 있게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편은 무슨 복이십니까?
0: 네.
1: 네, 힘내시고요. 우리도 가까이서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정한의 노래 같이 듣죠. 편지.

실명 예방, 관심과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아내의 지인이 안질환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매우 까다로운 수술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큰 이상이 없으면 생각보다 신경을 덜 쓰는 것이 눈 건강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제때에 치료하는 걸 소홀히 생각했다가 실명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질환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조기에 발견해서 실명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한 아버지는요, 학교 건강검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실명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다른 검사와 함께 시력 검사도 합니다. 이때 시력 검사표에 숫자나 그림이 보이는지 질문하는 것 외에 조기에 발견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안질환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문진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보이는지, 혹은 눈 가장자리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검진해야 하는 환경이라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질문으로 문제를 찾아내서 치료받게 하고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검진 목적에 부합하는 일 아닐까요? 주병선의 노래 듣습니다. 칠갑산.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부터 새로운 나라인 몰도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 네,
0: 첫 시간에는 몰도바라는 나라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하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면적도 우리나라 뭐 경상도 면적보다 조금 넓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큰 나라가 아니고 사실 뭐 여행지 정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몰도바 여행은 오늘 수도인 키시노우 여행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늘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0: 네.
1: 사실 유럽 지역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좀 잘 사는 선진국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부나 동부 유럽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아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달을 못한 그런 나라들은 많죠. 많은데
0: 네.
1: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몰도바는 그 중에서도 좀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면적은 이제 전 세계에서 138위 정도 규모예요. 그 정도이고 인구도 역시 300만 명 내외. 그러니까 세계 136위로 기록이 돼 있어요. GDP가요. 세계 145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빈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리고 1인당 GDP도 역시 103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 이제 순위를 따지면 뭐 중간 정도가 되긴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중간 정도라고 하면 좀 못 사는 축에 속하죠.
0: 네.
1: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0: 아무래도요.
1: 네. 근데 이제 국민소득이 낮은 반면에 뭐 모든 게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행객들의 입장에서는 현지 물가가 좀 저렴하다.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업이 많이 발달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들, 그,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0: 네.
1: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0: 좀 다양한 거 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몰도바의 주요 여행지라면 이제 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도입니다. 아, 키시노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 수도이자 최대 도시고요. 전체 인구가 300만 명 내외인데 이곳의 인구가 2024년 기준으로 48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
0: 네.
1: 본래는 이제 예전에 몰다비아 공국의 한적한 수도원 마을에 좀 불과했던 이런 곳인데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에게 패퇴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러시아에 속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몰도바 역사 말씀드리면서 지배 세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거 말씀드렸었죠.
0: 그러니까요. 예.
1: 제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루마니아 왕국의 또 영토가 됐었고요. 그 당시 말은 이제 키시노우가 루마니아 이제 속해 있었으니까 루마니아에서도 두 번째로 큰 그런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독일의 점령을 당하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그 당시 이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일단은 소련을 묶어두고 이쪽을 이제 자기네들이 먹기 위해서 불가침 조약을 하면서 그 키시노우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소련에 넘겨주게 됩니다.
0: 네.
1: 그럼 뭐 조건이 있었고요. 소련의 지배를 또 받았고. 그러다가 뭐 이런 이제 역사를 좀 지니고 있었는데 독일과 루마니아에 속해 있던 군사정권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또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치 세력이 이제 유대인 학살 정책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유대인 인구가 1941년에 한 11,300여 명이었다가 2년 뒤에 1943년은 177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주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뭐 이렇게 됐고요. 전쟁 후에 이 지역은 또 소련으로 다시 또 이제 재통합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소련의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구소련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그 독립을 하면서 몰도바의 수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키시노우에서 가볼 만한 곳을 꼽자면은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사실 러시아와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몰도바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몰도바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전쟁을 한 건데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다가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승리한 건 아닌데 오스만 제국이 승리를 했는데 개선문을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게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몰도바 사람들 입장에는 뭐 몰도바가 싸워서 뭐 승리를 쟁취하거나 한 건 아닌데 다른 세력들이 와서 승리해놓고 거기다가 세운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쨌든 지금은 관광 자원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렇고요.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럽의 개선문들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의 개선문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소박한 편이에요. 네. 이렇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키시노우 안에서는 이곳이 나름 이제 뭐 주요 관광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키시노우에 이렇게 뭐 뚜렷한 명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것으로 이곳을 찾는 또 여행객들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우리나라에서 몰도바로 가는 여행객들도 어느 정도 될까도 궁금하네요.
1: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네. 나름대로 온라인을 보니까 이곳을 여행하고 이제 개인 페이지에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뭐 세계 오지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지 소개 키시노우의 여행지 가볼 만한 곳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0: 네.
1: 뭐 요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요즘 팍팍한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수선하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아름답다 이렇게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Life is wonderful. 삶은 놀라운 것이라고 찬미하는 그런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이슨 무라즈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히트곡도 많이 있는 그런 미국 가수죠. 제이슨 무라즈의 히트곡 Life is wonderful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같이 청해 듣죠. It takes a crazy

0: 제이슨 무라즈의 Life is Wonderful 듣고 오셨고요. 유럽 여행 가면 그 질리도록 보는 게 아무래도 성당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뭐
0: 어떻게 그 유럽 키시노에도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정교회 성당이긴 한데 그리스도 탄생 대성당이고요. 183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구소련 지배하에 있을 때는 전시장으로 개조가 돼서 사용이 되다가 독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성당의 역할을 되찾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관련한 그런 관광지들 수도원도 있습니다. 치우플레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15세기 말에 이곳이 이제 외세 오스만 제국, 뭐 폴란드 결국은 이제 점령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던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스테판 셀마레라고 이 몰도바에서는 상당히 영웅으로 추앙되는 그 스테판 셀마레 동상이 있는
0: 곳인데요. 네.
1: 그 이 사람은 뭐 이곳에서 얼마나 국민 영웅 대접을 받느냐 하면 집회, 우표 이런 데도 단골로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이 동상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루마니아에 속해 있던 시절 그러니까 1918년경에는 또 러시아 차르 알렉산더 2세 기념비 원래 이곳에 있었는데 러시아 차르 기념비가 그걸 철거하고서 루마니아에 속해 있던 시절에 이 동상이 세워졌다가 그걸 또 루마니아에서 주조를 해서 이곳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0: 네.
1: 구소련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됐다 그러죠. 독소 불가침조약 뭐 이렇게 되면서 독일과 불가침조약

0: 바로 그때 이제 그곳에 점령당할 것을 대비해서 순환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루마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동상을.
1: 그만큼 귀하게 네.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요. 네.
0: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뭐 돌아오는 뭐 이런 무역구조를 네. 갖건 그 결국 이제 루마니아의 이런 그 참 가혹한 역사만큼이나 시련을 겪었던 그런 동상이고요. 아, 그리고 뭐 이곳에 박물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그 나라를 제대로 보려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둘러보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되겠죠.
1: 우선 몰도바라는 네. 나라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럴수록 이런 곳이 가볼 만한 곳이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가볼 곳이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은행 건물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되는데 그 사연이 참 웃기는 게요. 원래 구소련 시절에 은행 건물로 사용이 되던 곳인데 이게 그 왜 오페라 하우스가 됐냐? 그 당시 구소련의 위성국 시절에 몰도바의 그 공산당 제1비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 딸이 소련에서 유학을 하고 유학을 했던 그 클래식 연주자였습니다.
1: 그래서 네.
0: 딸의 고향에서 귀국 기념 연주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공연장으로 만들었다는 참 네.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잘 오페라 하우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 관광지 소개 이 정도 하고 와인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관광지와 결부가 되는데 농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큰 작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곳 몰도바가 유명한 또 와인 산지예요. 그래서 명품 와인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수출도 많이 했었던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곳에 그 구경 와이너리가 있는데 이게 규모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1: 지하 그 와인,
0: 네, 지하에 있는 와인 저장고인데
1: 네.
0: 기네스북에서 인증받은 세계 최대 와인 컬렉션 약 150만 병 정도 있는 데 있고요.
1: 네.
0: 그 55km 길이의 그 저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엄청나네요,
0: 거죠.
1: 정말. 네. 그런데 네. 왜 몰도바 와인 이게 왜 연상이 안 됐을까요? 그만큼
0: 보통은 우리가
1: 뭐
0: 캘리포니아, 뭐 프랑스,
1: 뭐 칠레 하다 못해
0: 칠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몰도바 세계 최대인데
0: 우리나라에서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렇습니다. 몰도바의 또 음식 이야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양배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 그런 요리들이 많고 주 음식들은 소개해드리긴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그렇고요. 루마니아 음식과 비슷하다. 또 같은 또 이름을 갖고 있는 음식도 있고 루마니아 여행할 때 이미 소개를 드렸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몰도바 여행은 마무리하고요.
1: 네.
0: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곡이요. 역시 아름다운 꿈 같은 나날을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평화로운 곡. Days of Wine and Roses. 와인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와인과 장미가 가득한 그런 나날들 떠올려보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밝고 좀 희망적인 노래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제가 가수 소개를 안 했습니다.
1: 네.
0: 앤디 윌리엄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미국 가수죠. 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앤디 윌리엄스의 Days of Wine and Roses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땅을 주유하며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62년의 일생 동안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과 에세이, 논픽션을 썼고 제5열 같은 희곡도 창작했다. 그중 소설 10여 편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비롯한 여러 작품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노인과 바다는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와 작품에서 대부분의 의미는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서사 원리인 빙산 이론 같은 소설 미학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다. 광적인 읽기 몰입과 광적인 쓰기 몰입. 헤밍웨이는 읽으면 쓰게 되고 쓰면 더 읽게 되고 더 읽으면 또 쓰게 되는 아름다운 쳇바퀴에 갇혀 일생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고 이후 종군 기자로 제2차 세계대전,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을 취재했다. 중국 체류 당시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진영을 넘나들며 전쟁의 실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쟁 경험은 작품마다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 또한 헤밍웨이는 바다낚시와 투, 사냥, 복싱 같은 거친 스포츠를 선호했고 음주운전도 끊지 못했다. 평생 32회의 사고를 당했고 40대부터는 매일 위스키를 1리터씩 마셨다. 4명의 여인과 결혼, 이혼을 반복했고 잠깐 스쳐간 이성 친구도 적지 않았다. 한 인간이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사랑을 하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며 그 많은 나라와 전쟁터를 떠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쉽게 믿기지 않는다. 진정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혹은 다른 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한 무언가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큰 행운이 따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드라마틱한 인생.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죽음을 헤밍웨이는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근원을 추적했다. 그의 모든 작품에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유이지 않을까. 결국 1961년 헤밍웨이는 아이다호 캐첨의 자택에서 엽총 자살로 마지막을 선택했다. 더불어 그의 일가 또한 아버지는 총으로, 여동생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 남동생 레스터 역시 권총으로, 아꼈던 손녀딸 마고 헤밍웨이까지 1996년 약물 복용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인간의 관심사를 건강과 일, 친구와 술, 침대에서 즐기기 등으로 정의한 헤밍웨이의 자살은 후대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많은 은둔자였던 셈이다. 총과 낚싯대, 펜으로 온 세상을 황소처럼 유랑한 거인.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간 헤밍웨이는 죽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

0: 역시 최고의 클랩.
1: 행복한 새벽의 성지. 태국 수코타이.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인 태국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고 독립을 지켜왔다. 최고의 날씨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맛있는 음식과 후한 인심까지 더해져 살기 좋기로 소문난 나라다. 여기에 우리나라 3배 정도 크기의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는 물론 7천만 인구까지 갖췄으니 축복받은 곳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동안 방콕에 머물다가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국의 과거를 보고 싶어서였다. 한 시간 만에 태국 북부 스코타이 공항에 내려 옛 성터를 찾았다. 화려했던 도읍지는 고요했고 동서와 남북으로 2k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로 조성된 역사 유적지에는 사원의 일부와 불상 몇 개, 반쯤 잘려나간 돌기둥들이 남아있었다. 방어의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건너지 못하게 설계된 물길의 이중 배치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사라진 그 흔적 속에서 5km 둘레 안쪽의 왕궁과 서원의 돌계단에 발걸음을 남기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예터 사이를 느린 속도로 돌았다. 남아있는 흔적들이 푸른 하늘과 대칭을 이루며 정적 속에 묻혀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왕도는 세월에 풍화되어버린 잔해들 사이로 바람만이 오가고 있었다. 거친 질감으로 뜯기고 부서진 돌기둥 틈새로 사암의 굵은 모래입자들이 선명했다. 태국 선조들은 6세기에서 11세기경부터 중국 윈난 지역에서 점차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착했다. 13세기 초 몽골 침공으로 남하가 가속화되면서 크메르 영향권에서 벗어나 1238년 스코타이

0: 마이 왕국을 세웠다. 북부에서는 치앙마이, 란나 왕국이 동시대에 형성되며 스코타이와 함께 타이족 국가들이 번성했고 이후 중부 아유타야와 방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 동남아시아의 강자인 크메르 영토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다시 썼다. 영토가 넓은 태국은 그만큼 다양한 민족과 지역 전통을 포괄하면서 종교나 문화의 깊이도 여러 층위로 발전해왔다. 거대한 사찰터와 화려한 불교 유적들이 산재한 것은 불심으로 나라를 지탱하려 했던 당대 사람들의 유산이자 절에서 수도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고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스코타이 역사 유산 가운데 상당수는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람캄행 대왕 시기의 번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기존의 힌두교, 불교 전통 위에 테라바다,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며 후대에 태국 문자로 이어지는 스코타이 문자도 창제했다. 스코타이 왕국은 현대 태국의 기초를 만든 첫 타이 왕국으로 자주 언급되며 스코타이 이전에는 무왕이라는 작은 지역 세력들이 군웅할 거였다. 일대를 제압하고 국가 형태를 갖춘 왕국의 첫 출발점이었다. 약 13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초까지 대략 150년 남짓 상좌부 불교 왕국의 중심지로 기능한 셈이다. 세월에 쓰러진 수백 개에 이르는 사찰터와 탑, 불상 유적은 발굴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쯤 위치한 지리적 안정성과 비옥한 평야, 풍부한 수자원이 번영의 바탕이었다. 전성기 스코타이는 물에는 물고기가, 들판에는 쌀이 가득하였고 누구나 자유로이 교역을 하러 다녔다고 기록될 정도로 번성했다. 스코타이는 원나라와 교역관계를 맺으면서 도자기 생산과 무역이 크게 발달했고 상갈록 도자기로 대표되는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킨 중요한 생산지 가운데 하나였다. 넓은 사원터와 엄청난 불상들의 자취는 스코타이에 지나간 영화를 짐작하게 했다. 이 도시는 14세기 후반 이후 북쪽 란나와 남쪽 아유타야의 압박, 내부 분쟁 속에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게다가 내륙의 분쟁까지 가세한 2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1378년 결국 근처에서 세력을 키운 아유타야 왕국에 흡수되면서 1438년에 독자적인 왕조는 무너졌다. 스코타이에 이어 아유타야, 톤부리, 지금의 짝그리 왕조로 태국의 권력은 이어졌다. 현재 최고의 통치자인 라마 10세 국왕의 사진은 스코타이 시내에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유적지 복원은 태국 정부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그 결과 스코타이 역사공원과 인근 도시 유적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궁터의 중심지 왓 마하탓 사원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다. 전형적인 태국식 대형 불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주변을 벽돌 불탑들이 감싸는 구조였다. 불상의 몸은 흰 석회가 발라져 있었고 머리 위로는 불꽃이 치솟았다. 여기서 불꽃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모양새가 바깥 연못과 어우러져 묘한 신비감을 드러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유적지 못지않은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왓은 태국어로 사원을 뜻한다. 스코타이의 최대 사원 왓 마하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많았던 불탑은 거의 없어지고 복원된 일부가 전성기의 영광을 지키고 있었다. 왕실 최대 사원의 위용만 성터 곳곳에 남아있었다. 기둥 위 사라진 건물들은 지나간 시간을 그려내야 하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백색 부처의 독특함은 사원의 자랑이다. 미소 가득한 석불에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지고 있었다. 옛 성터의 대표 건축물은 왓 시사와이다. 힌두교풍 분위기에 옥수수처럼 생긴 트리플 주탑이 눈길을 끌었다. 힌두교의 브라흐마와 비슈뉴, 시바에게 봉헌된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불교화되었다. 입구에서 걸쳐 보이는 불탑 건축은 인도의 전형적인 시바 여신 사원을 연상하게 했다. 연못을 경계로 오른쪽 방향에 세워진 스리랑카식 남방불교 사원과 첨탑도 일품이었다. 종 모양의 육중한 지상 유선형 사원에서 솟아오른 첨탑이 허공을 향하는 구조다. 방콕의 에메랄드 왕궁처럼 스코타이 옛 성터에도 불교와 힌두교, 스리랑카 풍의 소승 불교 사원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었다. 포용과 너그러움이 배어난 바탕을 짐작하게 한다. 스코타이는 타이족의 이상적인 불교 정토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공간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포용되었다. 그들은 생명수인 차오프라야 강물을 관계시설로 끌어들여 미리 파놓은 호수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읍의 발전을 도모했다. 땅은 해자로 연결되고 사각과 원형으로 어우러져 흘러나가는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낙원을 함께 꿈꾼 동남아 중세인들의 거점이었다. 스코타이 사원에 그려진 만다라가 시선을 유혹했다. 만다라는 원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다라를 소리대로 번역한 것이다. 본질을 의미하는 만다와 소유를 뜻하는 라가 결합된 말이다. 힌두교에서 생겨났지만 불교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불가의 수행을 상징하는 만다라는 명상을 통해 수행자가 우주와 합이라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다. 세상을 등진 수행자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하다.

왓 마하탓은 대형 불탑을 중앙으로 주변에 8개의 아담한 탑이 배치되어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만다라 형상의 재현이다.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걸 반복하는 만다라 속에서 나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다는 것은 고단함이고 벗어던져야 하는 숙명의 짐이었던 모양이다. 절터에 산재한 체디, 불탑과 비한, 법당의 연결조합은 신비한 불성을 자극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다양한 불교 양식이 혼합되어 스코타이의 역사 속에 녹아든 현장이었다. 왓 사시는 아름답고 유연한 자태로 걸어가는 부처를 표현한 태국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걸작이기도 하다. 옛사람들도 삶에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서방 정토 극락 세계로 향하는 깨달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세월에 쓰러진 돌기둥과 이끼, 또 말라버린 불상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호수는 하늘이 지나는 시간에 맞춰 매 순간 황홀한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었다. 스코타이는 부다의 행복한 새벽을 의미한다. 최초의 의도대로 당대 사람들은 부처가 행한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피안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장자의 말처럼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일 텐데 이곳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생을 실천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불교의 너그러움과 여유를 아는 태국인들은 항상 잔잔한 미소 속에 두 손을 모으고 정겨운 표정들이다. 태국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아잔 차 스님은 번뇌에 빠진 이들을 조건 없이 건전해주는 현인이었다. 태국 북동부 태생으로 숲속에서 참선하고 출가한 후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불가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선승에게 태국인들은 변함없는 존경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김경환 작가의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를 들으셨습니다. 여행은 낯선 세상을 발견하는 기회인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도,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기도 하죠.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빛을 발하는 세계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역사적 사건이 지나간 공간, 한 개인의 고뇌가 깊게 각인된 장소처럼 시간의 층위가 켜켜이 쌓인 곳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본 곳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제 1506편 와해된 군사 조직을 어찌할 것인가.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백성들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신에 포목을 바치고 훈련에서 빠지는 이른바 군포징수가 크나큰 병역비리로 대두되었던 문제를 짚어보았죠. 효종 3년 5월 15일 경연장.
2: 오늘 경전 강독은 이만 마치는 것이 좋겠다. 논의할 현안이 있으면 누구든 말해보라.
3: 전하, 신 홍문관 부교리 민정 중에 아뢰옵니다. 자금 우리나라의 군정이 문란해진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장수를 엄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사옵니다. 장수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군율이 엄격하지 못하고 정찰활동이 치밀하지 못하옵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적의 동태를 탐지하여 기습병을 출동시킬 수 있겠사옵니까?
2: 옳은 말이다. 우리나라 장수들은 지척 간의 적들과 진지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온몸을 바쳐서 용감하게 싸울 뜻은 없고 자기 한몸 보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과인이 일찍이 청나라의 군대를 다스리는 기술을 살펴보았더니 모든 병사들이 병법을 익혀서 행진하는 모습은 엄숙하고 무기는 예리하였으며 경계는 철저하였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평소의 훈련과 기민한 작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심히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4: 신 참찬관 박장원이 아뢰옵니다. 인재를 얻는 도리는 오직 정성을 다해서 발굴해내는 데 있사옵니다. 비록 어딘가에 문물을 겸비한 제갈량 같은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찾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지 않고서 정작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말해서는 아니되옵니다.
2: 임진왜란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라. 당시 왜구들은 4월에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 땅에 상륙했는데 5월이 되어서야 경성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조 임금께서 파천을 할 수가 있었으나 호기는 마치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같아서 장졸간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0: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육지에 상륙해서 서울까지 진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선조가 의주로 파천할 여유가 있었으나 호기는 몰아치는 바람같이 순식간에 진격해왔기 때문에 피할 겨를이 없었다. 이런 얘긴데요. 여기서 호기란 오랑캐, 즉 청나라의 기마병을 말합니다. 효종이 청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만하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1: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때예요. 선종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종실록을 쓰면서 아 우리 전하께서 뭐 북벌 뭐 하고 뭐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효종의 북벌을 하자고 할 때 척화론자들이 속으로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시콜콜 쓸 필요가 없죠. 왜 반대해요? 실제 북벌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효종은 내가 군비를 증강해서 내 신변을 보호해야겠는데 군비를 증강할 명분이 뭐예요? 북벌 준비예요. 신하들도 다 알죠.
0: 실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효종은 신료들에게 끊임없이 북벌 계획을 들먹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벌 계획이란 군사를 북쪽으로 진격시켜서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것이지요. 효종 시기의 북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경연 시간에 홍문관 부교리 민정중이 군정문란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민정중은 효종의 명을 받고서 호남지방 일대를 둘러보았던 것 같습니다. 효종 4년 1월 5일에 민정중이 상소를 올리는데 상소문 중에서 군사 관련 대목만을 간추리면 이러합니다.

0: 주상 전하, 신이 금년 연초에 어명을 받들고서 호남지방 이곳저곳의 군사진영들을 둘러보았사옵니다. 삼가 신이 살펴보건대 근년에는 외적의 별난이 없었던 관계로 모두가 극도로 나태해져서 방비태세가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사옵니다. 제때 속히 조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게 뉘우칠 일이 있게 될까 염려스러웠기에 신의 생각을 아뢰겠사옵니다. 신은 얼마 전에 군포를 거두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아울러 전하께 진달한 바 있사옵니다. 그 뒤에 병조와 비변사에서는 모두 군포 거두는 것을 엄히 금지했다고 말했사옵니다. 하오나 신이 둘러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사옵니다. 신이 둘러본 군진들에서는 여전히 군포를 거두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대립을 시키는 것이 이미 관행이 되어 있었사옵니다. 그런 사실이 번연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조정에서는 또 아무런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으니 이러고도 어찌 군포 징수를 금지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뿐만이 아니옵고
1: 이 시기에 명목상으로는 조정에서 군포 징수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리기는 했으나 지방의 각 군영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민정중은 상소에서 대립을 시키는 관행이 배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의 군역은 대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이미 조세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군역을 제가 이제 역을 지는 것으로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립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제 대신 역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또 폐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전 정도가 되면 이미 군역은 사실상 조세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군역제도는 병조로는 이전부터 좀 뿌리 깊은 문제가 있는 문제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영조 때 균역법 같은 걸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해결되게 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군사 방비는 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 대립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신할 대자에다 설립자를 쓰는 이 대립은 이런 현상을 일컫습니다.
3: 조선시대에 군역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사적으로 고용해서 군복무를 대신하게 했던 관행을 대립이라고 하였다. 대립의 관행이 성행했던 것은 군복무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생겨났으며 이미 조선 전기부터 성행하였다. 이는 곧 군대의 전투력 상실로 이어졌다.

앞에서 소개한 민정 중의 상소에서 군포의 징수를 금했으나 군포를 받고서 군역을 면제해 주는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고충이 심하다고 했었죠. 군포 징수로 인한 폐단은 효종 제위 말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0: 효종 10년 2월 병조참지 유계를 비롯한 병조의 관리들이 임금을 면대하기 위해서 편전으로 들어옵니다.
1: 초상 전환합시오.
2: 과인이 경들을 부른 이유는 어느 시기보다 지금 군정이 문란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들이 맡고 있는 병조에서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불거지는 배단과 잘못을 바로잡을 계책은 과연 무엇인지 듣고 싶다. 모두 기탄 없이 말해보라.
3: 예, 주상 전하. 신들이 살펴보건대 오늘날 군포를 징수하는 폐단은 백성을 괴롭히는 고질이 되고 있는지라 실로 마음이 아프옵니다. 이것이 바로 군정 문란의 요인이 되고 있사옵니다. 신들이 감히 모든 사안을 일일이 다 아뢰어서 전하의 마음을 거듭 아프게 할 생각은 없사옵니다. 하오나 군포 징수 문제만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뢰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4: 전하, 군포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피땀을 이미 다 짜낸 데다가 노인, 약자, 도망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목까지 탕감하지 않고 군포를 분담시켜서 같은 문중의 혈족은 물론 심지어는 그들의 이웃마을 사람들까지도 아울러서 혹독한 피해를 당하고 있사옵니다. 이런 경우는 실로 고금 천하를 통해 봐도 일찍이 없었던 큰 폐단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그 가혹한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앞다투어 살던 고을을 떠나는 실정이옵니다. 만일 이 상태로 방치하고 근절하지 않는다면 2, 3년을 못 가서 나라 안엔 양인 장정이 남아나지 않을 터이옵니다.
5: 주상 전하, 군적의 아무리 백만 명의 이름이 칠려있다 한들 그 명부가 쓸데없는 빈 껍데기라면 백성의 원망과 분노만 쌓일 뿐이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바로잡는 일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다급한 현안이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흉년이 몹시 들어서 떠돌아 나리다 굶어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실정이옵니다.

0: 그리하여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데도 유독 군포를 징수하는 한 가지 문제만은 징수하는 액수를 줄이라는 분부가 없으시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어진 정사를 시행하시는데 큰 결함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1: 전하,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비변사에 분부하시어서 군사 징집 대상자 가운데 도망간 사람, 죽은 사람, 노인, 약자 등으로부터는 군포 부담을 전액 면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군을 지원하도록 명받은 보인들이 응당 바쳐야 하는 배 두 필은 너무 과중하오니 특별히 한 필로 탕감해 주시어서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어지려 하는 백성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이미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서 흩어지지 않게 한 뒤에라야 국가의 명맥이 유지될 것이옵니다.
2: 병조의 관원들이 거론한 얘기들을 듣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의 조선 군대는 말이 군대이지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의 군사 조직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었다 하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군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병든 노약자의 목까지 군포를 바치게 하는가 하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문중 친척이나 혹은 이웃에게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대목이 좀 놀랍죠. 물론 군사체계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병자호란 때문이었겠죠. 따라서 효종을 비롯한 조선 조정에서 수행해야 할 당면 목표는 엉망으로 와해된 군사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일 텐데요.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피폐한 경제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청나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입니다.
3: 이 효종 때의 이 군사정책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이제 인조 때 병조란에 패배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조선의 그것도 군사적인 제도가 전반적으로 와해가 됐다거나 무너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나라의 견제로 인해서 전쟁 당시에 파괴된 지금 산성조차 복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삼전도 항복 이후에 청나라가 제시한 항복 조건이 라고 할 수 있는 정축약조에 아예 하나의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성보의 수축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뭐를 쌓는 것도 안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의 군비 상황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2: 그런데요. 병조의 관리들이 효종에게 추청한 얘기 중에는 단순히 군포 징수의 폐단을 고쳐달라는 것 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킬 위자에 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앙군사조직의 편제를 일컫습니다.
0: 주상 전하, 예전에는 사대부의 자제 및 서얼로서 장정의 나이에 이른 남자는 출신의 귀천을 막론하고 각기 중앙군사조직의 위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고 군역이 균등했사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제한몸 편한 것만 생각해서 사대부의 후예들은 군적의 이름을 소속시키려 하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사대부만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아무리 궁벽한 시골에 한미한 집안의 서리라 하더라도 단지 양반의 핏줄이라는 구실만으로 위의 이름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군대는 모두 자빈들과 천민들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옵니다.
2: 임진왜란 시기에만 해도 양반 사대부의 자제도 군대에 징집되었는데요. 그와 같이 신분에 구애됨 없이 균등하게 병역 의무를 지는 제도를 소고법이라 하고 그렇게 구성된 군대를 소고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0: 그런 전통이 무너져서 효종 시기에는 오직 양인 신분의 장정만이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병력의 수도 부족하고 그 군역의 부담도 더욱 컸던 것이죠.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1: 군대 올 사람이 너무 부족했어요. 양인이 너무 부족해. 양반은 군대 안 가지. 노비도 안 가는데 노비 인구가 당시 40%를 넘으니까. 그래갖고 노비도 소고군에 들어오게 한다. 그런 예외 조항이 있고 실제로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성공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노비를 많이 보유한 노비 주인인데 내 노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군대 가서 매년 두 달 동안 일하면 그걸 좋아할 노비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신분제 의식이 강해서 내가 지금 기분 나쁘지만 군대 오라니까 군대 왔는데 내 옆에 노비가 나랑 같이 훈련받네? 좋아할 양인이 없지요. 그래서 꾸역꾸역 하기는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6편 와해된 군사조직을 어찌할 것인가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앞으로 5주간 여기 소개한 책을 읽을 거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글을 한 편 써오셔야 합니다.
1: 숙제가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강의자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짓고 다시 말했다.
0: 그림책을 읽고 나면 무엇이 됐든 쓰고 싶어질 거예요.
1: 강의자는 첫 시간부터 열심이었다. 가져온 그림책을 표지부터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가 제목과 함께 소금통과 물풍선 따위를 저글링하는 소녀가 그려진 표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0: 그림책은 표지부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책을 다 읽고 나면 표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1: 이어 여자는 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주인공 소녀 베아트리체는 동네 사람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불린다. 자신만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는 소녀. 실수가 싫어서 친구들과 스케이트조차 타지 않는 소녀의 하루가 진행된다. 그리고 소녀가 처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 순간 소녀는 피식피식 웃다가 결국 큰 소리를 내며 박장대소한다. 소녀는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하게 잔다.
0: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1: 책 소개를 마친 강의자는 참석자에게 각자의 실수담을 하나씩 말해보자고 했다. 쭈뼛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아저씨가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거들먹거렸다.
2: 선생님 먼저 말해보시죠.
1: 강의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자신은 어제도 냄비를 태워 먹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 그러고는 편안하게 각자가 저지른 실수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공중화장실에 두고 온 일, 강아지와 산책하다 줄을 놓친 아찔한 일, 늦잠을 자서 지각한 일과 엄마의 생일을 까먹어서 일주일 동안 눈치를 본 일 등이 흘러나왔다. 나는 함께 웃으며 실수를 늘어놓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실수를 실수라고 여겨버릴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틈으로 날카롭게 한기가 가슴 한쪽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 수업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을 적어오라는 숙제 같은 건 할 수 없을 테니까. 나에게도 베아트리체처럼 웃어버릴 수 있는 실수만 했던 나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기억할 수 없었다. 건물을 나서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안에 서 있었다.

0: 서인.
1: 누르면 손가락을 가득 감쌀 것만 같이 충분히 부푼 빵들이 나왔다.
0: 사장님은 진짜 달인이라니까요.
1: 나는 빵을 하나하나 살피며 감탄했다.
2: 아이, 넌 어떻게 매번 그 소리를 하니?
1: 사장님은 부끄러움과 뿌듯함을 숨기려고 과장되게 말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갈색빛의 빵을 보자 출근길에 들었던 노래가 떠올라 흥얼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3: 메일 보냈어. 확인해봐.
1: 다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메일 제목도 파일 제목도 제목 없음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매체명, 이름, 이메일 주소, 해당 기사. 네 개의 항목으로 구분된 자료였다. 기사는 하나같이 성폭력, 불법 촬영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밤 통화에서 내가 빵집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된 단체에 대해 얘기했을 때 바인은 하더니 실은 자신도 모으던 자료가 있다고 속삭였다.
3: 꽤 됐어. 정리만 좀 더 해서 보낼게.
1: 그게 무슨 자료인지 말하지 않기에 나도 묻지 않았다. 그저 메일을 받았을 때 바인이 왜 말이 없었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바인은 틈틈이 지훈 언니의 경우와 닮아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기사를 쓴 기자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다. 나는 바인에게 잘 받았어. 이제 내가 더 해볼게. 일단 너는 까지 적다가 지우고 그냥 고마워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장 코앞에 기말고사를 앞둔 바인은
3: 시험만 끝나봐라
1: 하며 주먹을 불끈 쥔 복숭아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본 건 저녁을 먹고 산책까지 다녀와서

0: 약한 처벌 수위. 이 사실이 뾰족한 창이 되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방패를 집어드는 심정으로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다가 불현듯 눈을 붙잡는 문장에서 멈추었다. 피해자 여럿이 뭉쳤다. 내용은 이랬다. 어느 불법 촬영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피해자는 우연히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함께 다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몇 달 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기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기자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사로, 칼럼으로 공론화했다. 그러는 동안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 피해자들은 현재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직접 가해자를 추적하는 중이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1: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0: 나는 기사의 링크를 바인에게 보내며 물었다.
2: 이거 기억나?
0: 바인은 자기도 그 기사의 눈길이 갔다면서 말했다.
3: 우리도 그쪽에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도 될까? 언니에게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0: 나는 망설이는 바인에게 내가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언니는 요 며칠 기분이 괜찮아 보였다. 여전히 자주 멍한 채로 있었지만 식사량도 조금 늘었고 산책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악몽을 꾸는 일은 줄어든 듯했다. 처음 보았을 때 언니는 젖은 수건 같았다. 조금씩 보송보송해지는 언니를 다시 물에 담그고 싶진 않았다. 저녁을 먹다가도 화장실을 다녀오다가도 언니에게 말을 꺼내려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포기했다. 아기 앞에서 프로펠러처럼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영상을 보여주며 천진하게 웃는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차마 건넬 수가 없었다.
2: 하지만 해야 해.
0: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기지개를 한번 켜고 소리나게 노트북을 닫으면서 언니에게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
4: 이 시간에? 나는 별로 생각 없는데.
2: 콧바람 좀 넣어야 집중될 것 같아서 그래요.
0: 라고 말하며 언니를 억지로 일으켰다. 나란히 모자를 꾹 눌러쓰고 파자마 바지를 입은 채로 편의점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꼭 자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있죠. 늘 언니가 갖고 싶었어요.
4: 어? 나도.
2: 안 됐네요. 나는 언니가 생겼는데.
4: 근데 나는 서인이 네가 언니 같다.
2: 그럼 서로 언니해주면 되겠다.
4: 어? 그러자. 서로 언니하자.
0: 그런 이상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편의점으로 들어섰다. 나처럼 화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언니. 원 플러스 원 판매 중인 아이스크림을 고르고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열심히 나를 설득하는 언니. 같은 걸 먹겠다고 하자 오키오키 하며 작게 흥얼거리는 언니. 계산을 마치자마자 포장을 뜯어버리고 곧장 입에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는 언니 곁에서 나는 계속 잘못한 사람처럼 언니 눈치를 봤다.

0: 편의점을 나와 나는 집 반대 방향으로 좀 더 걷자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입 물고 천천히 입안에서 녹이던 언니는 과장되게 걸음을 뚝 멈추고 말했다.
1: 뭔데? 나한테 할 말 있음 그냥 해도 돼.
0: 나는 조금 더 망설이다가 미안하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다.
2: 부탁이 있어요. 바인이 찾아낸 건데 가해자를 쫓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언니만 허락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0: 언니는 말이 없었다. 아이스크림 끝부분이 녹아 바닥에 뚝뚝 자국을 남겼다. 동시에 그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다. 언니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를 맞은 아이스크림이 점점 더 빨리 녹고 있었다. 쓰레기통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을 발견해
2: 언니 그거 줘요 저기 버리고 올게요
0: 라고 말하는데 언니가 말했다
1: 그러자 연락해보자
0: 그렇게 말하는 언니 얼굴이 젖어있었다 비 때문일 것이었다 나는 언니를 향해 활짝 웃었다.
2: 고마워, 언니.
1: 고마워.

0: 안녕하세요. 황서인이라고 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1: 연락처에서 담임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순전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사장님이 안겨준 고소한 빵 때문일까? 소화가 잘 되고 식어도 맛있는 사장님표 크로아상과 소금빵이 여러 개 담긴 빵봉지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니면 어젯밤 지훈 언니가 한 말 때문일지도 몰랐다. 비를 홀딱 맞고 돌아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언니가 말했었다.
2: 매일 아르바이트하러 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공부를 하고 일상을 꾸리는 너 덕분에 힘을 내볼 용기가 나.
1: 그렇지만 나는 언니의 결심 덕분에 담임을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만나고 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든 그것을 그대로 지훈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언니가 거기서 또 용기를 정립했으면 했다.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쁜 선택이 아니길 바라면서 숨을 멈추고 그대로 버튼을 꾹 눌렀다. 눈을 조금 길게 감았다 떴나?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답장에는 이번 주말 서울에 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당장이라니 기다릴 것도 없이 너무 빠르다. 나는 일러바치듯 바인에게 연락했다.
0: 담임한테 연락했어. 당장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데?
1: 역시 기다렸다는 듯 도착한 답장에서 바인은 망설이지 말라고, 꼭 만나라고, 자기는 주말에 서울에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했다. 우르르 도...

0: 도착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진짜 그래야 하려나 생각했다.
1: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마음보다 발끝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죠. 가사도 좋고 선율도 좋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발을 구르면서 박자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리듬이 먼저 몸을 사로잡는 순간 슬슬 음악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드럼이라는 악기는 참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멜로디를 만드는 대신 쿵쿵쿵 그 리듬으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아주 특별한 악기인데요. 단순한 박자 같지만 그 쿵쿵쿵 안에는 설렘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때로는 하루의 기분까지 바꿔놓는 대단한 힘이 담겨져 있죠. 자, 어떠세요? 이번 주말 기분이 좀 안 난다 싶은 분들은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발끝부터 흔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리듬을 타는 그 순간 기분도 함께 따라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첫 곡 레드벨벳입니다. Feel My Rhythm.

쿵쿵쿵 발끝부터 구르다 보면 어느새 심장까지 두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노래는 가사보다 먼저 그 두근거림으로 기억에 남기도 되는데 아무튼 신나는 리듬, 비트에 맞춰서 기분도 업업업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리듬 따라 행복지수도 가볍게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매주 토요일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 만남 팝주크박스가 잠시 후 준비됩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Box.추억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음악평론가 박현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래요. 자, 팝 주크박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오늘은 드럼스틱 대신에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 해가지고 노래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원래 본업은 드러머였는데 마이크를 잡으니까 노래도 잘하네. 그럼 솔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솔로 가수로 데뷔했는데 성공을 거둔 팝스타들 꽤 많거든요. 오늘 그런 아티스트들의 히트곡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1: 네.
0: 또 드럼을 치다가 나중에는 드럼 스틱을 놓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다.
1: 그죠.
0: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었을까? 아, 송골매 예전에 배철수 씨가
1: 그죠. 처음에 드럼 치셨죠.
0: 활주로.
1: 활주로 시절에 잠깐 드럼을 네. 치셨었고.
0: 그때 탈춤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드럼을 치면서 불렀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김반장이라는 가수.
1: 네, 윈디시티 김반장도 네, 네. 처음에는 아소토 유니온 시절에 이제 드러머로 출발을 해서 이제 있었고. 예, 네, 그랬죠.
0: 야, 근데 그게 드럼을 치는 박자하고 노래 부르는 박자하고 다를 텐데 그게.
1: 그게 참 저도 신기해요. 이게 사지가 다 따로따로 놀면서
0: 그쵸.
1: 드럼 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힘들 텐데 그걸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참 대단한 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또 면모도 보여줬던 아티스트들이 오늘 이제 많이 나오는데 참 저도 이제 악기를 이제 예전에 뭐 기타 같은 거 좀 배워보고 피아노도 좀 쳐본다고 해봤지만 좀 악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드럼은 진짜 정말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악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 근데 이렇게 공연을 보다 보면요 기타 치는 모습보다 이렇게 드럼 치는 모습에 더 우리가 좀 뭐 후련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1: 그래서 드럼 솔로 파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0: 아.
1: 밴드 공연 가면은
0: 네.
1: 예, 그냥 핀 조명을 거기로 그냥 죄다 집중을 시켜가지고 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드러머에게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하기도 하죠.
0: 그래요.
1: 예.
0: 자,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 텐데
1: 네.
0: 첫 번째로 만나볼 가수 누굽니까?
1: 대표적인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글스의 노래하는 드러머. 저는 항상 이 아티스트를 소개할 때 이글스의 노래하는 드러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 헨리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이글스에서도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했고 또 작곡가로서 이글스에서 정말 많은 곡들을 만들어냈고 솔로로서 나서가지고도 또 역시 정말 굉장한 성공을 거뒀던 돈 헨리의 The Boys of Summer부터 준비.

0: 내려봤습니다.
1: 그래요. 돈 헨리가 이제 이글스에서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근데 네. 이글스라는 팀 자체는 이 돈 헨리뿐만이 아니라 보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0: 거기는 이글스는 멤버들 전원이 다 연주와 송라이팅과 보컬이 다 되는 그런 팀이었었어요. 사실 뭐 린다 론스테트라는 컨트리 가수의 이제 백밴드로 이제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션 뮤지션으로서 어느 정도의 다 실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음악을 해보자라고 해서 돈 헨리와 글렌 프라이 뭐 이런 주축 멤버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게 이글스라는 팀이었는데 멤버들이 다 노래를 잘했고 글렌 프라이도 굉장히 노래를 잘했던 아티스트고 네. 함께 이글스를 이끌어 나가면서 곡을 만들었던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 헨리의 존재감 좀 허스키 보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에 반해 또 글렌 프라이는 또 약간 좀 팝적인 요소를 목소리를 갖고 있고 두 아티스트의 보컬 뭐 스타일도 달랐고 곡을 쓰는 스타일도 좀 달라서 이글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서정적이었던 거 하면은 글렌 프라이는 조금 더 컨트리 락적인 느낌이 좀 강해서 네. 이글스라는 팀의 어떤 다채로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돈 헨리도 했었고 글렌 프라이도 했었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다른 멤버들도 합산하면서 이글스의 팀의 어떤 매력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가 있었죠.
1: 그래 우리가 또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그 배철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느낌이 그냥 아마도 많은 국내 팬들은 송골매가 이글스를 좀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닐까.
0: 송골매가 이글스를 벤치마킹을.
1: 그리고 배철수 씨가 돈 헨리를 네. 또 벤치마킹 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닐까.
0: 뭐,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레퍼런스가 분명히 됐겠죠. 워낙에 뭐, 배철수 씨께서도 이제 이글스 음악들을 좋아하셨을 것이고, 70년대 락 음악을 또 굉장히 애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력이 없지는 않았을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무작정 따라 한 것보다는, 뭔가 좀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또 어느 존중하는 그런 면에서
0: 그렇겠죠.
1: 그런 이름을 또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돈 헨리의 노래와 함께 만나볼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필 콜린스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 콜린스가 원래 드러머로 굉장히 이제 음악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70년대 초반에 제네시스라는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에 이제 드러머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보컬리스트를 밀어내고서 필 콜린스가 조금씩 노래를 하기 시작하더니 피터 가브리엘이라는 인물이 이제 제네시스를 만들고 노래도 하고 팀을 이끌었는데 아니 굴러온 돌이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더니만
1: 그 피터 가브리엘이 나가버렸나?
0: 나가요 이제 나 나갈란다 이제 잘해봐라 니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 콜린스가 주도를 하면서 근데 또 필 콜린스가 제네시스를 주도하면서 또 팀이 또 성공적인 또 그 인기를 얻게 돼요. 피터 가브리엘이 이끌었던 제네시스는 음악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1: 네.
0: 그 프로그레시브 락 시절에 어떤 그 밴드 시절에 그 시대에 어떤 좋은 명반들을 많이 냈지만 대중적으로서의 어떤 인기와 성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필 콜린스가 이제 드럼 스틱을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으면서 그리고 전면에 나서면서 제네시스는 조금 더 80년대 팝적이면서도 차트 1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필 콜린스는 아예 그냥 잠깐 나 솔로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 활동도 하게 되고 영화음악 이제 Against All Odds 그 영화음악을 만들게 된 것을 네.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 가수로 나서게 되면서 80년대 중후반 뭐 90년대 초반까지 필 콜린스는 솔로 가수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1: 그렇군요.
0: 네.
1: 참 특이합니다. 이게 굴러온 돌이.
0: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필 콜린스는 원래 그 필 콜린스가 아역배우 출신이기도 했었어요. 네. 비틀즈 영화에 이제 아역 배우로 나갔다가 연예계에 그렇게 입문을 했다가 드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네시스의 이제 드러머로 이제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네시스의 리더가 되고 그룹을 인기 반열에 올려놓은 다음에 솔로 활동을 시작해서 팝스타로서까지 그리고 또 프로듀서 뭐 영화음악가 지금은 이제 필 콜린스의 딸인 릴리 콜린스가 여배우로서 또 주가를 날리고 있기도 하고 필 콜린스는 지금 이제 노년기를 맞아서 좀 건강이 좀 많이 좋지는 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드럼스틱도 이제 놓고 예전에 그래서 한 3-4년 전인가요 더 이상 드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은퇴를 하겠다
1: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0: 예, 선언을 한 상태죠.
1: 그래요. 자 오늘은 필 콜린스의 어떤 노래 만나 나가볼까요?
0: 필 콜린스의 솔로곡은 아니고요. 얼스 인 댐 파이어의 필립 베일리, 보컬리스트 필립 베일리의 솔로곡에 필 콜린스가 프로듀싱하고 같이 듀엣으로 참여한 곡이 있습니다. 이지 러버라는 곡인데.
1: 아, 이지 러버?
0: 예, 여기에 필 콜린스의 모든 개인적으로 음악들을 봤을 때 필 콜린스의 그 드럼 타격감이 가장 멋지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1: 그래요.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예, 돈 앤 니의 더 보이즈 오브 썸머하고요. 필립 베일리 그리고 필 콜린스가 함께한 이지 러버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누굽니까?
1: 이번에 만나볼 드러머는 뭐 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드러머가 아닌가 싶어요. 비틀즈의 드러머 링고스타.
0: 아, 링고스타.
1: 링고스타도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링고스타도 비틀즈 시절에 물론 사실 재밌는 스토리가 링고스타가 비틀즈의 드러머가 되지 못할 뻔했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드럼을 너무 못 쳐서.
0: 드럼을 너무 못
1: 쳐가지고 그 비틀즈의 그 데뷔곡이 런미두인데 네. 녹음을 하는데 드럼을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쟤 빼! 쟤 빼! 이러고 대신 앤디 화이트라는 드러머가 이제 런미두라는 곡을 녹음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런미두에서 비틀 그 링고스타는 뭐 했냐? 탬버린 칩니다. 네, 그래도 링고스타가 그때 진짜 링고스타도 자존심 상해서 팀 나갔으면은 지금의 비틀즈의 멤버가 아닌 거잖아요. 자존심 그때 구기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가지고 비틀즈의 드러머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좋은 곡도 이제 뭐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옥토퍼스 가든 같은 자신의 솔로곡도 이제 비틀즈 시절에 내고 그리고 70년대는 솔로 아티스트로 이제 데뷔해가지고 비틀즈 멤버들 못지않은 성공을 거둬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60년대 70년대 그때 팝송을 좋아했던 분들은 비틀즈 멤버들 이름은 다 외우잖아요.
1: 다 알죠.
0: 그러니까 아 비틀즈의 드러머니까 네. 당연히 잘 치겠지 했지만
1: 처음에는 럼미도 녹음하는 쟤는 어디서 공을 해야
0: 왜 이렇게 드럼을 못 쳐
1: 누구야 그래서 쟤 빼 이래가지고
0: 하지만 결국에는 비틀즈라는 팀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1: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녹음부터는 이제 링고스타도 이제 각고의 노력 좀 하고 해가지고 좀 더 마음도 다잡고 해서 그리고 사실 비틀즈 초창기 시절에 그 뭐 그 음악들은 드럼 연주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락앤롤이었고
0: 비틀즈 음악하면 피아노로만 만들어진 곡도 있고 통기타로만 만들어진 곡들은 워낙 많으니까
1: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중반기 넘어서 이제 가서 이제 비틀즈가 스튜디오 뮤지션이 될 때는 정말 그 다양한 음악적인 것들이 요구가 됐지만 초창기 1, 2집, 뭐 3집, 60년대 중반, 그러니까 65년까지 비틀즈야 그냥 락앤롤이에요. 그냥 8비트 네. 뭐 이런 거 치면 되는 건데 그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링고스타가 한바테면은 진짜 데뷔곡에서 링고스타의 드럼을 연주를 들을 수 없다는 것도 참 재밌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오늘 또
1: 흑역사입니다.
0: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링고스타가 드럼을 그렇게 상당히 잘 치지는 못했다.
1: 예, 네, 아니 사실 그리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필 콜린스하고 이제 드럼 연주만 비교했을 때는 네. 링고스타가 드럼 연주로서도 좀 약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비틀즈의 드러머.
0: 그렇죠.
1: 예, 그런 상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 비틀즈의 드러머, 링고스타의 솔로곡들도 7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링고스타도 그냥 솔로로 또 음반을 발표했군요.
1: 많이 발표했죠. 그 비틀즈 해체하고 나서 오히려 비틀즈 멤버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링고스타들은 다 두루두루 멤버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링고스타가 솔로 앨범 이제 만든다고 하면 존 레논 와서 뭐 필이라도 불어주고 폴 맥카트니도 와서 뭐 베이스도 쳐주고 조지 레슨도 기타 쳐주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마치 그 앨범을 보게 되면은 앨범 크레딧에 비틀즈 멤버들이 다 하나씩은 뭐 다 하나씩은 다 했어요.
0: 그러니까 링고스타가 음반 낸다 그러면 보이지만 비틀즈로는 안 보여.
1: 안 보이고 그리고 폴 맥카트니 노래 앨범 낸다 그러면은 안 도와주지 이제 존 네. 레논도 그냥 하고 조지 레슨도 이렇게 그러고 그랬는데 근데 링고가 한다? 아 그러면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뭐 하나라도 뭐 카주라도 불어주고 폴 맥카트니도
0: 인간성은 좀 좋았나 봐요.
1: 그죠. 인간
0: 유대 관계가 좋았나 봐요.
1: 그래가지고 링고스타 앤 올스타즈 밴드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 링고스타가 투어를 돌 때 자신의 밴드 멤버들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정말 뭐 건반부터 해가지고 뭐 드럼 뭐 기타 그 당시 최고의 세션 뮤지션들 솔로로 나가서도 성공을 거둘 만한 팀들을 그 만들어가지고 링고스타 앤 올스타즈 밴드라고 해서 결성해서 음반도 내고 공연도 하고 진짜 인간성으로 정말 음악계를 버텨낸
0: 드럼은 못 쳤지만 인간성은
1: 드럼은 좋다. 조금 고만고만했지만 그래도 인간성과 인간관계가 너무 좋았던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건강해가지고 비틀즈 멤버 가운데서 얼마 전에 폴 맥카트니 신곡 나왔는데 네. 링고스타는 뭐 신곡을 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꾸준하게 공연 활동하면서 지금도 팬들 곁에 남아있는 비틀즈의 멤버입니다.
0: 그래요. 자,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 링고스타와 함께 만나볼 분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카펜터스입니다. 탑 오브 더 월드 준비했는데 카펜터스의 보컬인 카렌 카펜터스 처음에는 드러머였죠.
2: 아, 그래요?
1: 드럼을 치면서 노래했던 탑오브월드에서도 이제 그 옛날 자료 찾아보면은 네. I'm on the top of the world 하면서 막 카렌 카펜터가 아.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카렌 카펜터가 드러머였습니다. 오빠 리차드 카펜터가 이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이제 곡을 만들면은 네. 카렌 카펜터는 드럼을 치고 노래를 했죠.
2: 야, 그 고운 목소리를 냈던 그 그죠. 카펜터스의
1: 카렌
2: 보컬이
1: 카펜터.
2: 네. 드러머 출신이라는 게 좀 굉장히 생소하네요.
1: 여성 드러머. 그 당시로서는 뭐 좀 많이 드물었죠. 여성 뮤지션이 또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드문 상태여서 카펜터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물론 데뷔하자마자 카펜터스도 성공을 거둔 건 아니었지만 네. 이 탑 오브 더 월드라는 곡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가 전면으로 나서게 되고 카펜터스도 이제 드럼을 치면서 노래하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아.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더 카펜터스의 음악들이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되었죠.
2: 그렇군요. 자,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 두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예, 링거 스타의 곡 가운데서는 솔로 히트곡입니다. 포토그래프 준비했고요. 카펜터스의 곡 가운데서는 탑 오브 더 월드 골라봤습니다.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팝 주크박스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누굽니까?
1: 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퍼커션 연주자 드러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쉴라이 준비해봤습니다.
0: 쉴라이.
1: 예, 쉴라이의 The Glamorous Life라는 명곡이죠, 이 노래도. 그래요. 80년대.
0: 예전에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든 네. 아니면 그래미 시상식이었나요? 거기서 네. 조명이 딱 꺼졌는데 스틱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치면서 이야 멋지다 멋지다.
1: 네.
0: 그 공연을 했던 분이 바로
1: 실라이입니다. 예. 예. 퍼커션 연주자로서 정말 대단했고 아버지가 유명한 라틴 재즈 퍼커션 연주자죠. 피트 에스코베도라고 그 딸이에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퍼커션 드럼스틱을 잡게 되고 70년대 유명 아티스트들의 그 섹션 뮤지션들도 많이 활동을 하다가 프린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부터 프린스가 이제 꼬시는 거죠. 실라 너 언제까지 뒤에서 할 거야?
0: 제가 알기로는 예. 프린스보다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나이는 많아도 어쨌든 프린스가 이제 그 당시 더 유명했던 팝스타고 하니까 네. 프린스가 이제 눈여겨보다가 쉴라이에게 제안을 한 거죠. 아. 솔로로 활동을 하고 나와 함께 음악을 해보자.
0: 아.
1: 그러면서 이제 프린스의 그 레볼루션이라는 그 밴드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프린스의 투어에 합류를 하게 되고
0: 네.
1: 프린스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쉴라이가 솔로 활동을 하는데 프로듀싱을 해주고 곡을 만들어주게 되고 지원을 해주게 되죠.
0: 그래요.
1: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프린스 하면 쉴라이, 쉴라이 하면 프린스 이렇게 따라다니는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함께 소개가 많이 됐었죠.
0: 그래요. 또 특히 또 쉴라이 하면 네. 그 위아드 월드에 뭔가 마이클 잭슨하고 프린스하고 그 중간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1: 위아드 월드에도 쉴라이가 참여했습니다.
0: 네.
1: 근데 프린스가 참여하지 않았죠. 프린스를 참여시키고 싶었지만 프린스가 아,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예, 그런 프로젝트 뭐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았었고, 뭐, 어쨌든 프린스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런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대신 실라이가 이제 참여하면서 뭔가 좀 끈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결국 프린스는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 나온 결과물을 보고 프린스가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그럼 내가 앨범에 내 수록곡을 따로 좀 넣겠다 해가지고 이제 We Are The World 앨범에 프린스의 솔로곡이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쉴라이는 We Are The World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요.
0: 네.
1: 녹음에 참여를 하는데 코러스만 하게 됩니다. 다 같이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합창만 하는 거예요.
0: 네.
1: 다 솔로 파트가 조금씩 있는데 쉴라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쉴라이가 그 We Are The World 그 영상을 보면은 짜증을 냅니다. 나 왜 부른 거야? 이러면서.
0: 근데 알고 보니까 퀸시 존스가
1: 다른 목적도 있었던 거고.
0: 올 때 프린스 네. 좀 데리고 와라.
1: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었겠죠. 좀 프린스한테도 네. 좀 얘기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랜 굉장히 아티스트마다 대기 시간이 길었잖아요.
0: 네.
1: 실라이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기 솔로 파트가 있을 줄 알고 근데 결국엔 그게 없이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나가는 나는 왜 부른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었죠.
0: 아무튼 많은 그 유명 아티스트 퍼커션을 하기도 했고 세션을
1: 그렇죠.
0: 하기도 했고
1: 이제 멋졌습니다.
0: 드러머로서는 네.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 쉴라이. 자, 이 쉴라이와 함께 만나볼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실크소닉은 최근에 이제 2020년대에 이제 결성된 프로젝트 팀이에요.
0: 네.
1: 바로 브루노 마스하고 앤더슨 팩이라는 한국계 흑인 아티스트로 이제 이루어진 팀인데 브루노 마스도 굉장한 드러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엄청난 드러머입니다. 그 아파트 보면은 드럼 치잖아요.
0: 네네.
1: 로제가 노래 부르고.
0: 아, 아파트. 네. 아니, 그냥 하나의 컨셉인 줄 알았는데.
1: 드러머예요. 드럼의 모든 악기를 다 잘 다루지만 특히 드럼 연주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소질을 보이고 있는 뮤지션이고 앤더슨 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R&B 가수고 싱어송라이터지만 드러머예요. 엄청난 드럼 연주자입니다.
0: 두 분이 또 드럼을 치다 만났나 그러면?
1: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브루노 마스 음악 그 월드 투어에 네. 앤더슨 팩이 이제 오프닝 게스트를 맡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음악 얘기를 하다가 70년대 소울 음악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되면서 야 앤더슨 나랑 같이 뭐 한번 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실크 소닉이란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0: 네.
1: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날 것 같았는데 앨범까지 내면서 그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고 그래미에서까지 좋은 반응을 만들어내면서 뭐 Leave the Door Open이라든가 뭐 스케이트 이런 정말 70년대 소울 펑크 음악들에 대한 오마주를 제대로 표현해서 아주 굉장한 호평을 받게 됐었습니다.
0: 그래요. 자,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 두 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슐라이의 The Glamorous Life 하고요.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두 곡입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박현준의 팝 주크박스. 오늘은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드러머는 누굽니까?
1: 이번에는 좀 락 음악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푸파이터스의 네. Best of You 그리고 버디 마일스라는 또 드러머의 Damn Changes라는 곡 되겠습니다. 먼저 푸파이터스는 그 전설적인 밴드죠. 널바나의 드러머였던 데이브 그롤이 네. 널바나가 해체하고 나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거든요. 너바나는 커트 코베인이 중심이었고 또 베이시스트 크리스 노버셀릭이라는 인물이 물론 있긴 했지만 3인조였거든요. 네. 근데 커트 코베인이 모든 곡을 만들고 곡의 그 핵심이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커트 코베인에게 맞서져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널바나가 붕 떠버린 거죠.
0: 그러면 좀 약간 음악을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을 테니까.
1: 그럴 것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브 그롤이 이제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혼자 본인이 이제 그 데모 테이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주변에 들려주니까 너무 괜찮다. 그 데모 테이프도 푸파이터스의 1집이 데이브 그롤이 혼자 다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전부 1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앨범까지 냈는데 또 그게 또 차트에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아예 푸파이터스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데이브 그롤이 프론트맨으로 나서게 되면서 데이브 그롤은 인생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락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 가운데 한 팀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있는 거죠.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또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데이브 그롤과 비슷한 케이스가 그 이전에 이제 있었는데 바로 60년대 후반 지미 핸드릭스의 밴드죠. 또 밴드 오브 집시스의 그 드러머였던 버디 마일스. 버디 마일스도 지미 핸드릭스가 세상을 떠나니까 네. 밴드가 또 붕 뜨잖아요.
0: 여기도 낙동강 오리알.
1: 여기도 낙동강 오리알. 근데 버디 마일스도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세션 드러머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딜 가든 간에 뭐 환영받는 뮤지션인데 버디 마일스도 밴드 오브 집시스가 이제 해체가 되고 지미 핸드릭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솔로 활동을 하고 세션도 많이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특히 그 Damn Changes라는 그 70년에 나왔던 그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은요. 굉장히 참 그 당시 국내 음악 팬들을 사이 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버디 마일스의 소울풀한 보컬과 파워풀한 드러밍 연주가 아주 잘 어울려졌던 70년대 하드락의 어떤 교과서적인 것들을 잘 응축시켜놨던 싱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유명 밴드였던 게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도 그래도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노력하고 자기의 색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럼 치는 분들도 가수로 다시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1: 그렇죠. 이제 갑작스러운 해체고 갑작스러운 이제 멤버의 주축 멤버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밴드가 해체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제 뭐 생사의 갈림길이잖아요. 근데 네. 데이브 그롤은 항상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뭐 언제든 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버디 마일스도 지미 핸드릭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밴드 오브 집시스는 깨졌지만 그래도 세션 뮤지션으로서의 그 어떤 인맥과 활동 경력 이런 것들이 음악계에 이미 더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솔로 활동으로 이렇게 연착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토요일에 함께하는 팝 주크박스. 오늘은 드럼스틱 대신 마이크를 잡은 팝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두 팀 소개해 주시죠.
1: 예, 푸파이터스의 곡 가운데서는 Best of You 준비해봤고요. 버디 마일스의 음악 가운데서는 Damn Changes 골라봤습니다.
0: 그래요. 두 곡 전해드리면서 팝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할게요.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청기나 휠체어처럼 장애인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했더니 의료기기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게시물 291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기기는 보청기와 의료용 스쿠터였고요. 둘 다 모두 100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용 교대 부양 매트리스가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가 14건이었는데요. 과대 광고는 기본이고요. 허가나 인증, 제대로 신고된 제품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제품의 유효기간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의료기기 인증정보는 의료기기 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품 구매 전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소녀시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베이비 베이비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소녀시대의 베이비 베이비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현금복지 장수축하금 제도 살펴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동화작가 권정생 작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지체장애 아나운서 최국화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현이 부릅니다. 편지할게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토영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현금 복지 장수 축하금을 알아볼까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2: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네. 지자체들이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기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이게 바로 장수 축하금 제도입니다.
1: 예.
2: 쉽게 말해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신 어르신들께 지자체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도로 드리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생색내기식으로 운영되었던 정책이지만 네네. 최근에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급 지역과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장수 수당이나 장수 장려금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나라의 뿌리인 어르신들의 삶을 기념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탬을 드리겠다는 따뜻한 행정적 배려가 담긴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이제는 부모님의 연세를 챙기는 것이 곧 가계 경제를 챙기는 일이 된 셈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보통 몇 살부터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2: 보통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90세나 100세 전후를 기준으로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고 더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80대 중반이나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아하. 점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금액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수준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꽂아주는 곳도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2: 일부 지역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금액을 높여서 80세에 한 번, 90세에 한 번, 또 100세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1: 어허.
2: 계단식 지원을 하기도 하니까 내 부모님 살고 계신 동네의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겠네요. 최근에 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혜택을 대폭 늘린 지역들 어딘가요?
2: 최근 소식들 보면 지자체들의 어르신 모시기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대표적으로 충북 영동군과 경기도 성남시 같은 곳들이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며 어르신 예우에 앞장서고 있는 모델 같은 도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동군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신설했고요.
1: 네.
2: 성남시 역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 그리고 지방의 여러 군 단위 지역들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1: 네.
2: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고령자의 삶을 기념하겠다는 취지 아래 거주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등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지원금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우리 애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대한민국 복지의 대원칙이 신청주의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찾아와서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는데 가장 가까운 조건이 바로 거주 요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혹은 길게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생신 직전에 주소지를 옮기시면 공들여 쌓은 거주기간이 사라져서
1: 아하.
2: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1: 예, 예.
2: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축하금 지급 시점을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2: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신청 절차 아주 간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사실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이 좀 힘드신 경우가 많잖아요.
2: 네.
1: 어떻게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2: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녀분들이 챙겨드려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민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가족 대리 신청을 아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요.
1: 예.
2: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어르신의 신분증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그리고 신청하러 가는 자녀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 정도만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제도 접근성도 아주 높아졌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통해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직접 주민센터 전화 한 통 하셔서 우리 부모님 올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뭐 5월에 맞는 우리 최고의 효도 재테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장수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 이거는 한 번만 주는 축하금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요?
2: 네, 이건 명확히 구분하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장수 축하금은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딱 한 번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일시금 보너스 같은 개념이에요.
1: 네.
2: 반면 장수수당은 특정 연령 이후부터 매달 혹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이나 연금 같은 성격입니다. 보통 80세나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꾸준히 지급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1: 네.
2: 축하금은 목돈이라 한 번에 큰 만족감을 드리고 장수수당은 매달 고정적인 현금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2: 지자체에 따라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재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복지 조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제도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장수 축하금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주는 기초연금과 같은 국비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방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지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 예.
2: 실제로 어떤 지역은 100만 원을 주다가 예산 문제로 다음 해에 50만 원으로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주 기간 조건이 갑자기 강화되기도 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옆 동네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따져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년 초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복지 게시판을 확인하시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내 권리 내가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대표님께서는 장수 축하금이 단순히 지원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2: 저는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가 부양의 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축하해주고 예우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예.
2: 애청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 이 돈을 전달해 드릴 때 단순히 공짜 돈 생겼다 말씀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나라에서 상금을 주네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느끼시게 하는 그 정서적 만족감이 어떠한 보약보다 더 큰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2: 이것이 바로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은퇴 설계의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요즘은 그 온라인 신청도 편해졌잖아요.
2: 네.
1: 앱이나 홈페이지로 확인할 방법도 있습니까?
2: 이제 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활용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창에 장수라는 키워드만 넣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지원사업이 리스트로 쭉 뜹니다.
1: 아, 그래요?
2: 또한 정부 24사이트의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국가보조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1: 예.
2: 부모님 신분증을 들고 나가는 수고를 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자격요건과 필요 서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쁜 일상을 사는 자녀분들에게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오늘 방송 들은 분들이 이제 장수 축하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장 실천

0: 해야 할 행동 지침 알려주신다면요?
1: 이번 주말 부모님 댁에 가시면 정확한 연세와 주민등록 생일을 확인하시고요. 주민센터에 전화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장수 축하금이라는 단어만 말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아마 동네 기준 다 알려줄 겁니다.
0: 아, 예.
1: 두 번째는 거주 요건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나 요양원 입소나 자녀 집으로 합가 때문에 주소 이전을 고민 중이시라면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는 주소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죠.
0: 네.
1: 세 번째는 대리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100세 시대에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그긴 여정에서 국가가 드리는 축복의 보너스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가셨으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도시 아이들의 노래 이어드리죠. 달빛 창가에서.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뭐 워낙 많이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1: 네. 권정생

0: 선생님의 동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강아지똥이 아유, 있는데요. 강아지똥, 예. 이거 읽어보지 않는 어린이가 없죠, 뭐 없죠. 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분이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네. 단편 동화 강아지똥으로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무명 저고리와 엄마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사과나무밭 달님, 몽실언니,
1: 아, 몽실언니요.
0: 네, 그리고 점득이네, 밥대기 죽대기, 그리고 소설 한티제 아이들도 있고요. 예. 시집도 있으셔요.
1: 아, 시집.
0: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이라는 시집도 남기셨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동화하면 행복하고 예쁜 이야기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건정선 선생님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버림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몇 안 되는 아동문학가 중 한 분이십니다.
1: 맞아요. 강아지 똥은 뭐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읽어줬던 그런 네네. 기억이 나는데 그 권정생 선생님도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0: 네. 고국에 돌아온 뒤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대요. 네. 그래서 14살부터 객지를 떠돌게 됐는데요. 부산에서 재봉틀 수리점 점원으로 일하다가 신장결핵과 척추결핵을 앓게 되었고요. 네. 결국 이제 피폐해진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뒤에 거리를 노숙하면서 떠돌다가 29살에 병이 더 심해져서 1966년에 한쪽 신장과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옆구리에 소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셨다고 해요. 네. 이제 말하자면 신장 장애인이신 건데 당시에는 뭐 신장 장애인 개념도 없었고요. 저조차도 이분이 지체장애인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 신장장애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고요. 경북 안동에 정착한 뒤에 마을교회 종지기로 일하셨다고 해요. 예, 그 교회 종지기였다. 이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평생 혼자 사시면서 문간반. 에서 생활을 했고요. 조탐리 작은 오두막에 사는 남루하고 가난한 노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난을 삶으로 실천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뭐 이 단칸방이 사람 하나 눕기에도 빚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쥐들도 있었고요. 네.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었고요. 그런데 재산이 없지 않으셨거든요. 평생 평생 모은 10억 원 재산. 지금은 10억 원이 별게 아니지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결국은 돈이 있어도 청빈을 모토로 삼아서 살아가신 거고요. 예, 뭐 연간 수천만 원의 인세를 받았는데 가난한 삶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삶을 실천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뭐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 강아지 똥부터 아무래도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저도 그림책을 좋아하고 그림책으로 인권 교육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이건 인권의 가장 기본 모토이니까요. 네, 할 때 이제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을 자주 소개하는데요. 사실은 강아지 똥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스스로 거름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996년에 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뭐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그림책의 고전으로 처음에는 동화로 쓰여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사랑과 나눔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이걸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그림책이 아닌가 싶고요. 이 작품이 있기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림책이 그다지 그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그림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뭐 왕자가 되거나 공주가 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로 읽었었는데 건정생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뭐 비록 남들에게는 어둡고 추운 곳으로 보이겠지만 그곳에도 왕자나 공주 못지않게 따뜻한 영혼을 간직한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거죠.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잖아요. 뭐 예를

0: 들면 3살, 4살 이런 아이들도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도 눈물을 뚝뚝뚝뚝 흔들리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1: 네, 여러 번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0: 네네. 네. 그래서 이 감성은 정말 비슷하구나.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작품들 소개해 주실 때 저도 이제 너무 반가웠던 게
0: 네.
1: 아이들은 물론이고 네. 어른들의 이거 심금을 울린 몽실 언니.
0: 그렇죠.
1: 네, 장편 동화죠.
0: 네. 이 권정선 선생님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아픈 현대사 속에서 버림받은 가난하고 여린 사람들이거든요. 예. 몽실 언니는 특히 해방 또 한국전쟁 그리고 극심한 일념대립이 있었잖아요. 예. 이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그 여린 몸으로 온몸으로 겪은 예. 한 소녀예요. 정말 가난하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또 이웃과 세상을 감싸는
1: 맞아요.
0: 어찌 보면은 작지만 위대한 한 인간의 성장기거든요.
1: 그렇죠.
0: 배경이 이제 한국전쟁 전후인데요.
1: 네.
0: 어린 몽실이가 부모를 잃고 동생을 업어 키우면서 겪는 고난과 성장을 그린 작품인데요.
1: 네.
0: 198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두루 읽혔는데요. 지금은 뭐 아동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가
1: 그럼요.
0: 있죠.
1: 네네.
0: 2012년에 이미 출간 100만 부를 돌파했을 정도예요. 아이들 책이 이 정도 돌파했다는 건 정말
1: 대박난 거죠.
0: 굉장한 거죠.
1: 그렇죠.
0: 어린이의 눈으로 전쟁과 가난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프고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 삶을 아름답게 그려낸 걸작으로 네.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 몽실이가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1: 그렇죠.
0: 여성이에요.
1: 네.
0: 어머니가 재혼해서 살게 된 새아버지가 사실은 모진 폭력을 가했던 사람인데요. 그것 때문에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장애를 갖게 된 인물입니다.
1: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우리 권정생 선생님도 돌아가신 지 벌써 한 20년 정도 됐죠.
0: 네. 2007년 5월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요.
1: 예.
0: 오랫동안 결핵으로 투병하면서 결핵이 사인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료 가실 때문이었다는
1: 그러게요.
0: 게 밝혀졌거든요. 2007년에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 방광 조영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의 실수로 균에 감염이 돼서 결국은 폐혈증으로 사망하신 건데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내가 쓴 모든 책 은 주로 어린이들이 읽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인쇄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1: 예.
0: 밝히셨대요. 그래서 유산과 저작권 관련 인쇄 수입을 모두 문학을 비롯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린이들을 만나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물질적인 가난과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가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고요. 여력이 된다면 유언에서 걱정을 잊지 않은 북측과 중동, 아프리카, 티벳
1: 아유, 예.
0: 이런 분쟁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예, 쓰여질 전망입니다.
1: 인류애를 실천하고 가셨어요.
0: 예. 네네.
1: 권정생 선생의 뜻을 기리는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0: 네. 2008년에 설립됐는데요. 안동의 동화나라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품도 전시되어 있고 문학작품도 관람을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선생이 생전에 유산관리자로 지목한 세 분이 계신데요. 최한택 목사, 정호경 신부, 박연철 변호사가
1: 네.
0: 이제 유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계시고요. 그의 작품 세계와 정신을 남북 어린이 또 세계 어린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 네.
0: 예를 들면 뭐 평양 어린이 사과농장 조성사업 북한의 우유 보내기 사업 이런 걸 시행하고 있고요. 권정생 문학해설사 사업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1: 네네.
0: 지금도 북한 내성 결핵 환자 의약품 지원 사업 또 분쟁 지역 학교 지원 사업에 꾸준히 예, 그 쓰여지고 있습니다.
1: 네, 참 오랜만에 권정생 선생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0: 네.
1: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0: 네, 권정생 선생은 신장 장애인이셨지만 스스로 장애인을 정체화한 글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1: 예.
0: 네, 저 역시 그분을 한 번도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장애인이셨고요. 또 장애의 경험이 어쩌면 몽실 언니에 투영되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렇지만 그는 장애를 포함해서 낮고

0: 외롭고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마지막 유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바람대로 제발 그만 싸우고 지금도 네. 아유, 전쟁이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제발, 네. 그리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남북 통일이 돼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지체장애 아나운서 최욱화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승기가 부르는 내 여자라니까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여운을 하나 더해드리는 시간, 장애청년 DJ쇼. 오늘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최국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다시 꺼내보면 그 시절의 공기까지 느껴지는 기억 하나쯤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무려 30년이 넘은 영화, 천밀밀이 극장에서 재개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고 왔어요. 사실 시간 나면 봐야지 정도였다가 상영 날짜가 며칠 안 남은 걸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30년 전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시절 특유의 감성,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았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홍콩이라는 도시의 공기까지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주인공들의 풋풋한 모습,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감정들, 요즘처럼 빠르고 확실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돌아가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 이야기.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여기서 잠시 여운을 달래줄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등려군 천밀밀.

그걸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저런 시간이 있었지.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서로 말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제 기억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장애를 잊기 전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시절이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땐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언어도, 사람도, 음식도, 거리도, 익숙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느낌.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서툰 중국어를 해가며 살다 보니 엉뚱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고 또 웃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참 풋풋하고 예쁜 시간이었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곡더 들을게요. 부딪히고 방황하던, 그렇지만 아련했던 청춘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또한 가지 더 크게 느꼈던 게 있는데요. 시간은 분명 많이 흘렀는데, 그때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그 시절의 설렘과 그 시절의 불안,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했던 마음까지. 저는 지금 그때와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사고를 겪었고, 장애를 가지게 됐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걸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요. 아, 난 이런 사람이었지. 난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지. 그리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요.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등려군, 월량대표 아적심.

그리고 또 하나가 영화 속 홍콩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여행 갔을 때 기억이랑 겹쳐지면서 진짜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홍콩 특유의 거리, 간판들, 사람들의 바쁜 걸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묘한 따뜻함.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인데, 지나고 나면

어떤 감정으로 남는 것.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그때 홍콩이 다시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새로운 곳이 아니어도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요. 오늘은 영화 천밀밀을 통해 제 이야기를 조금 꺼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영화 하나, 오래된 노래 하나를 통해 잊고 있던 나의 어떤 순간을 다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꼭 대단한 기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그때의 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끝에 작은 여운 하나 남겨드렸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왕페이의 몽중인 들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장애청년 DJ쇼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흔히 나이 들면 배고픔보다 사람 고픔, 말 고픔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와 비슷한 쾌감을 줄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한 건데요. 사회적 피드백이 줄어드는 연령대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하게 되는 자기 이야기는 강력한 천연 도파민 공급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 별다른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데다 내 얘기를 들어줄 대화 상대가 없으면은 유독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외로운 분들 가운데 요즘 대화 상대로 챗봇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챗봇은 한밤중에도 꼭두 새벽에도 짜증내지 않고 말 중간에 말도 끊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24시간 말동무가 오히려 외로움을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원하는 말도 잘 골라서 들려주지만 실제로 감정을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챗봇과의 대화를 오래 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새삼 안부 문자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노래 신유예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일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입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어느새 가정의 달 5월도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1: 네.
2: 뭐 그 사이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고요. 아, 이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예,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이 가기 전에 찾으면 좋은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 몇 군데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 아, 네, 네.
2: 예, 오늘 제가 추천하는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들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길.
1: 아, 네, 네.
2: 그리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대이작도. 그리고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강경고등학교입니다.
1: 아, 오늘 찾아갈 세 군데 여행지들은 스승의 날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2: 네, 강경고등학교는 스승의 날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언한 곳이고요.
1: 아, 네네.
2: 대이작도는 섬마을 선생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곳입니다.
1: 네.
2: 에, 그리고 섬마을 선생님 해당학길은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인 섬마을 선생님의 배경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문화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1: 네.
2: 문화답사 둘째 날 일정이 끝나갈 무렵에 미리 준비한 음원으로 가수 이미자 씨의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1: 네네.
2: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몇 분이 바로 내가 초임교사 시절에 인기가 많았던 섬마을 총각 선생님이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잠시 그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1: 아, 네네. 자,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신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들 가운데 어디부터 가볼까요?
2: 네, 섬마을 선생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길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네.
2: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길의 전체 길이는 1.9km인데요.
1: 네.
2: 네 번째 구간인 그리움길 초입에 섬마을 선생님 해동학길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요.
1: 네, 네.
2: 이 안내판에서 400m쯤 떨어진 고래뿌리 입구 버스 정류장. 고래뿌리라는 것은 이제 고래의 그 입처럼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1: 네, 네.
2: 여기 버스 정류장에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 아, 네, 네.
2: 아울러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 곳은 서해랑길 안산 89코스와 90코스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1: 네,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세워져 있을 정도면은 뭔가 사연이 있을 법도 하네요.
2: 네, 요 사연이 조금 깁니다.
1: 네, 네.
2: 그동안 섬마을 선생님과 관련된 얘기는 뭐 세상에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1: 네, 네.
2: 그러던 중 2010년 무렵 KBS 드라마인 용의 눈물을 연출했던 김재영 프로듀서가 안산 대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예전에 학교와 바닷가에 있는 해당화 나무를 학교에다 많이 옮겨 심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1: 네.
2: 이 얘기를 들은 김재영 프로듀서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에 등장하는 총각 선생님은 대남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이고 바로 이 학교가 노래의 배경지다라고 확신에 가까운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2: 이후 대남초등학교 동문들과 지역주민들이 노래비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2: 마침내 지난 2020년에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2: 아울러 이경재 작사 박춘석 작곡의 섬마을 선생님은 60여 년 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1: 네.
2: 이경재 작사가는 대부도를 찾아왔다가 우연히 서광훈 총각 선생님과 19살 섬처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이 섬마을 선생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1: 네, 네.
2: 그러니까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는 실제로 대남초등학교에

0: 근무했던 총각 선생님의 이야기긴 셈이죠.
1: 그렇군요. 자, 선물 선생님 해당 왔길에 이어서 찾아갈 스승의 날 관련 다음 여행지는 어딘가요?
0: 네, 이번에 찾아갈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대이작도입니다.
1: 네.
0: 인천항에서 100길로 53km쯤 떨어져 있는 대이작도는 한적하고 깨끗한 섬입니다.
1: 네네.
0: 아, 그래서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아주 인기가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캠핑 여행자들 사이에도 꽤 인기가 많습니다.
1: 그러면 그 대이작도는 스승의 날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0: 네, 대이작도 선착장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문희 소나무가 있는데요.
1: 네.
0: 마을 입구의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이 소나무는 예전에 인기 배우였던 문희 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 네네.
0: 바로 이 나무에서 영화 섬마을 선생의 한 장면이 촬영됐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영화 섬마을 선생은 가수 이미자 씨가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크게 히트시킨 이듬해인 1967년에 개봉했는데요.
1: 네네.
0: 바로 이 영화에서 문희 씨는 섬마을 처녀로 출연을 했고요.
1: 네.
0: 극 중에서 문희 씨는 선착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소나무 뒤에 숨어서 섬을 떠나는 선생님을 눈물로 배웅을 했습니다.
1: 네.
0: 훗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희 씨와 함께 영화에 등장했던 그 소나무에게 문희 소나무라는 애칭을 붙여줬고요.
1: 네, 네.
0: 문희 소나무 옆에는 영화 섬마을 선생의 촬영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워놓았습니다.
1: 그러면은 그 대이작도에 가면은 영화 섬마을 선생과 관련된 명소도 찾아볼 수 있나요?
0: 네, 그동안 문희 소나무 말고는 뚜렷한 명소가 없어서 저도 많이 아쉬워했는데요.
1: 네, 네.
0: 앞으로는 좀 볼거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1: 네.
0: 영화의 주요 촬영지였던 곳이 이작 초등학교 개남 분교인데요.
1: 네, 네.
0: 이 학교가 1992년에 폐기가 되면서 빈터만 남아 있었지만 다행히도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0: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개남 분교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1: 네.
0: 오는 2028년 3월까지 영화 관련 전시관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영화 섬마을 선생에서 섬처녀가 살던 집 역시 오늘 문인의 조성사업이라는 프로젝트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1: 네, 네. 그런데 대이작도는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와는 별도로 특이한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섬이라고 하더군요.
0: 네, 맞습니다. 대이작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해발 162m 높이의 부하산인데요.
1: 네.
0: 바로 이 부하산 전망대에서 바다 위의 신기루라고 불리는 풀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등이라는 것은 썰물 때만 되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모래섬 또는 모래톱을 가리키는데요.
1: 네.
0: 작은 배를 타고 직접 풀등까지 가볼 수도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하산 전망대에서 풀등을 보는 것으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1: 네네.
0: 그렇다고 해서 항상 풀등이 잘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사리대, 풀등의 전체적인 윤곽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풀등은 신기하게도 파도와 조류, 또 바람의 세기 등에 따라서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 네네.
0: 그리고 밀물이 되면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려서 더욱 그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는 어딘가요?
0: 네, 이번에 찾아갈 여행지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강경고등학교입니다.
1: 네네.
0: 전국에서 최초로 스승의 날 행사를 발언한 강경고등학교는 1936년에 강경공립실과여학교로 개교한 이후 강경여자고등학교를 거쳐서 1991년에 강경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는데요.
1: 네네.
0: 강경고등학교가 스승의 날 행사 발언지가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58년 강경여자고등학교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은 몸이 아프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1: 네.
0: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 해마다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고요. 1964년에는 날짜를 5월 26일로 바꾸고 은사의 날도

0: 스승의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 그러다가 스승의 날을 다시 5월 15일로 바꾸게 되죠?
0: 예, 그렇습니다. 1964년에 5월 26일로 정했던 스승의 날은 이듬해인 1965년에 다시 5월 15일로 바뀌었는데요.
1: 네.
0: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이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네.
0: 아울러 한때 폐지되기도 했던 스승의 날은 지난 1982년에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요.
1: 네.
0: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현재 강경고등학교 교정에는 스승의 날 기념탑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1: 네.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지는 노래 이미자예요. 섬마을 선생님.

0: 주말의 향기는 추억의 음악이 더해져야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추억의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아시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5월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네. 벌써 어버이날 지나고 오늘이 9일인데 근데 이제 결혼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식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네. 미혼 자녀들은 연애하거나 또는 뭐 친구들 만나는데 더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미혼 자녀들은요, 뭐 연애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0: 네.
1: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네. 가족과 어울리는 것보다 저기 막 커피 전문점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고 네.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럴 때 그냥 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네.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더라도 그 온기를 좀 느끼면 좋을 텐데 그마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1: 그걸 또 그냥 지켜보는 부모님도 없고 네. 네. 안 나와?
0: 그래 그래 너 좋을 때 해라 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섭섭하시죠.
1: 그럼요.
0: 네. 네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1: 이제 5월인데요.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5월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네. 음악 들을 때. 5월에는 왜 이렇게 명곡들이 많지?
0: 아.
1: 그러니까 5월에 히트곡들이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참 많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그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0: 네.
1: 어떤 노래가 어느 정도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대체로 근데 뜸을 들이게 시작하는 게 보통 봄이에요.
0: 아.
1: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게 5월쯤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5월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오늘은 5월 달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던 오. 또는 우리한테 사랑받았던 네. 그런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 연도별로 제가 한번 다 뒤졌어요.
0: 네네.
1: 진짜 5월이 명곡의 계절 맞더라고요.
0: 오, 그렇군요.
1: 네. 오늘 첫 곡은요. 네네. 1975년인데 아마 지금 아마 중장년 네. 노년층에서 아주 좋아하는 곡일 거예요.
0: 네.
1: 프레디 펜더의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네. 어떻게 보면 참 이 노래는 스페인어를 불러야 할 프레디 펜더가 영어로 불렀는데
0: 네.
1: 그때 당시에 약간 음악이 이제 소울, 펑크, 그다음에 디스코가 시작이잖아요.
0: 네.
1: 흑인 음악이 굉장히 강세를 띨 때인데 네. 아주 전형적인 컨트리 음악이었기 때문에 네. 더 차별화돼서 네.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이 노래 멜로디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0: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네. 다른 사람과 행복하다면 축복을 하겠지만 네. 만약 그 사람이 상처를 준다면 곧바로 곁에 있어주겠다.
1: 예.
0: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노래한 거죠.
1: 네. 제목이 네.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가 뭐냐면 네네. 다음번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네 곁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0: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1: 근데 이런 거 진짜 할 수 있나요?
0: 네, 하여튼 들어보죠 그럼. 네네.
1: 5월의 명곡 첫 번째입니다.
0: 네.
1: Fred Fender 1975년 Before the Next Teardrop Falls.

0: 저희 노래 거의 네. 한 40년 더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옛날에 네네. 참 이런 노래 사랑했는데요.
0: 네. 네.
1: 지금은 이제 이런 백인 컨트리 스타일의 노래 듣기 어렵죠.
0: 네네.
1: 요즘 물론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다시 컨트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스타일은 많이 달라요.
0: 네.
1: 제가 5월의 명곡이라는데 네. 딱 이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지연 선생님이 인정하시겠구나. 1972년
0: 네, 네.
1: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0: 네, 네.
1: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중에 하나인데
0: 네, 네.
1: 이 곡이 바로 5월의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곡입니다.
0: 아, 5월이었군요.
1: 네, 이거 듣고요.
0: 네, 네.
1: 또 하나는 리유나이티드 이것도 네. 참 79년 디스코 시절에 참 아름다운 그 R&B 발라드 소울 발라드로서 사랑받았습니다.
0: 네.
1: 피치즈 앤 허브의 곡인데 아, 리 유나이티드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게 기념식 무슨 또 생일 또 무슨 어떤 행사 있잖아요.
0: 네, 네.
1: 졸업
0: 네.
1: 이럴 때도 그냥 거의 기본으로 나오는 곡이었어요. 요즘엔 좀 덜
0: 네.
1: 나오지만
0: 네.
1: 굉장히 유명한 곡이니까
0: 네.
1: 아마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0: 네.
1: 곡에 자,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로버타 플렉 1972년 그리고 피치 이센 허브의 리 유나이트 이건 1979년 모두 5월의 명곡입니다.
0: 네.

0: 1970년대 5월에 히트한 노래들 듣고 있는데요. 네. 로버타 프레그의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그리고 피치스 앤 허브의 Reunited 네. 들어봤습니다.
1: 피치스 앤 허브가 허브가 바로 남자 멤버예요.
0: 네네.
1: 그리고 피치스가 여성 멤버인데 많이 바뀌었죠.
0: 아, 네.
1: 마치 우리 라나 엘 로스퍼처럼
0: 네네.
1: 그런 비슷한 구성입니다. 네네. 듀엣이에요.
0: 네네.
1: 혼성 듀엣인데 노래 아주 그냥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것도.
0: 네네, 네네. 오랜만에 들었어요.
1: 진짜. 자 이번에 또 두 곡 가는데 네. 제가 너무 설명드리면 아마 라디오 들으신 분이 그럴 것 같아요. 군더더기야 이거. 그냥 쫙 들으면 좋겠네.
0: 네네.
1: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네.
1: 1978년 5월에 크게 히트한 곡 폴 맥카트니가 이끄는 그룹 윙스죠.
0: 네네.
1: 윙스의 With a Little Love.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명곡입니다.
0: 네.
1: 1973년 5월에 히트한 타이어 옐로 리븐 라운드 오록트리. 이건 정말 라디오의 애청곡들이죠.
0: 맞아요.
1: 두 곡 그냥 내리듣겠습니다.
0: 네네.

0: 저는 이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디 올 오크 트리 노래의 가사 제목이 너무 길어서 소개할 때마다 열심히 열심히 챙겨서 다 빠뜨리지 않느냐고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1: 그 남자의 절규죠.
0: 네네.
1: 아직도 내 마음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 그 당신 집 앞에 있는 조금 올드한 네. 오래된 참나무 거기에 노란 리본을 좀 매달아 주세요.
0: 네네.
1: 아직 저한테 마음이 있다면 끝이 어떻게 돼요? 오, 100 yellow 이렇게 나가.
0: 맞아요.
1: 수백 개의 네. 리본을 달았습니다.
0: 네네.
1: 아름다운 노래예요.
0: 네.
1: 자 이번에도 두 곡 듣겠는데요. 하나 이것도 명곡입니다.
0: 네.
1: 쓰리 동라이트의 Joy to the World 바로 이 곡입니다.
0: 네.
1: 이거랑 제가 고3 때가 생각이 나서 1977년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5월에 크게 됐던 노래가 김만수의 바로 푸른 시절이었어요.
0: 네, 네.
1: 그다음에 바로 영화라는 노래도 크게 사랑받았는데
0: 네.
1: 아마 이제 싱그러운 어떤 청춘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에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김만수 씨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1: 이수만 하고요.
0: 네네.
1: 경복고등학교 동창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만약에 이수만이 SM 만들었는데 김만수가 만들었으면 MS가 되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자, 김만수의 프린시절
0: 네.
1: 그전에 트리동라이트의 1971년 그야말로 빅 히트송입니다.
0: 네.
1: Joy to the World.

0: 쓰리동 나잇의 Joy to the World도 정말 많이 방송이 됐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아마 제 생각에는 선생님도 가요 프로도 하셨기 때문에
0: 네네.
1: 조금 전에 그 김만수의 푸른 시절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네네. 노래 때문에 아주 그 명 구절이 있잖아요. 네. 찡하는 마음.
0: 네.
1: 어렸을 때 그랬어요. 찡하는 마음이 뭐야?
0: 네. 맞아요.
1: 네. 찡하는 마음이야. 이거 아주 그때 대유행을 했어요.
0: 네네.
1: 합창 아주 교실에서 막 학생들이 합창을 했는데 정작 저는 찡하는 마음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였어요. 네. 네. 찡하는 마음이 뭐니? 이렇게 네. 옆에서 어휴 답답한 놈.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0: 네네. 정말 참 풋풋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네,
1: 영화란 노래도 그랬어요. 그 다음 곡. 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기타 안에 이펙트가 아주 중요해요.
0: 네네.
1: 그 연주자들. 근데 왜 가끔가다 이런 노래 있죠. 입에다 호스를 물어요. 기타리스트가 호스를 물고 그 소리를 내요.
0: 네.
1: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그 이펙트로서 내는데 그게 토크박스라 그래 그걸요.
0: 네.
1: 토크박스를 이용해서 그 크게 히트한 노래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기억하는 곡이 바로 쇼미더웨이일 거예요.
0: 쫑
1: 뽕뽕뽕뽕 이거 이거요.
0: 네.
1: 이게 바로 토크박스거든요.
0: 네. 네.
1: 근데 바로 그 효과를 살린 곡이 피터 프램튼의 쇼미더웨이인데 피터 프램튼은 정말 음반 산업 시대 때의 영웅이에요.
0: 네네.
1: 세상에 그 라이브 앨범 있잖아요. 라이브 앨범인데 천만 장 이상을 팔았다니까요.
0: 우와.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이룩했어요.
0: 네네.
1: 그게 프랜텀 컴서 라이브인데 그 이전에 발표했던 쇼미더웨이도 여기서 다시 라이브를 하거든요.
0: 네네.
1: 이게 히트했어요.
0: 네네.
1: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1976년 피터 프램튼의 쇼미더웨이 이 곡을 듣도록 하죠.
0: 네네. 이 노래 끝곡으로 듣고요. 임지 모신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소시적에 만화가게에 다니신 분들 많으시겠지요? 한때 만화방이라고 불리다가 요즘은 만화카페란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들을 봤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먹거리도 다양해져서 떡볶이나 토스트, 커피와 음료까지 다양하게 사 먹을 수 있더군요. 그런데 여전히 어느 동네 뒷골목 건물 지하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식 만화방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추억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어르신도 계시고 레트로 감성을 찾는 젊은 세대까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지요. 간식거리도 그저 라면이 전부지만 낡은 소파에 기대 앉아 만화책을 넘기다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화해도 때로는 옛날 방식에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게 작은 위로가 될 때가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저희 방송이 그런 옛날식 쉼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입니다. 이현실의 목로주점.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날이죠.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연아 씨도 어릴 때 만화 네. 가게 좀 다니셨나요?
1: 제가 어릴 때는 무용하느라고
0: 무용.
1: 네, 자주는 못 갔지만 예. 그래도 가끔 한 번씩 갔던 기억은 있어요.
0: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는 만화를 남녀 할 것 없이 다 많이 보잖아요. 여자들은 순정 만화 같은 거 많이 봤고
1: 네. 예.
0: 남자들은 뭐 당연히.
1: 근데 저는 TV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본 것 같고.
0: 그건 만화 영화고.
1: 예. 예. 그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보물섬이라는 그 책이
0: 잡지.
1: 있었어요.
0: 월간지.
1: 네. 그거 만화 외에 있잖아요.
0: 옛날에
1: 그거는 좀 봤던 것 같아요.
0: 그 연재물 기다리는 한 달이
1: 네네.
0: 얼마나 그
1: 네.
0: 길게 느껴졌는지.
1: 네. 진짜 보물이었어요. 보물섬.
0: 보물섬이잖아요. 뭐 네. 어깨동무 이런 것도 있었고요.
1: 아, 어깨동무도 있었네 진짜.
0: 저희 시절에는 그런 네. 만화 잡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1: 네,
0: 요즘 뭐 만화 카페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1: 요즘에는 뭐 저도 그 언제 자주 갔었냐면 예. 비디오와 만화와 같이 이렇게
0: 도서 대여죠.
1: 대여할 때.
0: 비디오 대여죠.
1: 예. 예. 그때는 이제 비디오 대여하러 가서 아하. 이제 만화 이렇게 보고 뭐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진짜 안 갔거든요.
0: 한때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가 갑자기 확 사라졌죠.
1: 예. 근데 요즘은 무슨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니네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던데요.
0: 카페 이름만 보고 들어갔는데 네. 뭐 책장이 가득하고 만화책이 잔뜩 꽂혀 있고
1: 네.
0: 뭐 가신 김에 보는 거죠. 뭐.
1: 네.
0: 자, 오늘 만나볼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1: 네.
0: 도연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 제일 먼저 김복래 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거든요.
0: 네.
1: 얼마 전에 코인 노래방에 다녀왔어요.
0: 줄여서 코노라고 하더라고요.
1: 네. 아, 요즘에는요.
0: 코노.
1: 코노. 네. 요즘은 노래 부르고 싶을 때 한두 곡 정도 부르다가 온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한두 곡 정도로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0: 네.
1: 다음번엔 친구들과 한 시간씩 부를 수 있는 노래방에 가서 맥주 한 잔씩 시켜놓고 신나게 부르 제껴보렵니다 하셨어요. 네.
0: 아, 그 옛날 뭐 전통 노래방은 당연히 한 시간이 기본이고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좀 시간도 더
1: 서비스도
0: 연장하고
1: 막 주고.
0: 서비스 시간도 주고 그랬었는데 네. 코인 노래방은 곡당 얼마씩이군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이게 동전 놓고 하는 거죠.
1: 동전 500원인가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저 500원일 때
0: 500원인가
1: 가본 적
0: 지금 뭐 1,000원인지 500원인지 네. 모르겠지만. 네. 예. 학생들 많이 가더라고요.
1: 네, 동전 넣고 조그만한데 네.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 혼자서 부르기는 좋은 것 같아요.
0: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오디션 보면 젊은 가수들이 정말 어리고 젊은 가수들이 계속 배출되잖아요. 실력파
1: 네,
0: 가수들이.
1: 네, 네, 네.
0: 이 코인 노래방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1: 아유, 그럼요.
0: 연습을 여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왜냐하면 네. 내가 예전에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0: 그러니까.
1: 그랬는데
0: 산에 올라가서 하고.
1: 네, 지금. 음악이 있으니까 혼자 들어가서 충분히 막 불러볼 수 있거든요. 노래는 사실 많이 불러야 되니까.
0: 예. 예. 아, 저 보면 이제 K-POP과 한류의 본고장이 코인 노래방일 수도 있겠네. 일조했다가 올 수 있겠네.
1: 그렇죠. 네. 네.
0: 자, 다음 사연입니다. 배미자님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 요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덕분에 옛날 노래에 푹 빠졌어요.
1: 네.
0: 그래, 이 노래도 있었지 하고 새삼 감탄합니다. 얼마 전 너튜브로 젊은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들었는데 오리지널 곡으로 듣고 싶네요 하면서 최승희의 네. 이태리의 정원.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1: 네. 그러네요. 진짜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이제 낮 시간에 있잖아요.
0: 재방송 때.
1: 네.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런 노래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다 하면서 옛날 추억, 옛날에 뭐 어머님이 좋아했던 노래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
0: 예.
1: 좋다고.
0: 저희가 이제 주로 본방송이 새벽 4시고 네. 재방송이 새벽 1시와 3시에 나가다 보니까
1: 네.
0: 그 시간 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죠.
1: 네.
0: KBS 3라디오를 통해서
1: 네.
0: 오후 3시부터
1: 네.
0: 재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1: 알게 되죠.
0: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1: 네.
0: 예, 이렇게 콩 게시판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이어서 최신열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흐르는 세월은 잠시도 멈춤이 없고 봄이 오면 꽃잔치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0: 조금씩 달라지죠.
1: 네, 네. 매년 꽃은 다시 피어나는데 사람은 한번 떠나가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문득 아쉽게 느껴지네요.
0: 네.
1: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는 고향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0: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 네네.
0: 제 고향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신마을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안부 소식을 전하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를 네. 청하셨어요.
0: 네.
1: 예. 아유 참 고향 소식 가끔씩 그 부고 소식 들을 때마다
0: 네.
1: 저희 또래야 뭐 아직 그렇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0: 네.
1: 친구들 지인들이 그렇죠. 한 번 한번 가셨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하실 겁니다.
0: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친구분들은 이제 고향 가면은
1: 네.
0: 요즘에는 왜 안 가세요 이러면
1: 네.
0: 없어.
1: 만날 사람이
0: 네,
1: 없어.
0: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 그 뭐 이미 떠나가거나 혹은 살아 있어도 뭐 그 몸이 네. 좀 불편해서
0: 네, 또 못
1: 나오지
0: 만나고.
1: 못하는 경우도
0: 네.
1: 있고 예. 아유 참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또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되는데
0: 네.
1: 예. 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배미자님이 청하신 곡 최승희의 이태리의 정원 그리고 최신열님이 청하신 곡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

0: 네, 노래 두 곡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최신열님이 청하신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 정말 오래전 노래죠.
1: 네.
0: 최승희의 이태리의 정원, 배미자님의 네. 신청곡이었는데 최승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1: 네, 무용가셨잖아요.
0: 예,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네. 거의 뭐 무용 1세대
1: 네, 네.
0: 거의 최초의 뭐 전설적인 네. 무용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노래도 잘하셨네요.
1: 그러니까요.
0: 예. 아주 어찌 보면 이제 이 시대가 유성기 시대,
1: 네.
0: 예, 도나스판 그리고 도나스판. 영화로 치면 이제 무성 영화 시대,
1: 네, 맞아
0: 그런 그런
1: 영화.
0: 느낌이 나는 네. 노래였어요.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한기섭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1: 네.
0: 일요일은 평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라디오 볼륨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버스 바닥과 실내 청소를 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우리
1: 네.
0: 한기섭 네. 기사 선생님께서
1: 네.
0: 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1: 네.
0: 반갑습니다.
1: 네.
0: 일요일이 좀 여유가 있군요. 아무래도.
1: 그럼요. 예. 이제 또 청소하실 때는 네. 볼륨 업. 저는 버스를 좀 자주 타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왜 운전하시는 분 고기에만 들리게 하는 분들도 있고
0: 아.
1: 뒤에까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0: 아,
1: 있고
0: 맞아요,
1: 있던데요.
0: 맞아요.
1: 네.
0: 예, 볼륨을 좀 작게 해서
1: 네,
0: 운전석만
1: 네.
0: 들리게 하는 분도
1: 네,
0: 있고.
1: 네. 네.
0: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방송을 싫어할 수 있고 어떤 노래 싫어할 수 있으니까
1: 네. 네.
0: 기사님께서만
1: 맞아요.
0: 조용히 감상하시는 것도
1: 맞아요.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정동철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얼마 전에 서울 종로 3가에 다녀왔어요.
0: 네.
1: 포장마차가 쭉 늘어서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0: 아, 예, 예.
1: 요즘 젊은이들도 포장마차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젊었던 시절 달걀 프라이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곤 했죠.
0: 예.
1: 아, 그 당시에 달걀 프라이 하나만 시켜도.
0: 아니,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네. 뭐 소금만 있어도 먹었어요. 아, 그냥 깡으로 먹는 거죠. 아니, 달걀 프라이나 고구마
1: 네네.
0: 예.
1: 네, 그러네요.
0: 예. 근데 종로뿐만 아니라 뭐 을지로 뒤편에도 그렇고 골목골목길에 그 옛날
1: 네.
0: 오래된 그 노포 같은 그 주점들이 있어요.
1: 네.
0: 저도 최근에 가보지 못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또 외국

0: 한국인들도.
1: 저는 포장마차는 국수 먹으러 간 적이 있죠.
0: 술은 안 하시니까.
1: 네, 네. 그리고 똥집.
0: 아, 닭똥집?
1: 네, 똥집을 먹으러 몇 번 간 적 있어요.
0: 예, 예.
1: 그 거기만 가면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0: 포장마차의 뭐 대표 안주죠. 네. 네. 쫄깃쫄깃하고.
1: 네네.
0: 그 외국인들도 그 유튜브 보니까 그 한국 음식 막 도전해보고 막 먹어보잖아요.
1: 네.
0: 그 똥집 같은 것도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다가 그 정체를 알고는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1: 그 외국인들이 우리 그 나라 이제 음식들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타투로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0: 아, 정말요?
1: 저 봤어요. 어떤 외국인이 등 이쪽에 비빔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아, 등짝에다가 비빔밥 네. 한글로? 아니 세상에나.
1: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비빔밥이냐니까 저분이 한국 와서 비빔밥에 너무 맛있다고 감명을 매력을 받아서. 느껴서 이걸 해달라 그랬대요.
0: 잊지 않기 위해서.
1: 네.
0: 근데 그거 안 보이잖아 본인은.
1: 아니 그래도 뭐 이제 남들 보라고 했는지 그리고 한국말로 비빔밥이니까
0: 예, 예.
1: 돌아가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0: 외국 가면 이게 뭔 뜻인지 네. 무슨 좋은 뜻인 줄 알겠네요.
1: 네네.
0: 그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들 다 늘다 보면 이제 나중엔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1: 너무 맛있어요.
0: 하나씩 새기다 보면
1: 비빔밥이
0: 현숙의 포장마차 청하셨어요.
1: 네.
0: 김혜숙님.
1: 네.
0: 다음은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윤예숙님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숙직 근무를 해요. 엊그저께는 김밥을 사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 갔습니다. 뭐 하러 왔냐고 하면서도 입술이 실룩이는 걸 보니까 좋긴 한가 봐요. 앞으로 종종 깜짝 이벤트를 해줘야겠습니다. 하면서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청하셨네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하러 왔어? 이러고. 그게 막 약간의
0: 좋으면서
1: 예, 좋은 걸 참느라고 막 그러셨나 보다.
0: 아, 이틀에 한 번 숙제 근무시면은 야간 업무신데 네. 안 고르시겠어요. 네. 힘드시죠.
1: 그렇죠. 예. 야간이 엄청 힘들다
0: 아, 그럼요. 매일 야근도 아니고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몸이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그런. 건강도 많이 상하기 쉬운 패턴인데 윤혜숙님께서 그
1: 김밥도 싸가지고
0: 그렇죠. 또. 음식도 그렇고 네. 남편분 몸보신 좀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0: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청하셨는데 자 현숙의 포장마차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두 곡입니다.

0: 황홀한 고백 윤수일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포장마차 현숙의 노래였죠. 정동철님과 윤혜숙님의 신청곡 차례대로 띄워드렸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강원도 원주에서 왔어요. 네. 최명희님. 네. 미용실입니다. 요 며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네. 왠지 오늘은 한가할 것 같아요. 모처럼 느긋하게 라디오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자기 글만 남기셨습니다. 네. 미용실 원장님이신가 봐요.
1: 네, 미용실에서도 저도 이제 가잖아요, 자주. 네네, 그러면 저도요, 네. 이제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저는 손님이니까 그걸 네. 듣잖아요. 조금만 귀 더 켜주면 안 돼요? 이제 좋은 노래 나오면 네, 하지만 원장님들은 바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0: 흘러듣는 거지 뭐.
1: 네, 머리 하면서 아 맞아, 저 노래가 나 어땠어 하고 또 수다방이잖아요 미용실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도 그러시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듣고 하면
0: 이제 낮에 저희 방송을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특히 이제 좀 연세 있는 그 우리 주부님들이 다니시는 동네 그렇죠? 미장원 네.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유, 동네 미장원에는 예. 정말 우리 방송이 딱이죠.
0: 예. 옛날 우리 나올 때마다 그럼요. 또 대갖고 집힐 거 아닙니까.
1: 어르신들이 머리 똑같이 파마해갖고 다 이렇게 똑같은 거 쓰고 이렇게 스카프 말고 앉으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실 텐데.
0: 예, 어쨌든 우리 최명희 선생님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신청곡도 좀 남겨주시죠.
1: 네. 자, 이어서 경북 포항시에서 서점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일기도 쓰고 또 편지도 씁니다.
0: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딸에게 반찬을 싸주면서 딸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자 하고 편지를 썼더니 감동을 받네요. 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써줄 걸 그랬어요.
0: 이게 느낌이 네. 다르죠. 그 톡이나 네. 문자 메시지로 받는 글과
1: 다르죠.
0: 친필. 종이에다 적은 친필은 느낌이 다르죠.
1: 네. 네. 반찬 딱 반찬을 열었는데 거기에 딱 메모가 있어.
0: 그러니까. 네. 아유 참. 김현숙의 그날 청하셨습니다. 서점수님 네.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영숙님 남기셨는데요. 작년 봄꽃이 만발하던 어느 날 아버지는 무엇이 그리도 바쁘셨는지 홀연히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첫 기일을 맞아 어머니와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니 어릴 적 배웠던 시조 한 구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변하지 않는 풍경 속에서 사람만 사라진 자리.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의 인생길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 하면서 네. 박상규의 조약돌을 네. 청하셨어요. 네. 야은 길재 선생의 그 시조를 또 인용해 주셨네요.
1: 네. 글쎄요. 진짜 나의 인생길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 저도 갑자기 문득 이 사연을 들으면서
0: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나도 내 인생에 잠깐이지만 네. 뭐 아직 더 많이 살 날이 있지만 아 지금까지 온 내 인생길에 어떤 흔적이 있지? 뭐 이런 생각 잠깐.
0: 뭐 노래들이 있잖아요. 호전멍도 있고 네? 또 요즘 그 뜨고 있는 노래들.
1: 아, 사랑은 언제나.
0: 사랑은 언제나. 뭐 네. 너무 빠른 이별. 네.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저는 아무 흔적 없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흔적 없이. 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서.
1: 저도 뭐 그냥 호련히 네. 그런 네. 생각을 하죠.
0: 예,
1: 네.
0: 박영수님은 이제 아버님 길 1년이 됐으니까 그쵸. 얼마나 더 그립겠습니까. 네. 네. 사모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다가 또 허한 이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
1: 네.
0: 네,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 감정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숙의 그날, 박상규의 조약돌 두 곡 들어보시죠.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현숙의 그날, 서점수님의 신청곡, 그리고 박영숙님이 청하신 박상규의 조약돌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은 도연아 씨가 전해 주시죠.
1: 네. 아, 오랜만에 주셨어요. 이영애 님이 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네요.
0: 아는 분이요.
1: 아마 남편분이 이제 보내주셨을 거예요.
0: 네.
1: 저는 부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애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4월 26일 방송에서 두 분이 들려주신 방귀와
0: 방귀 이야기. 아,
1: 아 예, 1,300만 원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웃다 보니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0: 아유, 즐거우셨군요.
1: 네, 늘 행복한 웃음을 선물해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0: 네.
1: 저는 오후 3시 방송을 들어요.
0: 네, 역시 3시 제 방송 들으시는군요.
1: 네, 네.
0: 예, 이영애님.
1: 네.
0: 누군가 이렇게 즐겁게 해드렸다는 게.
1: 그러냐.
0: 물론 이제 여러분의 사연 통해서 또 즐겁게 해드린 거죠.
1: 아, 예. 저는 아, 제가 너무 제 얘기를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0: 그렇지.
1: 예. 아, 근데 너무 또 심하게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즐거우셨으면은.
0: 아, 그럼요.
1: 좋네요.
0: 네. 충분히 역할을 다 하신 겁니다. 예.
1: 네.
0: 이런다는 출연료 더 드려야 되나? 자, 이번에는 김의정님 사연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 김동원님께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즐겨 들으십니다.
1: 네.
0: 새벽에 하는 본방송도 들으시고 낮에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애창곡을 신청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하시면서 박경원의 만리포 사랑 청하셨어요. 아버님 네. 애창곡이신가 봐요.
1: 네. 네.
0: 김동원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1: 자, 이제는 이제 홈페이지 사연들이 올라오는 사연이 낮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듣고 있다라는 이런 그 사연을 많이 올려주세요.
0: 네. 늘 밤에 눈떠 계신 분하고만 저희가 대화하다가
1: 네, 네.
0: 이렇게 또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는 윤정자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오늘 딸에게 물어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예. 요즘은 회원 가입 한번 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 제 글이 읽어질까 가슴이 쿵쾅거리네요. 아, 그러니까 하셨어요.
0: KBS 네네. 회원 가입하신 거예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예. 어려운가요?
1: 그게 이제 또 어려우신
0: 어르신들은 까다로워요.
1: 어려울 수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1: 예. 예. 저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회원가입 이런 거 말고
0: 예.
1: 다른 부분들은 어려워요.
0: 아, 요즘은 그래서 뭐 그 복잡하면은 사람들이 가입하다가 에이 안 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그 간편 인증으로 많이 대체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게 참 편하던데.
1: 그래도 어려운 건 또 어렵더라고요. 예.
0: 제가 요즘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보지 않아서 그것도 최대한 좀 간편하게 될 수 있게 한번 기회가 되면 건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1: 네.
0: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를 청하셨는데요. 윤정사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두 곡 띄워드리죠. 박경원의 만리포 사랑 그리고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0: 네, 신청곡 두 곡이었습니다. 박경원의 말리포사랑 그리고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김의정님, 윤정자님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사연들 소개해드려야겠는데
1: 네.
0: 이영희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오셨어요. 제주도에 사는 딸네 집에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멀리 시집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네 집에서 며칠 놀다가 영감 밥 차려주러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 네. 정말 제주도면 멀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결혼을 하는
0: 네.
1: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많이 못 와요. 육지에서.
0: 맞아요.
1: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0: 있어요.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이게 표를 또 끊으려면 또 표 사정이 안 되는 경우도
1: 네,
0: 있고 하니까
1: 네.
0: 예, 쉽지 않죠. 예,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닌데
1: 네.
0: 못해서 떨어져 있다는 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다음 사연입니다.
1: 서울 관악구에서 구본희 님이 보내주셨네요.
0: 예.
1: 가족 단

0: 또 그런 생각도 나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 우리 손주 또 혹은 우리 자식
1: 네.
0: 천재 같다고
1: 다들 다 그러죠. 네.
0: 뭐 하나 잘하면
1: 어릴 때 네. 쟤 천재 아니야?
0: 그러니까 네. 예.
1: 신동났어 신동났어 이러죠.
0: 도현아 씨는 뭐 천재 소리 좀 안 들으셨어요?
1: 아 저는 이제 무용으로
0: 아 무용 천재였구나.
1: 무용은
0: 태백의 무용 천재.
1: 무용은 제가 세계 대회에서도 금상을 받았어요.
0: 세계 대회요?
1: 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세계권에서요.
0: 그런 얘기를 왜 이제 처음 하세요? 대단한 건데.
1: 아니요 초등학교 제가 4학년 인가 그때요.
0: 아니 그때 무슨 아시아 대회를 나갔어요.
1: 아시아 대회를 이제
0: 아시아
1: 그때
0: 무용제 뭐 이런 거였나?
1: 예, 기억나요.
0: 아, 서울에 했었구나.
1: 세종문화회관인가 거기서
0: 예, 예.
1: 하면서
0: 옛날에 시민회관 아니었나?
1: 예, 제가 이제 작품은 유관순 작품이었어요.
0: 아 그러니까 동무였어요. 혼자
1: 예,
0: 추는.
1: 예. 저 태백 시골에서 와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0: 그게 창작 무용이었습니까?
1: 네, 창작 무용이었어요.
0: 그럼 선사님이 다 안무를
1: 네네.
0: 짜주셨겠네요.
1: 네네. 오. 그리고 막 태국, 뭐 홍콩, 뭐 이런 그 민속 의상 입고
0: 예, 예,
1: 다
0: 예, 예.
1: 무용하고 막 군무하고 했는데
0: 네네.
1: 저는 이제 동무였잖아요. 이제 유관순이 총 맞아서 막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막 만세 하는 외치다가 팍 쓰러지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0: 그걸 무용으로
1: 네.
0: 어린 시절에 그걸
1: 네.
0: 표현했다고.
1: 근데 의상은 제일 초라했어요. 하얀 조구리에
0: 그렇죠.
1: 떠맞춤하니까
0: 예, 예, 예, 예.
1: 제일 초라했지만 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0: 그 금상에 또 상이 있었습니까?
1: 아니 없었죠.
0: 최고상 받은
1: 예,
0: 거네.
1: 최고상 받았어요.
0: 아니 근데 물론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1: 네.
0: 대표로 나갔던 건 국가대표였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서 1등이 돼서
1: 네, 네.
0: 나간 거잖아요.
1: 네, 네.
0: 아, 대단히 잘하셨네요.
1: 저는 어릴 때 7살부터 무용했지만 무용으로는 나가면 다 최우수상 다 상을 받았고 집에 상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0: 예.
1: 네.
0: 아, 몰라 뵙습니다.
1: 아니야.
0: 아니 무용과 도연아 씨로 더 큰 명성을 날릴 수도 있었네요.
1: 아, 그 어릴 때 꿈이 한국무용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0: 아, 충분히 가능했죠.
1: 네, 네. 그 한국예술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쪽으로 이제 가라고 했는데
0: 네.
1: 그 당시에도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0: 아,
1: 무용 작품
0: 예,
1: 하나
0: 예.
1: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학교 무용만 하다가 그냥 마른 거죠.
0: 아,
1: 네.
0: 오늘 여러분 사연 소개하는 날이니까 도연아 씨 사연을 더 많이 소개한 것 같습니다.
1: 그치, 무용 예. 얘기가 나올까?
0: 아니 놀라워서 몰랐던 거라 깜짝 놀랐네요.
1: 아, 네.
0: 야 그런 또 대단한 네. 분이었군요.
1: 네.
0: 예,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0: 김정숙님 공개시판에 남기셨어요. 장미꽃은 빨리 지지 않는 거 아시죠? 맞아요. 올해가
1: 네,
0: 더라고요.
1: 네.
0: 5월에 부천 원미산 볼만합니다.
1: 오,
0: 근처에
1: 네.
0: 사시는 분들은 장미의 계절 5월 꼭 구경 오세요 하시면서
1: 네.
0: 아 백만송이 장미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1: 네.
0: 청하셨어요. 원미산에 장미가 많이 펴있나 보죠?
1: 부천에서 항상 꽃 구경하러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0: 잘 아시네요.
1: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살았으니까 네.
0: 예, 예.
1: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0: 부천에 보면 이제 그 구 이름이 이제 원미구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원미산 때문에
1: 네네,
0: 원미구가
1: 네네,
0: 된 건데
1: 네네.
0: 저도 가까운데 못 가봤네요. 5월 근데,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참여하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1: 네.
0: 도연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전경애 씨 고영필곡 라일락입니다.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전경희 씨 고영필 곡 라일락을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여성들에게 임신 기간은 몸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를 비롯해서 산부인과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산후조리, 산후풍의 위험이 지적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임신부터 출산까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 관리까지 여성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에게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 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신부터 출산 또 산후조리로 불리는 시기까지 이 시기가 여성의 노후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도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이 시기가 굉장히 뭐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 우리 여성의 일상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리가 시작하는 초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신 출산, 그리고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예전에는 뭐 산후풍 때 산후도 잘못하면 뭐 이제 80대까지도 이제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이 임신 기간 중에서는 또는 출산하고 나서는 단순히 이런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의 골격까지 변화되는 시기는 이제 이때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임신 출산의 과정 중에서는 체력의 변화, 뭐 한의학에서 뭐 기혈의 변화, 뭐 근육의 변화, 골격근의 변화, 이런 큰 변화들이 지각 변동처럼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기를 회복을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를 놓치면은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굉장히 다시 아프고,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뭐 60, 70 노인 되셨는데 아, 아직도 산후풍이 지속된다라고 네.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성 노후 건강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0: 네. 임신으로 자궁도 커지잖아요. 그럼 출산 후부터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궁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 주먹 사이즈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출산 임신을 하면은 그 10달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기 사이즈로만 봐도 세포가 뭐 50cm 정도 평균적으로 뭐 이제 큰다고 볼 때, 네. 보통 이제 뭐 한 10배 정도 용적으로 따지면 뭐 500배에서 뭐 또는 뭐 부피로 따지면 이제 1000배까지도 막 이렇게 뭐 수축을 하고 무게도 뭐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누르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골반이라고 하는 이제 뼈가 있고 뼈를 잡아주는 그 사이에 인대들이 또 있는데, 네. 그 인대들도 이제 약간 좀 부드럽게 하는 상태에서 자궁이 커지면서 이제 골반을 서서히 누르게 됐던 과정들을 이제 10달 동안 키워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분만했다 그래서 또 바로 돌아오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들이 있어서, 네. 자궁이 돌아오는 시기들, 자궁이 수축하는 시기들이 또 필요해서 그 기간을 산욕기라고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치료를 잘 하거나 정상적인 원래 그 분만하기 전에 그런 위치로 잘 돌아오게 하는 게 출산 후 산후조리가 잘 됐다, 몸의 회복이 잘 됐다, 또는 통증이 없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산욕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가요?
1: 그렇죠. 보통 산욕기라고 하면 출산 후 6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기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궁 자체가 돌아오는 시간, 또는 골반이나 이런 골반 자체가 어떻게 뭐 변화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자궁이 확장이 됐던 게 그게 줄어드는 시간들을 이제 산욕기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초산 분야 또는 경산 분야 또는 뭐 제왕절개를 했느냐 또는 분만 과정 중에서 다른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산욕기 6주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궁도 오로도 나가면서 자궁도 수축을 하게 되고 내 몸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좀 더 꼭 6주만 얘기하는 게 좀 더 길게 보기도 해서 뭐 황금의 3개월 얘기도 하고, 네. 또 6개월 얘기도 하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 여성 자궁 쪽이라고 하는 이제 생식기만 보면은 이제 6주 정도, 4에서 6주 정도 되면은 다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 우리가 10달 동안 호르몬 변화도 있었고 뭐 체중도 좀 늘었고 또는 관절이나 인대들도 몸 상태들이 변해돼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에는 보통 체력이 회복하는 데에는 3개월, 네. 그래서 뭐 황금의 3개월,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체력도 올라오고 또 우리가 뭐 100일 잔치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또 우리 6개월까지는 이제 골반에 있는 사이사이 인대들을 좀 부드럽게 하는 호르몬 변화들이 6개월까지도 있고, 또 체중이 보통 빠질 때에도 6개월 때 체중이 한 1, 2kg 정도 남는 정도라고 해서, 체중이나 체력까지도 가면은 이제 6개월까지도 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짧으면은 뭐 우리가 3, 7일 그래서 3주 또는 6주 또는 3개월, 6개월 이런 시기별로 회복되는 과정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렇게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1: 그렇죠. 우리가 보통 출산 직후에 뭐 이제 뭐 아침통이라고도 하고 산후복통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그 부피로 따지면은 뭐 500배에서 뭐 1000배 정도 늘어났던 게 아기가 분만이 되고 이제 나오면서 태반이 좀 떨어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상처가 날쑤고 있고 자궁 내막이 회복이 되면서 그런 통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유할 때 이제 유즙을 분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옥시토신이 어떻게 보면 유즙 분비 호르몬도 되지만 자궁 수축 호르몬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강하게 수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궁 상태가 아주 좋게 잘 늘어났던 게 10달 동안 늘어났던 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축을 해서 뭐 한 몇 주 만에 줄어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중간에 뭐 그런 경련성으로 하는 통증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럴 때 어떤 태반 조직이 남거나 뭔가 피들이 좀 뭉쳐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잘 확 움켜쥐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뭔가 좀 찌르는 것처럼 아프거나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궁 쪽에 또는 하복부 쪽에 나오는 통증들은 이제 그런 옥시토신의 작용이나 자궁이 수축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통증들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혈 효과가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은 한 달까지도 산후출혈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궁이 잘 수축해야 산후출혈도 안 되고 오히려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자궁이 수축하려면은 또 이 근육들이 자궁만 있는 게 아니라 골반 기저부나 허리나 또는 허벅지나 뭐 또는 심지어 요즘에 이제 뭐 분만 과정 중에서 뭐 어깨나 뭐 목이나 이런 것도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분만 자세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는 그래서 모든 전신 관절들이 통증을 좀 느끼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임신 중에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특히 관절이 약해지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임신 후반기 보통 33, 4주 뭐 요때부터라고도 느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때는 관절이 약해지는 것보다 분만을 준비하는 거죠.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제 계속 그 아기들도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자궁도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태반도 이제 그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궁이 이제 커지면서 결국 이제 분만을 준비하는 골반에 있는 우리 산도를 좀 확장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점점 이제 나는데 요럴 때 이제 그런 릴렉신이라고 해서 관절이나 이런 그런 그 인대 조직을 좀 느슨하게 하는 호르몬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은 보통 36주 이제 막달 전까지는 계속 체중도 늘고 양수량도 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누르게 되니까 분만을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자궁이나 골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통로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단순히 이럴 때 골반의 인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이 호르몬의 작용은 전신 반응이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인대들 손가락 관절 또는 뭐 어깨 관절 또는 허리 뭐 발목 무릎 관절들도 같이 좀 느슨해지면서 또 이때 되면 당연히 이제 배가 나오게 되면서 허리도 더 굽고 앞에 이제 배가 나오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전만이 심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자세가 또 이제 좀 약간 팔자처럼 골반이 벌어지고 자세도 나빠지면서 오히려 하중들이 더 심해지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절들 뭐 손목 발목 또는 심하게는 허리도 아프고 또는 이제 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0: 흔히 말하는 산후풍에 걸리기 쉬운 것도 이런 관절 건강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산후풍이라고 하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찬바람이 든다, 뭐 시리다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의 작용이나 뭐 또는 자율신경계통의 작용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평생 간다 또는 통증으로 가면은 우리 골반이나 인대들의 어떤 그런 늘어나거나 이완되는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산후조리나 산후풍 환자들을 뭐 저도 뭐 이제 몇십 년째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치료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치료가 좀 더디고 오히려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약을 좀 막 길게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 오히려 이제 근육량도 좋고 평소에도 운동도 좀 임신 전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대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자세가 좀 바른 분들은 산후풍도 잘 안 오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만 이제 뭐 둘째 셋째 때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좀 더디게 낫거나 있거나 좀 통증이 심하거나 뭐 오히려 이제 자궁에 좀 무력한 그런 상태들이 오게 되는 분들은 근육장도 좀 약하고 평소에도 좀 이제 운동도 조금 적게 하시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임신 중간에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안정을 취해야 되는 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근육량이 더 좀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관절 통증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증뿐만 아니라 산후풍의 양상처럼 우리가 인대 늘어났을 때는 그 인대 부위가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시리고 시큰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산후풍의 양상으로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약한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런 상태는 자연 분만이나 제왕절개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0: 네.
1: 아무래도 자연 분만하면 이제 골반이 더 벌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산후풍이 더 심하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왕절개는 당연히 이제 뭐 수술로 해서 배로 이제 산도를 확장해서 안 되니까 산후풍이 덜 생긴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자연 분만이냐 제왕절개냐 둘 다 다 똑같이 골반은 다 벌어지는 상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0: 그렇군요.
1: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이 원래대로보다 한 뭐 부피로 따지면 뭐 1000배 정도 가까이도 막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무게들로 이제 골반을 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산 직전까지는 자연분만할지 제왕절개할지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결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쩔
0: 그렇죠.
1: 수 없게 특정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제왕절개 선택하는 경우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골반은 다 벌어지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자연분만을 해서 오히려 근육에 상처가 없거나 복부 근육들이 잘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자궁 수축이 조금 더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자궁절개를 아무래도 또 회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더디게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분만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분만하는 상태 또는 평소의 운동량 또는 근육량 또는 우리가 근육이 힘을 받으려면 피가 많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잘 먹고 피도 충분히 이제 잘 유지를 하는 분들은 회복도 좀 빠르고 평소에 이제 또 뭐 빈혈 수치도 자꾸 떨어지고 또는 평소에 근력도 약한 분들은 뭐 자연분만 자연절개 상관없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한약 치료도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관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부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서 부종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부종 시기들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출산하고 병원에서 뭐 어떤 자궁 수축도 잘 되고 뭐 산후조리원 가서 이제 뭐 부종을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출산하고 나서 한 3주에서 한 3개월까지는 체력을 잘 회복을 해서 잘 먹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 너무 빨리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거꾸로 빨리 체중을 빼고 회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못 먹거나 또는 과료를 하면은 오히려 살은 빠지는데 부종은 더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체수분량이 늘어난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내보내주고 또 우리 근육들이 잘 수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순환을 해서 빠뜨려주게 되는 것들이 중요해서 오히려 보통 부종은 한 출산하시고 나서 3에서 4주 정도 이내에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나가는 내보내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이 회복해야 오히려 좀 잘 내보내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뭐 이삿짐을 날리거나 힘들게 과로하면은 다음 날이라면 피곤해도 굉장히 뭐 얼굴이 붓고 뭐 손도 붓고 좀 피곤하니까 그렇게 좀 기운이 붙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잘 체력들을 회복을 하고 기혈도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부종이 빠지는 게 중요한데 간혹 이제 그 부종 빼기 위해서 뭐 어떤 건강이 되기 뭐를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걸 너무 오래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리적으로 부종이 이미 다 빠지는 3, 4주가 지나고 나서 뭐 한 2, 3개월까지 뭐 그걸 먹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먹는 그 건강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칼로리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그 당분들을 먹어서 오히려 나는 살이 찌는 상태도 되어 있는데 그걸 난 아직 부종이 안 빠졌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회복될 때는 부종이 생리적으로 출산 후에 한 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좋고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부종이 아니라 다른 쪽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종이 오래되거나 또는 뭐 체중이 잘 안 빠지는 것도 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출산 과정을 통한 몸의 회복 그리고 기혈을 보충하는 게 산후조리라는 말을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리라고 하는 게 뭐 휴식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봤지만 요즘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만하는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병원에서도 출산을 하고 또는 그러면서 또는 염증도 치료를 하고 몸도 이제 어떤 특정 질환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그리고 또 영양도 좋고 평소에 이제 뭐 그런 환경이나 육아 환경도 좋아서 뭐 조리가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서 피도 좀 많이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출혈이나 이런 또는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우리가 피가 잘 돌지 않는 그런 피들도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체중도 좀 많이 정체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관절도 약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를 옛날에는 산후풍이 오지 않게 뭐 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했다면은 요즘에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우리 분만하고 나서도 분만 직전에 있는 몸 상태까지 잘 건강하게 가는 건데 그랬을 때는 일단은 이제 자궁도 잘 회복이 돼야 되고 또는 영양도 좋고 또는 오히려 관절이나 이런 인대나 이런 건강들이 좀 튼튼하게 그런 회복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후조리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출산이라는 굉장히 힘든 그 2년간의 어떻게 보면 좀 호르몬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뭐 근력도 힘들고 또 피도 좀 많이 부족해지고 그런 상태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간에 맞춰서 산후조리에 그것도 중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또 산후보약으로 약을 드시기도 하잖아요. 출산 후 언제부터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1: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한의학적으로는 출산 직후부터 쓰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지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면 출산 직후에는 우리가 오로도 잘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오로는 보통 뭐 6주에서 8주까지도 나가는데 물론 요즘에는 뭐 자궁 수축제도 쓰고 항생제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거나 열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오로 풀리는 약들을 좀 출산 직후에도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뭐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뭐 며칠 단위로 써서 오히려 좀 잘 나가게 뭔가 좀 고여 있거나 좀 염증이 자꾸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주는 쪽에 오로 풀어주는 약을 쓸 수 있고요. 열 풀어주는 약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회복이 될 때는 100일 정도 기간까지는 피도 잘 생기고 기운도 잘 생기고 해주는 보혈시켜주는 그런 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후보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피를 좀 더 생기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철분제를 먹으니까 보혈시켜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피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지는 피가 가장 좋은 거지 철분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튼튼하게 되는 그런 피를 만드는 재료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위험하냐 생존의 위험 뭐 이런 그 빈혈 수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할 때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약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관절이나 이런 거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약들이 그 3단계 정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시점에 약을 먹을지는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어떤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시기들에 맞춰서 다 드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뭐 어떤 산후조리원을 가서 뭐 거기서 다른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산부인과에서 어떤 다른 질환들이 좀 이어지면서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너무 회복이 잘 돼서 특별히 불편한 게 없거나 아프지만 않으면 또 미리 먹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 후에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시기들 오히려 이제 3개월 이전에 6개월 이전에 좀 적당한 시기에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6개월이 지나서 드시면은 오히려 좀 더디게 치료가 되거나 좀 더 오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 황금의 3개월 또는 이제

0: 6개월 또는 이제 산욕기 6주라고 하니까 요 시기를 잘 보셔서 뭔가 회복이 더디거나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좀 진료를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모유수유 중에도 산모가 보약을 먹어도 되나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시기를 놓치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모유수유 할 때 안전한 한약으로 되는 처방들로 씁니다. 보통 이제 모유수유와 관련되거나 임신 중에 관련되는 약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거는 새로운 약보다는 원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써오던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한약들은 당연히 이제 옛날 고서부터 정말 이제 수세기 동안 임상적으로 이제 임신 중에서 쓰는 그런 약제들 처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처방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하다고 좀 검증돼 있는 약제들이나 또는 이제 뭐 GMP 시설이라고 해서 그 약의 뭐 중금속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통해서 뭐 식약처의 검사를 통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통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굉장히 안전할 수가 있고 오히려 뭐 저는 그런 한약제보다 오히려 밖에서 이제 어떤 건강식품으로 들어가는 한약 성분들이 있는 약용으로 아니라 식용으로 쓰는 그런 약제들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한약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좀 수유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 진료를 받으시고 충분히 그 한의사와 상의를 하시면은 이제 좀 안심하시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럼 산후조리, 산후풍의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살펴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뭐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후풍에 전통적으로 무조건 땀을 빼거나 무조건 쉬어야 된다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빠른 시기에 내 몸에 맞춰서 시작할수록 그리고 6개월까지 꾸준히 할수록 오히려 회복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시기들을 맞춰서 운동도 시작하고 또는 생활 같은 거를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산후조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산후풍의 증상과 한의학적인 관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효의 민들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요. 저도 잘 아는 말인데요. 책 제목이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라고 하네요. 아, 제 말이 이 말입니다.
1: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요. 네. 네. 제목에서 일단 위로와 깊은 공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운동이 몸에 좋은 걸 사실 다 알죠. 근데 알아도 안 되는 게 우리 몸입니다. 네. 이건 인정을 해야죠.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불안과 중독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저자 하주원 교수는 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운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또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고요. 본인도 평균 이하의 운동 신경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질 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여러 운동을 시도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네. 본인의 전문의의 임상 경험과 또 여러 약점을 안고 있는 몸으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보고 네. 실패한 예,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책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몸과 마음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실전 운동 가이드라고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네. 시중에 참 많은 운동 관련 책들과 컨텐츠들이 범람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책들과 컨텐츠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도 준비가 돼 있고 마음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이 책은 운동의 필요성은 막연히 알고 있지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감도 잡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0: 네. 이 책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쓰셨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책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시작이 너무 어렵거든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운동을 안 하면 뭔가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주변에 너무 운동과 관련된 일종의 열풍들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러닝 열풍도 그렇고요. 홈트 열풍. 네. 또 요즘에는 뭐 오늘 운동 완수, 오늘 오운한 챌린지,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이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이자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의 인증샷 들이 넘쳐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자는 아니 이건 사실 소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0: 그래요.
1: 절대 다수는요. 운동이 싫습니다. 네. 부담스럽죠.
0: 아, 그렇죠.
1: 어떤 종목이든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운동신경에 대해서는 저질 체력을 갖고 있는 분.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조금씩 맨몸 운동을 통해서 한 번도 운동을 걸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성실성의 소유자인 저자. 네. 이분이 지금은요. 네. 폴댄스에 빠져 있다고
0: 아,
1: 그럽니다.
0: 그러시군요.
1: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운동이 참 어렵긴 하죠. 근데 네. 시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운동이 필요하지만 운동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 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고리를 설명을 하고 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몸과 마음의 연결 고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네. 어째서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지 네. 객관적으로 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신호, 뇌의 작동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네. 막연하게 열심히 해봐, 응원하고 좀 해야만 해라고 권유하기 대신에 네. 그냥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 방법 그리고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저자분이 정신과 전문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마음에 좀 질병 있는 분들은 좀처럼 운동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0: 그러시겠죠.
1: 뭐 우울증, 예. ADHD, 공황장애, 트라우마, 사회 불안장애, 조현병 이런 분들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들도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절실히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뭐 요즘 유행하는 MBTI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성향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면 좋은 운동, 네.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운동할 때 무엇을 주의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0: 각자의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심은 늘 하는데 몸은 실천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아, 내가 좀 우울해서 누워만 있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죠.
0: 그렇죠.
1: 근데 저자는 네. 우울해서 누워 있는 건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우울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0: 아, 그러게요.
1: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은 생각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 몸이요. 뇌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뇌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논리가 감정에 영향을 받고 감정이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0: 네.
1: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0: 네.
1: 몸을 먼저 움직이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뇌를 더 나아가 마음을 바꾼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0: 네.
1: 만약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막 부정적인 생각에 하루 종일 휩싸여 있다면 그냥 잠깐만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0: 네.
1: 아니면 누워있던 몸을 이렇게 앉는 동작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0: 네.
1: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 몸속의 힘줄이 고유 감각이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0: 그렇군요.
1: 나라는 존재는 왜 있는 건지 네. 왜 사는 건지 몇 날 며칠 누워서 고민만 하고 있다면
0: 네.
1: 그런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나, 앉아있는 나, 걷는 나는 사실 같은 나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아니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만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뇌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동과 관련한 얘기를 책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네요. 뇌만 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몸도 뇌를 통제한다. 공감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진료가요. 네. 좀 감정을 어루만지는 데 집중을 하지만 저자는 환자들이 일단 자신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그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가도록 조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각 환자마다 맞는 운동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0: 네.
1: 우울증 이건 뇌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0: 네.
1: 심한 우울증은요. 앉아있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바라지 말고 그냥 몸을 일으켜서 일단 앉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고유 감각의 신호를 잠시라도 전환하라는 거죠.
0: 네.
1: 하루 종일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면 더 우울해진다라고 하면서 그냥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이런 다짐. 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0: 아.
1: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0: 아.
1: 이럴 때는 방법을 바꿔올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스마트폰을 보세요.
0: 네.
1: 근데 누워서 보지 말고요. 앉아서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서서 보십시오.
0: 아.
1: 저자는요.
0: 네.
1: 좀비 같은 정신으로도 좋으니까
0: 네.
1: 10분이라도 걸으면서 보면 더 좋다.
0: 아, 그렇군요.
1: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땐
0: 네.
1: 뭔가 좀 그럴듯한 운동을 해야지 막 이런 결심하지 말고
0: 네.
1: 일단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앉는 것처럼 가장 작은 움직임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의 흔적을 안고 사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0: 그렇죠.
1: 긴장 상태입니다.
0: 네.
1: 전쟁 같은 기억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우위에 있죠. 별 자극이 없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도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네. 쉬지 못하죠. 이런 분들 그래서 나는 운동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달리기라든가
0: 네.
1: 수영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0: 네.
1: 이런 운동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호흡이 규칙적이고 움직임이 반복적인 동작이에요.
0: 아, 그렇네요.
1: 근데 이런 운동들을 하면 예.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장애라든가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은 호흡이나 어떤 몸의 움직임이 반복적인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0: 예. 요즘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죽을 것 같은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각자의 상태나 조건에 맞는 운동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공황장애도 몸의 움직임이 중요한 걸까요?
1: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황장애 환자들은요.
0: 네.
1: 이 숨이 막 차오르는 그 감각에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0: 네, 그렇죠.
1: 저자는 네. 공황장애의 증상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급발진이라며

0: 뭔가 좋은 경험들, 나의 효능감을 느끼고 나의 의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경험을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필요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 몸이 내 게 아닌 것 같은 그 공포적인 순간들을 경험했다면 사실 되게 힘들죠.
1: 그렇죠.
0: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막 내 심장이 뛴다. 이거 되게 불안한 경험입니다. 근데 달리기를 해서 심장이 뛰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건 자기 통제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서 오히려 달리기를 하면서 심장이 뛰면 심장이 빨리 뛰는데 내가 괜찮네. 내가 멈추니까 심장도 진정이 되네. 이게 내 의지로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자기 통제감을 조금씩 습득해 나가는 것이 계속 누워서 공포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 증상을 더욱더 악화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도 있는 거네요. 책에서 또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0: 예, 책은요. 네. 소셜미디어와 운동 열풍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1: 네.
0: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운동법이에요. 나만의 운동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아.
0: 운동은 막 소셜미디어에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막 이거 사실은 잘못된 운동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 네.
0: 운동은 목표나 성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자에 의하면 특히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상을 버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도구가 바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종목 그 방식에 자신을 맞추려다가 실패하지 말고 현재의 나에 잘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서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환과 증상만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과 계획적인 사람, 자극 추구형과 위험 회피형인 사람. 성격에 따라서 사실 할 수 있는 운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어 러닝을 좀 이야기하자면 자극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하프 마라톤, 뭐 무슨 대회 출전. 그래야 이분들에게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그때그때 코스를 바꾸거나 크루가 있어가지고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는 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자극 추경이 아니라 위험 회피형인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안정적인 루틴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환경이 너무 다채롭게 변하는 야외보다는 차라리 헬스장에 러닝머신을 뛰거나 익숙한 동네 트랙을 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에게는 마음 편한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거나 지금 당장 몸이 아픈 사람들의 운동법은 제반 조건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들 따라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안정된 루틴이 중요하다. 명심해야 되겠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는 게 좋다. 마음의 변화에도 요요가 있다. 라는 말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의 효과는 당장의 신체 건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건데요. 책에 보면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 채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평행선을 그리던 관계가 좋지 못했던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차라리 함께 달리면서 관계를 회복했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하고 그러다가 또 말싸움하고

0: 이거보다 함께 땀을 흘리는 시간이 대화보다 훨씬 더 공감의 열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함께 뛰는 것, 그러면서 어쩌다가 스치는 팔, 발걸음, 함께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지름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창한 계획과 잘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지혜로운 몸이 다음에는 뭘 하면 될지를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1: 각자의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바로 또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산울림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월드컵 때가 되면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도 새벽까지 축구를 보시죠. 소설책에 빠져서 밤을 새워 책을 읽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아무도 못 말리는데요. 오늘 책 이야기, 좋아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두 권의 책,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와 경성백경 만나봅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중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두 권의 책입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와 경성백경 만나볼게요. 미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볼 책들 골라오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남긴 글이나 책 읽을 때는 늘 저도 마음이 즐겁고 편해지는 것 같아요.
1: 네.
2: 왜냐하면 일단 쓰는 사람이 즐겁게 쓰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에너지랑 기운이 독자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관심을 갖는 주제,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처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는 신간 두 권을 골라봤습니다.
1: 네.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심사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책 야구부터 만나볼게요.
2: 네. 첫 번째 책은 야구 엔솔로지입니다. 10명의 한국 작가가 쓴 야구에 관한 소설 10편을 모은 책이고요.
1: 네.
2: 제목이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이건데요. 요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디서 따왔는지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만화 슬램덩크에서 그 소연이가 강백호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죠.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여기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1: 네.
2: 요걸 야구로 바꿔서 만든 책입니다.
1: 이걸 바로 알아보신다면 정말 스포츠와 스포츠 만화 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저는 정말 스포츠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1: 그렇군요.
2: 제가 10살 때가 이제 아시안 게임이 북경에서 당시는 중공이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1: 네.
2: 그 중계 방송을 제가 막 밤에 늦게까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년 후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의 금메달 장면을 저는 새벽에 실시간 중계로 봤습니다.
1: 그렇죠. 우리 온 식구가 울면서 네. 봤었죠.
2: 그런 기억들이 이 책

0: 보면서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구잖아요. 네. 저는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어, 그러시군요. 네.
0: 주말에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서 네. 뭐 2루수도 하고 6역수도 하고 네. 이렇게 야구도 하고 있으니까 이 책 나오자마자 너무 관심이 갔거든요. 아. 그리고 뭐 전 프로야구에서는 또 기아 타이거즈의 오랜
1: 너무 책 얘기가 좀 슬프시겠네요.
0: 제 얘기를 하고 있는.
1: 아 근데 이렇게 지난번 식물 키우는 거에 이어서 네.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야구 찐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나는 마음으로 살펴본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
0: 네, 우선 10편의 소설이 있고 그 뒤에 이걸 기획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거기도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그 발문에 아주 대단한 작가 두 명의 야구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중에 첫 번째 얘기는 유명한 얘기인데 1978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야구입니다. 하루키가 20대 때 동네에서 작은 재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메이지 진구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야쿠르트 스왈로우스의 팬이었어요.
1: 네.
0: 개막전을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그 개막전 딱 1회를 시작하자마자 1회 말 홈팀이니까 공격을 하는데 1번 타자가 딱 안타를 친 거예요. 2루타를.
1: 네.
0: 그때 불현듯 뭔가 멋진 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나도 멋진 걸 시작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야구 보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서점 들러서 원고지랑 만년필을 샀고 그날부터 가게 일을 마치고 한 자정부터 새벽까지 소설을 쓰면서 시즌이 끝날 즈음에 첫 번째 소설을 완성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걸 투고했는데 신인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야쿠르트 스왈로우스가 만년 하위팀이거든요.
1: 네.
0: 그 해에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세계적 작가의 탄생인 거죠.
1: 와, 우리나라도 여러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많았었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 작가 얘기도 하나가 나와요.
1: 그렇군요.
0: 1909년에 이광수의 야구 얘기가 나옵니다.
1: 오.
0: 무정의 이광수인데요. 네. 이광수가 1925년에 연재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이 16년 전 자기 청소년 시절의 일기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사실 맥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구 얘기가 두 장면이 나와요.
1: 네.
0: 하나는 11월 16일 화요일. 맑고 추운 날의 일기였는데 야구로 4시간이나 보냈다. 야구를 보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한 열흘 지나서 11월 28일 일요일 맑고 따뜻한 날 와세다에서 동경대학과 와세다대학의 야구전을 보았다. 실제로 야구를 꽤 찾아가서 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 연재의 마지막에서 해가 바뀌어서 1910년 1월 12일의 기록인데 전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문학자가 될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 문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하루키의 글에서도 야구랑 소설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드라마틱하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광수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이광수의 일기에 있던 야구 얘기 그리고 불현듯 소설을 쓰게 된 장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여기 실린 10편의 소설을 다 만나볼 수는 없을 텐데 그중에 어떤 작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0: 이게 왜 10편이냐면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한국 프로야구팀이 10개죠. 그래서 각 극팀의 팬이 소설가 중에 네.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1: 공평하게 다뤘군요.
0: 그 팀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기아 타이거즈 소설을 먼저 읽었겠죠?
1: 그렇겠네요.
0: 이 기아 타이거즈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프로야구 팀 중에서 옛날 말로는 군기가 강한 팀으로 얘기됩니다. 그래서 타이거즈 정신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좀 웃기게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선수 이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타이거즈에서 지금 중견수 역할을 맡는 김호령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형이 오더니 야, 그 김호령 선수가 사실은 지금 실종됐는데 다른 모종의 인물이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쵸? 왜? 얘는 쉽잖아요. 저도 네. 이게 무슨 얘기야 싶었는데. 그런데 그 매형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기아 타이거즈가 2025년도에 성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김호령 선수가 실종되면서 타이거즈 정신도 같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1: 아.
0: 호령, 호랑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타이거즈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구단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형 얘기는 나 김호령

0: 찾아서 지금 갈 거야. 아. 그러고 잠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그 잠적한 매형과 매형도 찾고 김호령도 찾고 타이거즈 정신도 찾으려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 찾아서 광주의 송정동으로 향하는 얘기가 이 꼴이에요.
1: 그렇군요. 실제 선수 이름이 등장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팬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부여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옛날 추억의 선수 이름도 나오거든요. 열성 팬이 많기로 유명한 팀이 또 롯데 자이언츠잖아요.
1: 그렇죠.
0: 이 위수정 작가가 쓴 롯데 자이언츠 소설의 제목은 비공식 영구 결번이에요.
1: 네.
0: 롯데 자이언츠에는 영구 결번이 둘입니다. 최동원 선수, 이대호 선수.
1: 네.
0: 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비공식 영구 결번으로 팬들이 부르는 선수가 있어요. 임수혁 선수인데 오랜 야구 팬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 맞아요.
0: 2000년 4월 18일. 아, 이게 벌써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그때 경기 중에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이후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1: 네.
0: 바로 그 선수의 그 비공식 영구 결번을 이제는 최동원, 이대호 옆에 공식 영구 결번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진짜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이름과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야구가 왜 이야기가 가득한 스포츠라고 불리는지 새삼 느껴지는 책이네요. 10명의 작가가 함께 쓴 엔솔로지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만나봤고요. 다음은 어떤 거에 대한 관심과 탐구인가요?
0: 네. 이번 책은 공간하고 건축 역사에 대한 탐구인데요.
1: 네.
0: 김은주 저자는 건축 아키비스트이자 건축 역사학자인데 공간 중에서도 경성,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곳이죠. 100년 전 도시에 있는 그때 당시 건축물을 탐구하는 일종의 연구자이자 덕후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성의 당시에 있었던 한 100가지 건물의 풍경을 담아서 쓴 책이라서 제목이 경성 백경 이 된 거고요. 이 저자는 그 건축물들 중에서도 공유 건축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더라고요.
1: 네.
0: 뭘 공유하느냐? 옛 것과 새 것을 공유하는 것. 옛날 건축물의 모양이 남아 있는데 기능은 요즘 것인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요즘 시골 가 보면 옛날에 무슨 창고였는데 지금 카페잖아요.
1: 그런데 많죠.
0: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1: 네.
0: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한데 섞인 거. 또 세분화하면 시대별로 식민지 시기에 어떤 걸로 쓰이다가 한국전쟁 시기에는 다르게 쓰이다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식의 이질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건축물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1: 아, 경성이라는 장소가 워낙에 역사의 변곡점에 위치한 공간이다 보니까 작가가 이야기하는 공유 건축이라는 관점이 참 잘 어울리는 곳이네요.
0: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도시 탐구를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 100개의 건축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뭐 네. 쉽게는 연도별로 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기능별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 경성에 전차 노선을 따라 걸으면서 100군데를 만나요.
1: 네.
0: 그런데 당시에 뭐 전차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전차 노선이 그렇게 많았을까 싶잖아요. 무려 12개가 있었대요.
1: 오, 꽤 많았네요.
0: 아, 지금 서울 지하철 노선보다.
1: 더 많았네요.
0: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구용산선, 마포선, 광화문선 이런 말들도 있고요.
1: 네.
0: 작게는 안국동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워낙 그때는 작았으니까.
1: 네.
0: 이런 식의 12개의 전차 노선을 따라다니면서 아 그때 이 자리에 그 건물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1: 네. 그때 경성의 도심 규모를 생각하면 꽤 촘촘하게 전차 노선이 깔려 있었던 것 같고 참 생각보다 편했겠네요.
0: 그렇죠. 정말 그 지금 따지면 몇 블록마다
1: 네. 네,
0: 그런 역이 있었던 건데. 안
1: 걷고 탓할 수 있었겠어요.
0: 그리고 재미난 건 우리가 지금도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로 여기에 있는 건물들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려지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 얘기지만 지금 서울하고 겹쳐서 보게 됩니다. 뭐 그리고 연결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성역과 문화역 서울 284. 이건 중간에 빠진 게 있죠. 서울역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 경성역이 1923년에 대규모 공사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본 경성 만주를 잇는 중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컸고 뭐 건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루체른역을 봉떠서 지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예전 서울역 기억하시면 시계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근대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0: 그때도 2층에 서구식 레스토랑이 있었대요. 근데 규모가 엄청 커요. 2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1960년대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울역 그릴이라는 다른 식당으로 바뀌어서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저는 못 가봐서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이제 역명으로 보면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경성역으로 불리다가 1947년 서울역으로 개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역도 안 쓰잖아요. 왜냐면 구역사잖아요.
1: 그렇죠.
0: 옆에 KTX역이 생겼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문화역 서울 284라고 쓰이는데 284는 그 건물의 사적 번호입니다.
1: 아.
0: 그걸 따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진짜 가장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정초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 건물 언제 세웠는지 이런 거 쓰여져 있는 거. 이게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정초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서울역 그 광장 앞에 나오면 그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1: 아.
0: 이게 어떤 역사의 공간이라는 게
1: 그렇군요.
0: 정말 드라마틱하게 담겨 있는 거죠.
1: 네. 연배와 경험에 따라 앞쪽과 뒤쪽 가운데 익숙한 방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쪽이든지 하나는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높은 아주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이네요.
0: 네. 저는 그중에서 통이동선에 관심이 갔어요.
1: 통이동선.
0: 네, 네. 지금도 통이동이 남아있잖아요.
1: 그렇죠.
0: 왜 관심이 가느냐. 제가 사는 동네라서 그런데요.
1: 그렇군요.
0: 제가 서천에 살거든요.
1: 아.
0: 이 책에서도 거기 역명들이 다 동네 지금 있는 공간들이에요. 보안여관.
1: 그쪽은 특히 안 변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네. 통인시장.
1: 맞아요.
0: 이런 게 통인시장이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상설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잘 유지가 됐냐면 조선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앞으로 이전하면서 일본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계층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품들을 살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통인시장이 그때 화랑이었고 광복 이후에 한풀 꺾였다가 1960년대에 상가 아파트인 효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그 동네에 있는 건물 중에 보안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1930년대에 김동리, 서정주, 오장환 이런 대표적인 근대 문인들이 다 여기서 방을 잡아놓고
1: 네.
0: 서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이 건물이 지금 밖에서 보면 근대식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여요.
1: 네.
0: 벽돌로 돼 있고 타일로 돼 있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합각 지붕에 기와를 얹은 목구조 건물입니다. 들어가면 나무 기둥들이 지금도 보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 목구조 건축 구조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경성 백경이 100군데를 다뤘을 거잖아요.
1: 네.
0: 그중에 무려 15개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1: 그렇군요. 네,
0: 자부심을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1: 네. 정말 그만큼 경성 그 당시의 흔적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텐데
0: 네.
1: 뭐 15개나 되지만 어떤 건축물을 또 대표로 꼽을 수 있을까요?
0: 그 사람이 엮여있는 집이 그대로 집터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1: 네.
0: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청전 이상범 가옥입니다. 이 수묵산수화로 유명한 근대 대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내려고 만들었던 한옥이고 실제로 1970년대까지 여기 이분이 살았습니다.
1: 아.
0: 이걸 2006년에 서울시가 매입해서 미술관으로 개관을 했고요.
1: 아.
0: 재미난 게 이 공간에서 배웠던 후학 중에 박노수라는 또 근대 화가가 있어요. 근현대
1: 네.
0: 화가가. 이 박노수 화가도 서촌에서 생활했거든요.
1: 아.
0: 지금 그 이상범 가옥과 멀지 않은 곳에 박노수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이런 얘기들을 알게 되면 이 동네의 역사가 어떻게 줄과 선으로 연결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종종 가는 공간인데 이상의 집이 있습니다. 이상이 사직동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도 아들이었거든요. 백부님 집으로 양자로 가요.
1: 아.
0: 그러니까 큰아버지 댁에는 아들이 없었던 거라서 백부님 집으로 가면서 통이동으로 터전을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집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이제 이상의 집으로 남겨서 지금 들어가 보면 이상 관련된 여러 기록물들,
1: 네.
0: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두 건 모두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건물 이름만 딱 봐도 왠지 100년 전을 떠올리면서 근처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네요.
0: 그렇죠. 이게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
1: 네.
0: 알고 나면 맨날 그것만 보여요.
1: 그러니까요.
0: 전차 노선 얘기도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용산역이 있고 신용산역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옛날에도 구용산선이 있었고요. 신용산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용산선은 어디냐면 한국은행이 있는 이쪽이요.
1: 네.
0: 지금 명동 뭐 이쪽 중심가. 그때 그 중요한 건물 중에는 조선은행이 있었는데 재미난 건 이 조선은행을 원래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만들려고 건물 터를 짓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제 병합이 되면서 은행의 성격이 바뀌게 된 거죠. 문을 열기도 전에 은행의 주인이 바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후에 한국은행으로 또 사용이 됐고
1: 네.
0: 지금은 그 터에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도 정초석이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의 정초석이 남아있어요.
1: 그렇군요.
0: 이게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1: 네.
0: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말이 많고요. 이쪽이 이제 구용산선이고 신용산선은 어느 동네냐. 효창공원 쪽입니다.
1: 네.
0: 근데 효창공원도 기구한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원래 효창공원은 그 왕의 뭐 형제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위패를 모시는 곳이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이쪽에 주둔하면서 공원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막 골프장도 만들고
1: 네.
0: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광복 이후에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의 유해가 안장되고 이게 지금 보면 근현대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 조선시대의 왕실 문화에서부터 일제강점기의 군국주의 문화 그리고 그 군국주의 문화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독립운동의 인물들까지 이게 한 군데 다 섞여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책 한 권 들고 그때 전차 노선을 따라 걸으면서 역사를 따라가 보는 것도 참 재밌겠네요.
0: 네. 이 전차 노선이 막 우리 지금 전철 한 노선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1: 네.
0: 그런데 길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한 시간 정도면 하나 노선을 걸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건축물들 만나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저자의 관점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거 외에 우리의 기억과 역사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전
1: 네.
0: 지금도 그 대학교 옛날에 입시 원서를 대형 서점에서 팔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를 처음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집이 근처니까 걸어갈 때마다 한 20몇 년 전이지만 생각이 나요.
1: 네.
0: 그때 막 뚫레뚫레 와가지고 뭐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이 저자처럼 건축학자가 아니어도 어떤 건물과 장소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1: 맞아요.
0: 저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인사동 초입에 브랜드 이름이긴 하지만 금강재와 기억하시죠?
1: 네, 기억나요.
0: 소개팅할 때 첫 만남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1: 아, 그랬었구나.
0: 제가 첫 소개팅을 거기서.
1: 그때 좀 잘해보시지.
0: 그때는 잘 됐습니다. 유지되지 않아서 그렇죠.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늘 지나다니는 곳이고 흔한 장소여도 나와의 추억이 또 겹쳐지면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0: 아이들이랑 같이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또 자기 경험을 거기 덧붙일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쌓아서 결국 이 책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니까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아, 정말 좋아하는 걸 즐기는 방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구에 이어서 살펴본 책 100년 전 경성의 건축물들을 탐구한 김은주 저자의 경성 백경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네, 오늘은 이 쿠팡 사고 후에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쿠팡과 관련한 최신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좀 안겼었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후에 쿠팡이 개인정보를 유출을 좀 알리는 방식, 또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식, 또 사과한 후에 보상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후에 미국 정치권을 좀 동원해서 로비를 하는 것까지 좀 많은 논란이 계속 됐었는데요.
1: 그랬죠.
2: 사실 쿠팡의 이런 후속 조치로 인해서 쿠팡을 뭐 과거보다 더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용률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쿠팡 이용자가 사고 이전보다 줄지 않았나 보죠?
2: 네. 사실 초기에는 이용자가 이제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사고 이전보다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1: 그래요?
2: 이 모바일 분석 업체 IJ웍스 모바일 인덱스가 이 지난달 23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3월 월간 활성 이용자가 3,503만 명으로 지난 2월과 비교해서 6.4%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2위 사업자인 11번가와 비교하면 4.3배가 많고
1: 네.
2: 또 그다음 이제 2위 5위 사업자인 11번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테무 알리 이용자를 모두 합치더라도 이 쿠팡의 3,046만 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등부터 5등을 다 합쳐도 이기지 못하는 압도적인 1등이 쿠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용자가 이 지난해 11월 사고 이후에 소폭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부터 급속도로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보였는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쿠팡의 평균 이용자, 사고 이전 평균 이용자는 월간 3,43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3,485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1월과 2월 사고 후에 한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3,401만 명, 3,364만 명으로 기존 3,400만 명대에서 3,300만 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 나온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분노를 느끼고 100만 명 가까운 이용자들이 이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 추세가 이제 금방 회복이 돼서 이제 최고 이용자 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2: 조사를 담당한 모바일 인덱스는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신뢰 이슈를 겪고도 이 두 달 만에 반등을 했다는 건 쿠팡이 사용자들에게 불안하지만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됐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1: 네.
2: 그래서 단기 신뢰 하락만으로 신뢰가 떨어진 건 맞지만 그 신뢰 하락만으로 이용자가 쉽게 떠나가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모바일 인덱스는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쿠팡을 떠나는 이유가 다른 앱보다 다른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쇼핑할 일이 없어서인 셈이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1: 네.
2: 사실 이제 저만 해도 사고 초기에는 쿠팡을 좀 잘 쓰지 않고 의식적으로 쇼핑 자체를 좀 끊었다가 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해 봤다가 계속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시 쿠팡에 접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2: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편리함이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우선 상품이 너무 많고 저렴하기도 하고 핸드폰에서도 쇼핑하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었고 또 무엇보다 결제가 쉽기도 하고 또 급하게 물건을 시켜야 될 때 결국 사람들이 쿠팡을 안 쓰더라도 아직 내일 새벽까지 뭔가를 받아봐야 될 때는 결국 쿠팡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몇 달 끊어봤지만 인터넷 쇼핑 없이는 살 수 없게 됐거나 또 마땅한 대체 서비스를 찾지 못해서 결국 대부분 다시 쿠팡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에도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쿠팡이 형식적으로 지금 미국에 상장한 미국 기업입니다. 이제 대표도 미국인이죠. 이제 한국인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1: 네.
2: 또 지금 국내 법인 대표는 아예 미국인을 선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위를 좀 이용해서 이제 미국 정치권의 로비를 좀 계속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의회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또 있었고요. 또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 모임에서 주미 한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서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모임 공화당 연구위원회에서는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계속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대우해왔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1: 네.
2: 이런 입장 자체를 이제 미국 정치권이 워낙 좀 로비에 좀 많이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쿠팡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그런 미국 로비의 현실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1: 네.
2: 또 한편 경찰은 쿠팡에 대한 수사를 지금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쿠팡 수사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꾸렸고요. 또 해럴드 로저스 쿠팡 국내 법인 대표 소환 조사에 이어서 쿠팡 압수수색을 좀 진행했었고요.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이 이어서 지난 3월에는 쿠팡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좀 맞아서 좀 어떤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채널로 좀 정했습니다. 아마 채널 이름을 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채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망네 할머니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방망네 할머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지금 112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1: 네.
2: 그것도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 이후에 방망네 할머니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죠.
2: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인터넷 방송으로 성공한 사례. 그런 것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좀 흔하지 않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망네 할머니가 이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하던 그런 때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주목했던 건 물론이고 뭐 로이터 통신, 워싱턴 포스트에도 보도가 됐고요. 또 미국 패션지 보그에서 초청해서 이 방망네 할머니 화보도 찍고 또 인터뷰를 따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구글 본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구글 CEO에게 영상 편지를 좀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2018년에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또 받기도 하는 등 굉장히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인정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었죠?
2: 방망네 할머니는 이제 원래 식당에서 일을 하던 이제 평범한 할머니였는데요. 1947년생으로 지금은 거의 79살 정도 되시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7, 8년 전쯤이니까 7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 자매들이 모두 치매에 걸려서 좀 할머니가 좀 많은 시리에 좀 빠졌었다고 합니다.
1: 네.
2: 물론 이제 자매 중 한 분은 좀 가벼운 증세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할머니가 좀 그런 걱정을 했었다고 해요. 나도 언젠가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되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손녀인 김유라 씨에게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
2: 이때 이제 손녀인 김유라 씨가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녀분이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치매 예방을 좀 시켜드리는 목적으로 휴대폰 게임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실증을 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추억을 좀 만들어주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호주 여행을 장기로 좀 떠나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시작이 좀 됐는데 또 이 손녀분이 방송학 전공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김에 할머니와 이제 추억의 영상을 소장할 목적으로 왜냐면 요즘 뭔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유튜브에 올려서 본인 네. 소장용으로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1: 그래서 맞아요.
2: 소장할 목적으로 유튜브에 좀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대박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제 별도로 채널을 또 키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1: 네, 사연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손녀와 할머니 관계가 보통 각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네, 보통 손녀 할머니보다 훨씬 더 애틋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손녀분이 유라 씨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각별한 사이가 된 것 같은데 집이 경기도 용인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 유라 씨가 어린 시절에는 그 건물의 1층이 할머니 식당이고 2층이 유라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출근하고 나면 유라 씨는 자연스럽게 1층 식당에 내려가서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익숙한 일상이었고 그래서 할머니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부모 이상으로 애틋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박막례 할머니의 영상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2: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처음에는 역시 여행 영상 중심으로 올리다가 그 다음에는 할머니한테 좀 이색적인 도전들을 많이 시켜드리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과 들렀다 시장 갈 때 메이크업 뭐 1970년대 메이크업, 뭐 정형외과 갈 때 메이크업, 개모임 갈 때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화장하는 영상들을 이제 많이 올려서 많은 흐뭇함을 좀 유발하기도 했었고요. 이 채널에서 제일 많은 영상은 이제 음식을 만들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고향이 좀 전남 영광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손맛이 굉장히 좋아서 요리하는

0: 영상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유명 인기 가수의 노래나 랩을 따라 부르거나 또 일상을 보여주거나 굉장히 좀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채널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거는 할머니와 손녀의 케미.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녀가 오순도순 말을 또 주고받는 모습을 또 지켜보게 되는 흐뭇함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손녀인 유라 씨가 일종의 PD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PD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좀 멘트도 하고
1: 그렇죠?
0: 리액션도 하고 자막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마치 손녀랑 할머니가 이제 함께 소통하는 영상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 한번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키오스크 기기를 쓸 줄 몰라서 이제 짜증을 내는 그 가게 안 가려고 할 때는 할머니가 막 짜증을 내고
1: 네.
0: 손녀가 또 그래도 배워야지 하면서 막 티격태격하고 또 어떨 때는 화기애애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애잔한 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Watch My Back이라고 해서 자기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콘텐츠 장르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할머니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는 편에 있었는데 이 봉지에다가 엄청 크게 약이라고 손으로 써서 들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게 머쓱했는지 내가 올해는 살고 싶어서 약은 또 갖고 다닌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좀 짠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뭐 손녀와 할머니 두 분이 너무 모습이 보기 좋다. 뭐 저도 할머니 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못 이뤄드려서 너무 슬프다. 그래서 뭔가 본인의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뭔가 좀 애틋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할머니의 캐릭터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할머니가 다양한 뭐 체험, 뭐 일상, 뭐 가끔 도전을 하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할머니가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 면도 일단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상이 이 파스타를 처음 먹어봤어요 편입니다.
1: 네.
0: 이 영상이 1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식당 일까지 하는 할머니지만 이제 파스타를 먹어볼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손녀가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제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먹는 내용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파스타를 딱 보더니 이 파스타가 뭐야 라면 같은 애 연병 뭐 이런 거 먹으러 왔냐 뭐 라면에다가 버섯 깨가루 그거 있구만 이런 거 먹으러 댕겼냐 뭐 그러고 막 오히려 핀잔에 막 줘요. 이런 거를 네. 왜 뭐 돈 내고 먹으러 다니나 하고 먹고 나서는 라면 삶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러면서 좀 맛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네. 하고 또 드라마 보면은 맨날 먹지도 않고 입만 닦더니 이렇게 묻은 게 그렇구만 뭐 이러면서 이게 자꾸 입에 묻으니까 입을 닦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머니가 파스타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다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또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면서 나도 좀 몰입을 해서 보게 되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게 있고
1: 네.
0: 또 할머니 반응이 워낙 좀 구수하고 재밌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입담이 참 좋으세요. 선천적으로.
0: 맞아요. 그래서 네. 이 타고난 방송인의 끼가 있는 거를 굉장히 좀 늦게 발견을 한 케이스라고
1: 맞아요.
0: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할머니 고향이 전남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이 사투리를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입담이 구수하고 거침없고 솔직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게다가
1: 네.
0: 사투리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더 막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영상인데 할머니가 자기가 하는 메이크업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스킨과 로션을 섞어 발라뿌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 네.
0: 화장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런 말을 하는 이 입담이 너무 독특하고 재밌고요. 또 호주 여행 가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노랑내가 나서 못 먹겠다. 그렇죠? 외국 음식은 이제 뭔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약간의 그 고기에 이제 본래 그런 향 같은 거 좀 살리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그걸 노랑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손녀와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가서 이제 국수를 먹더니 이게 베트남 쌀국수 처음 먹으면 그 고수 냄새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맞아요.
0: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화장품 냄새도 아니고 화장실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
1: 네.
0: 약간 그 화학약품 같은 그런 이제 좀 그 향신료를 보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그지와 인터뷰한 기사를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미국의 보그라고 해야 이 꼬부랑글은 나는 모르지만 영어로 나왔어야 너네들이 잘 보고 읽어라 뭐 이렇게 그다

0: 영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 읽어라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가방을 이제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할머니 가방을 까기 전에 손녀가 오늘은 가방 내용물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콘텐츠가 요즘 유행이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 남의 가방을 왜? 본인만 알아야지 너민 뭐 홀로 알아? 누가 보고 싶어요 남의 가방을? 그것도 실례 아니냐? 이렇게 막 순조롭게 응하지 않고 막 반발하는
1: 네.
0: 그런 재미도 있었고 미국 보그 인터뷰 때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녀에게 뭔가 이제 조언을 한다면 이런 질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답합니다. 지 방부터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네. 지금 영어로 그 인터뷰가 나아가고 있는 것도 이 할머니의 캐릭터가 네. 이제 좀 잘 잡혀 있는 또 뭔가 좀 더 진실돼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워낙 매력적인 분이시긴 했지만 정말 네. 유튜브 하면서 본인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평생 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 할머니가 이제 부침개를 많이 좀 일을 하면서 붙였는데
1: 네.
0: 마치 내 인생도 부침개처럼 한 번에 뒤집어졌다라는 말씀을 했던 게 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콘텐츠가 너무 많은 문제도 있지만
1: 네.
0: 한편으로는 이런 인터넷 방송 시대에 평범한 할머니도 뭔가 좀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미국 구글 본사에서 초청하고 대우하고 그랬던 것도 아마 이제 유튜브의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뭔가 좀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채널이기도 한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좀 보셨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주목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박막래 할머니 채널까지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은의 참 좋다 이어드릴게요.

어느 날 양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카의 양육을 양에게 전담하다시피 했던 부부는 당혹스럽습니다. 미카는 오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키라는 미카가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이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양을 수리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양을 정식 경로로 구매하지 않았던 탓에 여러 수리업체를 전전하던 제이크는 그의 중심부에 숨겨진 기억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에게는 가족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세월과 기억이 존재합니다. 애프터양의 원작은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의 단편 양과의 안녕입니다. 소설이 극중 주인공과 로봇 수리자들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 것과 달리 영화는 화자의 제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가 양의 메모리를 들여다보며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는 구성으로 확장했습니다. 양이 거쳐온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관객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경험을 안기는 것은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비주얼화하는 코고나다 감독의 장기가 10분 발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5월은 가족 모임이 많은 달입니다. 꼭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가족 간의 날짜를 맞춰서 외식하는 가정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떤 식당에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맛집 검색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특히 부부가 모두 시각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유명 맛집을 찾기보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 점자 메뉴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매번 남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사실 곤혹스럽거든요. 식당에 점자 메뉴판이 없다면 새로 제작해서 비치해 놓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시각장애 손님을 배려하는 식당이라는 홍보가 될 수도 있겠죠. 점자 메뉴판 제작은 이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요청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메뉴나 가격을 남에게 묻지 않고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리번 플러스, 싱 AI, 룩아웃 같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사물이나 문자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하게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목경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어릴 때는 안마의를 해서 가족들을 돌봐왔는데 나이든 지금은 병든 남편을 보살피며 지내고 있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니 서글프고 외롭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가 몰도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상도보다 약간 큰 비교적 작은 나라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일조량이 적절하고 기후가 좋아서 농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와인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몰도바의 수도에서부터 음악여행 함께하겠습니다. K-Wheel의 노래 먼저 듣죠. 눈물이 뚝뚝.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은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자식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 중에 어느 쪽에 더 어려우세요?
1: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 역할이 정말 더 어렵죠.
0: 아, 부모 역할이 정말 훨씬
1: 그럼요.
0: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1: 네, 맞습니다.
0: 자녀 역할이야 뭐 그냥. 뭐 있나요? 자녀 역할이라는 게? 네,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불효자인 게 들통났나?
1: 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딸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0: 아이고. 네. 많은 분들 앞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게 누구 앞에서라도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되네요. 자, 궁금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유하나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7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선천맹이어서 빛조차 본 적이 없고 안마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안마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힘들다고들 하지만 사실 예전에 일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하는 안마는 일도 아니죠. 어릴 때부터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며 돈도 꽤 모았지만 동생들 공부시키며 뒷바라지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남은 거라곤 제 몸뚱이뿐이더군요. 결혼도 포기하고 살다가 뒤늦게 남편을 알게 되어 함께 산 지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젊을 때부터 술과 사람을 좋아하던 남편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뇌출혈로 세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제 보살핌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성화입니다. 자신도 시각장애인인데 언제까지 혼자서 남편 수발을 들 거냐는 거죠. 비록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남편이지만 저는 타인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없이 서글프고 외롭기만 하네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인데요. 어릴 때부터 안마의를 해서 가족들을 돌봐왔는데 나이 든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남편을 보살피며 또 지내고 있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한없이 서글프고 외롭다고 하셨어요.
1: 이분의 참 그 헌신과 노력, 그 가족에 대한 끈끈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그 남편을 또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걸 보면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자신도 좀 돌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자신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0: 네.
1: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요.
1: 네.
0: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아이, 내 팔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물론 사연자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건 아니고요.
1: 음흠.
0: 옛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만큼 그 이분의 서글픈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1: 음흠.
0: 청취자분들도 뭐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지금 이분의 감정 그 어떤 깊은 외로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연민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장님께서는 다 팔자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그 팔자고 운명이고 다 누가 만드는 거냐면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랜 동안 그 가족에게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시다가 지금의 남편분에게도 정말 그 헌신적이고 노력하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이러한 그것들이 이렇게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기 연민에서 오는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남편이 음흠.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왜 없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싶지는 않다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1: 네.
0: 이게 너무나 이분이 착해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1: 정말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왜 저럴까? 그리고 또 팔자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마치 자신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0: 자기의 책임감.
1: 예, 자기의 어떤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사랑과 애착이 있었죠.
0: 네.
1: 그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내면에 이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이제 그 집착이 좀 더 가까워져 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집착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야지만이 이분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분이 남편을 돌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은 이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자신의 자존감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어떤 올곧음이야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0: 네.
1: 네. 타인이 봤었을 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야지 자기의 자존감 그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0: 네.
1: 보는 겁니다.
0: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면서 마치 자기 연민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네. 부분도 있단 말이죠.
1: 네네, 맞습니다.
0: 이런 감정은 뭡니까?
1: 지금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게 돌보던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고 습관처럼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돌보던 분들이

0: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면 그런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골이 깊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본인이 지쳐서 힘들어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견뎌왔던 그런 것들이 서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지 못하는 네.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약해서가 아니라 그 그렇죠. 감정이 너무 오랫동안
0: 네네네.
1: 쌓이고 네네. 쌓이는 게
0: 네네 맞습니다. 아.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네. 이분이 말씀대로 무너질 위험도 실제로 있는 겁니까?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을 사실은 돌보시는 분들이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먼저 우선하셔야 합니다.
1: 네.
0: 예전에도 가끔 이런 그 내용이 사연이 있었을 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려고 하는 바로 이분처럼 책임감이 강하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그러한 것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1: 네.
0: 그래서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둘 수 있게,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의 상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1: 네.
0: 네.
1: 그러면 지금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라.
0: 네, 맞습니다.
1: 하는 거하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려면은 일단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물리적으로도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규칙적인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규칙적인 운동 이러한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자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혼자 있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취미를 가지시면 네.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음악 활동이라든가 미술, 공예 활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만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수다를 떠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분들에게는 좀 가능한 이렇게 이분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1: 가사나 일상을 좀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0: 물론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으로 이 남편을 좀 잠깐 다른 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이렇게 뭐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 직접적으로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 이런 것들 가정 방문하셔서 오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서비스를 받아보시면서 또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1: 네.
0: 이런 것들도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충분하게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0: 네.
1: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요.
0: 네네.
1: 그러면 그 자체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무슨 그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을 또 갖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정말 진행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 중에 가끔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시면서도 자칫 조금 소홀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0: 는 안 되고 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 자체가 더 나은 돌봄을 위해서 이렇게 휴식을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만이 앞으로 더 길게 지속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돌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1: 네.
0: 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아, 이런 얘기들을 좀 주위에 친구나 누가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면 정말 좋겠는데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고집이 굉장히 있거든요.
1: 잘 안 들으려고
0: 네.
1: 또.
0: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이분을 신뢰할 수 있고 이분이 존경하는 어떤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까운 친지나 가족분 이런 분들 중에서 이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넌지시 좀 너 자신도 좀 돌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그런 말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에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자, 끝으로 이분에게 위로도 좋고요.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분 그동안 그렇게 그 가족들 헌신적으로 돌보시고 또 지금의 남편을 이렇게 돌보시느라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애를 쓰고 살아오셨고 또 그런 그 지금 마음 또 지금 태도 이런 것들 정말 존경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편을 훨씬 더 잘 돌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에 더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위기 있게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편은 무슨 복이십니까?
0: 네.
1: 네, 힘내시고요. 우리도 가까이서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정한의 노래 같이 듣죠. 편지.

실명 예방, 관심과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아내의 지인이 안질환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매우 까다로운 수술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큰 이상이 없으면 생각보다 신경을 덜 쓰는 것이 눈 건강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제때에 치료하는 걸 소홀히 생각했다가 실명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질환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조기에 발견해서 실명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한 아버지는요, 학교 건강검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실명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다른 검사와 함께 시력검사도 합니다. 이때 시력검사표에 숫자나 그림이 보이는지 질문하는 것 외에 조기에 발견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안질환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문진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보이는지, 혹은 눈 가장자리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검진해야 하는 환경이라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질문으로 문제를 찾아내서 치료받게 하고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검진 목적에 부합하는 일 아닐까요? 주병선의 노래 듣습니다. 칠갑산.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부터 새로운 나라인 몰도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 네,
0: 첫 시간에는 몰도바라는 네. 나라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번 네. 시간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하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면적도 우리나라 뭐 경상도 면적보다 조금 넓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큰 나라가 아니고 사실 뭐 여행지 정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몰도바 여행은 오늘 수도인 키시노우 여행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늘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0: 네.
1: 사실 유럽 지역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좀 잘 사는 선진국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부나 동부 유럽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아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달을 못한 그런 나라들은 많죠. 많은데
0: 네.
1: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몰도바는 그 중에서도 좀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면적은 이제 전 세계에서 138위 정도 규모예요. 그 정도이고 인구도 역시 300만 명 내외. 그러니까 세계 136위로 기록이 돼 있어요. GDP가요. 세계 145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빈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리고 1인당 GDP도 역시 103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 이제 순위를 따지면 뭐 중간 정도가 되긴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중간 정도라고 하면 좀 못 사는 축에 속하죠.
0: 네.
1: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0: 아무래도요.
1: 네. 근데 이제 국민 소득이 낮은 반면에 뭐 모든 게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행객들의 입장에서는 현지 물가가 좀 저렴하다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업이 많이 발달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들, 그러니까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0: 네.
1: 장점이 있습니다.
0: 좀 다양한 거 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몰도바의 주요 여행지라면 이제 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도입니다. 아, 키시노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 수도이죠. 최대 도시고요. 전체 인구가 300만 명 내외인데 이곳의 인구가 2024년 기준으로 48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
0: 네.
1: 본래는 이제 예전에 몰다비아 공국의 한쪽 수도원 마을에 좀 불과했던 이런 곳인데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에게 패퇴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러시아에 속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몰도바 역사 말씀드리면서 지배 세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말씀드렸었죠.
0: 예.
1: 예. 제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루마니아 왕국의 또 영토가 됐었고요. 그 당시 말은 이제 키시노우가 루마니아 이제 속해 있었으니까 루마니아에서도 두 번째로 큰 그런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0: 네.
1: 그렇다가 나중에 또 이제 독일의 점령을 당하죠. 그렇다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그 당시 이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일단은 소련을 묶어두고 이쪽을 이제 자기네들이 먹기 위해서 불가침 조약을 하면서 그 키시노우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소련에 넘겨주게 됩니다.
0: 네.
1: 그런 뭐 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련의 지배를 또 받았고 그러다가 뭐 이런 이제 역사를 좀 지니고 있었는데 독일과 루마니아에 속해 있던 군사정권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또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치 세력이 이제 유대인 학살 정책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유대인 인구가 1941년에 한 11,300여 명이었다가 2년 뒤에 1943년은 177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주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뭐 이렇게 됐고요. 전쟁 후에 이 지역은 또 소련으로 다시 또 이제 재통합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소련의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구소련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그 독립을 하면서 몰도바의 수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키시노우에서 가볼 만한 곳을 꼽자면은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사실 러시아와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몰도바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몰도바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전쟁을 한 건데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다가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승리한 건 아닌데 오스만 제국이 승리를 했는데 개선문을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게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몰도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몰도바가 싸워서 뭐 승리를 쟁취하거나 한 건 아닌데 다른 세력들이 와서 승리해놓고 거기다가 세운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쨌든 지금은 관광 자원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렇고요.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럽의 개선문들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의 개선문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소박한 편이에요. 네. 이렇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키시노우 안에서는 이곳이 나름 이제 뭐 주요 관광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키시노우에 이렇게 뭐 뚜렷한 명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것으로 이곳을 찾는 또 여행객들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우리나라에서 몰도바로 가는 여행객들도 어느 정도 될까
1: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0: 네. 근데
1: 나름대로 온라인을 보니까 이곳을 여행하고 이제 개인 페이지에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뭐 세계 오지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지 소개 키시노우의 여행지 가볼 만한 곳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0: 네.
1: 뭐 요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0: 요즘 팍팍한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수선하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아름답다. 이렇게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Life is wonderful. 삶은 놀라운 것이라고 찬미하는 그런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이슨 무라즈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히트곡도 많이 있는 그런 미국 가수죠. 제이슨 무라즈의 히트곡 Life is wonderful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같이 청해 듣죠. It takes a crane to build a crane.

제이슨 브라즈의 Life is Wonderful 듣고 오셨고요. 유럽 여행 가면 그 질리도록 보는 게 아무래도 성당 아니겠습니까? 네.

0: 네, 그렇습니다. 뭐
1: 어떻게 그 유럽 키시노에도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정교회 성당이긴 한데 그리스도 탄생 대성당이고요. 183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구소련 지배하에 있을 때는 전시장으로 개조가 돼서 사용이 되다가 독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성당의 역할을 되찾이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관련한 그런 관광지들 수도원도 있습니다. 치우플레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15세기 말에 이곳이 이제 외세 오스만 제국, 뭐 폴란드 결국은 이제 점령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던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스테판 셀마레라고 이 몰도바에서는 상당히 영웅으로 추앙되는

0: 호주 루마니아에 속했던 시절에 이 동상이 세워졌다가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주조를 해서 이곳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네. 구소련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됐다 그러죠. 독소 불가침조약 뭐 이렇게 되면서 독일과 불가침조약으로 그때 이제 그곳에 점령당할 것을 대비해서 순환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루마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동상을
1: 그만큼 귀하게 네. 생각하는 법원도 있지 않을까 해요. 네.
0: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뭐 돌아오는 뭐 이런 무역구조를 네. 갖고 결국 이제 루마니아의 이런 그 참 가혹한 역사만큼이나 시련을 겪었던 그런 동상이고요. 그리고 뭐 이곳에 박물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그 나라를 제대로 보려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둘러보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되겠죠.
1: 우선 몰도바라는 네. 나라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럴수록 이런 곳이 가볼 만한 곳이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가볼 곳이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은행 건물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되는데 그 사연이 참 웃기는 게요. 원래 구소련 시절에 은행 건물로 사용이 되던 곳인데 이게 그 왜 오페라 하우스가 됐냐? 그 당시 구소련의 위성국 시절에 몰도바의 그 공산당 제1비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 딸이 소련에서 유학을 하고 유학을 했던 그 클래식 연주자였습니다.
1: 그래서 네.
0: 딸의 고향에서 귀국 기념 연주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공연장으로 만들었다는 참 네.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잘 오페라 하우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 관광지 소개 이 정도 하고 와인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관광지와 결부가 되는데 농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큰 작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곳 몰도바가 유명한 또 와인 산지예요. 그래서 명품 와인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수출도 많이 했었던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곳에 그 구경 와이너리가 있는데 이게 규모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1: 지하 그 와인,
0: 예, 지하에 있는 와인 저장고인데
1: 네.
0: 기네스북에서 인증받은 세계 최대 와인 컬렉션 약 150만 병 정도가 있는 데 있고요.
1: 예.
0: 그 55km 길의 그 저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엄청나네요,
0: 거죠.
1: 정말. 네. 그런데 네. 왜 몰도바 와인 이게 왜 연상이 안 됐을까요? 그만큼
0: 보통은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 뭐 프랑스,
1: 뭐 칠레 하다 못해
0: 칠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몰도바 세계 최대인데
0: 우리나라에서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0: 그렇습니다. 몰도바의 또 음식 이야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양배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 그런 요리들이 많고 주 음식들은 소개해드리긴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그렇고요. 루마니아 음식과 비슷하다. 또 같은 또 이름을 갖고 있는 음식도 있고 루마니아 여행할 때 이미 소개를 드렸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몰도바 여행은 마무리하고요.
1: 네.
0: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곡이요. 역시 아름다운 꿈 같은 나날을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평화로운 곡. Days of Wine and Roses. 와인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와인과 장미가 가득한 그런 나날들 떠올려보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밝고 좀 희망적인 노래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제가 가수 소개를 안 했습니다.
1: 네.
0: 앤디 윌리엄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미국 가수죠. 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앤디 윌리엄스의 Days of Wine and Roses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청기나 휠체어처럼 장애인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했더니 의료기기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게시물 291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기기는 보청기와 의료용 스쿠터였고요. 둘 다 모두 100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용 교대 부양 매트리스가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가 14건이었는데요. 과대 광고는 기본이고요. 허가나 인증, 제대로 신고된 제품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제품의 유효기간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의료기기 인증정보는 의료기기 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품 구매 전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소녀시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베이비 베이비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소녀시대의 베이비 베이비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현금복지 장수축하금 제도 살펴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동화작가 권정생 작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지체장애 아나운서 최욱화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현이 부릅니다. 편지할게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은퇴 설계 연구소 권토영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현금 복지 장수 축하금을 알아볼까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2: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네. 지자체들이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기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이게 바로 장수 축하금 제도입니다.
1: 예.
2: 쉽게 말해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신 어르신들께 지자체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도로 드리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생색내기식으로 운영되었던 정책이지만 네네. 최근에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급 지역과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장수 수당이나 장수 장려금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나라의 뿌리인 어르신들의 삶을 기념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탬을 드리겠다는 따뜻한 행정적 배려가 담긴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이제는 부모님의 연세를 챙기는 것이 곧 가계 경제를 챙기는 일이 된 셈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보통 몇 살부터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2: 보통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90세나 100세 전후를 기준으로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고 더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80대 중반이나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아하. 점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금액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수준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꽂아주는 곳도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2: 일부 지역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금액을 높여서 80세에 한 번, 90세에 한 번, 또 100세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1: 어허.
2: 계단식 지원을 하기도 하니까 내 부모님 살고 계신 동네의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겠네요. 최근에 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혜택을 대폭 늘린 지역들 어딘가요?
2: 최근 소식들 보면 지자체들의 어르신 모시기 경쟁이 아주

0: 한데요. 대표적으로 충북 영동군과 경기도 성남시 같은 곳들이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며 어르신 예우에 앞장서고 있는 모델 같은 도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동군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신설했고요.
1: 네.
0: 성남시 역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 그리고 지방의 여러 군 단위 지역들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고령자의 삶을 기념하겠다는 취지 아래 거주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등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지원금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우리 애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대한민국 복지의 대원칙이 신청주의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찾아와서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는데 가장 가까운 조건이 바로 거주 요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혹은 길게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생신 직전에 주소지를 옮기시면 공들여 쌓은 거주기간이 사라져서
1: 아하.
0: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1: 예.
0: 이사 계획 있으시다면 반드시 축하금 지급 시점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0: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신청 절차 아주 간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사실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이 좀 힘드신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어떻게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0: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녀분들이 챙겨드려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민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가족 대리 신청을 아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요.
1: 예.
0: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어르신의 신분증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그리고 신청하러 가는 자녀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요 정도만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제도 접근성도 아주 높아졌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통해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직접 주민센터 전화 한 통 하셔서 우리 부모님 올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뭐 5월에 맞는 우리 최고의 효도 재테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장수수당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 이거는 한 번만 주는 축하금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요?
0: 네, 이건 명확히 구분하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장수 축하금은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딱 한 번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일시금 보너스 같은 개념이에요.
1: 네.
0: 반면 장수수당은 특정 연령 이후부터 매달 혹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이나 연금 같은 성격입니다. 보통 80세나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꾸준히 지급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1: 네.
0: 축하금은 목돈이라 한 번에 큰 만족감을 드리고 장수수당은 매달 고정적인 현금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지자체에 따라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재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복지 조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제도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0: 장수 축하금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주는 기초연금과 같은 국비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방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지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 예.
0: 실제로 어떤 지역은 100만 원을 주다가 예산 문제로 다음 해에 50만 원으로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주 기간 조건이 갑자기 강화되기도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옆 동네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 하셔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년 초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복지 게시판을 확인하시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내 권리 내가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대표님께서는 장수 축하금이 단순히 지원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가 부양의 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축하해주고 예우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는

0: 것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예.
0: 애청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 이 돈을 전달해 드릴 때 단순히 공짜 돈 생겼다 말씀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나라에서 상금을 주네요 이렇게
1: 아유,
0: 말씀해 보시면
1: 예.
0: 어떨까요? 부모님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느끼시게 하는
1: 그렇죠.
0: 그 정서적 만족감이 어떠한 보약보다 더큰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1: 맞아요.
0: 보여집니다.
1: 예.
0: 이것이 바로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은퇴설계의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요즘은 그 온라인 신청도 편해졌잖아요.
0: 네.
1: 앱이나 홈페이지로 확인할 방법도 있습니까?
0: 이제 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활용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창에 장수라는 키워드만 넣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지원 사업이 리스트로 쭉
1: 아,
0: 뜹니다. 또한
1: 그래요?
0: 정부 24 사이트의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1: 예.
0: 부모님 신분증을 들고 나가는 수고를 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쁜 일상을 사는 자녀분들에게 더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오늘 방송 들은 분들이 이제 장수 축하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 알려주신다면요?
0: 이번 주말 부모님들에게 가시면 정확한 연세와 주민등록 생일을 확인하시고요. 주민센터에 전화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장수 축하금이라는 단어만 말하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아마 동네 기준 다 알려줄 겁니다.
1: 아,
0: 두
1: 예.
0: 번째는 거주 요건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나 요양원 입소나 자녀 집으로 합가 때문에 주소 이전을 고민 중이시라면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는 주소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죠.
1: 네.
0: 세 번째는 대리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1: 아.
0: 100세 시대에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그긴
1: 예.
0: 여정에서 국가가 드리는 축복의 보너스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가셨으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도시 아이들의 노래 이어드리죠. 달빛 창가에서.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뭐 워낙 많이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1: 네.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강아지똥이 아유, 있는데요. 강아지똥, 예. 이거 읽어보지 않는 어린이가 뭐
0: 없죠.
1: 네,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이분이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네. 단편 동화 강아지똥으로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무명 저고리와 엄마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사과나무밭 달님, 몽실언니, 네, 그리고 점득이네, 밥대기 죽대기, 그리고 소설 한티제 아이들도 있고요. 예. 시집도 있으셔요.
0: 아, 시집.
1: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이라는 시집도 남기셨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동화하면 행복하고 예쁜 이야기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권정선 선생님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버림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몇 안 되는 아동문학가 중 한 분이십니다.
0: 맞아요. 강아지 똥은 뭐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읽어줬던 그런 네네. 기억이 나는데 그 권정생 선생님도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1: 네. 고국에 돌아온 뒤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대요. 네. 그래서 14살부터 객지를 떠돌게 됐는데요. 부산에서 재봉틀 수리점 점원으로 일하다가 신장결핵과 척추결핵을 앓게 되었고요. 네. 결국 이제 피폐해진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뒤에 거리를 노숙하면서 떠돌다가 29살에 병이 더 심해져서 1966년에 한쪽 신장과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옆구리에 소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셨다고 해요. 네. 이제 말하자면 신장 장애인이신 건데 당시에는 뭐 신장 장애인 개념도 없었고요. 저조차도 이분이 지체장애인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 신장장애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고요. 경북 안동에 정착한 뒤에 마을교회 종지기로 일하셨다고 해요. 예, 그 교회 종지기였다. 이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평생 혼자 사시면서 문간반. 에서 생활을 했고요. 조탐리 작은 오두막에 사는 남루하고 가난한 노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난을 삶으로 실천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뭐 이 단칸방이 사람 하나 눕기에도 빚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쥐들도 있었고요. 네.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었고요. 그런데 재산이 없지 않으셨거든요. 평생 평생 모은 10억 원 재산. 지금은 10억 원이 별게 아니지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결국은 돈이 있어도 청빈을 모토로 삼아서 살아가신 거고요. 예, 뭐 연간 수천만 원의 인세를 받았는데 가난한 삶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삶을 실천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뭐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 강아지 똥부터 아무래도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저도 그림책을 좋아하고 그림책으로 인권 교육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이건 인권의 가장 기본 모토이니까요. 네, 할 때 이제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을 자주 소개하는데요. 사실은 강아지 똥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스스로 걸음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996년에 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뭐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그림책의 고전으로 처음에는 동화로 쓰여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사랑과 나눔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이걸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그림책이 아닌가 싶고요. 이 작품이 있기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림책이 그다지 그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림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뭐 왕자가 되거나 공주가 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로 읽었었는데 권정생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뭐 비록 남들에게는 어둡고 추운 곳으로 보이겠지만 그곳에도 왕자나 공주 못지않게 따뜻한 영혼을 간직한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 네. 이걸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거죠.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3살, 4살 이런 아이들도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도 눈물을 뚝뚝뚝뚝 흔들리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0: 네, 여러 번 읽어달라 그랬어요.
1: 네, 네. 그래서 이 감성은 정말 비슷하구나.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작품들 소개해 주실 때 저도 이제 너무 반가웠던 게
1: 네.
0: 아이들은 물론이고 네. 어른들의 이거 신금을 울린 몽실 언니.
1: 그렇죠.
0: 네, 장편 동화죠.
1: 네. 이 권정생 선생님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아픈 현대사 속에서 버림받은 가난하고 여린 사람들이거든요. 예. 몽실 언니는 특히 해방 또 한국전쟁 그리고 극심한 이념 대립이 있었잖아요. 예. 이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그 여린 몸으로 온몸으로 겪은 예. 한 소녀예요. 정말 가난하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또 이웃과 세상을 감싸는
0: 맞아요.
1: 어찌 보면은 작지만 위대한 한 인간의 성장기거든요.
0: 그렇죠.
1: 배경이 이제 한국전쟁 전후인데요.
0: 네.
1: 어린 몽실이가 부모를 잃고 동생을 업어 키우면서 겪는 고난과 성장을 그린 작품인데요.
0: 네.
1: 198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두루 읽혔는데요. 지금은 뭐 아동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가
0: 그럼요.
1: 있죠.
0: 네네.
1: 2012년에 이미 출간 100만 부를 돌파했을 정도예요. 아이들 책이 이 정도 돌파했다는 건 정말
0: 대박난 거죠.
1: 굉장한 거죠.
0: 그렇죠.
1: 어린이의 눈으로 전쟁과 가난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프고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 삶을 아름답게 그려낸 걸작으로 네.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 몽실이가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0: 그렇죠.
1: 여성이에요.
0: 네.
1: 어머니가 재혼해서 살게 된 새아버지가 사실은 모진 폭력을 가했던 사람인데요. 그것 때문에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장애를 갖게 된 인물입니다.
0: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우리 권정생 선생님도 돌아가신 지 벌써 한 20년 정도 됐죠.
1: 네. 2007년 5월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요.
0: 예.
1: 오랫동안 결핵으로 투병하면서 결핵이 사인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료 과실 때문이었다는
0: 그러게요.
1: 게 밝혀졌거든요. 2007년에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 방광 조영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의 실수로 균에 감염이 돼서 결국은 폐혈증으로 사망하신 건데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내가 쓴 모든 책 은 주로 어린이들이 읽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인쇄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0: 예.
1: 밝히셨대요. 그래서 유산과 저작권 관련 인쇄 수입을 모두 문학을 비롯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린이들을 만나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물질적인 가난과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가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고요. 여력이 된다면 유언에서 걱정을 잊지 않은 북측과 중동, 아프리카, 티벳
0: 아유, 예.
1: 이런 분쟁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0: 예,
1: 쓰여질 전망입니다.
0: 인류애를 실천하고 가셨어요.
1: 예. 네네.
0: 권정생 선생의 뜻을 기

0: 사실은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1: 네. 2008년에 설립됐는데요. 안동에 동아나라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품도 전시되어 있고 문학작품도 관람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선생이 생전에 유산관리자로 지목한 세 분이 계신데요. 최한택 목사, 정호경 신부, 박연철 변호사가 네. 이제 유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계시고요. 그의 작품 세계와 정신을 남북 어린이 또 세계 어린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평양 어린이 사과농장 조성 사업, 북한의 우유 보내기 사업 이런 걸 시행하고 있고요. 권정생 문학 해설사 사업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네네. 지금도 북한 내성 결핵 환자 의약품 지원 사업 또 분쟁 지역 학교 지원 사업에 꾸준히 예, 그 쓰여지고 있습니다.
0: 네, 참 오랜만에 권정생 선생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1: 네, 권정생 선생은 신장 장애인이셨지만 스스로 장애인을 정체화한 글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0: 예.
1: 네, 저 역시 그분을 한 번도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장애인이셨고요. 또 장애의 경험이 어쩌면 몽실 언니에 투영되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렇지만 그는 장애를 포함해서 낮고 외롭고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마지막 유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바람대로 제발 그만 싸우고 지금도 네. 아유, 전쟁이
0: 그러니까요.
1: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0: 제발, 네.
1: 그리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남북 통일이 돼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지체장애 아나운서 최욱화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승기가 부르는 내 여자라니까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여운을 하나 더해드리는 시간, 장애청년 DJ쇼. 오늘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최국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다시 꺼내보면 그 시절의 공기까지 느껴지는 기억 하나쯤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무려 30년이 넘은 영화, 천밀밀이 극장에서 재개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고 왔어요. 사실 시간 나면 봐야지 정도였다가 상영 날짜가 며칠 안 남은 걸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30년 전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시절 특유의 감성,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았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홍콩이라는 도시의 공기까지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주인공들의 풋풋한 모습,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감정들, 요즘처럼 빠르고 확실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돌아가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 이야기.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여기서 잠시 여운을 달래줄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등려군 천밀밀.

그걸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저런 시간이 있었지.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서로 말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적응해가는 모습.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제 기억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장애를 잇기 전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시절이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땐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언어도, 사람도, 음식도, 거리도 익숙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느낌.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서툰 중국어를 해가며 살다 보니 엉뚱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고 또 웃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참 풋풋하고 예쁜 시간이었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곡더 들을게요. 부딪히고 방황하던, 그렇지만 아련했던 청춘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영화를 보면서 또한 가지 더 크게 느꼈던 게 있는데요. 시간은 분명 많이 흘렀는데, 그때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그 시절의 설렘과 그 시절의 불안,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했던 마음까지. 저는 지금 그때와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사고를 겪었고, 장애를 가지게 됐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걸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요. 아, 난 이런 사람이었지. 난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지. 그리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요.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등여군, 월량대표 아적심.

그리고 또 하나가 영화 속 홍콩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여행 갔을 때 기억이랑 겹쳐지면서 진짜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홍콩 특유의 거리, 간판들, 사람들의 바쁜 걸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묘한 따뜻함.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인데, 지나고 나면 어떤 감정으로 남는 것.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그때 홍콩이 다시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새로운 곳이 아니어도,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요. 오늘은 영화 천밀밀을 통해 제 이야기를 조금 꺼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영화 하나, 오래된 노래 하나를 통해 잊고 있던 나의 어떤 순간을 다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꼭 대단한 기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그때의 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끝에 작은 여운 하나 남겨드렸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왕페이의 몽중인 들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장애청년 DJ쇼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땅을 주유하며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62년의 일생 동안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과 에세이, 논픽션을 썼고 제5열 같은 희곡도 창작했다. 그중 소설 10여 편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비롯한 여러 작품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노인과 바다는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와 작품에서 대부분의 의미는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서사 원리인 빙산 이론 같은 소설 미학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다. 광적인 읽기 몰입과 광적인 쓰기 몰입. 헤밍웨이는 읽으면 쓰게 되고 쓰면 더 읽게 되고 더 읽으면 또 쓰게 되는 아름다운 쳇바퀴에 갇혀 일생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고 이후 종군 기자로 제2차 세계대전,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을 취재했다. 중국 체류 당시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진영을 넘나들며 전쟁의 실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쟁 경험은 작품마다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 또한 헤밍웨이는 바다낚시와 투, 사냥, 복싱 같은 거친 스포츠를 선호했고 음주운전도 끊지 못했다. 평생 32회의 사고를 당했고 40대부터는 매일 위스키를 1리터씩 마셨다. 4명의 여인과 결혼, 이혼을 반복했고 잠깐 스쳐간 이성 친구도 적지 않았다. 한 인간이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사랑을 하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며 그 많은 나라와 전쟁터를 떠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쉽게 믿기지 않는다. 진정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혹은 다른 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한 무언가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큰 행운이 따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드라마틱한 인생.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죽음을 헤밍웨이는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근원을 추적했다. 그의 모든 작품에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유이지 않을까. 결국 1961년 헤밍웨이는 아이다호 캐첨의 자택에서 엽총 자살로 마지막을 선택했다. 더불어 그의 일가 또한 아버지는 총으로, 여동생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 남동생 레스터 역시 권총으로, 아꼈던 손녀딸 마고 헤밍웨이까지 1996년 약물 복용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인간의 관심사를 건강과 일, 친구와 술, 침대에서 즐기기 등으로 정의한 헤밍웨이의 자살은 후대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많은 은둔자였던 셈이다. 총과 낚싯대, 펜으로 온 세상을 황소처럼 유랑한 거인.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다 간 인간 헤밍웨이는 죽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

0: 50줄! 차지! 100줄!
1: 살았다.
0: 역시 최고의 클랩.
2: 행복한 새벽의 성지. 태국 수코타이.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인 태국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고 독립을 지켜왔다. 최고의 날씨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맛있는 음식과 후한 인심까지 더해져 살기 좋기로 소문난 나라다. 여기에 우리나라 3배 정도 크기의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는 물론 7천만 인구까지 갖췄으니 축복받은 곳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동안 방콕에 머물다가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국의 과거를 보고 싶어서였다. 한 시간 만에 태국 북부 스코타이 공항에 내려 옛 성터를 찾았다. 화려했던 도읍지는 고요했고 동서와 남북으로 2k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로 조성된 역사 유적지에는 사원의 일부와 불상 몇 개, 반쯤 잘려나간 돌기둥들이 남아있었다. 방어의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건너지 못하게 설계된 물길의 이중 배치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사라진 그 흔적 속에서 5km 둘레 안쪽의 왕궁과 서원의 돌계단에 발걸음을 남기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예터 사이를 느린 속도로 돌았다. 남아있는 흔적들이 푸른 하늘과 대칭을 이루며 정적 속에 묻혀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왕도는 세월에 풍화되어 버린 잔해들 사이로 바람만이 오가고 있었다. 거친 질감으로 뜯기고 부서진 돌기둥 틈새로 사암의 굵은 모래 입자들이 선명했다. 태국 선조들은 6세기에서 11세기경부터 중국 윈난 지역에서 점차 남쪽으로 밀려내려오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착했다. 13세기 초 몽골 침공으로 남하가 가속화되면서 크메르 영향권에서 벗어나 1238년 스코타이 왕국을 세웠다. 북부에서는 치앙마이, 란나 왕국이 동시대에 형성되며 스코타이와 함께 타이족 국가들이 번성했고 이후 중부 아유타야와 방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 동남아시아의 강자인 크메르 영토에 자리를 잡고

0: 받고 역사를 다시 썼다. 영토가 넓은 태국은 그만큼 다양한 민족과 지역 전통을 포괄하면서 종교나 문화의 깊이도 여러 층위로 발전해왔다. 거대한 사찰터와 화려한 불교 유적들이 산재한 것은 불심으로 나라를 지탱하려 했던 당대 사람들의 유산이자 절에서 수도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고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스코타이 역사 유산 가운데 상당수는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람캄행 대왕 시기의 번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기존의 힌두교, 불교 전통 위에 테라바다,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며 후대에 태국 문자로 이어지는 스코타이 문자도 창제했다. 스코타이 왕국은 현대 태국의 기초를 만든 첫 타이 왕국으로 자주 언급되며 스코타이 이전에는 무왕이라는 작은 지역 세력들이 군웅할 거였다. 일대를 제압하고 국가 형태를 갖춘 왕국의 첫 출발점이었다. 약 13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초까지 대략 150년 남짓 상좌부 불교 왕국의 중심지로 기능한 셈이다. 세월에 쓰러진 수백 개에 이르는 사찰터와 탑, 불상 유적은 발굴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쯤 위치한 지리적 안정성과 비옥한 평야, 풍부한 수자원이 번영의 바탕이었다. 전성기 스코타이는 물에는 물고기가, 들판에는 쌀이 가득하였고 누구나 자유로이 교역을 하러 다녔다고 기록될 정도로 번성했다. 스코타이는 원나라와 교역관계를 맺으면서 도자기 생산과 무역이 크게 발달했고 상갈록 도자기로 대표되는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킨 중요한 생산지 가운데 하나였다. 넓은 사원터와 엄청난 불상들의 자취는 스코타이에 지나간 영화를 짐작하게 했다. 이 도시는 14세기 후반 이후 북쪽 란나와 남쪽 아유타야의 압박, 내부 분쟁 속에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게다가 내륙의 분쟁까지 가세한 2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1378년 결국 근처에서 세력을 키운 아유타야 왕국에 흡수되면서 1438년에 독자적인 왕조는 무너졌다. 스코타이에 이어 아유타야, 톤부리, 지금의 짝그리 왕조로 태국의 권력은 이어졌다. 현재 최고의 통치자인 라마 10세 국왕의 사진은 스코타이 시내에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유적지 복원은 태국 정부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그 결과 스코타이 역사공원과 인근 도시 유적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궁터의 중심지 왓 마하탓 사원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다. 전형적인 태국식 대형 불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주변을 벽돌 불탑들이 감싸는 구조였다. 불상의 몸은 흰 석회가 발라져 있었고 머리 위로는 불꽃이 치솟았다. 여기서 불꽃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모양새가 바깥 연못과 어우러져 묘한 신비감을 드러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유적지 못지않은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왓은 태국어로 사원을 뜻한다. 스코타이의 최대 사원 왓 마하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많았던 불탑은 거의 없어지고 복원된 일부가 전성기의 영광을 지키고 있었다. 왕실 최대 사원의 위용만 성터 곳곳에 남아있었다. 기둥 위 사라진 건물들은 지나간 시간을 그려내야 하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백색 부처의 독특함은 사원의 자랑이다. 미소 가득한 석불에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지고 있었다.

옛 성터의 대표 건축물은 왓 시사와이다. 힌두교풍 분위기에 옥수수처럼 생긴 트리플 주탑이 눈길을 끌었다. 힌두교의 브라흐마와 비슈뉴, 시바에게 봉헌된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불교화되었다. 입구에서 걸쳐 보이는 불탑 건축은 인도의 전형적인 시바 여신 사원을 연상하게 했다. 연못을 경계로 오른쪽 방향에 세워진 스리랑카식 남방 불교 사원과 첨탑도 일품이었다. 종 모양의 육중한 지상 유선형 사원에서 솟아오른 첨탑이 허공을 향하는 구조다. 방콕의 에메랄드 왕궁처럼 수코타이 옛 성터에도 불교와 힌두교, 스리랑카 풍의 소승 불교 사원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었다. 포용과 너그러움이 배어난 바탕을 짐작하게 한다. 수코타이는 타이족의 이상적인 불교 정토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공간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포용되었다. 그들은 생명수인 차오프라야 강물을 관계시설로 끌어들여 미리 파놓은 호수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읍의 발전을 도모했다. 땅은 해자로 연결되고 사각과 원형으로 어우러져 흘러나가는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낙원을 함께 꿈꾼 동남아 중세인들의 거점이었다. 스코타이 사원에 그려진 만다라가 시선을 유혹했다. 만다라는 원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다라를 소리대로 번역한 것이다. 본질을 의미하는 만다와 소유를 뜻하는 라가 결합된 말이다. 힌두교에서 생겨났지만 불교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불가의 수행을 상징하는 만다라는 명상을 통해 수행자가 우주와 합이라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다. 세상을 등진 수행자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해서.

왓 마하탓은 대형 불탑을 중앙으로 주변에 8개의 아담한 탑이 배치되어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만다라 형상의 재현이다.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걸 반복하는 만다라 속에서 나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다는 것은 고단함이고 벗어던져야 하는 숙명의 짐이었던 모양이다. 절터에 산재한 체디, 불탑과 비한, 법당의 연결조합은 신비한 불성을 자극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다양한 불교 양식이 혼합되어 스코타이의 역사 속에 녹아든 현장이었다. 왓 사시는 아름답고 유연한 자태로 걸어가는 부처를 표현한 태국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걸작이기도 하다. 옛사람들도 삶에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향하는 깨달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세월에 쓰러진 돌기둥과 이끼, 또 말라버린 불상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호수는 하늘이 지나는 시간에 맞춰 매 순간 황홀한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었다. 스코타이는 부다의 행복한 새벽을 의미한다. 최초의 의도대로 당대 사람들은 부처가 행한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피안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장자의 말처럼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일 텐데 이곳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생을 실천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불교의 너그러움과 여유를 아는 태국인들은 항상 잔잔한 미소 속에 두 손을 모으고 정겨운 표정들이다. 태국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아잔 차 스님은 번뇌에 빠진 이들을 조건 없이 건전해주는 현인이었다. 태국 북동부 태생으로 숲속에서 참선하고 출가한 후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불가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선승에게 태국인들은 변함없는 존경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김경환 작가의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를 들으셨습니다. 여행은 낯선 세상을 발견하는 기회인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도,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기도 하죠.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빛을 발하는 세계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역사적 사건이 지나간 공간, 한 개인의 고뇌가 깊게 각인된 장소처럼 시간의 층위가 켜켜이 쌓인 곳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본 곳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앞으로 5주간 여기 소개한 책을 읽을 거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글을 한 편 써오셔야 합니다.
1: 숙제가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강의자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짓고 다시 말했다.
0: 그림책을 읽고 나면 무엇이 됐든 쓰고 싶어질 거예요.
1: 강의자는 첫 시간부터 열심이었다. 가져온 그림책을 표지부터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가 제목과 함께 소금통과 물풍선 따위를 저글링하는 소녀가 그려진 표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0: 그림책은 표지부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책을 다 읽고 나면 표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1: 이어 여자는 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주인공 소녀 베아트리체는 동네 사람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불린다. 자신만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는 소녀. 실수가 싫어서 친구들과 스케이트조차 타지 않는 소녀의 하루가 진행된다. 그리고 소녀가 처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 순간 소녀는 피식피식 웃다가 결국 큰 소리를 내며 박장대소한다. 소녀는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하게 잔다.
0: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1: 책 소개를 마친 강의자는 참석자에게 각자의 실수담을 하나씩 말해보자고 했다. 쭈뼛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아저씨가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거들먹거렸다.
2: 선생님 먼저 말해보시죠.
1: 강의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자신은 어제도 냄비를 태워먹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 그러고는 편안하게 각자가 저지른 실수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공중화장실에 두고 온 일, 강아지와 산책하다 줄을 놓친 아찔한 일, 늦잠을 자서 지각한 일과 엄마의 생일을 까먹어서 일주일 동안 눈치를 본 일 등이 흘러나왔다. 나는 함께 웃으며 실수를 늘어놓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실수를 실수라고 여겨버릴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틈으로 날카롭게 한기가 가슴 한쪽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 수업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을 적어오라는 숙제 같은 건 할 수 없을 테니까. 나에게도 베아트리체처럼 웃어버릴 수 있는 실수만 했던 나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기억할 수 없었다. 건물을 나서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안에 서 있었다.

0: 서인. 누르면 손가락을 가득 감쌀 것만 같이 충분히 부푼 빵들이 나왔다.
1: 사장님은 진짜 달인이라니까요.
0: 나는 빵을 하나하나 살피며 감탄했다.
2: 아이, 넌 어떻게 매번 그 소리를 하니?
0: 사장님은 부끄러움과 뿌듯함을 숨기려고 과장되게 말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갈색빛의 빵을 보자 출근길에 들었던 노래가 떠올라 흥얼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3: 메일 보냈어. 확인해봐.
0: 다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메일 제목도 파일 제목도 제목 없음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매체명, 이름, 이메일 주소, 해당 기사. 네 개의 항목으로 구분된 자료였다. 기사는 하나같이 성폭력, 불법 촬영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밤 통화에서 내가 빵집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된 단체에 대해 얘기했을 때 바이는 하더니 실은 자신도 모으던 자료가 있다고 속삭였다.
3: 꽤 됐어. 정리만 좀 더 해서 보낼게.
0: 그게 무슨 자료인지 말하지 않기에 나도 묻지 않았다. 그저 메일을 받았을 때 바인이 왜 말이 없었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바인은 틈틈이 지은 언니의 경우와 닮아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기사를 쓴 기자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다. 나는 바인에게 잘 받았어. 이제 내가 더 해볼게. 일단 너는 까지 적다가 지우고 그냥 고마워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장 코앞에 기말고사를 앞둔 바인은
3: 시험만 끝나봐라
0: 하며 주먹을 불끈 쥔 복숭아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본 건 저녁을 먹고 산책까지 다녀와서 공부하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언니에게 빌린 노트북으로 이런 자료를 보고 있자니 손바닥에 땀이 조금 배어나왔다. 소리를 죽인 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언니를 곁눈질하며 기사 링크를 하나씩 클릭해보았다. 건조하지만 끔찍한 내용들이었다. 비슷한 패턴의 사건도 꽤 되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 수위. 이 사실이 뾰족한 창이 되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방패를 집어드는 심정으로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다가 불현듯 눈을 붙잡는 문장에서 멈추었다. 피해자 여럿이 뭉쳤다. 내용은 이랬다. 어느 불법 촬영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피해자는 우연히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함께 다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몇 달 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기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기자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사로, 칼럼으로 공론화했다. 그러는 동안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 피해자들은 현재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직접 가해자를 추적하는 중이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4: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0: 나는 기사의 링크를 바인에게 보내며 물었다.
1: 이거 기억나?
0: 다인은 자기도 그 기사에 눈길이 갔다면서 말했다.
5: 우리도 그쪽에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도 될까? 언니에게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0: 나는 망설이는 바인에게 내가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언니는 요 며칠 기분이 괜찮아 보였다. 여전히 자주 멍한 채로 있었지만 식사량도 조금 늘었고 산책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악몽을 꾸는 일은 줄어든 듯 했다. 처음 보았을 때 언니는 젖은 수건 같았다. 조금씩 보송보송해지는 언니를 다시 물에 담그고 싶진 않았다. 저녁을 먹다가도 화장실을 다녀오다가도 언니에게 말을 꺼내려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포기했다. 아기 앞에서 프로펠러처럼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영상을 보여주며 천진하게 웃는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차마 건넬 수가 없었다.
1: 하지만 해야 해.
0: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기지개를 한번 켜고 소리나게 노트북을 닫으면서 언니에게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
6: 이 시간에? 나는 별로 생각 없는데.
1: 콧바람 좀 넣어야 집중될 것 같아서 그래요.
0: 라고 말하며 언니를 억지로 일으켰다. 나란히 모자를 꾹 눌러쓰고 파자마 바지를 입은 채로 편의점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꼭 잠에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있죠. 늘 언니가 갖고 싶었어요.
6: 나도.
1: 안 됐네요. 나는 언니가 생겼는데.
6: 근데 나는 서인이 네가 언니 같다.
1: 그럼 서로 언니 해주면 되겠다.
6: 그러자. 서로 언니 하자.
0: 그런 이상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편의점으로 들어섰다. 나처럼 화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언니. 원 플러스 원 판매 중인 아이스크림을 고르고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열심히 나를 설득하는 언니. 같은 걸 먹겠다고 하자 오키오키 하며 작게 흥얼거리는 언니. 계산을 마치자마자 포장을 뜯어버리고 곧장 입에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는 언니 곁에서 나는 계속 잘못한 사람처럼 언니 눈치를 봤다. 편의점을 나와 나는 집 반대 방향으로 좀 더 걷자고 했다.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입 물고 천천히 입안에서 녹이던 언니는 과장되게 걸음을 뚝 멈추고 말했다.
6: 뭔데? 나한테 할 말 있음 그냥 해도 돼.
0: 나는 조금 더 망설이다가 미안하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다.
1: 부탁이 있어요. 바인이 찾아낸 건데 가해자를 쫓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언니만 허락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0: 언니는 말이 없었다. 아이스크림 끝부분이 녹아 바닥에 뚝뚝 자국을 남겼다. 동시에 그 위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졌다. 언니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를 맞은 아이스크림이 점점 더 빨리 녹고 있었다. 쓰레기통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을 발견해
1: 언니, 그거 줘요. 저기 버리고 올게요.
0: 라고 말하는데 언니가 말했다.
6: 그러자 연락해보자.
0: 그렇게 말하는 언니 얼굴이 젖어 있었다. 비 때문일 것이었다. 나는 언니를 향해 활짝 웃었다.
1: 고마워, 언니.
6: 고마워.

0: 안녕하세요. 황서인이라고 합니다. 만나뵐 수 있을까요?
1: 연락처에서 담임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순전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사장님이 안 껴준 고소한 빵 때문일까? 소화가 잘 되고 식어도 맛있는 사장님표 크로와상과 소금빵이 여러 개 담긴 빵 봉지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니면 어젯밤 지훈 언니가 한 말 때문일지도 몰랐다. 비를 홀딱 맞고 돌아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언니가 말했었다.
2: 매일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공부를 하고 일상을 꾸리는 너 덕분에 힘을 내볼 용기가 나.
1: 그렇지만 나는 언니의 결심 덕분에 담임을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만나고 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든 그것을 그대로 지훈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언니가 거기서 또 용기를 정립했으면 했다.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쁜 선택이 아니길 바라면서 숨을 멈추고 그대로 버튼을 꾹 눌렀다. 눈을 조금 길게 감았다 떴나?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답장에는 이번 주말 서울에 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당장이라니 기다릴 것도 없이 너무 빠르다. 나는 일러 바치듯 바인에게 연락했다.
0: 담임한테 연락했어. 당장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데?
1: 역시 기다렸다는 듯 도착한 답장에서 바인은 망설이지 말라고, 꼭 만나라고, 자기는 주말에 서울에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했다. 우르르 도착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진짜 그래야 하려나 생각했다.
3: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장차 이 아이 덕에 우리 가문이 흥하게 될 겁니다, 형님.
1: 내 아들의 장래는 이과야 문과야 뭐 하면 될까? 여보군.
2: 이장한 산소자리를 미리 점치고둔 이지함. 고향집에서 멀지 않은 보령 고만산 자락이다.
1: 마운틴 뷰, 오션 뷰, 정글 뷰.
3: 그래도 100점짜리 명당이라고 할 수는 없어.
0: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집안에 찾아온다면 당연히 막내인 제가

0: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지대에 폐단의 염증을 느낀 이지함은
1: 내비를 시작할게요. 참, 스승, 경, 유로 안내할게요. 예상 소요 시간은 26일입니다.
0: 과거 시험을 포기, 스스로 스승을 찾아 전국을 순회한다.
1: 5미터 앞 10시 방향으로 내 걸음, 2시 방향 120걸음입니다.
0: 당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강사는 화담석영덕으로, 전국의 인재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송도를 찾았을 정도다.
1: 어느덧 27일 23시간 36분이 경과됐어요. 지나간 시간은 전 잊지 못할 거예요. AI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됐어요. 전 당신을 목적지 부근이에요.
0: 이런 불량 내비는 어디서 팔지? 개성 동문 밖에 서서정이란 현판이 걸린 석영덕의 초당에 도착한다.

0: 서서 서서 여기가 바로 서사정이지. 여기는 잡상인 출입도 아주 자유로운 곳이네.
1: 아, 귀에 익은 목소리네. 와이파이 한국인 시인 황진이에 이어 연속 두 번째 출연하는 나름 와이파이 한국인 최다 출연자 서경덕 되시겠다.
2: 부디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시오.

0: 어려서부터 맏형인 이지번에게 글을 배우며 이지번의 영향을 받은 이지함은 성인이 되어서는 화담 성영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로 평가된다.
1: 저를 제자로 받아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2: 그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폭포가 있네.
1: 예.
2: 자네 박연폭포 알지?
1: 아, 예.
2: 송도 3절. 우리 집 밑빠진 독에 물부터 채우게.
1: 어? 아, 저 그건 뭐 취권이나 소림사 18동인 같은 1980년대 홍콩 무림 영화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2: 전통일세. 자, 그럼 수고는 알아서 하고.
3: 서서. 서서.
1: 이 풍기는 카리스마.

0: 정식으로 서경덕의 문화상이 된 이지함은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1: 서서서서. 자, 그럼 1교시. 1교시가 무슨 시간이지?
2: 물리!
1: 좋았어. 물리란 천태만상과 그것들 사이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법칙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런다? 밀당, 밀고 당긴다는 거지. 밀당의 밸런스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자, 웃으며 시작했다가 울며 포기한다는 그런 학문이지. 자넨 이번 수능에서 물리 몇 점 받았나?
0: 서경덕으로부터 다양한 가르침을 받는 이지함.
3: 질문이 있습니다.
1: 그래 좋아 좋아. 무슨 질문인가?
3: 홍수가 나면 그 다음에는 가뭄이 들고 또 그 다음에는 홍수가 이어지는 바람에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 경제는 이미 붕괴됐습니다.
1: 질문을 하라니까 왜 불만? 그래서 이지함, 그래, 그 자네가 궁금한 게 뭐야?
3: 홍수와 가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하늘의 의지를 묻는 것인가 아니면 취향?
3: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면 대비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 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천태만상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 나도 요즘 그걸 연구하고 있네. 자네, 나와 함께 음양오행을 연구하지 않겠나?
4: 네텔레텔레 알라마세. 나으리.
1: 아니,
4: 나으리.
1: 아니, 뭔가 다른 목소리는.
3: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 목소리인데.
1: 그래? 난 또 황진이 학생인 줄 알고.
3: 응?

0: 나으리, 안에 계시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집신 확인했어요.
1: 근데 자네 하숙집 아주머니가 우리 초당에 왜...
2: 글쎄요.
1: 어? 희한하네.

0: 재림아.
1: 아씨. 재림이가 누구야?
0: 자, 나으리.
1: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하숙집 아주머니.
0: 계란 좋아하시는 나으리를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계란튀김밥입니다.
1: 자꾸 이러시면 저 하숙집 옮기겠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
0: 어머, 지금 저 과부라고 막 그렇게 막 무시하시고 협박하시는 거죠?
1: 제가 왜 사람을? 저 인성에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0: 그러시면 자, 이 김밥 하나만.
1: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왜 제가 김밥 먹는 걸 그렇게?
0: 몰라서 그러세요? 나으리 제발.
2: 김밥 때문에 하숙으로 옮겼단 말인가?
1: 뭐 에어컨이 없고 난방이 안 되긴 하나 70 되신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하숙집이라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2: 뭐 그렇군. 하산하게.
1: 갑자기요?
2: 나도 한때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네.
1: 풍문대로 그러면
2: 내 생각에 자네는 말이야 나보다 한 수 위야.
1: 아,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스승님보다.
2: 난 자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네. 자넨 스승을 뛰어넘은 사람이야.
1: 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저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는 황진...
2: 오케이, 거기까지. 자, 괴로우니 삽질하지 말고 하산하게.
1: 저 스승님.
2: 하산.
1: 스승.
2: 하산.

0: 역차기!
1: 산에!
2: 산도!
3: 산보! 야!
0: 잘하네. 자, 뒤후리기!
1: 산에!
2: 산도!
3: 산보! 야!
4: 전국을 떠돌다가 집에 돌아오면 자신의 아들 산도와 함께 조카 산의 산보의 개인 교사가 됐던 이지함.
0: 자, 이번엔 540도!
1: 산에!
2: 산도! 산보!

0: 아이고 잘한다. 자 그럼 이번엔 정권 지르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이 주먹은 말이야 정의를 똘똘 뭉친 주먹이어야 한다. 정권 지르기 하나
1: 당해 당구 당구 야
0: 둘
1: 전화 온다.
0: 잠깐만. 야, 팔 내리지 마. 네, 여보세요?
2: 아빠지만

0: 야, 자네 축하해. 어? 진심으로 축하하네.
1: 아유, 지암이 너도 함께 시험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0: 아이고, 내가 시험 봤으면 자네 떨어졌지.
1: 내가 떨어져도 네가 과거에 급제를 하면 좋겠다.
2: 25세 과거에 급제한 이지암의 절친 안명세 되시겠다.
1: 지암아, 다음 과거 시험엔
0: 내가 과거를 보면 무조건 장원급제야. 생각을 해봐. 장원급제를 해서 임금이 내리신 어사와 머리 꽂고, 하면 그거 있잖아, 벨트 막.
1: 어? 그래, 그 벨트. 그 벨트를 허리에 차고 싶어서 장원급제에 목을 매는 젊은이가 한둘이 아니야.
0: 허리를 묶을 용도면 노끈이면 충분해. 금과 옥으로 만든 띠가 뭐가 필요한가? 난 어사와도 싫고 챔피언 벨트도 싫어. 오글거려. 참. 게다가 오픈카를 타고 며칠씩 한양을 돌아야 하니, 어우, 내 스타일이 아니야.
1: 아휴, 그래, 뭐 더 이상 자네한테 과거 시험을 권하진 않겠네.
0: 아니, 그건 그렇고 발령은 났나? 응?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아?
1: 예문관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
2: 예문관이란 임금의 말이나 명령 등을 문서로 작성해 역사 기록의 근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0: 아, 자네 글솜씨 정도면 당연히 이 나라의 사관이 돼야지.
2: 예문관 사관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 위주로 발탁됐으며 엘리트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였다.
0: 자자자, 전도 유망한 예문관 신입 사관의 술 한잔 받아보세요.
1: 아직 발령난 거 아니야.
0: 에헤이, 자넨 누구보다 훌륭한 바른 사관이 될 거야.
3: 금관역 마지막

0: 가는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밭수목원을 찾아갑니다. 한밭수목원은 각양각색의 예쁜 꽃과 나무들을 볼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한밭수목원의 가장 큰 가치는 대도시 한가운데서 평온한 자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전 시민들 상당수는 한밭수목원을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주변에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대전 예술의 전당, 대전 시립미술관, 그리고 이응로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밭수목원 일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부 대전청사도 한밭수목원 근처에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은 지난 2009년 5월에 정식으로 개원했고요. 뒤를 이어 열대식물원도 2011년 10월에 개원했는데요. 맹그로브를 주제로 한 열대식물원 개원과 함께 한밭수목원은 우리나라의 공립수목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밭수목원은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동원에는 장미원, 목련원, 암석원, 특산식물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요. 서원에는 습지원, 무궁화원, 침엽수원, 신갈나무숲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맘때 찾으면 좋은 동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 동원에 들어서면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밭수목원 동원에는 산책로인 솔바람길, 은빛여울길, 장수하늘길 등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산책로들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410m 길이의 솔바람길 코스는 동원 입구를 출발해서 대전 사랑동산, 목련원, 소나무원 등을 거쳐서 암석원까지 이어지는데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650m 길이의 은빛 여울길 코스는 동원 입구를 출발해서 화목정, 수변데크 등을 거쳐 암석원까지 이어지는데요. 약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640m 길이의 장수 하늘길 코스에서는 야경식물원, 특산식물원, 화미원, 암석원 등을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밭수목원 동원의 매력은 아름다운 장미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동원 출입문 근처에 있는 장미원은 5월과 6월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 장미꽃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밭수목원 장미원에서는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초여름의 정취를 살짝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한밭수목원 장미원에서는 소박한 규모의 꽃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꽃축제가 끝난 후에는 수국원에서 다양한 색깔의 수국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동원의 암석원에는 120여 종의 고산식물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고산식물 가운데는 백두산과 한라산, 미국 로키산맥, 히말라야, 알프스 등지에서 옮겨온 고산식물들도 있습니다. 암석원을 지나 조금만 더 오르면 야트막한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에서는 한밭수목원이 진짜로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는 녹지 공간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밭수목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참 순탄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5만만 항구로 진입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타격하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란 듯이 군사 행동을 이어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곧 이란의 답변을 듣게 될 거라며 협상판은 깨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착된 긴박했던 현장부터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유조선에서 불꽃이 터지고 곧바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국적 유조선 두 척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틀째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압박도 보탰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답변을 오늘 밤까지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그들에게 군대가 없습니다. 남은 것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죠.
1: 이란의 군수산업 공급망을 겨냥한 추가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을 통해 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종전협상에 미칠 영향은 관리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공개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이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란 공격이라 규정했던 한국 화물선, 남우어 폭발 화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3: I love South Korea.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1: 현재 이곳 워싱턴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답변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요. 현재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에 서한을 보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미국의 공격에 이란도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무모한 군사적 모함이라고요. 하지만 이 상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건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 현지로 가겠습니다. 이도윤 기자, 이란이 미국을 향해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4: 네, 이란 외무장관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 또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공격을 확인하면서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협에서 총성이 있었다면서 이번 공격을 제한적 교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력 공방을 이틀째 주고받고는 있지만 현재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 국면에서 확전을 피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이란이 현재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0: 네,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까?
4: 네, 한 고위 당국자는 해협 통제권을 핵무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은 핵폭탄에 맞먹는 수단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경제 담당 고문입니다.
4: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0: 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연이틀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참 위태로운 휴전 국면입니다. 또 다른 전선,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어제 오후 이스라엘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제 헤즈볼라의 부대 지휘관을 사살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인데요. 지난달 중순 휴전 이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레바논에서도 긴장이 올라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변수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가 바다로 대량 유출된 정황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새나간 기름량이 3,000배럴 이상일 거란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원유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단순 사고인지, 이란이 고의로 흘려보낸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2: 지난 6일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을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섬의 서쪽, 하얀 물보라처럼 보이는 게 찍혔는데 기름이 유출된 모습입니다. 레이더 사진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하르그 섬 주변에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기름이 퍼진 해역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약 51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해역에 기름 3,000배럴 이상이 유출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일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오랜 제재로 해저 파이프라인 등 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데다 이번 전쟁 때 받은 공격으로 선박과 저장시설 등이 유출에 취약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버렸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이란 해상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란의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3: 저장시설도 빠르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란은 유정을 폐쇄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는 그 시점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유정을 아예 멈추면 영구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최근 생산량을 줄이고 아예 원유를 태워버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해상봉쇄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가운데 이란 매체나 외무부는 이 같은 유출 사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다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남우호 속보입니다. 정부의 현장 조사 이틀째, 삼엄한 통제 속에 사고 당시에 대한 선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4: 남우호가 접안한 두바이 드라이독스 조선소입니다. 입구부터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남우호에 접근하는 것도 허가된 소수 인력만 가능합니다. 선주 측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취재진의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게 조선소 측의 설명입니다.
3: HMM, 즉 선주가 출입 허가를 대신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두바이 조선소가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4: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급파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이틀째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야 출입 허가를 얻은 조사단은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의 항로와 선박 상태가 기록된 항해기록 저장 장치 등 핵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장 감식을 위해 기관실 내부에 가득 찬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배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관실 진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엔진 기록을 분석해 화재 당시 기관실의 운전 상태를 정밀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 선체 아랫부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수중 드론이나 잠수사를 동원하거나 크레인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조사를 마친 선원들은 인근 숙소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선주 측은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지금부터는 2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세종시부터 부산, 울산, 인천까지 격전지마다 지도부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특히 힘 있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보수 결집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5: 주말 첫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은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후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조상우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특혜가

0: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전심전력으로
1: 이어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특히 격전지 부산은 닷새 만에 재방문인데 보수층 결집 우려 속에 영남권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2: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전제수가 원하는 것 그냥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다.
1: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를 지원하며 수도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3: 그 송영길의 길에 우리 민주당의 길이었고 우리 연수구의 도약을 위한 그 민주당과 한병도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민주당은 개헌 무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당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해결하는 방법이 탄핵이 아니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망발이라며 윤어게인 회기도 모자라 국민 마음까지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4: 국민의힘은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공소 취소 대응 TF를 만들겠다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5: 충청권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첫 행선지 유경수 여사 생가였습니다. 국민을 자유롭게 품었던 사랑을 받들어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방명록에 적고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6: 권력을 가지면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5: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사무소 기소식에선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산하에 공소취소 대응 TF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7: 공소취소를 위한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7: 대변인입니다. 얼마나 부당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태인지를
5: 공소취소에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8: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결집이 되어서
5: 한편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오늘 부산북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같은 시각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대거 집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4: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행진인가요? 알록달록 아기자기하게 꾸민 유아차 퍼레이드가 서울 한강변에 펼쳐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 행사까지 5월 가정의 달을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한강변에 나타난 동물 모양 유아차들. 호랑이부터 토끼까지. 알록달록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로 꾸민 유아차에 소중한 아이 이름을 적어봅니다. 파란 상어를 만드는 아버지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10: Baby Shark is like one of his favorite songs to dance to.
11: 아기 상어가 아들이 춤출 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라서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무서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가족과 만나니 만드는 게 재밌습니다.
9: 한바구음을 짓는 아이들. 하늘로 날아갈 듯 힘차게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12: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중간에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가 너무 날씨가 좋아서 잠깐 멈췄습니다.
9: 형형색색 다양하게 마련된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들. 가족 모두 한껏 차려입고 사진도 찍어봅니다.
13: 여기 마네킹이 좀 매력적이기도 했고 색다른 복장이라서 너무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9: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3355 모여든 아이들은 처음 보는 다른 나라의 전통 놀이를 함께하며 어느새 모두 친구가 됐습니다.
14: 인도네시아 전통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15: 지금 뭐 좀 승패가 결론이 나고 있나요? 어때요?
14: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15: 형이 이길 것 같다는데 맞아요?
16: 네, 맞아요.
9: 맑은 하늘이 빛났던 하루. 봄을 즐기는 시민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요즘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의사의 정교한 손놀림을 환자의 몸속으로 완벽하게 전달하는 아바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AI 의료기기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에선 빠져 있어 혁신의 속도가 환자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국

0: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국내 최첨단 수준으로 꼽히는 로봇 수술 현장입니다. 사람 손이 가닿기 어려운 부위에 로봇 손이 들어가 전문의의 조종에 따라 암 조직을 제거합니다. 집도위만 입체 화면을 보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없애는 등 수술이 한층 효율화됐습니다.
2: 3차원 화면을 보는 게 장점입니다. 환자 옆에서 그 수술을 보조해주는 보조의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1: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수술 로봇은 대부분 미국계 제품으로 지난해 19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은 매년 약 13%씩 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의료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국내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전송되면 3초 만에 판독 결과를 내놓습니다.
3: 그냥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건데 AI들은 이런 거를 잘 찾아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보여준 걸 통해서 환자랑 의사랑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판독 결과가 수술실로 전달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뼈의 두께 등 환자마다 미세하게 다른 수술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 시술합니다.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심사와 규제에 발목 잡힐 때가 잦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3: 저희가 뭐 어떤 AI 프로덕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수가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걸 잘해주는 제도적으로 밀어주는 나라들이 있겠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나라들은 그런 산업이 이제 융성하게 되고.
1: 지금까지 국내 허가받은 AI 의료기기 549건 가운데 91%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장에서 나오는 양질의 데이터를 기관 간 공유하고 신기술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글로벌 경쟁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 우수한 데이터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배제가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규제들이 좀 풀어지면 훨씬 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제를 시행하고 허가기간 단축과 건강보험 적용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0: 제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반 교사였습니다. 졸업한 제자들의 월급날까지 파악해 회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상납을 요구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7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적장애인 남성. 특수반 교사였던 A씨 전화에 졸업 후에도 주말마다 학교에 나가야 했습니다. A씨는 졸업생들에게 모임 회비를 요구했습니다.
5: 10만 원씩 달라고 하고 30만 원씩 달라고 하고 마지막은 50만 원씩 달라고 하고 매달.
6: 월급 날 되면은 꼭 얘기해요. 월급 들어왔지? 회비 내라.
4: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드릴 수 없었고 심지어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으니 벌금을 내라거나 예전에 내준 식사비 등을 갚으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5: 학살하고 때릴까봐 그리고 대회 못 나오고 취업도 안 해줄까봐 들어서 그냥 회비 계속 냈어요.
4: A씨가 수년 동안 졸업생 3명에게 뜯어낸 돈은 2,400여만 원. 결국 준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A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졸업생. 취업을 했으니 빚을 갚으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7: 이제 돈 많이가 바꿔내야 빚 갚아야지 이러면서 그 후로 월급을 상납했어요. 30만 원씩.
4: 가족들이 빚이 얼마냐고 묻자 A씨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제야 다섯 차례에 걸친 월급 상납이 끝났습니다.
7: 자기는 너 잘되라고 막 소리치고 막 때리는 낭만닥터 뭐 김사부 같은 사람이니까 잘해라.
4: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A씨는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0: 일제강점기 침탈당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했던 3명의 특사가 있었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 120년이 흐른 오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8: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난 3명의 특사.

0: 그러나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회의장은 들어가지도 못한 채 길거리에서 대한제국의 비참한 현실을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 120주년, 낯선 타국 땅 네덜란드에서 울려 퍼졌던 특사 세 사람의 절규가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1: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0: 힘이 곧 정의였던 시대.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외교로 기록됐지만 작품은 좌절이 아닌 이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기세를 녹여냈습니다.
2: 저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워야.
0: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비밀 독립작전에 선발돼 암호명 A로 활동한 한국인 요원. 바로 제약회사 창업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유희란 박사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업가에서 독립운동가로 변해가는 유 박사의 삶. 기록되지 못한 역사 속 인물들의 신념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습니다.
3: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돈 많은 지원가였지만 나중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네코 프로젝트까지 가는 서사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0: 100여 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들의 용기와 선택이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4: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 마지막 트라이아웃이 체코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늘 연습 경기를 지켜본 각 구단이 내일 선수 지명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부 사전 선호 1순위 선수는 캐나다 출신의 캐트 진스키입니다. 2024-25 시즌 독일 리그 득점 1위로 서든 점프와 러닝 점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요. 여자부에서는 공격수 2명, 쿠바 출신의 킨델란과 세르비아 출신의 부키리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킨델란은 힘있고 정교한 공격이 강점으로 꼽히고, 부키리치는 정관장에서 뛰었던 경력과 아웃사이드 히터로의 포지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프로배구를 빛낼 외국인 선수는 내일 결정됩니다. 토요일 스포츠 먼저 프로농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3차전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죠. 선호 팬들은 비행기 원정단까지 꾸렸다고요?
1: 네, LG와의 4강에서 비행기 원정단을 동원하면서 화제가 됐던 선호는 이번에도 팬들을 위해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100명의 팬들이 선호가 마련한 비행기를 통해 네. 부산으로 이동했는데요. 고향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 팬들까지 포함하면 약 400명의 원정응원단이 네, 네.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홈팬들의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3층 좌석까지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4층 좌석이 추가 개방됐는데요. 무려 1,993명의 관중이 챔피언 결정전의 열기를 만끽했습니다.
0: 네, 비행기 원정단까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노가 KCC에 또 석패했죠?
1: 네, 소노가 매서운 추격전을 펼쳤지만 뒷심이 강한 쪽은 KCC였습니다. KCC는 역전을 주고받은 혈투 끝에 88대 87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0: 네네.
1: 이로써 KCC는 팀 통산 7번째이자 역대 최초 정규리그 6위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1승 남겨뒀습니다.
0: 네네. 뒤지던 소노가 이정현의 원맨쇼로 막판 역전에 성공했는데 1초를 남기고 승부가 뒤집혔죠.
1: 그렇습니다. 소노는 격차가 10점까지 벌어진 4쿼터 중반부터 이정현과 최승욱을 앞세워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0: 네.
1: 경기 종료 2초 전에는 이정현의 돌파 득점을 앞세워 1점 차 역전에 성공했지만 양 팀의 명함은 단 1초 만에 엇갈렸습니다. 숏롱이 나이트의 파울을 유도하면서 자유투 2개를 얻었는데요. 정규리그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64%에 불과했던 숏롱은 두 개의 자유투를 모두 넣으면서 부산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0: 네네. 자, 소노의 손창환 감독 0%의 기적을 이루려면 내일 챔프전 4차전에서 모든 걸 쏟아부어야겠네요.
1: 그렇습니다. 소노에 앞서 3차전까지

0: 까지 내려졌던 5개 팀은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손으로선 0%의 기적에 도전하게 된 셈인데요.
1: 네.
0: 무기력했던 1, 2차전과 달리 3차전에서 압박 수비의 위력을 확인한 건 패배 속에 얻은 소득이었습니다. KCC보다 가용 인원이 많은 만큼 백투백으로 치러지는 4차전에서는 체력전을 펼쳐야 승산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1: 네네.
0: KCC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상민 감독은 부산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첫 번째 팀이 되겠다. 내일 시리즈를 끝내겠다면서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1: 네. 자, 여자 프로농구는 선수 이동이 한창인데 국가대표 슈터 강희슬은 이적팀이 정해졌고 박지수는 아직이네요.
0: 네. KB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원투펀치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적이 됐습니다. 리그 최고의 슈터로 꼽히는 강희슬은 우리은행과 계약기간 4년, 연봉 4억 2천만 원에 계약하면서 정든 KB를 떠났습니다.
1: 네.
0: 반면 최대어로 꼽히는 박지수의 진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셀러리캡의 여유가 없는 BNK를 제외한 5개 팀이 관심을 표한 가운데 원소속팀 KB, 삼성생명 2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박지수는 이번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박지수의 거치는 2차 FA 마감일인 오는 15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1: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에서 뉴욕이 필라델피아를 또 이겼네요.
0: 그렇습니다. 뉴욕이 필라델피아에 108대 94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을 질주한 뉴욕은 2년 연속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1승 남겨뒀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승자는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승자와 파이널 티켓을 두고 7전 4승 승제 시리즈를 펼칩니다.
1: 네네. 1쿼터는 필라델피아가 앞서갔는데 2쿼터에서 리드를 내줬죠?
0: 네. 필라델피아는 폴 조지가 1쿼터에만 15점을 몰아넣으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2차전에 결장했던 엠비드도 골 밑에 힘을 실어주면서 반격을 노렸는데요. 2쿼터 들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브런슨과 브리지스에게 각각 10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이후 높이 열세, 3점슛 난조까지 겹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1: 네.
0: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당장의 1패는 곧 시즌 종료를 의미하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1: 네. 자,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에서는 샌안토니오가 미네소타를 꺾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0: 네. 샌안토니오가 115대 108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을 뒤집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1차전 패배 후 2연승을 질주하면서 9년 만에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2승 남겨뒀습니다.
1: 네.
0: 반면 3년 연속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을 노리는 미네소타는 4경기 가운데 3승을 따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프로야구 5경기 중 대전 경기부터 살펴보죠. 볼파크가 전성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한화가 어제의 연장패를 서력했죠.
2: 네, 그렇습니다. 한화가 LG를 11대 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시즌 15승 20패가 됐고 어제 연장 10일에 접전 끝에 8대 9로 아쉽게 패했죠. 타격이 꽤 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타선이 화끈하게 터지면서 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1: 네. 선발 투수 싸움에서도 한화가 완벽하게 이겼죠.
2: 그렇습니다. 한화 왕앤청 투수가 6.1이닝, 7안타 3볼넷 4삼진 3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시즌 3승째를 따냈고요. 반대로 이날 복귀전을 치른 LG 치리노스는 3.2이닝, 4안타 1홈런 3볼넷 4삼진 4실점으로 패전입니다.
1: 네.
2: 초반은 팽팽했는데 3회부터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부산 사직구장으로 가보죠. 선발 투수 네일이 퀄리티 스타트 호투를 펼치면서 기아가 롯데를 꺾고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죠?
2: 그렇습니다. 기아가 롯데를 3대1로 제압하면서 전날에 어제에 이어 연이틀 승리, 위닝 시리즈를 일찌감치 완성했습니다.
1: 네네.
2: 시즌 17승 1무 18패가 됐고 승률 5할이 다시 보입니다. 순위도 네네.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 네. 기아는 오늘 김호령이 맹활약하고 박재현 선수의 기세도 뭐 요즘 대단하네요.
2: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자체만 보면 3대1이니까 투수전이었습니다만 방망이 집중력에서 기아가 네. 앞섰습니다. 기아는 뭐 내일이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롯데도 김진욱이 7.1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인데 그 1점 더 준 게 승대가 갈렸고요. 중심에 김원영과 박재현 이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1: 네네.
2: 김원영은 솔로 홈런을 치면서 2안타 1타점 2득점, 박재현은 2안타 1도로 1득점. 하위 타선과 9번과 1번에서 역할을 확실히 해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1: 네네. 기아의 새로운 멕시코 홈런왕은 KBO 최초 기록을 썼다고요?
2: 그렇습니다. 멕시칸 리그에서 멕시칸 리그 도미니카 인터리그 포함해서 2025년, 2026년 그 사이에 42홈런을 치고 한국에 온 선수인데 첫 경기였던 5일 한화전에서 3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첫 안타가 홈런이 됐고요.
1: 네.
2: 6일 한화전에서 안타 2개인데 이게 또 다 홈런입니다. 연타석 홈런.
1: 네네.
2: 8일 롯데전에서 9회 트럼프를 치면서 KBO 리그 데뷔 후 안타 4개가 모두 홈런인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1: 네, 이게 참 진기록입니다. 네. 이번에 고척으로 가보죠. KT와 키움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죠.
2: 그렇습니다. 어느 팀도 웃지 못하는 6-6 네. 연장 11회까지 간 끝에 6-6 무승부로 정리가 됐고요. 1위와 12위의 대결인데 순위와 무관하게 참 팽팽한 승부가 벌어진 하루가 됐습니다.
1: 네, 네.
2: KT는 힐리어드의 솔로포, 한승택의 희생번트 등으로 2점을 먼저 뽑았는데 키움이 최주환 3루 홈런을 치면서 바로 뒤집었고요. 그리고 4회 최주환이 다시 트럼프를 치면서 키움이 이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만 KT가 5회 6회 7회 1점씩 붙으면서 5-5 동점 10회 초 KT가 1점 냈고 10회 말 키움이 다시 1점을 내면서 두 팀 모두 6-6 상황에서 11회 마지막 찬스가 한 번씩 있었는데 살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승패 없이 마감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잠실에서는 오늘 두산이 잠실구장 연속 매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SSG의 승리를 거뒀죠?
2: 그렇습니다. 두산이 SSG를 9-4로 이겼습니다. 어제는 1-4로 졌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대가품 그런 경기가 됐고요.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된 11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잠실 신기록을 쓴 날입니다. 네. 네. 팀까지 이기니까 기쁨은 두 배가 되겠죠.
1: 그렇죠.
2: 1회 말 상대 보크와 적시타 땅볼 등으로 먼저 3점을 냈고 3회 초 2점 주긴 했습니다만 3회 말 윤주로 트론 홈런 등으로 점수를 더 내면서 6-2로 달아났습니다.
1: 네.
2: 6회 7회는 정수빈 선수가 다 했는데 6회 말 땅볼 타점 하나, 7회 말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9점째를 만들었습니다.
1: 팀은
2: 네. 7회 초 김세환이 트론 홈런을 친 게 위안이라면 위안인데 팀이 패하고 나니 뭐 좀 아쉬움만 남는 그런 경기가 됐네요.
1: 네네. SSG의 대체 외국인 선수 김지로가 KBO 데뷔전을 아주 호되게 치렀네요.
2: 네. 3이닝 6볼넷 6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됩니다.
1: 네.
2: 새로운 리그에서 2만 3천 명이 꽉 들어찬 곳에서 던지다 보니 좀 긴장한 탓인지 대구가 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볼넷 네네. 6개로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페스티벌 스피드는 최고 152km까지 나와서 공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개구가 안 되니까 다음 네. 경기는 좀 어떨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네네. 자 끝으로 창원으로 가보죠. 삼성이 NC를 꺾고 NC전 6연승을 질주했네요.
2: 그렇습니다. 삼성이 NC를 5-4로 잡았습니다. 어제는 4-3 1점차 승리인데 오늘도 1점차 승부. 팽팽한 경기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승 것도 삼성이었어요. 시즌 20승 고지를 밟았고 순위도 공동 3위에서 단독 3위가 됐습니다. 최근 네. 6연승 질주는 뭐 덤이고 7연승하고 7연패에 빠지는 등 업다운이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1: 네.
2: 그래서 NC전도 지난해 9월 18일부터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삼성 전병호, 최용호 선수의 활약이 좋았죠?
2: 그렇습니다. 전병호 선수는 8회 사실상 결승타를 할 수 있는 2타점 2루타를 치면서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최영호 선수는 역대 최초 552루타를 만들면서 네. 3타수 2안타 2득점 해줄 선수를 해주니까 삼성도 좀 쉬운 경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점수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9회 김재윤이 삼진 3개로 이닝을 끝내면서 1점차 승부를 지켰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5월 들어 처음으로 멀티히트를 기록했죠.
2: 그렇습니다. 5월 들어서 묘하게 22타수 2안타니까 타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홈에서 열린 피츠버그와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만들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제대로 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네네. 또 한국 문화유산의 밤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인 선수 이정우가 활약하는 게 또 그림도 좀 보기 좋게 잘 나온 네.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K리그 1 4경기 열렸는데 먼저 제주가 선두 서울을 잡았죠?
1: 네, 제주가 홈에서 선두 서울을 그 2-1로 무너뜨렸는데요. 제주의 네게버 선수가 또 선봉에 섰습니다.
0: 네.
1: 전반 18분에 네게버 선수가 또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로 또 박창준 선수의 선제골을 도왔고요. 또 후반 8분에는 네게버가 돌파에 들어가서 때린 슛이 그 골키퍼 맞고 흐른 공을 김준하 선수가 차 넣었습니다.
0: 네.
1: 제주가 그 후이스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또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2연승을 달리면서 7위로 올라섰습니다.
0: 네, 서울이 초반에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죠?
1: 네, 맞습니다. 좀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요. 서울이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면서 8승 2무 3패에 머물고 있습니다.
0: 네.
1: 그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전북과의 승점이 5점 차에 불과하면서 서울은 또 선두 자리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0: 네, 인천은 김천과 맞대결을 펼쳤죠?
1: 네, 인천이 원정에서 김천을 3-0으로 이겼고요.
0: 네.
1: 5승 3무 5패로 5위에 자리했습니다.
0: 인천이 김천을 압도했네요.
1: 네, 세 골을 또 연달아 몰아쳤고요. 전반 27분에 또 이비자 선수가 헤딩 선제골을 뽑아냈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서재민 선수가 또 볼을 끊어낸 뒤에 또 돌파에 들어가서 때린 슛이 또 흐른 상황에서 또 이동률 선수가 또 차 넣었고요. 또 후반 7분에 페리어 선수의 세기골까지 묶어서 인천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0: 네, 강원과 광주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네요.
1: 네, 광주에서 두 팀이 득점 없이 비겼고요. 강원이 경기를 주도하기는 했지만 전반 22분에 김건희 선수의 페널티킥이 좀 막힌 게 좀 뼈아팠습니다.
0: 네, 대전과 포항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1: 네, 포항이 원정에서 대전을 2-0으로 꺾고 4위로 올라섰고요. 포항의 그 주닝요 선수가 그 좀 부진했다가 오늘은 두 골을 터뜨리면서 또 승리의 앞장을 섰고요. 대전은 올 시즌 홈에서 치른 7경기 모두 이기지 못하는 또 이런 불운도 이어졌습니다.
0: 네. 자, K리그2에서는 수원 삼성과 대구가 맞붙었죠.
1: 네, 수원 삼성이 그 홈에서 대구를 상대했는데 득점 없이 비겼고요. 대구 골키퍼 한태희 선수의 선방을 좀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0: 네,
1: 수원 삼성이 초반에는 좀 무패를 달렸었는데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면서 선두 부산과의 승점 차가 또 2점 차인 상황이고요. 반면 대구는 최근에 두 경기 연속 지지 않았습니다.
0: 네. 자, K리그2 다른 경기 결과도 전해주시죠.
1: 네, 충남 아산은 그 해트트릭을 기록한 김종민 선수를 앞세워서 서울 이랜드를 3-0으로 완파했고요. 화성과 수원FC 그리고 김포와 충북 청주는 나란히 1-1로 비겼습니다.
0: 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개막식 무대에 오른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공동 개최해서 개막식도 3번 개최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리사가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릴 미국과 파라과이전을 앞두고 케이티 페리 같은 가수들과 또 개막식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0: 네.
1: The Athletic이 보도를 했고요. 그 앞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그 BTS 정국이 드리머스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K-POP 여가수가 개막식 무대에 네. 오르게 됐습니다.
0: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48개국 감독 중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감독이 브라질 감독이라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 현지 언론을 통해서 좀 추정치를 살펴보면
0: 네.
1: 브라질을 이끄는 안첼로티 감독이 그 연봉과 보너스를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무려 247억
0: 와,
1: 원을 받고요.
0: 많이 받는군요. 네.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브라질 축구협회가 좀 2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면서 또 거액을 지불하면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 청무자라 불렸던 또 안첼로티 감독을 좀 모셔온 상황입니다.
0: 네, 그 뒤를 잇는 감독들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2위는 99억 원을 받는 잉글랜드의 투엘 감독인데요. 잉글랜드도 지금 60년 동안 월드컵 우승이 없다 보니까
0: 네.
1: 라이벌 독일 출신 전술가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3위는 또 손흥민 스승으로 알려진 그 포체티노 감독인데 공동 개최국 미국이 또 포체티노 감독에게 또 연간 80억 원 안팎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네. 우리나라가 속한 A조 감독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네, A조에서 그 최고 연봉을 받는 감독은 42억 원을 수령하는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이고요.
0: 네.
1: 그리고 남아공의 휴고 브로스 감독, 그리고 우리나라의 홍명보 감독은 15억 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네. 반면에 체코의 75살 그 쿠페크 감독은 그 연봉이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자, 부상으로 이탈했던 독일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복귀가 임박했다고요?
1: 네, 이재성 선수가 지난달 초에 발가락 골절상을 당했는데요. 또 재활을 잘 마치면서 이제는 경기 출전을 위한 마지막 훈련만 남겨두고 있다고 하고요.
0: 네네.
1: 지금 분데스리가 두 경기를 남겨뒀는데 지금 출전 여부를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네.
1: 일단은 그 구단에서 좀 치료를 받다가 지금 아무래도 축구대표팀 핵심 멤버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 바로 미국 사전 캠프로 이동을 해서 축구대표팀에 합류할 또 계획입니다.
0: 네, 이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선수들 부상이 비상인데 캐나다 에이스가 다쳤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캐나다의 측면 수비수 그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주중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왼쪽 허벅지 뒷근육을 다쳤습니다. 몇 주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이 선수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면서 또 캐나다 주장도 맡고 있고 굉장히 캐나다의 핵심 그 에이스로 활약 중인 선수이기 때문에 캐나다 대표팀은 일단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월드컵까지 이 선수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0: 네. 그 밖에 축구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그 잉글랜드 축구 기자협회가 뽑은 올해 남자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맨유 선수로는 웨인 루니 이후에 16년 만에 수상이고요.
0: 네.
1: 페르난데스는 올 시즌에 8골 19도움을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회원 900명 중에 45%의 지지를 받아서 그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보다 28표를 더 받았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벨라루스 선수들 국제대회 출전 금지가 풀렸군요.
2: 네, IOC가 우리 시간 지난 8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제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벨라루스 선수들을 참가해 더 이상 어떤 제재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0: 네.
2: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가 전쟁이나 분쟁 개입을 포함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고요.
0: 네.
2: 벨라루스 선수들은 올여름 시작하는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예선부터 자국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예.
2: IOC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종목별 국제연맹과 또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관계자를 참가시키거나 초청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가 있었죠. 이 두 나라 선수들은 앞서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과 올해 초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추 동계올림픽 당시 전쟁 참전 지지 여부를 심사받고 개인 중립선수 자격으로 참가한 바 있습니다.
0: 네, 러시아 선수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2: 네, 러시아의 경우 벨라루스와 사정이 다르다면서 이 IOC 법률위원회가 자격정지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동안 제재가 유지된다고 했고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올림픽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10월 IOC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적도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스포츠계에선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조금씩 풀리는 추세인데요. 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지난해 두 나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서 올해 동계패럴림픽 때는 이 선수들이 국기를 달고 출전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세계수영연맹이 이 두 나라의 정회원 자격을 복원하고 연맹 주관대회에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0: 네. 자, 테니스 스타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 상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네요.
2: 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가 이탈리아 오픈 참가 중 인터뷰에서 메이저 대회 상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선수들이 언젠가는 메이저 대회 중 하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네네.
2: 또 같은 대회에 나선 남자 세계 1위 야니크 신네르는 보이콧을 말하는 선수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상금 문제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고 했고요.
0: 네.
2: 남녀 세계 톱10 선수들이 4대 메이저 대회 주최 측에 이 수익 배분 확대 등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지난해 3월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0: 네네.
2: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 수익의 22%를 상금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달 개막하는 프랑스 오픈의 상금은 대회 수익의 9.5%에 불과하고요. 지난해 US 오픈이 전년 대비 20%, 또 올해 1월 열린 호주 오픈이 16% 가까이 상금을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선수들의 입장입니다.
0: 네. 다른 선수들은 이 보이콧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2: 네, 여자 단식 세계 4위 코코 고프는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고 협력한다면 보이콧에 합류할 수 있다고 했고요. 신내륜은 직답을 일단 피했고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또 장담하기 어렵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0: 네네.
2: 다만 신내륜은 다른 스포츠에서 정상급 선수들이 중요한 선을 보냈다면 48시간 안에 답변은 물론 면담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면서 이 메이저 대회 주최 측을 비판했고요.
0: 네.
2: 또 이제 남자 투어 최고창급이죠. 이 노박 조코비치는 후배 선수들을 항상 지지한다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점이 반갑다고 했지만 보이콧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이 남자 테니스의 경우 지난 1973년 남자 투어 소속 81명이 유고슬라비아 선수의 출전 자격 박탈을 항의하면서 윈블던에 집단 불참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0: 네. 마라톤 2시간 벽이 드디어 깨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런던 마라톤 내년 대회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열린 런던 마라톤에서 이 2시간 벽이 깨졌는데요. 대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4월 25일 열리는 대회에 역대 최다인 133만 8,544명이 네. 참가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종전기록 113만 3,811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영국 국내 신청은 100만 건, 해외 신청이 약 33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조직위는 무작위 추첨과 자선단체 기부자 선정, 또 기준기록 달성자 등을 달성자 등의 방식으로 6만 명의 참가자를 뽑아서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0: 네.
2: 참가 신청자가 폭증하자 대회를 이틀 나눠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네. 네, 런던 마라톤은 4월에 쾌적한 날씨와 또 평탄한 코스 덕에 기록이 잘 나오는 대회로 좀 유명한데요. 올해 남자부 대회에선 세바스찬 사웨가 1시간 5분 30초에 세계 기록으로 우승했고요. 네. 2위 선수 역시 2시간 벽도 깼습니다.
0: 이틀에 나눠서 하면은 기록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2: 네 그렇죠.
0: 자, 동계올림픽 종목 확대가 검토 중인데 일단 다음 동계올림픽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2: 네, IOC가 지난 1년간 동아계 올림픽의 경기를 허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겨울 스포츠 인기를 끌어올리고 참가국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이 지난 8일 IOC는 일단 다음 동계대회인 2030년 프랑스 알프 대회 때는 타겟 스포츠로 포함한 크로스오버 종목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네.
2: 앞서 논의된 IOC 방안은 전통적인 동계 스포츠 강국이 아닌 국가들의 메달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눈이나 크로스컨트리 환경을 활용한 육상이나 사이클 종목 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0: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북한 여자축구단이 경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죠?
2: 네, 오는 20일 한국에서는 특별한 스포츠 경기가 펼쳐집니다.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서 한국에 오는데요. 수원 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 북한 여자 축구단의 남한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에 12년 만인데요. 이번 준결승전은 남북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1: 네. 네. 북한 선수들의 방한 정말 오랜만이죠?
2: 네. 2018년 12월 인천에서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에 참가했던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이번에 북한 스포츠팀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겁니다. 네. 특히 대표팀이 아닌 북한 여자 클럽팀이 한국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분들 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1: 네, 북한 네. 내고향 여자축구단 어떤 팀인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2012년 평양을 연고로 창단된 팀이고요. 기업 후원 형태의 축구단인데 식품, 주류,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기업인 내고향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고향 축구단은 2021-2022 시즌 북한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신흥 강호고요. 지금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결승까지 올라왔고 네. 이제 한국 과 북한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 네. 네. 수원 FC 위민이 북한 내고향 축구단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죠?
2: 네, 이 수원 FC 위민은 지소연이 속한 팀이고요. 8강에서 중국 우한 장다를 4-0으로 꺾고 올라왔고 내고향 여자 축구단은 베트남 호찌민시를 3-0으로 제압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 네. 네. 여러모로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인데 북한 네. 축구팀의 방한 경기가 언제 처음 시작이 됐나요?
2: 네, 1990년에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 통일 축구 대회 가 그 예. 시작이었는데요. 네. 1929년부터 분단 전까지 이 경성 축구단과 평양 축구단이 장소를 바꿔가며 했던 경평 축구 대회를 복원하자는 의미로 남북의 축구팀이 벌인 신선 경기였습니다. 네. 그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한국에서는 1990년 10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경기장에는 7만여 명의 관중들이 열광했고 황선홍이 골을 넣어서 1-0으로

0: 한국이 이겼습니다. 네, 그 전에 평양에서는 북한이 이겼기 때문에 1승씩을 나눠 가진 통일축구대회였죠. 네.
1: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0: 네, 2002년 9월 12년 만에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네. 한국 대표팀은 빨간색 유니폼을, 북한 대표팀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뛰었고요. 이후 2005년에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에 서울 상암동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는 정경호, 김진용, 박주영이 한 골씩 성공을 시켜서 한국이 북한을 3-0으로 이겼습니다. 네네. 그리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도 꾸준히 개최가 됐는데요. 2007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의 상암동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구 경기를 펼쳤습니다.
1: 네. 네. 생각보다 북한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왔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녀 대표팀 구분이 없이 남북 간의 대결이 펼쳐졌고요. 2018년에는 북한 청소년 남자 클럽팀이 방한을 했고 또 강원에서 펼쳐진 2018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대회에서 북한 사이오 체육단 소속 유스팀이 한국에 왔습니다.
1: 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이번에 열리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경기인가요?
0: 맞습니다. 8년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팀이 방한을 하는데요. 네. 오는 20일 오후 7시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수원 FC 위민과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4강전, 그러니까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네. 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격돌을 하는 만큼 보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 수원 FC 위민과 내고향 축구단이 만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1: 네, 네. 두 팀이 이전에 대결을 펼친 적이 있나요?
0: 네, 지난해 그러니까 11월 12일 미얀마에서 열린 조별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상 최초로 AFC 주관 대회에서 펼쳐진 남북 클럽 대결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내고향 축구단이 3-0으로 이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는 20일에 열리는 준결승은 한국에게는 맞대결을 넘어 이 서력전의 성격이 강한데요. 이 경기는 또 저희 KBS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호주의 멜버른 시티와 일본의 도쿄 베르디의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결승전도 한국의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버컵에서 우승한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귀국했죠?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 대회 결승에서 숙적 중국을 3-1로 꺾고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단식과 복식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안시영뿐만 아니라 김가은, 심유진 선수 같은 단식 주자들 그리고 베테랑 이소희 백하나조 또 신의 정나은 이현우조가 든든히 받쳐줬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지난 화요일에 귀국을 했는데 안세영에게 이번 대회 우승 소감 들어봤습니다.
2: 이번 대회는 저 혼자만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전보다도 더 훨씬 기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서 언니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해포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번 단식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다면은 뒤에는 언니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제 자신을 믿고 또 계속해서 했더니 또 잘 풀려가지고 또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전보다 단체전에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니들도 응원도 너무 잘해주고 모든 팀원들이 제 응원을 잘해줘가지고 저는 거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또 단체전은 항상 어려운 건데 다들 너무 잘해줘가지고 우승할 수 있게 된 게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전보다도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 배드민턴 최전성기입니다, 지금.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세계선수권 단체전에 출전한 남자 탁구 대표팀은 8강에서 탈락했다고요?
1: 네, 오상은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남자 탁구 대표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단체전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8강전에서 중국의 매치 점수 0-3으로 졌습니다.
0: 네.
1: 결과만 보면 완패인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를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후

0: 네.
1: 그래서 이 중국과의 8강 재대결은 중국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8강에서 세계 1위 왕추진이 나섰습니다. 시드배정 리그 당시에는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1단식에 오준성을 내보냈고 오준성은 이 선수와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0: 네.
1: 5게임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는데요. 이 선수가 세계 1위거든요. 그런데
0: 예.
1: 오준성은 1게임과 2게임 내주고도 3게임과 4게임을 따내는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 8강 탈락은 아쉽지만 오준성이라는 이름을 국제무대에 확실히 각인시킨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0: 네, 같은 대회 출전한 여자 탁구대표팀도 성적이 부진하죠?
1: 네. 우리나라 여자 탁구대표팀은 지난 7일에 경기가 열렸는데요. 8강전에서 중국을 만났습니다. 매치 점수 0-3으로 졌는데 시드배정 리그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한 매치도 따내지 못했어요.
0: 네, 네.
1: 그런데 이번 8강에서도 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에이스 신유빈은 허리 통증 있는 상태에서 8강 나섰는데요. 세계 2위 왕만위를 만나서 0-3으로 졌습니다.
0: 네네.
1: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를 상대해야 했으니까 어려움이 좀 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나영이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세계 1위 중국의 순잉사를 상대로 2-1까지 앞서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지긴 했지만 우리 탁구가 더 빠르고 강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서 아시안게임에서의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0: 네.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서는 대표팀 선수들이 순항 중이네요.
1: 네, 2026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는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0: 네.
1: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준결승에서 방글라데시를 5-1로 제압하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남자 단체전은 내일 튀르키예와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되고요.
0: 네.
1: 한편 여자 리커브 단체전은 강채영, 이윤지, 오예진 선수로 팀을 꾸렸는데 8강에서 일본을 만나서 6-2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에서 인도에게 1-5로 진 거예요. 그래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6-0 완파를 했고요.
0: 네.
1: 대회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리커브 개인전에서는 김우진, 김재덕, 서민기가 8강에서 모두 탈락을 했고요. 여자 개인전에서는 장민희, 강채영이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0: 네.
1: 더불어서 리커브 혼성팀에서는 오혜진과 김우진이 출전을 했는데요. 준결승 에서 독일을 5-1로 꺾고 은메달 확보를 했고요. 결승은 내일 열리게 됩니다.
0: 네, 평창 5대3천 장사 씨름 대회에서 한산 시청에 이재하 선수가 장사로 등극했네요.
1: 네, 여자 씨름 이재하가 개인 통산 19번째 장사 타이틀을 따냈는데요. 통산 11번째 국가 장사에 등극을
0: 네.
1: 했는데 매화 장사까지 8회를 더해서 19번째 장사에 올랐습니다.
0: 대단합니다. 네.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도 전국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과 경북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와 글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지방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8도, 세종 9도, 서울 대구 10도 등 평년보다 1도에서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강릉 27도, 대전, 세종, 대구 26도, 서울, 광주, 울산 25도, 인천, 부산 22도, 제주는 21도가 예상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지방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내륙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 14.4도, 습도 3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이번 주말에 야구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구는 소리와 분위기만으로도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 감동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소식인데요. KBO가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서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팬들이 TV 중계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소출력 FM 라디오 단말기와 이어폰으로 생생한 경기 관람을 돕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잠실, 사직, 광주구장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까지 확대돼서 총 4개 군역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용을 원하는 관람객들은 잠실, 사직, 광주, 대전구장 내에 KBO 중계 음성 지원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서 무료로 단말기를 대여할 수 있고요. 사전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유선번호 1666-0720으로 예약은 물론 좌석으로 단말기를 전달받고 수거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차별 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야구장의 함성과 감동이 모든 팬들에게 전해지는 경기장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푸른 영상 류미래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1: 영화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추억의 영화들이 다시 존재감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계기로 다시 관심 받고 있는 추억의 영화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각본집이 출판된 이혜영 감독의 김씨표류기입니다.
0: 조금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김씨표류기가 언제 개봉을 했었죠?
1: 2009년이니까 17년 전이에요. 그래서 각본집 홍보 문구도 17년 만에 무삭제 각본집으로 돌아온 김씨표류기 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17년 만에 각본집이 나온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일 텐데요.
1: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는 큰 주목도 받지 못했고 굉장히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를 앞서간 수작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 성적도 좋지는 않았죠.
1: 이게 제작비가 50억 원 정도 투입된 중급 규모 영화였거든요. 소품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홍보 포인트가 코미디 영화처럼 이렇게 홍보가 돼서 근데 그 당시에 쟁쟁한 블록버스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같은 시기 개봉작들을 알려드리면 스타트렙 더 비기닝, 다빈치 코드 후속작인 천사와 악마, 터미네이터 전쟁의 시작,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마더까지 정말 블록버스터들이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0: 예, 뭐 각종 CG와 액션으로 무장한 블록버스터들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1: 정말 5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경쟁작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 화려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이었는데 실제 관객이 72만 4,987명에 그쳤습니다.
0: 턱없이 부족한 수치군요. 네. 감독과 제작진들이 크게 실망을 했겠네요.
1: 그렇죠. 크게 실망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해외 영화제들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들이 평론가 위주의 상보다는 실제 관객이 투표해서 주는 관객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쫙 읊어보면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 관객상 또 그 영화제에서는 매니아 관객층 관객상이 또 있어요. 블랙 드래곤인데 두 개를 받은 거예요. 관객상 두 개. 그리고 뉴욕 아시아 영화제 관객상, 판타시아 국제 영화제 베스트 아시아 영화 부문 동상, 하와이 국제 영화제 우수 아시아 영화상, 오슬로 남쪽으로부터의 영화 영화제 관객상 정말 많이 받았어요.
0: 예, 정말 대단한데요. 그 정도면 할리우드 리메이크 제의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할리우드 리메이크 편권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교재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고립과 소통을 다룬 우수한 텍스트로 인정받은 겁니다. 사실 흥행이 그래서 그렇지 국내에서도 인생영화로 꼽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0: 17년 만에 각본집이 나온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 먼저 만나볼까요?
1: 네, 제목 김씨표류기 그 김씨가 그 두 명의 김씨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등장하는 김씨는 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서 한강의 밤송에 이렇게 불시착한 그런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근데 일단 섬에서 이제 살아보기로 하는 거예요. 뭐 죽을 방법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 김 씨는 방 안에만 갇혀 지내던 은둔형 외톨이인데요. 유일한 취미가 달 사진 찍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 김 씨가 그 망원경을 보다가 한강 밤샘에 남자 김 씨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연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0: 그러면 이 영화에는 어떤 장애가 등장을 하나요?
1: 여자 김 씨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안면 장애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그늘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자 김 씨의 왼쪽 밤에 큰 흉터가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별로 누군가 봤을 때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이 흉터가 너무나 이 여자 김 씨한테는 큰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학창 시절에 이 흉터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서 세상과 자기를 딱 격리시켜버린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설정입니다.
0: 그러면 그 흉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건가요?
1: 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김씨는 절대로 방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면은 딱 소리 듣다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나도 씻고 그러니까 엄마가 문 앞에 가져다 놓은 식사를 살짝 가져다 먹고 다시 내놓고 그리고 방 안에서 만보기를 흔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만 번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미니홈피 관리를 하면서 그 사이버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하고는 얼굴 한 번 대면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몇 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0: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쓰러워지는데요. 그런데 망원경이 계기가 돼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건가요?
1: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진짜 전혀 관계없을 그 두 사람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남자 김 씨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 김 씨가 딱 대문 밖으로 이렇게 딱 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가 너무 막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벅차오더라고요.
0: 예, 대문 밖으로 나가는 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상적인 행동인데 이 영화에서는 의미가 참 남다르겠군요.
1: 정말 잔잔하고 예쁜 영화라서 그 한 발짝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설정이 되는 건데요. 자살을 생각하던 남자 김 씨가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여자 김 씨가 몇 년 만에 그 방을 딱 벅차고 햇볕 아래에 딱 서는 그 순간들 그리고 그런 작은 소품 하나 대사 한마디가 너무 마음을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예쁜 영화예요. 큰 사건은 없지만 작고 소박한 이야기들로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0: 아주 중요한 순간일 것 같은데요. 자살을 시도했 일단 남자 김 씨는 언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건가요?
1: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장면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그 한강의 밤섬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막 몰려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김 씨는 그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라면 스프 하나를 발견합니다. 당연히 면은 없겠죠. 특히 짜장라면 스프였어요. 그 순간 남자한테는 목표가 생겨요.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0: 면을 구해서.
1: 그래서 그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짜장면 먹기가 이제 큰 목표가 되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0: 짜장면이 그냥 짜장면이 아니군요.
1: 영화 안에서는 희망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 많이 영화 짜장면 드실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게 그 일단은 면을 이렇게 가질 수는 없으니까 새 똥을 뒤져서 거기서 씨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영화는 짜장면 희망이라는 한 단어로 영화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적절한 단어입니다.
0: 자살 실패 후에 짜장면을 목표로 살아가는 설정 굉장히 독특하군요.
1: 정말 독창적인 상상력인데 사실 이게 이 영화 보면 한국의 밤섬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이렇게 한국적인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배경인데 영화가 현대인 느끼는 소외라든지 소통에 대한 갈망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잘 다뤄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관객사람들을 받는 거 보면은 한국의 밤섬이지만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열광할 만큼 다들 외로움이 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0: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거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톨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외톨이들이 마음을 열고 스스로 세상 속으로 나오는 데에는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를 만나기 위해서 햇볕 아래 서는 장면들을 보다 보면 야 정말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분 있을 텐데 혹시라도 마음이 힘드시면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찬란하게 빛나는 봄날입니다. 따뜻하고 재미있는 영화 보시면서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한 사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씨 표류기 만나봤습니다. 푸른 영상 류미래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일터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곳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0: 특히 장애인에게 일터는 단순한 노동의 공간을 넘어서 자립과 자존감을 키워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요. 토요 초대석 오늘은 논산 발그레 일터에서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에 힘쓰고 계신 정은주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논산에서 장애인 청년들의 든든한 짝꿍이자 동료로 함께 일하고 있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0: 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논산 발그레 일터는 어떤 곳인가요?
1: 아, 저희 일터는 한마디로 행복이 가득한 행복공장이에요.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 훈련도 받고 직접 제품을 만들고 출근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죠.
0: 예, 논산 발그레 일터라는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1: 아, 네. 논산 발그레 일터 하면 많은 분들이 얼굴이 발그레하다라는 뜻으로 아시는데
0: 예.
1: 사실은 더 깊은 약속이 숨어 있어요. 바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리는 미래의 줄임말이거든요.
0: 예. 정은주 씨께서는 논산 발그레 일터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계시다고요?
1: 아, 네네. 저희 발그레 일터를 설립하신 하주연 이사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걸음, 같은 속도로 모두가 함께 가자라고요. 저는 저도 그 마음을 함께 늘 새기고 있습니다.
0: 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1: 저희가 지금 만드는 제품이
0: 네.
1: 디퓨저를 비롯해서 수제 비누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 땀 한 땀 뜨고 있는 손수 짜는 수세미가 있습니다.
0: 자, 먼저 디퓨저 생산 공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디퓨저 생산 공정은 뭔가요?
1: 처음에 저희가 이 디퓨저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액체 계량이 조금만 틀려도 향이 달라지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실수 없이 따라올 수 있게 공정을 아주 쉽게 쪼개고 그다음에 눈에 확 들어오는 설명서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워낙 성실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로자들에게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혹시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1: 아, 네.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처음에 기계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작업실 근처에도 못 오던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매일 조금씩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조금만 더 가까이 와볼까라고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접 기계 버튼을 누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나왔거든요.
0: 예.
1: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기계가.
0: 예.
1: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를 공정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0: 그분들은 지금도 일을 잘 하고 계신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깨고 스스로 일어선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발그레 어엿한 에이스가 되었답니다.
0: 그렇군요. 장애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아, 네. 저는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사이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현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땀 흘려서 제품을 만들고 있을 때 최고의 동료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고
0: 예.
1: 때로는 친구처럼 시시콜콜한 농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걸음으로 가족처럼 함께 가는 것. 그게 제가 현장에서 끝까지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원칙입니다.
0: 논산 발그레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정은주 씨 개인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아, 저에게도 특별한 동기가 있었어요. 실은 제 조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족 장애인 자립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0: 일인지 늘 마음속에서 한켠을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올케가 발그레에서 숙성 비누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1: 예, 예.
0: 올케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비누를 빚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도 뭔가 이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함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1: 몇 년이나 되신 건가요?
0: 6년이 됐죠.
1: 그렇군요. 논산 발그레 일터에서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0: 아, 저희 지금 청년들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되고요.
1: 예.
0: 예, 저희 이사장을 비롯해서 저희 그 발그레 그 사무실과 그 여기 작업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합하면 10명.
1: 한 30분들 30명이 네. 함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 건가요?
0: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그 하주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 장애인 부모회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1: 예예.
0: 예예. 그곳에서 먼저 이사장님이 이제 여행 나누리라는 그 모임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된 거거든요.
1: 예예.
0: 그게 발그레 일터가요. 아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할 때. 뭐랄까 우리 청년들을 함께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 예 그렇게 해서 뜻이 같이 모여서 만들게 됐습니다.
1: 주로 그러면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청년분들인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군요.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 세종시 장애인 부모회에서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0: 일터 밖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일상을 돕고 그다음에 그 일터에서는 그 제품 만드는 일을 함께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6년 동안 장애인 직업 재활에 애쓰신 덕분에 논산 발그레 일터가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논산시장 공로패까지 수상을 하셨다고요.
0: 그거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큰 상을 주셔서 진짜 송구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1: 예.
0: 제가 한 일에 비해서 그저 발달장애인 동료들과 그냥 같은 보조로서 묵묵히 걸어온 것뿐이고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길을 이끌어준 가족들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준 발그레 식구들 모두를 대신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어떤 활동가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0: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들 동료들에게 거창한 전문가보다는 언제나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따뜻한 짝꿍 같은 그 기억되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는 논산 발그레 일터 정은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겠습니까?
1: 네, 얼마 전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어머니는 자녀의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걱정이 많았는데요. 평소 집에서는 정말 순하고 착한데 어린이집에만 가면 친구랑 싸우고 혼자 논다고 했어요. 요즘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부모님들의 고민인데요. 집안의 모든 배려를 독차지하며 상처 없이 자란 아이가 사회라는 거친 바다에 나갔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결함,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인지 능력의 어려움이에요. 오늘은 사회인지 능력 중에 하나인 배려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0: 예, 배려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건가요?
1: 네, 배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착한 마음씨나 양보하는 미덕 같은 도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곤 하지요.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배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치열한 과정이에요. 특히 아주 어린 시절에 배우는 배려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 뇌가 선택한 가장 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이자 사회적 지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사회인지 능력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착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이나 미묘한 말투, 상황 맥락을 읽어내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기분일까를 고도로 추론해내는 지적인 프로세스인 것이에요. 실제로 발달심리학의 거장 피아제가 강조한 조망수용 능력, 즉 자신의 관점을 넘어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능력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배려가 시작되죠.
0: 예, 배려는 단순히 착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상상해보는 능력과 연결이 되는군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어떤가요?
1: 네, 최근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연구 결과들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뒷받침하는데요. 아이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울 뉴런 체계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활성화돼요. 즉, 배려를 한다는 것은 아이의 뇌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으며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계산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일종의 사회적 뇌의 첨단 작동 시스템인 셈이에요. 결국 배려를 잘하는 아이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지능적이라는 평을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0: 예, 사회적 뇌의 최첨단.

0: 작동 시스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1: 네. 발달 심리학의 거장 삐아제는 만 2세부터 6, 7세 사이의 아이들을 전조작기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조망 수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요. 심리학자 삐아제는 이를 세산 실험을 통해 증명했어요. 만 6세 이전의 아이에게 산 모형을 보여주고 반대편 인형의 눈에는 산이 어떻게 보일지 물어보면 대부분 인형의 위치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답하는데요. 내 눈에 보이니까 남도 당연히 똑같이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듯 만 2세부터 6세 사이는 아직 자기중심적인 틀에 갇혀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 틀에서 벗어나 타인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배려의 골든 타임이기도 한데요. 나라는 좁은 세계에서 나와 타인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껍질을 깨기 위해 치열하게 훈련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해요.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친구는 싫어할 수도 있다는 아주 사소한 사실부터 배우기 시작하지요. 이때 타인의 관점을 상상해보는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의 사회적 회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머물러 버릴 위험이 커요. 즉, 완벽하지 않은 이 시기에 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아이의 전두엽을 자극해 평생의 사회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0: 예,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배려심을 더 잘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1: 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단 한 점의 불편함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데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이 선한 의도가 역설적으로 아이를 자기중심성이라는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타인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성 자체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회인지 능력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은 아이에게 적당한 시련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거대한 생존의 위협은 바로 동생이 태어났을 때인데요. 나만 독차지하던 부모의 사랑과 시간이라는 절대적 자원을 한순간에 동생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은 아이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지만 바로 이 어쩔 수 없이 나눠 가져야만 하는 결핍의 순간이 아이의 사회적 뇌를 깨우는 가장 치열한 훈련장이 되어요.
0: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네. 동생의 출현으로 엄마를 공유해야 하는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 영리한 아이들은 본능적인 생존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무작정 떼를 쓰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도와 동생을 챙기거나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심리학적으로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승화라는 고도의 방어 기제예요. 부모의 사랑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착하고 배려하는 아이라는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요구를 관철할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예측하는 이 치열한 두뇌 싸움이 공감과 조율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죠.
0: 예,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한가요?
1: 네, 부모님들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가 양보할 때 단순히 우리의 참 착하네라는 도덕적 칭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양보의 이면에는 사랑을 유지하려는 아이의 치열한 고군분투가 숨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해요. 동생 때문에 엄마를 기다려주느라 정말 애썼구나. 네가 참 마음을 많이 써줬어 라고 그 치열한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해요. 부모가 아이의 이런 생존 전략을 지지하고 따뜻하게 수용해 줄 때 아이는 비로소 타인을 고려하는 습관을 건강한 인격의 일부로 내면화하게 되죠.
0: 예, 배려를 배우는 과정에서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군요.
1: 네, 결국 모든 것이 풍족하고 원하는 대로

0: 즉각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배려가 자라기 어려워요. 오히려 적당한 좌절과 거절의 경험이 아이의 자기중심적인 껍질을 깨고 사회적 뇌를 성장시키지요. 어린 시절의 결핍을 배려로 승화시킨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갈등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힘을 갖게 되어요. 배려는 유약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확히 읽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영리하고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의 작은 좌절들을 빛나는 지혜로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아이의 치열한 양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1: 네, 오늘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지능 배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패닉의 달팽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가운 보조기기 지원 사업 소식인데요. 2026년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희귀질환 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치료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잘 해내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또 이동하는 것, 공부하는 것, 치료받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사업은 그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희귀질환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연결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신청 기준은요,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입니다. 의사 진단을 통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23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고요. 좀 특이한 게 꼭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도 장애 등록 유무를 따로 적게 돼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애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 예, 경제적인 기준도 신청 기준에 있는 건가요?
2: 네,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정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월소득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서 소득 기준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서류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2: 네, 맞춤형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물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할 사람의 신체 상태나 또 생활 환경, 필요에 맞는 보조기기를 살펴본 뒤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아동 청소년마다 어려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아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동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동은 치료나 학습을 할 때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장치가 꼭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원받을 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지금 어떤 점에서 가장 불편한지 그리고 왜 그 기기가 필요한지 지원받으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자세히 검토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는데요. 다만 의료기기하고 의지보조기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1: 그렇군요. 신청할 수 있는 기기도 폭넓다고 봐도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지보조기나 의료기기는 제외가 되긴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생활 속 필요를 중심에 두고 보조기기를 검토한다는 점에서는 꽤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동을 돕는 기기나 앉은 자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기기, 또 치료나 훈련에 도움이 되는 기기, 혹은 학습이나 일상생활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기기, 이런 것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이 보조기기가 우리 아동 청소년에게 왜 꼭 필요한가 이걸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이 보조기기 필요성이나 기대 효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어서 실제 생활에서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예, 신청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겠군요.
2: 그렇죠. 그래서 신청서에 최근 3년 동안 다른 지원 사업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현재는 어떤 보조기기를 쓰고 있고 그 기기는 어떻게 마련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적게 되어 있고요. 또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지금 어떤 불편이 있고 그래서 또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장애 정도는 어떤지 왜 이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지 이런 걸 자세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한두 줄 쓰시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 아이가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식사 식사를 하거나 혹은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는 보호자가 매번 안아서 이동을 시켜줘야 하다 보니까 뭐 보호자의 건강 상태에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실제 생활 장면이 좀 떠오르게 쓰시는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겠고요. 허위 작성을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안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사진도 함께 내야 하는 건가요?
2: 네,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현재 신체 상태의 사진, 그리고 일상생활의 활동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 예를 들자면 평소 앉아 있는 자세나 서 있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치료받는 모습, 집에서 뭔가 생활하는 장면처럼 실제 생활이 드러나는 사진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보조기기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를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들어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글만으로는 전달이 어려운 자세 문제나 이동 어려움 같은 게 사진에서는 더 잘 드러날 수 있거든요. 사진 수량도 꼭 제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준비해야 할 서류도 정리를 해 주시죠.
2: 네, 기본적으로는 지원사업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서, 그리고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납입 관련 서류나 원천징수 서류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해당되시는 가정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나 수급자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특히 진단서는 1년 이내 발급본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로 하면 될까요?
2: 네, 신청 기간은 지난 4월 17일에 시작이 됐고요.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접수는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요. 각 지역별 접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서울만 접수받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 접수 기관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는 곳에 맞는 기관 확인해서 접수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440-589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경기 남부는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리고 다른 1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문의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인 seoulat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박준구의 세상 보기.
1: 5월은 가족 모임이 많은 달입니다. 꼭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가족 간의 날짜를 맞춰서 외식하는 가정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떤 식당에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맛집 검색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특히 부부가 모두 시각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유명 맛집을 찾기보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 점자 메뉴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매번 남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사실 곤혹스럽거든요. 식당에 점자 메뉴판이 없다면 새로 제작해서 비치해 놓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시각장애 손님을 배려하는 식당이라는 홍보가 될 수도 있겠죠. 점자 메뉴판 제작은 이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요청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메뉴나 가격을 남에게 묻지 않고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리번 플러스, 싱 AI, 룩아웃 같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사물이나 문자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하게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목경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어릴 때는 안마의를 해서 가족들을 돌봐왔는데 나이든 지금은 병든 남편을 보살피며 지내고 있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니 서글프고 외롭다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용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국가 몰도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의 경상도보다 약간 큰 비교적 작은 나라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일조량이 적절하고 기후가 좋아서 농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와인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몰도바의 수도에서부터 음악여행 함께하겠습니다. K-Wheel의 노래 먼저 듣죠. 눈물이 뚝뚝.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은 누구의 딸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자식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 중에 어느 쪽에 더 어려우세요?
1: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 역할이 정말 더 어렵죠.
0: 아, 부모 역할이 정말 훨씬 그럼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1: 네, 맞습니다.
0: 자녀 역할이야 뭐 그냥. 뭐 있나요? 자녀 역할이라는 게? 네,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불효자인 게 들통났나?
1: 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딸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0: 아이고. 네. 많은 분들 앞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게 네. 누구 앞에서라도 좀 내세울 수 있는 아, 그런 자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되네요. 자, 궁금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유하나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7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선천냉이어서 빛조차 본 적이 없고 안마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안마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힘들다고들 하지만 사실 예전에 일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하는 안마는 일도 아니죠. 어릴 때부터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며 돈도 꽤 모았지만 동생들 공부시키며 뒷바라지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남은 거라곤 제 몸뚱이 뿐이더군요. 결혼도 포기하고 살다가 뒤늦게 남편을 알게 되어 함께 산 지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젊을 때부터 술과 사람을 좋아하던 남편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뇌출혈로 세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제 보살핌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성화입니다. 자신도 시각장애인인데 언제까지 혼자서 남편 수발을 들 거냐는 거죠. 비록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남편이지만 저는 타인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없이 서글프고 외롭기만 하네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7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인데요. 어릴 때부터 안마의를 해서 가족들을 돌봐왔는데 나이 든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남편을 보살피며 또 지내고 있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한없이 서글프고 외롭다고 하셨어요.
1: 이분의 참 그 헌신과 노력, 그 가족에 대한 끈끈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그 남편을 또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걸 보면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자신도 좀 돌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자신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0: 네.
1: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요.
1: 네.
0: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아이, 내 팔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물론 사연자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건 아니고요.
1: 음흠.
0: 옛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만큼 그 이분의 서글픈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1: 음흠.
0: 청취자분들도 뭐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 싶은데
1: 네.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지금 이분의 감정 그 어떤 깊은 외로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연민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장님께서는 다 팔자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그 팔자고 운명이고 다 누가 만드는 거냐면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랜 동안 그 가족에게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시다가 지금의 남편분에게도 정말 그 헌신적이고 노력하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이러한 그것들이 이렇게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기 연민에서 오는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남편이 음흠.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왜 없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싶지는 않다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1: 네.
0: 이게 너무나 이분이 착해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1: 정말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왜 저럴까? 그리고 또 팔자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마치 자신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0: 자기의 책임감.
1: 네, 자기의 어떤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사랑과 애착이 있었죠.
0: 네.
1: 그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내면에 이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이제 그 집착이 좀 더 가까워져 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집착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야지만이 이분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분이 남편을 돌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은 이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자신의 자존감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어떤 올곧음이야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0: 네.
1: 네. 타인이 봤었을 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야지 자기의 자존감 그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0: 네.
1: 보는 겁니다. 네.
0: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하면서 마치 자기 연민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네. 부분도 있단 말이죠.
1: 네네, 맞습니다.
0: 이런 감정은 뭡니까?
1: 지금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게 돌보던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고 습관처럼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돌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면은 그런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골이 깊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본인이 지쳐서 힘들어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견뎌왔던 그런 것들이 서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지 못하는 네.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약해서가 아니라 그 그렇죠. 감정이 너무 오랫동안
1: 네네네.
0: 쌓이는 게
1: 네네 맞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네. 이분이 말씀대로 무너질 위험도 실제로 있는 겁니까?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을 사실은 돌보시는 분들이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먼저 우선하셔야 합니다.
0: 네.
1: 예전에도 가끔 이런 그 내용이 사연이 있었을 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0: 네.
1: 이런 경우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려고 하는 바로 이분처럼 책임감이 강하신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그러한 것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0: 네.
1: 그래서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둘 수 있게,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의 상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0: 네.
1: 네.
0: 그러면 지금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라.
1: 네, 맞습니다.
0: 하는 거하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려면은 일단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물리적으로도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규칙적인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규칙적인 운동 이러한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자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혼자 있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취미를 가지시면 네.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음악 활동이라든가 미술, 공예 활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만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수다를 떠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분들에게는 좀 가능한 이렇게 이분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0: 가사나 일상을 좀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1: 물론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으로 이 남편을 좀 잠깐 다른 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이렇게 뭐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 직접적으로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 이런 것들 가정 방문하셔서 오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서비스를 받아보시면서 또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0: 네.
1: 이런 것들도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충분하게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 네.
0: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요.
1: 네네.
0: 그러면 그 자체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무슨 그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을 또 갖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 네. 정말 진행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 중에 가끔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시면서도 자칫 조금 소홀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0: 네.
1: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 자체가 더 나은 돌봄을 위해서 이렇게 휴식을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만이 앞으로 더 길게 지속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돌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0: 네.
1: 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이런 얘기들을 좀 주위의 친구나 누가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면 정말 좋겠는데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고집이 굉장히 있거든요.
0: 잘 안 들으려고
1: 네.
0: 또.
1: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이분을 신뢰할 수 있고 이분이 존경하는 어떤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까운 친지나 가족분 이런 분들 중에서 이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넌지시 좀 너 자신도 좀 돌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그런 말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분에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자, 끝으로 이분에게 위로도 좋고요.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이분 그동안 그렇게 그 가족들 헌신적으로 돌보시고 또 지금의 남편을 이렇게 돌보시느라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애를 쓰고 살아오셨고 또 그런 그 지금 마음 또 지금 태도 이런 것들 정말 존경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편을 훨씬 더 잘 돌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에 더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위기 있게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편은 무슨 복이십니까?
1: 네.
0: 네, 힘내시고요. 우리도 가까이서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최정한의 노래 같이 듣죠. 편지.

실명 예방, 관심과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아내의 지인이 안질환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매우 까다로운 수술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큰 이상이 없으면 생각보다 신경을 덜 쓰는 것이 눈 건강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제때에 치료하는 걸 소홀히 생각했다가 실명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질환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조기에 발견해서 실명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한 아버지는요, 학교 건강검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실명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다른 검사와 함께 시력검사도 합니다. 이때 시력검사표에 숫자나 그림이 보이는지 질문하는 것 외에 조기에 발견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안질환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문진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보이는지, 혹은 눈 가장자리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검진해야 하는 환경이라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질문으로 문제를 찾아내서 치료받게 하고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검진 목적에 부합하는 일 아닐까요? 주병선의 노래 듣습니다. 칠갑산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부터 새로운 나라인 몰도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 네,
0: 첫 시간에는 몰도바라는 네. 나라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번 네. 시간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하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면적도 우리나라 뭐 경상도 면적보다 조금 넓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큰 나라가 아니고 사실 뭐 여행지 정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몰도바 여행은 오늘 수도인 키시노우

0: 여행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늘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1: 네.
0: 사실 유럽 지역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좀 잘 사는 선진국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부나 동부 유럽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구소련의 영향권 하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아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달을 못한 그런 나라들은 많죠. 많은데
1: 네.
0: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몰도바는 그 중에서도 좀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면적은 이제 전 세계에서 138위 정도 규모예요. 그 정도이고 인구도 역시 300만 명 내외. 그러니까 세계 136위로 기록이 돼 있어요. GDP가요. 세계 145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빈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리고 1인당 GDP도 역시 103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 이제 순위를 따지면 뭐 중간 정도가 되긴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중간 정도라고 하면 좀 못 사는 축에 속하죠.
1: 네.
0: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1: 아무래도요.
0: 네. 근데 이제 국민 소득이 낮은 반면에 뭐 모든 게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행객들의 입장에서는 현지 물가가 좀 저렴하다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업이 많이 발달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들, 그러니까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1: 네.
0: 장점이 있습니다.
1: 좀 다양한 거 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몰도바의 주요 여행지라면 이제 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도입니다. 아, 키시노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 수도이죠. 최대 도시고요. 전체 인구가 300만 명 내외인데 이곳의 인구가 2024년 기준으로 48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
1: 네.
0: 본래는 이제 예전에 몰다비아 공국의 한쪽 수도원 마을에 좀 불과했던 이런 곳인데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에게 패퇴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러시아에 속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몰도바 역사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지배 세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말씀드렸었죠.
1: 그러니까요. 예. 예.
0: 제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루마니아 왕국의 또 영토가 됐었고요. 그 당시 말은 이제 키시노우가 루마니아 이제 속해 있었으니까 루마니아에서도 두 번째로 큰 그런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1: 네.
0: 그렇다가 나중에 또 이제 독일의 점령을 당하죠. 그렇다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그 당시 이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일단은 소련을 묶어두고 이쪽을 이제 자기네들이 먹기 위해서 불가침 조약을 하면서 그 키시노우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소련에 넘겨주게 됩니다.
1: 아. 네,
0: 그런 뭐 조건이 있었고요. 소련의 지배를 또 받았고 그러다가 뭐 이런 이제 역사를 좀 지니고 있었는데 독일과 루마니아에 속해 있던 군사정권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또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치 세력이 이제 유대인 학살 정책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유대인 인구가 1941년에 한 11,300여 명이었다가 2년 뒤에 1943년은 177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주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뭐 이렇게 됐고요. 전쟁 후에 이 지역은 또 소련으로 다시 또 이제 재통합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소련의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구소련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그 독립을 하면서 몰도바의 수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키시노우에서 가볼 만한 곳을 꼽자면은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사실 러시아와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몰도바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몰도바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전쟁을 한 건데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다가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승리한 건 아닌데 오스만 제국이 승리를 했는데 개선문을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게 이제 관광 명소가 돼 있긴 한데 사실 몰도바 사람들 입장에는 뭐 몰도바가 싸워서 뭐 승리를 쟁취하거나 한 건 아닌데 다른 세력들이 와서 승리해놓고 거기다가 세운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쨌든 지금은 관광 자원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렇고요.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럽의 개선문들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의 개선문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소박한 편이에요. 네. 이렇고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키시노우 안에서는 이곳이 나름 이제 뭐 주요 관광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키시노우에 이렇게 뭐 뚜렷한 명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것으로 이곳을 찾는 또 여행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 우리나라에서 몰도바로 가는 여행객들도 어느 정도 될까
0: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나름대로 온라인을 보니까 이곳을 여행하고 이제 개인 페이지에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뭐 세계 오지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지 소개 키시노우의 여행지 가볼 만한 곳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1: 네.
0: 뭐 요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요즘 팍팍한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수선하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아름답다 이렇게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Life is wonderful. 삶은 놀라운 것이라고 찬미하는 그런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이슨 무라즈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히트곡도 많이 있는 그런 미국 가수죠. 제이슨 무라즈의 히트곡 Life is wonderful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같이 청해 듣죠. It takes a crazy

0: 제이슨 브라즈의 Life is Wonderful 듣고 오셨고요. 유럽 여행 가면 그 질리도록 보는 게 아무래도 성당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뭐
0: 어떻게 그 유럽 키시노에도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정교회 성당이긴 한데 그리스도 탄생 대성당이고요. 183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구소련 지배하에 있을 때는 전시장으로 개조가 돼서 사용이 되다가 독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성당의 역할을 되찾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관련한 그런 관광지들 수도원도 있습니다. 치우플레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15세기 말에 이곳이 이제 외세 오스만 제국, 뭐 폴란드 결국은 이제 점령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던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스테판 셀마레라고 이 몰도바에서는 상당히 영웅으로 추앙되는 그 스테판 셀마레 동상이 있는
0: 데요. 네.
1: 그 이 사람은 뭐 이곳에 얼마나 국민 영웅 대접을 받느냐 하면 집회, 우표 이런 데도 단골로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이 동상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루마니아에 속해 있던 시절 그러니까 1918년경에는 또 러시아 차르 알렉산더 2세 기념비 원래 이곳에 있었는데 러시아 차르 기념비가 그걸 철거하고서 루마니아에 속해 있던 시절에 이 동상이 세워졌다가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주조를 해서 이곳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0: 네.
1: 구소련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됐다고 그랬죠. 독소 불가침 조약 뭐 이렇게 되면서 독일과 불가침 조약으로. 그때 이제 그곳에 점령당할 것을 대비해서 순환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루마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동상을.
0: 그만큼 귀하게 네. 생각하는
1: 그렇습니다.
0: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요. 네.
1: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뭐 돌아오는 뭐 이런 무역구조를 네. 갖건. 그 결국 이제 루마니아의 이런 그 참 가혹한 역사만큼이나 시련을 겪었던 그런 동상이고요. 그리고 뭐 이곳에 박물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그 나라를 제대로 보려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둘러보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되겠죠.
0: 우선 몰도바라는 네. 나라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럴수록 이런 곳이 가볼 만한 곳이 되지
1: 네.
0: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가볼 곳이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은행 건물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되는데 그 사연이 참 웃기는 게요. 원래 구소련 시절에 은행 건물로 사용이 되던 곳인데 이게 그 왜 오페라 하우스가 됐냐? 그 당시 구소련의 위성국 시절에 몰도바의 그 공산당 제1비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 딸이 소련에서 유학을 하고 유학을 했던 그 클래식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0: 네.
1: 딸의 고향에서 귀국 기념 연주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공연장으로 만들었다는 참 네.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잘 오페라 하우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 관광지 소개 이 정도 하고 와인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관광지와 결부가 되는데 농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큰 작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곳 몰도바가 유명한 또 와인 산지예요. 그래서 명품 와인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수출도 많이 했었던 이런

0: 얘기를 하는데
1: 몰도바 세계 최대인데
0: 우리나라에서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렇습니다. 몰도바의 또 음식 이야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양배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 그런 요리들이 많고 주 음식들은 소개해드리긴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그렇고요. 루마니아 음식과 비슷하다. 또 같은 또 이름을 갖고 있는 음식도 있고 루마니아 여행할 때 이미 소개를 드렸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몰도바 여행은 마무리하고요.
1: 네.
0: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곡이요. 역시 아름다운 꿈 같은 나날을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평화로운 곡. Days of Wine and Roses. 와인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와인과 장미가 가득한 그런 나날들 떠올려보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밝고 좀 희망적인 노래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제가 가수 소개를 안 했습니다.
1: 네.
0: 앤디 윌리엄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미국 가수죠. 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앤디 윌리엄스의 Days of Wine and Roses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타이밍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을 맞춰야 하는 기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의 도착 타이밍도 잘 맞춰야 지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선 또 눈치껏 맞춰야 하는 업무 타이밍이라는 것도

수도 있죠. 적당한 순간, 알맞은 시기, 지금이 아니면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타이밍은 어떠신가요? 기가 막히게 좋은 봄 풍경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둘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징검다리 연휴 때 고속도로가 정말 많이 막혔다던데 이번 주말은 어떨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답게 타이밍 안 놓치도록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좋은 계절에 찾아온 나들이 타이밍, 이 또한 놓치지 말고 챙겨야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이어서 FT 아일랜드가 부릅니다. 바래.

0: 여행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20년째 영화감독 지망생인 황동만이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는 제작사 사장에게 일침을 가하며 뱉는 대사죠. 남들이 내 시간을 왈과 알부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내가 만들어가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이대화 평론가는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할 때 그냥 들으시나요? 아니면 피하시나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1: 근데 저도 면전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해서 일단은 듣고 집에 가면서 이제 화를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1: 네. 근데 요즘은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할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나 이 정도 나이 먹었어. 네.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대체로 수긍하시더라고요.
0: 옛말 틀린 게 없어요. 나이 들수록 진짜 입은 닫아야 되고 지갑은 열어야 되고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함부로 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0: 저도 후배들 보면서 늘 정신 차립니다. 아, 함부로 조심해야죠. 조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1: 네, 입이 막 근질거릴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1: 2006년 드라마입니다. 발칙한 여자들인데요.
0: 발칙한 여자들요.
1: 네, 여기에 이문세 씨 음악들이 수록이 돼서 노래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 일단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유호정 씨가 예. 네, 주인공 미주로 나오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극중 설정에서 예. 10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 네. 하지만 노력을 했고 보란 듯이 미국에서 치과의사로 성공을 했는데요. 예.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걸 계기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예.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미주 유호정 씨의

0: 친구 건물에 치과를 개원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같은 건물에 네, 친구 남편인 성형외과 원장 정석, 정홍인 씨가 연기를 했는데
2: 친구의 남편이 병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성형외과 원장이 알고 보니까 바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전 남편입니다.
2: 오, 예.
0: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건물에 개원을 해서
2: 예, 예.
0: 약간 계속 마주치면서 골탕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저런 복수들이 벌어집니다.
1: 예.
0: 친구가 아기를 갖길 원하는데 남자한테 좋은 거라면서 10년 산 주겸이라고 선물하는데 사실은 설사약이었습니다.
2: 골탕 먹인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남편이 나의 전 남편이니까 예. 네,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죠. 그거 먹고서 한동안 화장실 드나드나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1: 예.
0: 네 남편이 성형외과 원장인데 나보고 가슴 성형 수술하라고 권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막 묻고 그러니까 정석을 계속하게 곤란하게 만들면서 작은 복수들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초반엔 그런 코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점점 정석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전 남편의 마음이 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미주가 보란듯이 멋있게 성공했으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겠죠. 또 자꾸 보니까 예전 정이
2: 예. 네,
0: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그 아들이 멋지게 자라난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2: 여러 가지로 심경이 복잡해지는군요.
0: 그렇죠. 심지어 지금
2: 예.
0: 전 아내인 미주의 옆에 키 크고 잘생긴 젊은 야구 선수가 붙어 다닙니다.
2: 그럼 이제 질투심까지.
0: 그렇죠. 예. 심지어 두 사람은 계약상의 착오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삽니다. 네, 그래서 정석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이 자꾸 막 복잡해지다가 나중에는 오열하면서 사과하기도 하고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2: 2006년에 방송된 발칙한 여자들에 사용된 음악은요.
0: 여기 이문세 씨 음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알 수 없는 인생 크게 히트했고요.
2: 예.
0: 또 모르나요라는 곡도 있었고 여러 곡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두 곡을 골랐습니다. 이 드라마 음악 감독을 작곡가 윤일상 씨가 맡았는데
1: 예.
0: 아마도 윤일상 씨가 이문세 씨를 섭외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결과 사운드 트랙 앨범이 이제 이문세 씨의 곡들로 쭉 채워져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모르나요와 알 수 없는 인생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윤일상이 프로듀싱을 맡아 이문세만의 색깔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며 기존의 이문세식 발라드와는 다른 조금은 빠른 템포의 음악들을 선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알 수 없는 인생은 아까 설명처럼 좀 경쾌하고 발랄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도 뭐 조조아린 이런 음악을 발표하면서 이문세 씨가 예전에 그 슬픈 발라드에서 떠나서 좀 밝은 음악을 선보인 적도 있긴 한데 알 수 없는 인생은 좀 그런 계열의 음악이고요.
2: 맞아요.
0: 그런데 모르나요는 좀 이문세 씨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슬픈 느린 발라드인데 두 개가 잘 조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2: 알 수 없는 인생을 이제 생각하면은 아 발칙한 여자들이 어떤 분위기의 드라마였구나 하는 것을
0: 네.
2: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2: 자, 그럼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모르나요.

0: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문세의 모르나요였고요. 그 전엔 알 수 없는 인생. 모두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에서 들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인생은 지난해 방송된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해서 영탁의 목소리로 다시 사용되기도 했죠. 완벽한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요.
1: 조금 더 예전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1993년 작품입니다.
0: 네.
1: 엄마의 바다. 당시에 정말 큰 히트를 냈었는데
0: 93년대 방송의 엄마의 바다.
1: 그렇죠. 김혜자 씨도 나왔고요. 고소영 씨, 고현정 씨. 와, 정말 엄청난 캐스팅입니다.
0: 빅히트작이었죠.
1: 그렇죠.
0: 그때만 했어도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시대여가지고요.
1: 네. 네,
0: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 드라마 대박 나면 막 50% 60% 시청률 나오던 그렇죠. 그런 시대였는데요. 네. 주인공 영서와 경서인데 영서는 고현정 씨, 경서는 고소영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0: 고현정 씨는 이제 언니죠.
1: 네. 네. 이름이 벌써 영서, 경서. 네. 그게 좀 비슷하잖아요. 고현정 씨가 언니고 고소영 씨가 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족은 되게 화목하고 또 자란 환경도 유복했습니다. 네.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또 가족들 사이의 유대도 끈끈합니다. 드라마 초반에 보면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장난을 쳐서 가족들을 웃기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0: 네.
1: 보통의 아버지들은 좀 엄격한데 성격까지 되게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좋으시니까
0: 가정한 아버지.
1: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화목한 가정으로 그려지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0: 그렇죠.
1: 벌어지는데
0: 급기야 가장이 세상을 떠나죠.
1: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이제 경제적 기반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남은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반지하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0: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자집을 운영하게 되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려운 삶을 꾸려가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이제 엄마 김혜자 씨인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상황이 더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0: 예.
1: 이런 와중에 그 영서와 경서 두 자매가 모두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서, 그러니까 고현정 씨는 이제 최민수 씨. 극중 이름이 동재인데
0: 예.
1: 이 동재와 애인 사이고요. 동재는 좀 가난한 학원 강사 이렇게 그려집니다.
0: 네. 예, 그냥 좀 어렵게 살죠. 예.
1: 그렇죠. 그리고 결혼은 한 게 아니고 어린 조카를 데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김혜자 씨가 몰래 살림살이를 지켜보다가 웬 아이랑 같이 사는 걸 보고 이제 애 딸린 뭐 유부남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0: 기겁을 하죠.
1: 네. 오해하기도 하고 또 경서 고소영 씨는 오로지 경서만 바라보는 착한 대학생 상규 이창우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 상규와 사귀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영서의 애인 동재는 영서의 엄마 고현정 씨가 영서의 엄마 이제 김혜자 씨가 가난한 남자한테는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고요.
0: 네.
1: 또 경서의 애인 상규는 너무 착하니까 경서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0: 너무 저 부잣집 아들이고 순하기만 해가지고.
1: 네. 그래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영서와 경서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애인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영서는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동재를 다시 찾아갔는데

0: 그 자리에서 동재가 너 없이 못 살겠다. 실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1: 이때 뭐 고현정 씨, 최민수 씨 뭐 최고의 인기였기 때문에.
0: 그럼요. 뭐. 청춘 스타들이었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시 사귀기 시작하고요. 또 경서는 상규의 집에 놀러 갔는데 안 그래도 뭐 병원장의 아들이고 집안이 부유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기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라서
1: 그렇죠.
0: 괴롭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한 가족이 겪는 일들을 좀 슬프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1: 고현정 이창훈 커플의 그 알콩달콩한 네. 모습을 보는 재미도 참 쏠쏠했는데 어떤 음악이 사용됐죠 여기서?
0: 여기에 임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들어갔는데요.
1: 그랬던 것 같네요. 예. 네. 어렵다게 기억이 나요. 예.
0: 그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곡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극중에서 김혜자 씨가 이 노래를 예. 좋아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역주행을 한 거죠.
1: 예.
0: 요즘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드라마 덕분에 역주행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7년 만에 예. 드디어 히트곡이 됐고요. 나중에 임주리 씨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하루에 1,800만 원을 벌 정도로 돈도 잘 벌었다고 합니다.
1: 드라마 전에는 그렇게 히트를 못 쳤었나 봐요, 이 노래가.
0: 그러니까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1: 그랬군요.
0: 네, 지금으로 따지면 1,800만 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최소한 3,4천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1993년이니까.
1: 93년인데요.
0: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부도 거머쥐게 했던 그런 임두리 씨 입장에서 아마 잊을 수 없는 드라마일 겁니다.
1: 얼마나 드라마 작가가 고마웠을까요?
0: 그러게요.
1: 또 한 곡 소개해 주신다면.
0: 네, 이미키 씨가 부른 엄마의 바다도 여기에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갔는데 이미키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먼지가 되어의 원곡자이기도 하고 또 이상의 날개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상당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바다와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 그러면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서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어서 이미키가 부릅니다. 엄마의 바다.

0: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서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드라마 제목과 같은 노래죠. 이미키의 엄마의 바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자, 오늘 끝으로 소개해 주실 작품은 뭡니까?
1: 이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번지점프를 하다. 네, 2001년 영화인데
0: 번지점프를 하다요.
1: 네,

0: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음악은 이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입니다.
1: 예.
0: 이은주 씨랑 이병헌 씨랑 같이 이렇게 왈츠 추는 장면에
1: 소나무 숲에서 췄나요?
0: 맞아요. 아, 예. 그런가요? 뒤에 노을도 예, 있었고 예, 정말 맞아요. 예쁘게 들어가서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여기에 김현우 씨 노래도 들어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 같이 들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줄거리를 이야기해보자면 이병헌 씨가 인우라는 대학생으로 나왔고 예. 이은주 씨가 태희라는 이름으로 역시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태희가 인우의 우산 속으로 뛰어듭니다.
1: 예.
0: 이유는 모릅니다.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땐 몰랐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만 좀 데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가슴 설렜는지 이제 인우한테 태희가 완전히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태희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노력한 끝에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인우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입대하는 날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태희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1: 안 나왔나요?
0: 안 나왔어요.
1: 예. 저도 아직 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 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0: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7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인우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돼 있습니다.
1: 이 영화 타임라인이 두 개예요. 현재 네. 시점에서는 이제 이병헌 씨가 선생님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것.
0: 그렇죠.
1: 주로 그 이은주 씨와의 연애 시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0: 네. 원래 국문과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되어 있는데
1: 그렇죠.
0: 신기하게도 자기 반 제자 중에 남학생입니다. 현빈이라는 아이가 자꾸 태희랑 똑같은 말을 쓰고
1: 예.
0: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태희가 즐겨 부르던 음악을 핸드폰 벨소리로 해놓고 있기까지 하는데
1: 신기한 일이죠.
0: 그렇죠. 인호는 계속해서 현빈의 그런 태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점점 현빈에게 끌리게 되고요. 자꾸 남학생 제자한테 끌리니까 본인도 놀라는 예. 거죠. 심지어는 이제 현빈의 여자친구를 질투해서 그 여자아이를 수업시간에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너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해서 정신과에 가서 진료까지 받아보는데 거기에서도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1: 네.
0: 근데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티가 났고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됐고요. 그 소문 때문에 인우가 교편을 내려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인우가 그렇게 학교에서 물러나고 완전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드디어 현빈한테 알 수 없는 자기도 알 수 없는 기억들이 네, 계속 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연애했던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연애했던 그 태희가 아니라면 떠올릴 수 없는 기억들이 현빈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 속 그 팩트로 미루어 봤을 때 세상을 떠난 태희가 현빈으로 환생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인우와 현빈이 다시 만나는 걸로 영화가 마무리된다.
1: 설정이 참 독특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전에는 볼 수 없어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설정이었었거든요.
0: 네.
1: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쇼스타코비치의 왈츠와 더불어서 김현우 씨의 노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곡이고요. 영화 덕분에 상당히 유명해져서 김현우 씨 하면 뭐 이별 택시 이런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김현우 씨의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 맞아요.
0: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예. 이효리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노래를 설명하면서 예. 이상순 씨가 이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남편인 이상순 씨가.
0: 네. 또 이상순 씨랑 영화 얘기를 하다가
1: 예.
0: 결혼 전에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좋아한다는 취향이 맞아서 서로에게 좀 끌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서로 얘기가 잘 됐겠군요.
0: 네. 그래서 이효리 씨와 이상순 씨의 로맨스 관련해서도 이 곡이 언급이 돼서 최근에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1: 그랬군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기도 합니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오늘은 김현우의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죠.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김현우가 부른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완벽한 토요일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광조 버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떠오르는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죠. 아이브의 I am, 이어서 정국입니다. 세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소시적에 만화가게에 다니신 분들 많으시겠지요? 한때 만화방이라고 불리다가 요즘은 만화카페란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들을 봤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먹거리도 다양해져서 떡볶이나 토스트, 커피와 음료까지 다양하게 사 먹을 수 있더군요. 그런데 여전히 어느 동네 뒷골목 건물 지하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식 만화방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추억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어르신도 계시고 레트로 감성을 찾는 젊은 세대까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지요. 간식거리도 그저 라면이 전부지만 낡은 소파에 기대앉아 만화책을 넘기다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화해도 때로는 옛날 방식의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게 작은 위로가 될 때가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저희 방송이 그런 옛날식 쉼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입니다. 이현실의 목로주점.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날이죠.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연아 씨도 어릴 때 만화 가게 네. 좀 다니셨나요?
1: 제가 어릴 때는 무용하느라고
0: 무용.
1: 자주는 못 갔지만 예. 그래도 가끔 한 번씩 갔던 기억은 있어요.
0: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는 만화를 남녀 할 것 없이 다 많이 보잖아요. 여자들은 순정 만화 같은 거 많이 봤고
1: 네. 예.
0: 남자들은 뭐 당연히.
1: 근데 저는 TV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본 것 같고.
0: 그건 만화 영화고.
1: 예. 예. 그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보물섬이라는 그 책이
0: 잡지.
1: 있었어요.
0: 월간지.
1: 네. 그거 만화 외에 있잖아요.
0: 옛날에
1: 그거는 좀 봤던 것 같아요.
0: 그 연재물 기다리는 한 달이
1: 네,
0: 얼마나
1: 네,
0: 그
1: 네.
0: 길게 느껴졌는지.
1: 네. 진짜 보물이었어요. 보물섬
0: 이전에 뭐 네. 어깨동무 이런 것도 있었고요.
1: 아, 어깨동무도 있었네 진짜.
0: 저희 시절에는 그런 네. 만화 잡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1: 네.
0: 요즘 뭐 만화 카페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1: 요즘에는 뭐 저도 그 언제 자주 갔었냐면 예. 비디오와 만화와 같이 이렇게
0: 도서 대여죠.
1: 대여할 때.
0: 비디오 대여죠.
1: 예. 예. 그때는 이제 비디오 대여하러 가서 아. 이제 만화 이렇게 보고 뭐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진짜 안 갔거든요.
0: 한때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가 갑자기 확 사라졌죠.
1: 예. 또 요즘은 무슨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니네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던데요.
0: 카페 이름만 보고 들어왔는데 네. 뭐 책장이 가득하고 만화책이 잔뜩 꽂혀 있고
1: 네.
0: 뭐 가신 김에 보는 거.

0: 거죠, 뭐.
1: 네.
0: 자, 오늘 만나볼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네. 도영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 제일 먼저 김복래 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거든요. 네. 얼마 전에 코인 노래방에 다녀왔어요.
0: 줄여서 코노라고 하더라고요.
1: 네. 아, 요즘에는요.
0: 코노.
1: 코노. 네. 요즘은 노래 부르고 싶을 때 한두 곡 정도 부르다가 온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한두 곡 정도로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0: 네.
1: 다음번엔 친구들과 한 시간씩 부를 수 있는 노래방에 가서 맥주 한 잔씩 시켜놓고 신나게 부르 제껴 보렵니다 하셨어요. 네.
0: 아, 그 옛날 뭐 전통 노래방은 당연히 한 시간이 기본이고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좀 시간도 더 연장하고 서비스 시간도 주고 네. 그랬었는데 코인 노래방은 곡당 얼마씩이군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이게 동전 넣고 하는 거잖아요.
1: 동전 500원인가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저 500원일 때
0: 500원인가 지금 뭐 1000원인지 500원인지 네. 모르겠지만 네. 예. 학생들 많이 가더라고요.
1: 네, 동전 넣고 조그만한데 네.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 혼자서 부르기는 좋은 것 같아요.
0: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오디션 보면 젊은 가수들이 정말 어리고 젊은 가수들이 계속 배출되잖아요. 실력파
1: 네,
0: 가수들이.
1: 네, 네, 네.
0: 이 코인 노래방도 한 목소리 했을 것 같아요.
1: 아유, 그럼요.
0: 연습을 여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왜냐하면 네. 내가 예전에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0: 그러니까.
1: 그랬는데
0: 막 산에 이제, 올라가서 하고.
1: 네, 지금 음악이 있으니까 혼자 들어가서 충분히 막 불러볼 수 있거든요. 노래는 사실 많이 불러야 되니까.
0: 예. 예. 아, 저 보면 K-POP과 한류의 본고장이 코인 노래방일 수도 있겠네. 일조했다고 볼 수 있겠네.
1: 그렇죠. 네. 네.
0: 자, 다음 사연입니다. 배미자님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 요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덕분에 옛날 노래에 푹 빠졌어요.
1: 네.
0: 그래, 이 노래도 있었지 하고 새삼 감탄합니다. 얼마 전 너튜브로 젊은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들었는데 오리지널 곡으로 듣고 싶네요 하면서 최승희의 네. 이태리의 정원.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1: 네. 그러네요. 진짜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이제 낮 시간에 있잖아요.
0: 재방송 때.
1: 네.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런 노래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다 하면서 옛날 추억, 옛날에 뭐 어머님이 좋아했던 노래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
0: 예.
1: 좋다고.
0: 저희가 이제 주로 본방송이 새벽 4시고 네. 재방송이 새벽 1시와 3시에 나가다 보니까
1: 네.
0: 그 시간 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죠.
1: 네.
0: KBS 3라디오를 통해서
1: 네.
0: 오후 3시부터
1: 네.
0: 재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1: 알게 되죠.
0: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콩 게시판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이어서 최신열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흐르는 세월은 잠시도 멈춤이 없고 봄이 오면 꽃잔치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0: 조금씩 달라지죠.
1: 네, 네. 매년 꽃은 다시 피어나는데 사람은 한번 떠나가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문득 아쉽게 느껴지네요.
0: 네.
1: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는 고향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0: 네네.
1: 제 고향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신마을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안부 소식을 전하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0: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를
1: 네.
0: 청하셨어요.
1: 네.
0: 예. 아유 참 고향 소식 가끔씩 그 부고 소식 들을 때마다
1: 네.
0: 저희 또래야 뭐 아직 그렇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1: 네.
0: 친구들 지인들이 한번 한번 가셨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하실 겁니다.
1: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친구분들은 이제 고향 가면은
0: 네.
1: 요즘에는 왜 안 가세요 이러면
0: 네.
1: 없어.
0: 만날 사람이
1: 네,
0: 없어.
1: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0: 그 뭐 이미 떠나가거나 혹은 살아 있어도 뭐 그 몸이
1: 네.
0: 좀 불편해서
1: 네, 또 못 만나고.
0: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1: 네.
0: 있고 예. 아유 참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또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되는데
1: 네.
0: 예. 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배미자님이 청하신 곡 최승희의 이태리의 정원 그리고 최신열님이 청하신 곡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

0: 네, 노래 두 곡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최신열님이 청하신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 정말 오래전 노래죠.
1: 네.
0: 최승희의 이태리의 정원, 배미자님의 네. 신청곡이었는데 최승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1: 무용,
0: 아시죠?
1: 네, 무용가셨잖아요.
0: 예,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네. 거의 뭐 무용 1세대
1: 네, 네.
0: 거의 최초의 뭐 최초로, 전설적인 네. 무용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노래도 잘하셨네요.
1: 그러니까요.
0: 예. 아주 어찌 보면 이제 이 시대가 유성기 시대,
1: 네,
0: 예, 도나스판 그리고 도나스판. 영화로 치면 이제 무성 영화 시대,
1: 네, 맞아
0: 그런
1: 무성
0: 그런
1: 영화.
0: 느낌이 나는 네. 노래였어요.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한기섭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1: 네.
0: 일요일은 평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라디오 볼륨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버스 바닥과 실내 청소를 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우리
1: 네,
0: 한기섭 네. 기사 선생님께서
1: 네.
0: 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1: 네.
0: 반갑습니다.
1: 네.
0: 일요일이 좀 여유가 있군요. 아무래도.
1: 그럼요.
0: 예.
1: 이제 또 청소하실 때는 네. 볼륨 업. 저는 버스를 좀 자주 타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왜 운전하시는 분 고기에만 들리게 하는 분들도 있고
0: 아.
1: 뒤에까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0: 아,
1: 있고
0: 맞아요,
1: 있던데요.
0: 맞아요.
1: 네. 네.
0: 볼륨을 좀 작게 네, 해서 네. 운전석만 들리게 하는
1: 네,
0: 분도
1: 네,
0: 있고.
1: 네. 네. 네.
0: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방송을 싫어할 수 있고 어떤 노래 싫어할 수 있으니까
1: 네. 네.
0: 기사님께서만
1: 맞아요.
0: 조용히 감상하시는 것도
1: 맞아요.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정동철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얼마 전에 서울 종로 3가에 다녀왔어요.
0: 네.
1: 포장마차가 쭉 늘어서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0: 아, 예, 예.
1: 요즘 젊은이들도 포장마차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젊었던 시절 달걀 프라이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곤 했죠.
0: 예.
1: 아, 그 당시 달걀 프라이 하나만 시켜도.
0: 아니,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네. 뭐 소금만 있어도 먹었어요. 아니, 그냥 깡으로 먹는 거죠. 아니, 달걀 프라이나 고구마인데.
1: 예. 네, 그러네요.
0: 예. 근데 종로뿐만 아니라 뭐 을지로 뒤편에도 그렇고 골목골목길에 그 옛날
1: 네.
0: 오래된 그 노포 같은 그 주점들이 있어요.
1: 네.
0: 저도 최근에 가보지 못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또 외국인들도.
1: 저는 포장마차는 국수 먹으러 간 적이 있죠.
0: 술은 안 하시니까.
1: 네. 네. 그리고 똥집.
0: 아, 닭똥집?
1: 네, 똥집을 먹으러 몇 번 간 적 있어요.
0: 예, 예.
1: 그 거기만 가면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0: 포장마차의 뭐 대표 안주죠.
1: 네.
0: 아, 쫄깃쫄깃하고.
1: 네네.
0: 그 외국인들도 그 유튜브 보니까 그 한국 음식 막 도전해보고 막 먹어보잖아요.
1: 네.
0: 그 똥집 같은 것도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다가 그 정체를 알고는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1: 그 외국인들이 우리 그 나라 이제 음식들 좋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 타투로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0: 아, 정말요?
1: 저 봤어요. 어떤 외국인이 등 이쪽에
0: 오.
1: 비빔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아, 등짝에다가 비빔밥
1: 네.
0: 한글로?
1: 네.
0: 아니, 세상에나.
1: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0: 오.
1: 아니, 왜 비빔밥이냐니까. 저분이 한국 와서 비빔밥에 너무 맛있다고
0: 감명을
1: 매력을
0: 받아서.
1: 느껴서 이걸 해달라 그랬대요.
0: 잊지 않기 위해서.
1: 네, 네.
0: 근데 그거 안 보이잖아, 본인은.
1: 아니, 그래도 뭐 이제 남들 보라고 했는지. 그리고 한국말로 비빔밥이니까
0: 예, 예.
1: 돌아가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0: 외국 가면 이게 뭔 뜻인지
1: 네.
0: 무슨 좋은 뜻인 줄 알겠네요.
1: 네네.
0: 그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둘 다 놀다 보면 이제 나중엔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1: 너무 맛있어요.
0: 하나씩 새기다 보면.
1: 비빔밥이.
0: 현숙의 포장마차 청하셨어요.
1: 네.
0: 김혜숙님.
1: 네.
0: 다음은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윤예숙님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숙직 근무를 해요. 엊그저께는 김밥을 사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 갔습니다. 뭐 하러 왔냐고 하면서도 입술이 실룩이는

0: 걸 보니까 좋긴 한가 봐요. 앞으로 종종 깜짝 이벤트를 해줘야겠습니다. 하면서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청하셨네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아이 뭐하러 왔어? 이러고 그게 막 약간의
0: 좋으면서
1: 네, 좋은 걸 참느라고 막 그러셨나 보다.
0: 아, 이틀에 한번 숙제 근무시면은 아우 야간 업무신데 네. 아니 고르시겠어요. 네. 힘드시죠.
1: 그렇죠. 야간이 이렇게. 엄청 힘들다.
0: 아, 그럼요. 매일 야근도 아니고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몸이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럼. 건강도 많이 상하기 쉬운 패턴인데 윤혜숙님께서
1: 그 김밥도 싸가지고
0: 그렇죠. 또. 음식도 네. 그렇고. 남편분 몸보신 좀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0: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청하셨는데 자 현숙의 포장마차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두 곡입니다.

0: 황홀한 고백 윤수일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포장마차 현숙의 노래였죠. 정동철님과 윤혜숙님의 신청곡 차례대로 띄워드렸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강원도 원주에서 왔어요. 네. 최명희님. 네. 미용실입니다. 요 며칠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네. 왠지 오늘은 한가할 것 같아요. 모처럼 느긋하게 라디오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자기 글만 남기셨습니다. 네. 미용실 원장님이신가 봐요.
1: 네, 미용실에서도 저도 이제 가잖아요, 자주. 네네네, 그러면 저도요, 네. 이제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저는 손님이니까 그걸 네. 듣잖아요. 조금만 키 더 키워주면 안 돼요? 이제 좋은 노래 나오면 네, 하지만 원장님들은 바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0: 흘러 듣는 거지 뭐.
1: 네, 머리 하면서 아 맞아, 저 노래가 나 어때? 어땠어 하고 또 수다방이잖아요 미용실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도 그러시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듣고 하면
0: 이제 낮에 저희 방송을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특히 이제 좀 연세 있는 그 우리 주부님들이 다니시는 동네 그렇죠? 미장원 네.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유, 동네 미장원에는 예. 정말 우리 방송이 딱이에요.
0: 예. 옛날 우리 나올 때마다 그럼요. 또 대박꽃이 필 거 아닙니까?
1: 어르신들이 머리 똑같이 파마해갖고 다 이렇게 똑같은 거 쓰고 이렇게 스카프 말고 앉으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실 텐데.
0: 예, 어쨌든 우리 최명희 선생님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신청곡도 좀 남겨주시죠.
1: 네. 자, 이어서 경북 포항시에서 서점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일기도 쓰고 또 편지도 씁니다.
0: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딸에게 반찬을 싸주면서 딸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자 하고 편지를 썼더니 감동을 받네요. 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써줄 걸 그랬어요.
0: 이게 느낌이 네. 다르죠. 그 톡이나 네. 문자메시지로 받는 글과
1: 다르죠.
0: 친필. 종이에다 적은 친필은 느낌이 다르죠.
1: 네. 네. 반찬 딱 반찬을 열었는데 거기에 딱 메모가 있어.
0: 그러니까. 네. 아유 참. 김현숙의 그날 청하셨습니다. 서점수님 네.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영숙님 남기셨는데요. 작년 봄꽃이 만발하던 어느 날 아버지는 무엇이 그리도 바쁘셨는지 홀연히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첫 기일을 맞아 어머니와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0: 그곳에 서 있으니 어릴 적 배웠던 시조 한 구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변하지 않는 풍경 속에서 사람만 사라진 자리.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의 인생길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 하면서 네. 박상규의 조약도를 네. 청하셨어요.
1: 네.
0: 야은 길재 선생의 그 시조를 또 인용해 주셨네요.
1: 네. 글쎄요. 진짜 나의 인생길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 저도 갑자기 문득 이 사연을 들으면서
0: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네. 나도 내 인생에 잠깐이지만 네. 뭐 아직 더 많이 살 날이 있지만 아 지금까지 온 내 인생길에 어떤 흔적이 있지? 뭐 이런 생각 잠깐.
0: 뭐 노래들이 있잖아요. 호전멍도 있고 네? 또 요새 그 뜨고 있는 노래들.
1: 아, 사랑은 언제나.
0: 사랑은 언제나. 뭐 네. 너무 빠른 이별.
1: 네.
0: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아무 흔적 없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흔적 없이. 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서.
1: 저도 뭐 그냥 후련히 네. 그런 네. 생각을 하죠.
0: 예,
1: 네.
0: 박영수님은 이제 아버님 길 1년이 됐으니까 그쵸. 얼마나 더 그립겠습니까.
1: 네. 네.
0: 사무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다가 또 허한 이런 듯 느낌이 드셨나 봐요.
1: 네.
0: 네, 노래 들으시면서 저 감정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숙의 그날, 박상규의 조약돌 두 곡 들어보시죠.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현숙의 그날, 서점수님의 신청곡, 그리고 박영숙님이 청하신 박상규의 조약돌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은 도연아 씨가 전해 주시죠.
1: 네. 아, 오랜만에 주셨어요. 이영애 님이 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네요.
0: 아는 분이요.
1: 아마 남편분이 이제 보내주셨을 거예요.
0: 네.
1: 저는 부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애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4월 26일 방송에서 두 분이 들려주신 방귀와
0: 방귀 이야기.
1: 아, 예. 1,300만 원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웃다 보니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0: 아유, 즐거우셨군요.
1: 네, 늘 행복한 웃음을 선물해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0: 네.
1: 저는 오후 3시 방송을 들어요.
0: 네, 역시 3시 제 방송 들으시는군요.
1: 네, 네.
0: 예, 이영애님.
1: 네.
0: 누군가 이렇게 즐겁게 해드렸다는 게.
1: 그러냐.
0: 물론 이제 여러분의 사연 통해서 또 즐겁게 해드린 거죠.
1: 아, 예. 저는 아, 제가 너무 제 얘기를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0: 그렇지.
1: 예. 아, 근데 너무 또 심하게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즐거우셨으면은.
0: 아, 그럼요.
1: 좋네요.
0: 네. 충분히 역할을 다 하신 네. 겁니다. 예.
1: 네.
0: 이런 날은 출연료 더 드려야 되나? 자, 이번에는 김의정님 사연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 김동원님께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즐겨 들으십니다.
1: 네.
0: 새벽에 하는 본방송도 들으시고 낮에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애창곡을 신청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하시면서 박경원의 만리포 사랑 청하셨어요. 아버님
1: 네.
0: 애창곡이신가 봐요.
1: 네. 네.
0: 김동원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제는 이제 홈페이지 사연들이 올라오는 사연이 낮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듣고 있다라는 이런 그 사연을 많이 올려주세요.
0: 네, 늘 밤에 눈떠 계신 분하고만 저희가 대화하다가
1: 네, 네.
0: 이렇게 또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는 윤정자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오늘 딸에게 물어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예. 요즘은 회원 가입 한번 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 제 글이 읽어질까 가슴이 쿵쾅거리네요. 하셨어요.
0: KBS 네네. 회원 가입하신 거예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예. 어려운가요?
1: 그게 이제 또 어려우신
0: 어르신들은 까다로워요.
1: 어려울 수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1: 예. 예. 저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회원가입 이런 거 말고
0: 예.
1: 다른 부분들은 어려워요.
0: 아, 요즘은 그래서 뭐 그 복잡하면은 사람들이 가입하다가 에이 안 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그 간편 인증으로 많이 대체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게 참 편하던데.
1: 그래도 어려운 건 또 어렵더라고요. 예.
0: 제가 요즘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보지 않아서 그것도 최대한 좀 간편하게 될 수 있게 한번 기회가 되면 건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1: 네.
0: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를 청하셨는데요. 윤정사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두 곡 띄워드리죠. 박경원의 만리포 사랑 그리고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0: 네, 신청곡 두 곡이었습니다. 박경원의 말리포사랑 그리고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김의정님, 윤정자님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사연들 소개해드려야겠는데,
1: 네,
0: 이영희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오셨어요. 제주도에 사는 딸네 집에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멀리 시집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네 집에서 며칠 놀다가 영감 밥 차려주러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 네, 정말 제주도면 멀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결혼을 하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가족분들이 많이 못 와요. 육지에서.
0: 맞아요.
1: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0: 있죠.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이게 표를 또 끊으려면 또 표 사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 네.
0: 예, 쉽지 않죠. 예,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닌데,
1: 네,
0: 못해서 떨어져 있다는 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다음 사연입니다.
1: 서울 관악구에서 구본희 님이 보내주셨네요.
0: 예.
1: 가족 단톡방에서 흐뭇한 영상을 봤어요. 7살 손자가 자전거를 타는데,
0: 예,
1: 몇 번 안 타고 익힌 거라고 합니다.
0: 아.
1: 운동신경은 지 애비를 닮은 것 같아요.
0: 예.
1: 이렇게 하나 둘 잘하는 게 늘어나는 걸 보면 기특하기만 하네요. 하셨어요.
0: 네.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면 하나하나가,
1: 네,
0: 다 기특하고 신기하고, 네, 막 그렇잖아요.
1: 네, 네.
0: 예.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나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 우리 손주, 또 혹은 우리 자식,
1: 네,
0: 천재 같다고. 다들.
1: 다 그러죠. 네.
0: 뭐 하나 잘하면.
1: 어릴 때, 쟤 천재 아니야?

0: 그러니까.
1: 신동났어, 신동났어 이러죠.
0: 도연아 씨는 뭐 천재 소리 좀 안 들으셨어요?
1: 아, 저는 이제 무용으로.
0: 아, 무용 천재였구나. 태백의 무용 천재.
1: 무용은 제가 세계 대회에서도 금상을 받았어요.
0: 세계 대회요?
1: 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세계권에서요.
0: 그런 얘기를 왜 이제 처음 하세요? 대단한 건데.
1: 아니요, 초등학교 제가 4학년인가 그때요.
0: 아니 그때 무슨 아시아 대회를 나갔어요?
1: 아시아 대회를 이제
0: 아시아
1: 그때
0: 무용제 뭐 이런 거예요?
1: 네, 기억나요.
0: 서울에서 했구나.
1: 세종문화회관 인가 거기에서 예, 예, 예. 하면서
0: 옛날에 시민회관 아니었나?
1: 예, 제가 이제 작품은 유관순 작품이었어요.
0: 아, 그러니까 동무였어요? 혼자 추는?
1: 예, 예. 저 태백 시골에서 와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0: 그게 창작무용이었습니까?
1: 네, 창작무용이었어요.
0: 그럼 선생님이 다 안무를 네네. 짜주셨겠네요.
1: 네네. 그리고 막 태국, 뭐 홍콩 뭐 이런 그 민속 의상 입고 예, 예, 다 예, 예. 무용하고 막 군무하고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동무였잖아요. 이제 유관순이 총 맞아서 막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막 만세 만세 하는 외치다가 팍 쓰러지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0: 그걸 무용으로
1: 네.
0: 어린 시절에 그걸 네. 표현했다고.
1: 근데 의상은 제일 초라했어요. 하얀 조끼에
0: 그렇죠.
1: 까만 치마니까
0: 예, 예, 예, 예.
1: 제일 초라했지만 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0: 그 금상에 또 상이 있었습니까?
1: 아니 없었죠.
0: 최고상 받은
1: 네,
0: 거네.
1: 최고상 받았어요.
0: 아니 근데 물론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1: 네.
0: 대표로 나갔던 건 국가대표였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서 뭐, 1등이 돼서
1: 네, 네.
0: 나간 거잖아요.
1: 네, 네.
0: 아, 대단히 잘하셨네요.
1: 저는 어릴 때 7살부터 무용했지만 무용으로는 나가면 다 최우수상 다 상을 받았고 집에 상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0: 예. 네. 아, 몰라뵙습니다.
1: 아니야.
0: 아니 무용과 도연아 씨로 더 큰 명성을 날릴 수도 있었네요.
1: 아, 그 어릴 때 꿈이 한국 무용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0: 아, 충분히 가능했죠.
1: 네. 네. 그 한국 예술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쪽으로 이제 가라고 했는데.
0: 네.
1: 그 당시에도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무용 작품
0: 예,
1: 하나
0: 예.
1: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학교 무용만 하다가 그냥 마른 거죠.
0: 아,
1: 네.
0: 오늘 여러분 사연 소개하는 날입니다. 도연아 씨 사연을 더 많이 소개한 것 같습니다.
1: 그치, 무용 예. 얘기가 나올까?
0: 아니, 놀라워서 몰랐던 거라 깜짝 놀랐네요.
1: 아, 네.
0: 야, 그런 또 대단한 네. 분이었군요.
1: 네.
0: 예,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0: 김정숙님 콩 게시판에 남기셨어요. 장미꽃은 빨리 지지 않는 거 아시죠? 맞아요. 오래가더라고요.
1: 네, 네.
0: 5월에 부천 원미산 볼만합니다.
1: 오,
0: 근처에
1: 네.
0: 사시는 분들은 장미의 계절 5월 꼭 구경 오세요 하시면서
1: 네.
0: 아 백만송이 장미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1: 네.
0: 청하셨어요. 원미산에 장미가 많이 펴있나 보죠?
1: 부천에서 항상 꽃 구경하러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0: 잘 하시네요.
1: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살았으니까 네.
0: 예, 예.
1: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0: 부천에 네. 보면 이제 그 구 이름이 이제 원미구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원미산 때문에
1: 네, 네,
0: 원미구가
1: 네.
0: 된 건데
1: 네.
0: 저도 가까운데 못 가봤네요. 5월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참여하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1: 네.
0: 도연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인도에 있는 거지는 적선을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언제나 베푼 만큼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죠. 흔히 무언가를 줄 땐 상대방의 반응이나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채워지는 건 받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이민재가 작곡한 황묘 농접, 추보경의 가야금, 윤주원의 해금, 이민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유태환이 작곡한 나비의 꿈, 이경아의 대금, 이주연의 해금, 미미의 아코디언 연주였고요. 먼저 건네드린 첫 곡 황묘농접, 주보경의 가야금, 윤조은의 해금, 이민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만요. 사실 마음이 가장 먼저 채워지는 건 주는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달 넘어 사람 그림자 은은히 비치는데 옛날 우박이 바둑판 위에 흩어진다. 바둑수야 높든 낮든 알바 아니지만 떨어지는 바둑알 소리가 그럴듯하네.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 도중에 누각 위에 바둑 소리를 듣고 짓다였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줄 알았지만 밖을 보니 맑기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펴봤는데 발 넘어 누각에서 사람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수, 두 수, 큰 소리를 내면서 바둑알을 놓고 있었죠. 바둑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규보를 놀라게 한 바둑알 소리는 그야말로 우박 내리는 소리처럼 그럴듯하게 들려서 시를 지어 남겼던 겁니다. 여명춘 개면 두거, 김정수의 대금, 안지용의 피리, 최영진의 장구반주입니다.

여명춘 개면두거, 김종수의 대금, 안지용의 피리, 최영진의 장구반주로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12작가 제비가 임종란의 소리입니다.

시비잡가 제비가 임정란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신화위 푸살, 박범운의 피리, 장덕화의 장구, 노종락의 징 연주입니다.

시를 가사로 하는 시조 가운데 사설 지름 시조 서상해를 전해드립니다. 사설 지름이란 가사가 길고 선율이 촘촘하면서 질러서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조 사설은 3장으로 구성되는데요. 서상해 첫 번째 초장은 이렇습니다. 서상해 달빛이었다. 담장 뒤에 화영이라. 서상이란 서쪽에 있는 행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이 떠오르니 담장 뒤가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화영이라고 했어요. 붉은 노을이 보이는 겁니다. 사설 지름 시조 서상해. 이어지는 두 번째 중장 사설은 아주 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엊그제 가시님이 월상사로 오심하더니 금로에 향진하고 오경 종이 거의로 돼 사모야 지세도록 독이 난간하여 임보랴 여태 앉았더라. 월상사에서 임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금으로 만든 향로에 향이 모두 꺼지고 오경, 그러니까 오전 4시 전후에 새벽을 알리는 종이 쳤는데도 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름날 밤 혼자 난간에 기대서 계속 앉아있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마지막 종장 사설입니다. 아마도 유신하기는 명월인가 하노라. 유신이란 믿는단 말입니다. 이미 오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은 밤만 되면 떠오르는 달만이 믿을만 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설 지름시조 서상해를 홍원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0: 나.
1: 차설 지름시주 서상해 홍원기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강은영이 작곡한 허튼 가락으로 흘러 박재영의 가금과 권소영의 25현 가금 연주입니다.

허튼 가락으로 흘러. 박재영의 해금과 권서영의 25년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느 날 찾아온 행운이 그날 그 일 때문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한 것뿐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은요, 한국음악의 대중적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크로스오버 팀 에스닉 팝 그룹 락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삼춘가절 도화는 만발하고,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현우가 피처링한 서영은의 칵테일 사랑을 들었는데요. 이들이 부른 칵테일 사랑도 참 좋네요. 그러고 보면 칵테일의 색깔도 참 다양하죠. 원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이 있는가 하면 파스텔톤의 은은한 색도 있고 흑백 필름같이 멋을 내는 색도 있는데 요즘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이 계절의 색깔도 정말 아름답죠. 연두와 진초록 사이, 하늘색과 파란색 사이, 그야말로 색깔 있는 계절이 우리 곁에 펼쳐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민정님께서 히히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기분 좋게 센스 있는 가요 들으며 신나보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한 시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미영님께서 정하신 송창식의 꽃, 새, 눈물 준비했고요. 신정희님께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한 시간 수업은 꼭 들을게요. 수연의 높은 하늘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수업 잘 듣는 모범생 신정희님의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송창식의 꽃, 새, 눈물 이어서 수연입니다. 높은 하늘아.

송창식의 꽃, 새, 눈물, 그리고 수연의 높은 하늘아 함께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예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지영님께서 울 노디가 보내주는 응원의 메시들이 너무 좋아요. 포지션의 너에게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서로 응원해 주죠. 임지영님 응원 삼아서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또 김소영님께서는 요즘은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싫네요. 친구들과 생활에 차이가 있다 보니 공감되는 얘기도 없고

있고 지루하기만 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다르면 그렇게 되죠. 예,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는 거 아니겠까 모르겠어요. 김소영님, 그래도 가끔은 모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예,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송은이의 상상 잠시 후에 함께 듣기로 하고요. 오형이님께서 여러 번 청하셨던 곡 강백수의 타임머신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진경님께서는 김진표와 김형중이 함께 부른 내 여자친구는 슈퍼스타 어느 좋은 날에 들려달라고 하셨죠?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포지션의 노래부터 듣죠. 너에게.

포지션의 너에게, 송은이의 상상, 강백수의 타임머신, 그리고 김형중이 피처링한 김진표의 노래 내 여자친구는 슈퍼스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현은서님, 오늘도 조용히 잘 듣고 있어요.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죠. 오늘도 조용히 잘 듣고 계신가요, 현은서님?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역시 애청자 김의리님께선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죠? 들려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박영애님께서는 부상을 당하셨나봐요. 노디 팔꿈치 다친 거 치료받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팔꿈치 엘보밴드가 효과가 있네요. 뭐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정인의 오르막길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어디 한 군데라도 다치면 회복될 때까지 정말 힘들죠. 우리 박영애님 팔꿈치를 다치셨나 보군요.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속히 완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민희님, 친정아빠도 버스 대절에서 호수공원 꽃축제 구경 오신대요. 근데 가까워도 얼굴 뵈러 가긴 어렵네요 하면서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정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가까운 곳에 오시는데 아쉬우셨겠어요. 하지만 뭐 친정이 자주 가시지 않나요? 이민희님? 네. 그 마음 아버님께서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뭐 전화는 드리셨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청하신 노래들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안이 부릅니다. 물고기 자리.

이안의 물고기 자리, 김수철의 못 다핀 꽃 한 송이,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 그리고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이소영님께서 노디 남편 일 도와주면서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처음으로 들려줬는데 너무 좋대요. 남편이 노디 하면서 하트 두 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도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가 되신 거죠? 영업 성공입니다. 이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님께서는 봉사가는 단체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팔짱도 끼고 손가락 깍지도 끼고 두어 시간 느긋하게 걸었는데 시골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났어요. 조금만 정정하셨어도 손잡고 예쁜 곳 많이 다녔을 건데 지팡이 짚고도 불편한 현실이 아쉬웠어요. 엄마다 생각하고 다녀온 나들이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저녁록에 나를 잊지 말아요 청하셨습니다. 이현주님 정말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오셨군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현주님 복 받으실 거예요. 김병국님께서는 처음으로 하소연해봅니다. 20대 뇌전증 증세 이후로 이제 간하고 오는 혼미함이 더해지는 어지럼증. 이게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최고죠. 제 증세는 평생 가서 운전은 못하지만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하면서 옴무에 남자니까 웃는 거야 신청하셨습니다. 왜 김병국님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한동안 일이 없어서 속상해도 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항상 몸 잘 돌보면서 스트레스 네. 절대 받지 마시고요. 잠도 푹 잘 주무셔야 합니다. 김병욱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듣죠. 먼저 전영록의 노래 나를 잊지 말아요. 이어서 옴무가 부릅니다. 남자니까 웃는 거야.

저녁록에 나를 잊지 말아요. 옴므의 남자니까 웃는 거야.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오필재님 병원에 계신가 봐요. 답답해 죽겠네요. 어제까지 고봉으로 먹다가 살이 너무 쪄서 오늘부터는 밥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신청곡 정하셨습니다. 병원 밥보다는 집밥이 좋죠. 오필재님 어서 퀴하십시오. 신청하신 곡 김목경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작곡가 안토닌 두보로자크는 기차를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프라하 근교에 막 깔리기 시작한 철길로 나가 놀며 그 위로 증기기관차가 내달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사위에게 지나가는 기차의 엔진 번호를 기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당시로서는 신세계였던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기차역을 찾아가는 일은 그의 변치 않는 취미였다. 드보르자크만큼 소리에 집중한 또 다른 인물, 시미언 피즈 체니는 음악학자이자 침례교회 사제였다. 그는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자연의 소리를 기록하고 기부한 책, 야생숲의 노트를 남겼다. 체니 사제는 뉴욕 제노시오의 외딴 사제관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멀리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는 성당 마당에 나와 습관처럼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잊힐 뻔했던 그의 기록은 딸 로즈몬드가 사비로 출간한 유고집으로 남았다. 체니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드보로자크는 뉴욕에서 우연히 이 유고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드보로자크는 향수를 달래려 아이오와의 체코 이민자 마을을 자주 찾았고 여름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고향 보헤미아를 닮은 작은 산촌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작곡에 몰두했다. 체니의 마음을 빌려 써내려간 명곡 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카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1982년 보스턴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사제의 기보를 바탕으로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를 집필했다. 우연히 이 작품을 읽은 나는 가슴이 뛰어 한동안 프라하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보르자크와 체니, 키냐르 세 남자의 우연과 인연을 떠올리는 일은 고단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었다. 음악 축제가 열리던 봄, 나는 결국 프라하로 날아갔다. 체코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루돌피눔이었다. 루돌피눔은 1884년 완공된 체코 프라하의 신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음악당이다. 웅장하지 않되 격조가 넘친다. 다뉴브 강변에 세워진 이 건물은 개관 당시 참석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이름을 따 루돌피눔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드보르자크 뮤직홀로 기억하고 있다. 음악당 앞 광장에는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르자크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지붕 난간에는 체코와 오스트리아, 독일 출신 음악가들의 조각상이 일렬로 장식되어 있다. 드보르자크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향 보헤미아의 들판과 숲을 떠올렸다. 주말이면 좋아하는 기차를 타고 체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다. 드보르자크 뮤직홀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었다. 피아노 곡이 지나가고 이어진 아메리칸의 선율이 음악당을 채웠다. 우수 어린 첼로는 마음과 정신의 경계를 관통하는 화살 같았다. 숲속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 지평선과 강이 나란히 걷는 듯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드보르자크의 선율에는 흑인 영가나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의 정서가 어렴풋이 묻어난다.
그가 인디언 음악과 흑인 연가의 오후

금기 음률에서 영감을 발췌해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곡은 미국의 정취가 살아있는 특별한 음악이기도 하다. 낯선 대륙에서 향수를 달래며 길어올린 이방인들의 소리와 정서를 그는 한자리에 고요히 녹여냈다. 연주를 따라 눈을 감으면 보헤미아의 산과 들판이 스쳐가고 낯선 땅 미국에서의 고독이 짙게 배어난다.

보헤미아는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마름모골의 분지다. 엘베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지평선에서 피어오른 생명들은 역사를 유랑하는 보헤미안의 정서로 세계인들을 울렸다. 나는 특히 드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들을 사랑한다.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에서 들리는 첼로 1번 현의 소리, 잔잔한 비브라토가 만들어내는 깊은 맛은 울창하고 고요한 녹원을 마차로 가로지르는 느낌을 준다.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의 연주라면 더없이 호사였다. 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할 때 이 노래를 즐기고 난다. 드보르자크는 프라하 북부 다뉴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가업인 정육점을 이어라고 했지만 그는 음악 선배 베드르지흐 스메타나를 따라 체코 국민음악 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금 시험을 거쳐 요하네스 브람스의 눈에 들었고 그가 추천한 슬라브 춤곡은 드보르자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892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국립음악원의 초청으로 조국을 떠난 드보르자크는 신세계로부터로 대성공을 거뒀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흑인 영가와 재즈,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까지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체니가 기록하던 새소리들은 훗날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으로 되살아났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는 키냐르의 명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키냐르의 소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에는 새소리와 새 이름 외우기를 좋아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잔잔하게 녹아있다. 체니는 함께 풀을 뽑고 화초를 가꾸던 아내가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딸의 이름을 로즈몬드에서 아내의 이름 에바로 바꿔 부르며 지순한 사랑을 고집했다. 에바의 정원을 가꾸던 시간이 지나고 체니의 정원이 이어졌으며 다시 로즈몬드의 정원이 시작된다. 대지의 강물이 이름을 바꾸며 흐르듯 시간과 인생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모든 이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는 마치 소설과 희곡의 중간 어딘가에 놓인 이야기로 체니와 로즈먼드, 죽은 아내 에바를 둘러싼 초혼극 같은 소설이다. 키냐르는 출간 즉시 프랑스의 문학과 음악상을 수상했고 이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수상했다. 추상파 화가 마크 로스코의 화폭에 칠해진 어둠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느낌이다. 외로움과 고통 다음에 찾아오는 기원의 새소리들이 이어진다. 마침내 음악이 멀어지고 깃드는 평화와 고요, 그리고는 침묵이다. 21세기 들어 작곡가 올리비아 메시앙은 새소리를 지구상 최고의 음악이라고 적기도 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체니 사제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언어로 간직되었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그들만의 음악이 있다. 수도꼭지에서 반쯤 찬 양동이 속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라. 사제 시미언 피즈 체니의 기보 마지막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인생에서 고독과 슬픔은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는 필연적이고 아름다운 동반자이리라.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한국어판 서문. 속도와 기준의 상향이 일상이 된 사회. 저의 첫 책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이 2014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면서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여러 사회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창의 서밋에, 2018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청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문화와 사회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규범과 정신의료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계약, 개인주의와 같은 근대사상이 동아시아에 침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쓴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난 사회 변화도 매우 급격하고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변화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되돌아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도시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청결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 같은 발달장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역시 가속화됐습니다. 2000년경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화이트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사내 복지를 늘리고 사회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요. 이전 시대에 비해 각종 사회계약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는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세대들이 분명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안전하고 청결해질수록 우리 자신 역시 이에 어울리는 흠결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기업에 입사하려면 학력과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생활 방식까지 포함해 말 그대로 화이트한 개인이 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정신의료가 이런 쾌적한 사회와 화이트 기업에 적합한 인간을 선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반길만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의료는 언제나 환자의 편에 서야 하며 사회를 위한 선별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 2장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도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누구나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를 늘 의식하며 살고 있죠. 물론 시간은 금이라는 논리나 돈과 지위, 풍요로운 삶을 갈망

하는 상승지향적 가치관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 지나치게 깊이 스며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는 특히 도시로 진출하려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의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제1507편 관무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 5월 15일에 열린 경연에서 문란해진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언급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지방 군역에 내려보낼 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 지방 군역에 내려보낼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가? 어찌 나라가 작다고 인재가 없겠는가? 우리나라는 둘레가 수천이나 되는 땅이니 인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과인이 관무제를 다시 설치하고 싶지만 경들이 번거롭다 여기지 않을까 염려가 될 따름이다.
1: 효종이 이렇게 말하자 홍문관 부규리 민정중이 이렇게 봤습니다.
3: 추상 전하, 관무제는 옛 조종조 때부터 이미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옵니다. 지금 다시 시행한다고 하여 특별한 일이라 말할 사항은 아니옵니다. 관무제를 시행해도 번거로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마땅히 수시로 관무제를 시행하여서 기회를 가진 자를 시험부와서 선발하고 군사훈련을 연습시켜서 사기를 도두도록 하시옵소서.
1: 관무제라는 말이 화두로 등장하는데요. 볼 관자에 무예를 나타내는 굳셀 무자, 그리고 제주 제자를 쓰는 이 관무제가 무슨 뜻인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4: 현장에서 이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주의관을 즉각 선발한다라는 데 적합한 제도로 여겨지던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관무제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쟁 등의 상황이 조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용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당장 투입을 하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어떤 전쟁 등의 어떤 위기 상황이 조성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응형이나 이단상 같은 사람들은 관무제가 실속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급하게 투입해야 될 일이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실미도 같은 부대를 지금 만든다고 해서 투입할 게 아닌데 굳이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의 반대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장을 설치하고 그런 또 비용과 또 국왕이 직접 행차하는 행사다 보니 행정력도 소반되어 했으니 굳이 지금 그걸 할 필요가 없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관무제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0: 관무제는 조선시대에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하여 우수자를 포상하는

0: 무과 시험 제도이다. 관무제는 초시와 복시로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들을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1: 쉽게 말하면 관무제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과거 시험과는 달리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특별 이벤트 행사처럼 치르는 무과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만큼 그 행사에서 우수한 재능과 기예를 발휘한 사람은 표창도 하고 과거 합격자로 인정하여 대우도 하지요.

0: 애당초 신료들 중 누구도 관무제 얘기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왕인 효종이 먼저 신하들 앞에서 넌지시 말을 꺼냈었죠.
1: 과인이 관무제를 실시하고는 싶지만 경들이 혹시 번거롭다 여기지 않을까 하여 염려가 될 따름이다.
0: 이렇게요. 효종은 내심으로 관무제를 거행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냈었고 그 눈치를 파악한 홍문관 부교리 민정중이 시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고요. 그래서 효종은 7월 13일에
1: 다음 달인 8월에 모화관에서 관무제를 시행할 것이며 과인이 진림할 것이니 예전의 전례를 검토하여 거행하도록 준비를 하라.
0: 이렇게 교지를 내립니다. 모화관은 지금의 서대문구 현조동에 위치했던 당시 중국 사신들을 위한 객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순탄하게 추진될 것 같았던 관무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 시기에 천둥과 벼락, 폭우 등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종 3년 7월 22일
2: 주상 전하, 대사은 민흥영이 왔사옵니다.
0: 사헌부 대사원 민흥형이 편전에 들어서 효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 주상 전하, 근래 하늘의 재변이 자주 나타나옵니다. 예전에 임금은 이런 비상한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비상한 조처를 하여서 하늘에 응답하였사온데 지금 전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옵니다. 전하께서는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려도 놀라신 적이 없으시고 신하들도 그것을 예사로 여기고 있으니 이는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옵니다. 그리고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1: 주저하지 말고 기탄 없이 무슨 말이든 해보라.
3: 국토가 천리나 되는 나라로서 어찌 우리 스스로 강한 나라를 만들 방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관무제 같은 행사는 명목은 그럴듯하오나 실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국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영군이 최상인데 군사들이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으니 갑자기 사별이 나더라도 어떻게 제때에 달려올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서 포도대장 이완을 부르시어서 이런 일들을 물어보시고 늘 조석으로 급작스런 사별에 대비하시옵소서.
0: 참고로 어영군은 수도 방어 및 국왕 호위를 위해 창설된 어영청 소속의 군사를 일컫습니다. 민흥형은 효종에게 불길한 천재지변을 거론하면서 관무제를 아무리 지내봐야 소용없고 차라리 국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을 잘 갖추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1: 당장 만사가 편안하다 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더구나 모든 것이 불안한 지금이야 오죽 경계를 더욱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천재지변이 잇따라 나타나니 참으로 안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군사 문제는 형세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장 조처를 할 수가 없는 형편.

0: 때문이니 임금과 신하가 그저 잠자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만 있어야 할 뿐이로다.
1: 군사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나 청나라가 지켜보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하지만 민흥형이 관무제는 실속이 없는 행사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를 하겠다는 대답은 내놓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효종 3년 7월 23일 이번에는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편전에 들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 주상 전하, 관무제 시행을 준비하라시는 전하의 명을 받고서 예문관 관원들이 모여 의논을 했사온대.
3: 그래, 헌데 관무제 시행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2: 예, 관무제 행사를 열기로 한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가시는 날이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서 관무제를 구경하시려고 그날로 정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사옵니다. 전하, 신은 이 일이 실효는 없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소문만 요란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관무제를 아예 그만두지는 못하더라도 날짜를 다른 날로 고쳐 잡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1: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그렇게 말했을 때 효종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효종실록에서는
4: 임금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1: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했다는 뜻이겠죠.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관무제라는 행사를 굳이 되살려서 시행하겠다는 효종의 발상도 조금은 의아스럽지만 행사 당일이 하필 자전이 목욕하는 날과 겹친다고 하여 날짜를 미루자고 하는 예문관 측의 주장도 무엇인가 의도를 품고 있는 듯 보이죠. 이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4: 자전인 장렬왕후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행차를 할 예정이었던 인경궁은 애당초 광해군 때 인왕산 아래 사직단 동쪽에 지어졌다. 그러나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으로 불타버린 창경궁과 창덕궁을 다시 지을 때 인경궁의 일부를 헐어서 그 자재를 건축자재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효종 시기의 인경궁은 온전한 궁궐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장렬왕후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인왕산 자락의 인경궁으로 올라간다면 관무제가 행해지고 있는 모화관을 내려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즉, 국왕인 효종이 참여하는 공적인 국가 행사를 대비가 목욕을 하는 사적 공간에서 구경을 한다면 우선 예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1: 그렇다면 효종은 왜 관무제 시행에 이처럼 적극적이었던 것이며 신료들은 또 왜 그렇게 무용론을 주장했던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5: 무과와는 관계없이 군인 가운데 신분에 관계없이 출중한 자를 선발하는 제도라 그래요. 관무제가 주로 이제 중종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가 가끔씩 했는데 물론 문치를 강조하는 문신 양반 사대부들은 식훈동하고 싫어하죠. 효종 때 와서 사실 그동안 유명무실해졌던 관무제를 효종이 자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효종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핑계는 북벌 준비도 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그래서 군인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료들은 반대를 합니다. 평소부터 자꾸 이렇게 무예 활동하는 걸 다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안 좋아하는데 왕이 병권을 더 자꾸 강화하겠다는데 양반 신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1: 그러니까 효종이 관무제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그저 일회성 행사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기화로 해서 국왕인 자신의 병권 장악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하들은 병권 장악을 통한 국왕권 강화 움직임이 내키지 않아서 관무제 개최를 반대했다는 분석이고요.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물러가자 효종은 대신들과 비변사 당상관들을 불러서 이단상이 추청한 내용을 들려준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3: 예문관 봉교 이단상은 과인이 개최하려는 관무제가 명목은 그럴듯하나 아무런 시료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6: 신 좌의정 김육이 아뢰옵니다. 관무제는 전하께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날짜까지 정해서 이미 명을 내리지 않았사옵니까? 하오니 관무제를 정한 날짜에 개최하거나 혹은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것은 전하께서 헤아려서 처분하시기에 달려있을 뿐이옵니다.
3: 영상도 한마디 해보라.
7: 예, 전하. 신영의정 정태하가 아뢰옵니다. 앞서 예문관 봉교 이단상은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 처음으로 군사에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므로 혹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서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 염려한 나머지 관무제가 아무 실속이 없으니 멈추시라고 말을 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관무제를 예정대로 시행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옵니다.
1: 그렇다면 효종은 실제로 관무제 개최 날짜와 자전인 장렬 왕후가 인경궁에 가서 목욕하는 날짜를 같은 날로 잡아서 장렬 왕후로 하여금 장정들의 무예 시범을 구경시키려고 하였을까요? 효종 3년 7월 23일치 실록에 사관은 다음과 같은 해설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4: 본래 관무제를 시행할 날과 자전이 목욕할 날은 같은 날이 아니었는데 임금은 특별히 명하여 자전이 목욕하는 날에 맞춰서 관무제를 개최하게 하였다. 또한 인경궁의 성곽 위에다 소나무 실험을 설치하여서 특별히 서쪽의 풍경을 굽어볼 수 있게 하였는데 왕대비가 목욕하는 날이 마침 그날이었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모두 자전으로 하여금 관무제의 행사를 구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1: 효종실록은 효종이 죽고 난 뒤 현종 때 집필되었기 때문에 관무제가 개최되던 당시에는 인경궁 성곽에 그런 설치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다음 날인 7월 24일 대사헌 민응형과 사헌부 지부의 심세정을 비롯한 간관들이 효종에게 단체로 상소를 올리는데요, 이 상소가 효종의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상소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8: 주상 전하, 전하께서 관무제에 친히 참석하시어서 행사를 관무하시는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하시는 날에 해당하옵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은 혹시 전하께서 관무제 날짜를 앞당겨서 자전이 목욕하는 날로 정한 것은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사옵니다.
9: 그러하옵니다, 전하. 자전께서 목욕을 하시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므로 미리 예정했던 날을 바꾸거나 목욕을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자전께서 병사들의 훈련하는 모습과 무예를 겨루는 관무제의 장면을 구경하는 것도 결코 그만둘 수가 없지 않겠사옵니까? 더구나 이번에 시행하는 관무제는 폐지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시행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 뜻하지 않던 일이 없지 않을 것이고 관무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잘 헤아려 결정하시옵소서.
10: 승진은 들라!
1: 효종은 버럭 화를 내면서 사헌부에서 올린 그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10: 이 상소를 올린 사헌부의 너희들은 어찌 감히 거짓말을 날조하여서 이처럼 거리낌 없이 왕대비에게 함부로 덮어씌우는 것인가? 참으로 놀랍도다. 너희들이 감히 억측을 하여서 억지로 이따위 문자를 만들어 상소문을 작성했다면 너희들 모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거짓 문구를 날조하여 지어낸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과인은 반드시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하여 대비를 모함하고 깔본 죄를 엄하게 물타이니 이 상소문에 적힌 말의 출처를 조사하여 알도록 하라!
1: 효종이 분노하면서 내린 비답이 아주 서슬이 벌었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았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7편 관무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창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비를 종료합니다.
1: 제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시오.
2: 소경덕으로부터 다양한 가르침을 받는 이지향.
3: 서서 전에 나와 함께 음양오행을 연구하지 않겠나?
4: 날짜 톡 빠지겠네.
1: 난 어사와도 싫고 챔피언 벨트도 싫어. 오글거려. 게다가 오픈카를 타고 며칠씩
5: 예문관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

0: 절친 난명세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지함은
1: 아, 저기 임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던데 알고 있었나?
0: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 붕어하자 제12대 왕으로 즉위한 인종.
2: 피걸론 20대 청춘이시잖아.
0: 인종은 29, 20대의 끄트머리를 잡고 뭐 어쨌든 20대에 왕위에 오른 인물 되시겠다.
2: 젊은 임금이신데 건강 이상설이 있다는 거야? 에이, 아직 성인병을 걱정할 나이도 아니고.
1: 안색이 좋지 않고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고 있다고 하더군.
2: 다이어트 중이시겠지.
1: 다이어트?
2: 영양 불균형으로 피부 수분의 밸런스가 막 깨지면서 안색도 좋지 않고 뭐 부종, 저혈압, 빈혈, 탈모.
1: 아니 아니니까 소문이 떠돌겠지. 아니 만약 다이어트 중이라면 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떠돌겠나?
2: 하긴 소문이 돌만도 하지.
1: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뜯어 먹으면 연명을 하고 있는데 궁에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끝나지 않고 있어.
2: 난 젊은 주상께서 반드시 자리를 지켜낼 거라고 생각해.
1: 이보게 명세, 지금의 임금이 어떻게 임금이 되셨나? 게다가 소윤 세력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네.
2: 또다시 대윤과 소윤의 쟁탈전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
1: 꼬리에 불붙은 생쥐가 또다시 궁안을 돌아다닌단 말이 있어.
2: 꼬리에 불이 붙은 생쥐라. 이 사람이 그게 끔찍한 소리 그 함부로 하지 마.
0: 꼬리에 불 붙은 생쥐 소리가 나오자 난색을 표하는 안명세?

0: 중종 후반에 발생한 고리에 불붙은 생쥐 사건의 전날은 다음과 같다.
1: 하나, 둘, 셋, 고리!
2: 내가 먼저 불붙여준 게 아니라 나야! 고리야!
0: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세자 2호. 훗날에 인정되시겠다. 세자의 거처인 동궁전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다.
3: 동궁전에 불이 났단 말이냐?
4: 전하, 불길이 이미 지붕을 타고 치솟고 있습니다.
3: 세자는? 세자와 세자비는?

0: 뭘 체크한다고?
1: 그 국과수로부터 동궁전 화재와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0: 오밤중에 갑자기 동궁전에서 불이 난 원인이 뭐라고 하더냐?
1: 그 원인이
0: 빨리 사실대로 전해라.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
1: 그 범인이
0: 방화범이 있었단 말이냐?
1: 예. 근데 그 방화범이
0: 방화범이
1: 그 생쥐입니다.
0: 뭐? 생쥐? 제리, 톰과 제리의 그 제리, 그 생쥐 말이냐?
1: 예. 전화.
0: 대답이 늦구만.
1: 그 제리요? 네.
0: 아니야, 톰이라면 모를까. 제리가 그럴 리가 없다. 사고는 주로 톰이 치지. 고양이 망신시키는 톰! 나의 제리는 그렇지 않아!

0: 외삼촌은 화재의 원인은 생지 뒤에 새어머님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1: 태어나서 일주일도 못돼 생모를 잃은 인종은 셀럽 기업이 문정왕후의 관리와 통제하에 성장했다.
2: 국과수 발표에 의하면 화재의 원인은 꼬리에 불이 붙은 생쥐입니다.
1: 인종 곁에서 오래전부터 밀착 경호를 해왔던 인종의 외삼촌 유님 되시겠다.
2: 설마 생쥐가 지 손으로, 아니 지 발로 자기 꼬리에 불을 붙였겠습니까?
0: 아, 그렇다고 새어머님께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2: 아니라는 증거는요?
0: 그분은 내가 초등학교 때 소풍마다 따라오셨던 분이에요. 다른 엄마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싸올 때도 그분은 5단 찬합 도시락을 준비한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2: 소풍에 따라가서 사고를 조작할 기회를 엿본 거라면
0: 외삼촌.
2: 도시락에 독약을 톡톡 친 거라면요.
0: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2: 이젠 세자마마께서도 어린이가 아닙니다. 성인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눈앞에 권좌가 하고 날아갑니다.
0: 제발, 제발 좀 그만들 하세요.

0: 설마 세자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1: 중종의 세 번째 부인으로 당시 정비였던 문정왕후.
0: 마음대로 하라고 해. 쥐가 입은 있으나 그 입으로 고자질을 할 것도 아니고.
2: 그렇지.
0: 웃어? 웃어? 너 진짜 일 이따위로 할 거야?
2: 아니, 저 그렇게 빨리 저 소방차가 달려올 줄은 저도...

0: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 즉 장차 명종의 외삼촌 되시겠다.
1: 헬기까지 출동을 했어.
2: 아, 그러니까 헬기는 왜 뜨냐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냥 헬기
1: 미리 그냥... 소방도로를 봉쇄하던지 구조를 막았어야지.
2: 누나, 내 진짜 그 생각까지는 내가 미처 못해가지고.
1: 내가 이 나라의 왕비야.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지. 아니 그러냐?
0: 자, 왕위 계승 서열상으로는
3: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접니다. 제가 되어야죠. 순서가 그렇고 순리가 그래요.
4: 그러나
5: 카드 슬래시 언컨셔스. 예.
0: 문정왕후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 경원대군을
5: 나도 엄마 나도 짱 먹을 거야. 퀸 에오 아 킹 마마.
0: 조선 제13대 왕 명정 되시겠다.
1: 내 나이 서른하고도 내세 낳은 아들이야.
2: 아, 맞아. 나 진짜 그때 누나 막 출산하다가 막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내가...
1: 넌 내 목숨을 놓고 딜을 했어. 아들이란 확신이 있었거든.
0: 딸 넷을 낳고 라스트 찬스에 아들 명종을 얻은 문정왕후. 조선시대 서른 중반인 여성의 출산은 그야말로 산모의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1: 난 욕망의 여자야. 욕망의 전차. 욕망의 폭주기관차. 내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 똑바로 하란 말이야.
2: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누님.

0: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1: 예, 아버님. 절대 어머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습니다.
0: 많은 대신들이 왕비를 탄핵하라고 상소를 올리지만 딱히 증거가 없어.
1: 증거가 있건 없건 피해자인 저의 입장에서 이쯤에서 사건을 덮고 싶습니다.
0: 오, 그렇게 하겠느냐?
1: 예, 앞으로 어머님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송구할 뿐입니다.
0: 백성들은 원래 궁안의 일을 숙덕거리길 좋아한다. 요즘 왕비가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1: 저 때문입니다.
0: 가짜뉴스에 마음이 흔들려선 아니 된다. 소문이 무성할수록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해. 알겠느냐?
1: 예, 아버님.
2: 동궁전 화재의 방화범으로 문정왕후가 지목되자 어린 자신을 돌봐준 문정왕후에 대한 고마움에 사건을 덮는 인정.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3: 세자 이호
4: 일동 준비 시작.
5: 세자! 세자! 세자!
2: 조카의 다음 왕위를 사수하려는 인종의 외삼촌 일명 대윤 유님과
4: 아이고 엉망이구만. 자, 우리 팀 경원 대군 이환
6: 이발 장년 서세영
5: 대군! 대군! 대군!
2: 조카를 위해 다음 왕위를 스틸하려는 명종의 외삼촌 일명 소윤 윤원영. 두 윤씨 집안의 왕권 쟁탈전을 사람들은 대윤과 소윤의 전쟁이라 불렀다.

0: 그 알고 보면 사고는 톰보다 제리가 더 많이 치지 않았나요? 톰 화이팅! 이명호.
1: 저는 뭐 욕망 그런 거 몰라요. 우유빛깔 이자영.
2: 아, 유원 형!
3: 아, 그 형이 아니구나. 이규창이었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고려시대의 명장인 충렬공 김방경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방경 장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항파두리성을 찾아가 볼 텐데요. 항파두리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김방경 장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방경 장군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고려 강종 때인 1212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방경 장군은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네. 우리 역사서에는 몽골의 침략과 왜구의 침략을 꿋꿋하게 막아낸 장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은 2016년 2월의 호국인물로 김방경 장군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럼 김방경 장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집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네. 그 워낙 고집이 세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대로 길바닥에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나 말들이 모두 어린 김방경을 요리조리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고려사 김방경 열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2: 네. 김방경 장군의 관직 생활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김방경 장군은 17살 때부터 하급 무관직인 산원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네. 서북면 병마 판관으로 있던 1248년에는 청천강 하구에 있는 위도에서 몽골군을 몰아내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도 주변을 간척을 해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 네. 김방경 장군은 특히 왜구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죠?
1: 예, 그렇습니다. 김방경 장군이 종사품 관직인 지여사 대사로 있을 때는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군에 침입한 왜구들을 물리쳤고요. 네. 고려군 지휘관으로 참여한 제2차 일본 정벌에서는 대마도의 해적들을 완전히 소탕을 했습니다. 이후 86살 때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 김방경 장군은 2년 후인 1300년에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2: 네, 작가님, 김방경 장군과 관련이 있는 항파두리성은 어떤 곳인가요?
1: 네, 삼별초의 마지막 항전지인 항파두리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항파두리성의 외성은 적들이 접근할 때 연막 전술을 펼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토성 위에다 잿가루를 잔뜩 뿌린 후에 꼬리에 빗자루가 달린 말을 달리게 해서 연막탄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그럼 항파두리성은 김방경 장군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1: 네, 삼별초의 기세가 등등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김방경 장군을 선봉장으로 하는 여몽연합군을 제주도로 급파했는데요. 제주도에 도착한 여몽연합군은 연일 총공세를 펼쳤고요. 결국 삼별초는 한라산 쪽으로 퇴각을 했다가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네. 현재 항파두리성에는 전시관, 기념비, 토성의 단면 등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전경의 시 고영필곡 라일락입니다.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전경희 씨 고영필 곡 라일락을 소프라노 이화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죠.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도 늘고 있습니다. 폐암은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암이지만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행히 폐암 예방을 위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비롯해서 폐암 검진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폐암의 치료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은 빈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마룬5의 썬데이 모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역할을 한 걸까요? 폐암 조기 진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기 발견된 폐암의 치료법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강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폐암 검진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된 게 꽤 오래됐죠?
1: 네, 2019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요. 네.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0: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 이전과 비교할 때 조기 진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네.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1기, 2기 폐암의 조기 진단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약 20% 초반대에서 4, 50%대로 증가했고요.
0: 네.
1: 또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폐암 환자는 조기 진단 비율이 일반 환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4기 환자 비율이 검진군에서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0: 네.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사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선량의 흉부 CT를 활용한 검진이 진행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저선량의 기준이 뭔가요?
1: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1.5 밀리버츠 이하를 말하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 CT에 비해서 방사선에 인으로 인한 위험을 8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담에서 한결 안심이 된 건데요. 그런데 흉부 X선 검사와 비교할 때 저선량의 흉부 CT가 갖는 의미랄까요? 종양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큰가요?
1: 네, 일단 흉부 X선 검사는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요.
0: 네.
1: 일단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발견이 가능하고
0: 네.
1: 종양 조직하고 정상 조직 체질을 구분하는 데도 좀 제한이 있고요.
0: 네.
1: 또 뼈나 심장 등 다른 구조물하고 겹쳐서 있을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다는 단점도 매우 큽니다.
0: 네.
1: 반면에 이제 그 저선량 CT 같은 경우는 네. 흉부 X선에 비해서 훨씬 작은 5mm 이하의 미세한 병변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고요. 또 일반 흉부 X선 검사와 달리 네. 간유리 음영 형태의 조기 발견도 조기 폐암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0: 네. 작은 미세한 병변도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양의 크기라든지 조기 발견에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만큼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단적으로 2010년대 초반하고
0: 네.
1: 202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했던 비율이 25% 미만에서 3, 40%대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0: 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건 생존율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국가 폐암 검진 도입 후에 이제 네. 후속적으로 다시 연구를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0: 네.
1: 전체 사망률 및 폐암 관련 사망률이 감소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미국에서 시행됐던 NLST 검사 연구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게 사망률 감소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조기 폐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보통 일반적으로는 1기, 2기 폐암을 조기 폐암으로 보기는 하지만요.
0: 네.
1: 최근에는 이제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3기 폐암도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0: 네.
1: 3기까지도 저희는 뭐 환자분들한테는 수술할 수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수술 가능한지 여부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요. 폐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은 절제 범위인가요?
1: 일단은 아무래도 절제 가능 여부 완전히 다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먼저 살피게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는 절제 범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뭐 폐 부분만 절제할 것이냐, 뭐 구역만 절제할 것이냐,
0: 네.
1: 폐합 절제술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한쪽 폐를 다 드러낼 거냐 이런 절제 범위를 고려하게 되고요.
0: 네.
1: 또 다음에는 사실은 그 절제를 이제 그런 절제 수술을 견딜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0: 네. 일단은 절제 가능 여부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절제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1: 일단 암이 위치한 위치와 진행 정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0: 네.
1: 그에 따른 예측되는 임상 병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암의 크기 자체 그리고 암이 어느 쪽이 위치해 있느냐, 바깥쪽이 네.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가운데 중심부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고요.
0: 네.
1: 아울러서 이제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전신적인 건강 상태 같이 환자 네.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수술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그렇다면은 수술 전에 확인하는 검사도 많겠네요.
1: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에 앞서서 시행하는 뭐 혈액 검사나 심전도, 흉부 엑스선 같은 기본 검사들은 다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혹시 뭐 추가적인 조직 검사나 뭐 네. 병기 설정 이런 거를 좀 더 검사를 하고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폐를 절제한 다음에도 숨 쉬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걸 확인하는 거 하게 되고요.
0: 네.
1: 다른 곳에 이제 전이 됐는지 혹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경부 MRI 또는 폐 CT 이런 거를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이를테면 환자분이 폐암 외에도 이제 폐암을 이제 진단받기 전에 무슨 다른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던가 그래서 뭐 드시는 약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뭐 심초음파라든지 그런 다른 검사들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요, 다른 암 수술에서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런데 폐암 수술은 완전 절제 여부가 가능한지를 보는 건가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1: 일부 암종, 대표적으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전체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뭐 크기를 줄이면은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난소암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폐암은 아직까지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어떤 뭐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의미 있게 향상된다든지 뭐 재발률이 줄다든지 뭐 삶의 질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폐암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전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1: 아, 네, 있습니다. 보통 3기, 예전에는 3기 때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2기도 면역 항암제 같은 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0: 네. 일단은 폐암 수술은 완전 절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 절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1: 아, 예. 물론 이제 병기에 따라 달라서 아직까지 1기 폐암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0: 네.
1: 하지만은 이제 3기 폐암 같은 경우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았었는데요.
0: 네.
1: 대표적으로 종격동 림프절이라고 해서 가슴 중앙 부위 림프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자료에도 수술 전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오면은 이제 수술 이제 항암요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아 이거 수술 못해야라고 생각했었던 암이 아 이제는 수술할 수 있겠다라고 재판정 받는 비율이 70에서 90%까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2기 폐암 보통은 이제 그 가슴 중앙 부위가 아닌 폐 말단 부위에 위치한 림프절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면역 치료제를 사용해서 수술 전에 항암 요법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조기에 발견된 폐암이 재발이나 전이 될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1: 아, 이런 질문 사실 외래에서 자주 받는데요. 이제 뭐 1기로 수술 받고 1기였어요라고 말씀드려도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1: 근데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폐암이 조기 발견해서 일찍 치료받고 일기로 진단받더라도 재발률이 다른 놈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오는 얘기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기에 발견된 폐암은 당연히 늦게 발견된 폐암보다 전이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돼서 이제 그만큼 또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점도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폐암이 생겼다고 해서 왼쪽 폐가 담배를 안 피웠었던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폐가 발암 물질에 똑같이 노출되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새로 또 암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폐암이 아무리 조기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미세 전이가 몸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찾는 리퀴드 바이옵시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조기 폐암의 재발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전이가 된다면 주로 어디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 일단 가장 많은 거 수술 후에 재발하는 곳으로는 가장 많은 곳은 이제 폐나 기관지, 뭐 흉부 림프절, 흉막 같이 이제 가슴 쪽에 있는 위치한 기관들이 꼽히는데요. 사실 흉부 이외에서만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보통 33에서 44%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원격전이 그러니까 가슴 외 다른 곳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게 보통 뇌, 뼈, 간, 부신 등이 있고요. 또 암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폐선암은 평창산 PM에 비해서 이제 가슴 바깥에 원격전이가 좀 많은 특징이 있고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간전이가 좀 더 많습니다.
0: 그렇다면은 폐암 수술을 한 분들은 이런 재발 위험뿐 아니라 전이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겠네요. 정기적으로 MRI를 찍나요?
1: 일단 2023년도에 나온 대한폐암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뭐 증상이 없는 한 뭐 정기적으로 뭐 MRI를 추적 검사하지라고 돼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데 최근에 NCC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뇌 MRI를 정기적으로 찍도록 돼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보통 표적 치료제 대상인 EGFR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뭐 림프절의 전이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환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뇌 MRI를 찍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뇌 MRI를 찍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폐암을 경험한 분들이 두통을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통의 양상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1: 보통 이제 폐암 때문에 폐암 수술 후에 폐암 때문에 생긴다는 두통은 결국에는 이제 보통 뇌 전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두통하고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뇌 전이가 발생해서 그 종양이 뇌막을 자극하고 아니면 뇌압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느 신경을 누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두통인데요. 특징적으로 아침에 좀 심해지고 구역질하고 구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머리 전체가 터질 것 같이 꽉 조이는 듯한 두통이 아주 계속 진행되는데 좀 걸어다니고 그러면 좀 괜찮아진다. 이런 경우가 제일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0: 그렇군요. 참 이런 암 진단을 받고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면 좋겠지만 수술 전으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낼 텐데 어떻습니까?
1: 아, 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도 일단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울증 생기시고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이제 어떤 재발을 한 암은 보통 기존에 이제 치료 받을 때 투여 받았던 약제에 이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이 재발 이후에 치료 옵션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재발 부위에 따라서 뭐 통증이 심하거나 식경마비가 온다거나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이런 데에 따른 고통도 크고요. 또

0: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재발하고 나면은 이제 그 암 자체가 사실은 그 경제적 부담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요즘 보면은 메디컬 푸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그렇게 드물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래도 다행히 또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있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나요?
0: 네, 뭐 EGFR TK라고 뭐 이게 대표적인 이제 표적 항암제들 외에도 뭐 최근에는 뭐 펜브롤리즈마, 아테졸리즈마, 니볼루마, 더발루마 이런 다양한 면역 항암제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1: 네.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면역 항암제의 보험 적용이 이제 반가운 일입니다. 성분명이 좀 어렵긴 한데 펜브롤리주마비라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나요?
0: 네, 요즘에 좀 펜브롤리주마비 좀 유독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재발률 이외에도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켰다는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요.
1: 네.
0: 또 이제 기존의 다른 면역 항암제와 달리 이제 좀 수술 전에도 투여하고 수술 후에도 투여하는 이제 통합적인 치료 전략을 수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뭐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을 23% 정도 감소시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아주 압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은 원래 보통 면역 항암제는 PD-L1인 발현율을 따지는데요. 펜브롤리주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발현율이 낮은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거는 뭐 항암화학 요법과 비교할 때 부작용의 위험에서도 부담이 좀 적은 건가요?
0: 일단 현재 면역 항암제는 단독으로 면역 항암제 그것만 딱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기존 항암제 플러스에서 더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빈도 자체는 살짝도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부작용이 관리 가능한 정도였고요.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은 면역 항암제를 같이 투여한 경우에 오히려 이제 치료 이후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살짝도 높았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면역 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약이라서 부작용이 큰 약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폐암 환자에 있어서 가장 뭐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거는 재발했다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거거나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뭐 면역 항암제는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으니까 뭐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약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면역 항암제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도 역할을 할까요?
0: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펜브롤리주마 외에도요, 아테졸리주마, 니볼루마, 더발루마 모두 각각 다른 세팅에서 연구이긴 하지만은 재발률을 줄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를 보였습니다.
1: 네. 폐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기 폐암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0: 일단 뭐 주기적인 건강검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1: 네.
0: 또 이제 그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찍은 CT나 영상인 CT 영상이나 판독지 같은 거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이제 이번에 찍은 것과 이를테면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사를 하시면서 A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B 병원에서 검사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A 병원에서 찍었던 자료하고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라면은 이제 꼭 폐암이 아니더라도 결핵이라든지 다른 기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금연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 일단 15년 이상 금연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흡연 자체가 종양의 이제 성장 속도를 증강시키고 종양 성장을 돕는 쪽으로 면역 환경을 바꾸는 경향이 있고요. 게다가 흡연 때문에 폐기능이 나빠지면은 조기에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을 못 받으실 수 있고 수술을 받더라도 합병증 발생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금연하시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하시고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셔서 폐 기능을 좋게 유지시키고 체력을 좋게 유지시키셔야 모든 치료를 다 무사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빈혈이 곧 어지럼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빈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빈혈의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지만 빈혈이 곧 어지럼증은 아닌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게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증상이거든요. 예. 가만히 있는데 뭐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든다든지 균형을 좀 잡기 어렵다, 이런 불안정한 감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이 어지럼증이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질환 중에 하나가 빈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특히 여성에서는 생리, 뭐 출산 이후에 철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육류 섭취가 좀 예전에 어려웠던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성적인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이 어지러움증을 잘 유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지러우면 빈혈일 거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참 빈혈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빈혈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빈혈이라는 거는 우리 혈액 내 적혈구, 즉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적혈구라는 것,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온몸의 조직에 운반을 해주고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적혈구가 이제 부족해지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뭐 산소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다양한 증상과 동반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란과 미국 전쟁하면서 기름 공급만 안 돼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뭐 쓰레기 봉투도 못 만들고 차도 가기가 좀 어렵고 결국에는 이 산소 부족하다는 거는 결국엔 살아가는 모든 그것이 힘들다. 여러 이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런 헤모글로빈 양이 정상 범위에서 얼마나 떨어지면 빈혈로 보는 건가요?
1: 이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이제 기준으로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요. 세계 보건기구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13g 퍼 데시리터 이상, 뭐 여성에서는 12 이상이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요. 이 정상 기준을 벗어나서 정상보다 낮다? 그러면 일단 빈혈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건강한 이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고요.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1 미만, 뭐 6세 미만 소아는 또 11 미만에 청소년은 또 12 미만인 경우를 빈혈로 진단합니다.
0: 그럼 빈혈이 생기면 이제 어지럼증도 있지만 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찬 증상이 생깁니다. 이것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안 되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어지럼증은 뇌에 산소 공급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거고요. 가슴 이제 두근거림이나 숨이 찬 증상은 결국에는 심장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물론 심장에 직접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산소를 이제 더 전신에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심장이 좀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숨이 차는 거죠.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과 동반 질환이 이제 생긴다고 하셨는데 참 빈혈의 증상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1: 뭐 일반적으로는 어지럽다라는 걸 먼저 떠올리기는 하시는데 실제 다른 증상이 더 많거든요. 만성 피로라든지 무기력한 것,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잠을 내가 못 자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일을 좀 무리해서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을 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빈혈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손발이 저리다든지 손이 좀 차갑다, 아니면은 두통이 생긴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식욕이 좀 떨어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소 부족이 온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철분이 모자란 결핍, 모자란 이제 빈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나 생쌀을 막 씹어 드시는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혓바늘이 좀 자주 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제 빈혈 증상으로 이런 이제 혓바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군요.
1: 네.
0: 그럼 빈혈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양하죠.
1: 마찬가지로 빈혈의 원인이 다양한데요.
0: 네.
1: 크게 보면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재료가 부족한 빈혈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고
0: 네.
1: 그 대표적인 것이 철분이 모자라다든지
0: 네.
1: 아니면 비타민 B12나 엽산 부족에 의한 빈혈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이게 재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이상한 빈혈도 있는데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골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골수에 이상이 생기는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혈액암 아니면 고형암인데 골수로 전이된 이런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지 못한 빈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헤모글로빈을 잘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0: 네.
1: 만들어내는 것보다 파괴되는 것이 더 많을 때 생기는 빈혈, 뭐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이나 관절염, 만성간염, 자가면역질환 같이 이제 만성질환 때문에 철분은 충분한데 이게 이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제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도 있습니다.
0: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럼 빈혈은 일단 피검사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1: 빈혈은 뭐 간단하게 피검사만 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년 주기로 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있을 정도로 사실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입니다.
0: 네. 일단은 그렇게 피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또 원인이 다양한 만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어요.
1: 아무래도 원인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0: 네.
1: 일단 기본 검사를 통해 빈혈이 있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0: 네.
1: 뭐 추가 검사를 통해서 왜 이런 빈혈이 생겼는지 찾는 게 좀 필요하고요. 빈혈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고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0: 네.
1: 추가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0: 네. 뭐 골수에 이상이 생기는 재생불량성 빈혈도 이제 말씀 주셨고요. 혈액암과 같은 암의 위험 신호인 경우도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빈혈의 원인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 혈액암이나 골수 기능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0: 네.
1: 특히 고령에서 빈혈 환자라면 일단 암에 대한 확인을 꼭 해봐야 되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일단 진단이 되면 뭐 이게 혹시 혈액과 관련된 암은 아닌지 말초 도말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혹시 암세포가 없는지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골수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빈혈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좀 혈액암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빈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빈혈이라는 게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혈의 진단 기준도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0: 네.
1: 다만 이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가장 흔하고 잘 살펴야 되는 빈혈의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0: 네. 그럼 그중에서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가 많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인데요.
0: 네.
1: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 제한을 좀 많이 하는 경우에 철분결핍성 빈혈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 네.
1: 노인층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씹는 기능,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육류 섭취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제 혈분 결핍성 빈혈도 많습니다.
0: 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철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애들도 철 결핍성 빈혈이 많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 보면 5세 미만 어린이의 42.6%에서 빈혈이 있다고 진단이 되는데
0: 네.
1: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도 이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에서 철분 섭취가 충분히 못 따라가주면 빈혈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든 소화뿐만

0: 혈관이 아니라 모든 철분 결핍성 빈혈의 기본은 음식으로 철분 섭취를 하는 건데요. 소아에서는 이제 특히 철분 섭취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근데 뭐 아이들이 잘 먹는 경우라든지 특별히 뭐 코피가 많이 난다, 아니면 사춘기 때 생리불순으로 출혈량이 많다,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육류 섭취만 충분히 해주면 철분 공급이 되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은 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철분제 복용도 고려해볼 수 있는 거고요.
1: 여성 빈혈보다 또 남성 빈혈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 때문에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폐경 전까지는 매월 이제 생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빈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남성이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출혈이 생길 나이도 아니고 아직 소화 기능이 괜찮아서 잘 먹는데 빈혈이 생겼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생기는 출혈, 즉 뭐 위암이나 대장암, 방광암 등이 있다고 하면 남성에서도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철분 결핍성 빈혈보다는 다른 질환 때문에 빈혈이 남성에선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1: 이렇게 빈혈이 생겨도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일단 기운이 없다든지 좀 피곤하다든지 약간 뭐 가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간과하면 안 되고 증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빈혈 때문에 그런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1: 참 빈혈을 동반하는 질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간 질환도 그렇고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 질환도 빈혈이 증상이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이게 앞서 철분이 있는데 철분으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이라든지 만성 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잔질환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 유발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만성질환은 만성염증이 유발이 되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장에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성염증뿐만이 아니라 철분 결핍성 빈혈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빈혈의 증상이 주로 이제 피곤하거나 무기력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만성질환들 증상과 비슷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게 빈혈 때문에 그런 건지 만성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출혈이 좀 생긴 건 아닌가, 이제 암을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여러 암의 위험 신호가 되는 건 출혈인가요?
0: 맞습니다. 이게 뭐 빈혈이 생길 정도면 출혈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이제 위장관계 암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변으로 변이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암인 경우에는 뭐 그 대변 색깔이 흑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대장 쪽의 암이라든지 항문 쪽에 문제가 생기면 대변을 보고 나면 빨간 피가 보이거든요. 뭐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방광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소변을 볼 때 피가 보이거든요. 물론 이런 이제 피가 보이는 상황이면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현미경으로 들여봐야지 될 정도의 미세한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사실 내가 피가 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빈혈 증상이 있다, 남성의 경우 빈혈 증상이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라든지 이제 복부 CT 같은 걸로 해서 혹시 암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참 그렇게 원인이 다양해서 진단도 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피검사 말씀하셨는데 빈혈을 확인하는 검사는 피검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0: 맞습니다. 뭐 일단 빈혈 의심되면 혈색소 수치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일반 혈액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빈혈 수치뿐만이 아니라 혈소판이나 백혈구 수치를 같이 보면서 전반

0: 일반적인 골수의 기능이 정상인지 떨어져 있는지를 같이 보고요. 일단 이게 기본 일반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확인이 되면 이게 철분이 모자란 건지 철분 검사도 하고 비타민 B12나 엽산이 모자라지는 않은지 그거에 대한 이제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가 많이 나면서 생기는 용혈성 출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망상 적혈구 수치라는 것을 봐서 출혈에 의한 이제 빈혈인지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더 다양하게 암에 의한 빈혈 여부 확인하려면 말초 혈액 도말 검사로 실제 피에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뭐 암이라든지 직접적인 출혈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빈혈인 경우에는 뭐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산부인과 쪽에서 출혈이 있는지 그럼 산부인과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복부 CT라든지 이런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 여러 수치를 말씀 주셨는데요. 검진에서 이런 수치를 잘 봐야 되겠네요. 결과지에서 수치들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0: 맞습니다. 이게 그 기본 건강검진만 해서 사실 뭐 빈혈이 좀 있네? 이렇게 가볍게 사실 넘어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상보다 뭐 살짝 떨어져 있고 내가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에는 생리 직후에 이제 검사를 하면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생리 양도 많지 않고 내가 이제 생리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빈혈 수치가 좀 심하고 계속 이제 빈혈 수치가 나온다든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빈혈 자체가 잘 생기는 건 아니니까 남성에서 빈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꼭 의료기관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그럼 또 암이 의심되거나 할 때는 결과의 전반적인 소견에서도 정밀 검사에 대한 의견이 나오나요?
0: 일단은 빈혈만 확인을 하고 빈혈의 원인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결과를 설명을 하고요. 일단 진료를 오게 되면 환자가 이제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만약에 빈혈이 있으면서 빈혈에 대한 증상도 있고 이게 어디서 아직 빈혈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속이 좀 쓰리다거나 이러면 이제 위내시경을 좀 해보는 거고요. 평소에 뭐 변을 봤는데 피가 좀 나온다든지 색깔이 조금 뭐 검게 보인다든지 하면 이게 혹시 뭐 대장 쪽의 문제는 아닌가 해서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걸 좀 추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하다, 아프다, 소변에 잔뇨감이 좀 있다 뭐 이런 증상이 만약에 있으면 이게 빈혈의 원인이 그 요로계 쪽, 방광이나 심장 쪽에 문제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그 증상에 맞춰서 암에 대한 검사들을 좀 하나씩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1: 네. 자,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나름 빈혈로 생각하고 철분제를 복용하는 건 오히려 좀 병을 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일단 어지러우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하니까 철분제부터 드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정확한 원인 확인 없이 철분제를 복용하면 증상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이제 염증이라는 게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분제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이게 또 세포막 손상,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이게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필요하게 철분제를 드시면 우리 몸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히 철분제를 복용해서 증상이 좋아졌다,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서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이 되는 뭐 위장관 암이라든지 방광암, 부인암 등의 진단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분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왜 그게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부터 받고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근데 우선은 철결핍성이면 철분제로 해결이 되긴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대부분은 먹는 철분제를 복용을 하면 증상 조절이 되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 정도 복용을 하면 내가 느끼는 증상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통 한 5개월 정도를 더 철분제를 드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골수 안에 철분이 너무 많이 모자라 있었기 때문에 5개월 추가 복용을 해서 철분을 골수에 저장을 해놓아야 다음에 또 이제 철분이 모자랄 때 그걸 꺼내 쓰기 때문에 한 달만 드셔서 증상 좋아졌다고 끝낼 게 아니라

0: 네. 그 이후에 충분히 더 복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빈혈 자체로 중증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을 텐데요.
0: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건 이게 출혈이거든요. 네. 대량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생겼다. 갑자기 이제 유발된 빈혈이다. 네. 그럼 어디서 피가 많이 나고 있지 않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위장관계에서 대량 출혈이 생긴 경우라고 하면 이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1: 네.
0: 만약에 피를 막 토한다든지 네. 혈변이 이제 멈추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기침을 할 때 피가 막 나온다,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이제 대량 출혈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건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응급 상황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무래도 암. 조기 진단해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과 관련된 질환들은 바로 진단을 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골수 침범이 있는 혈액암, 고형암이 골전이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바로 이제 치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빈혈의 원인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 원인들은 크게 생명이 위협이 되거나 빠른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출혈이나 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빈혈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